0: 방의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 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1: 세상에 사랑을 전하고 온기를 나누는 당신과 나의 건강 지킴이 연변 신약대약방. 연변 신약대약방은 백성들이 안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약방입니다.

0: 찾아지는 무릎이 너덜너덜해질 그 들끓여오는 바지를 떠올리니 정말 울고 싶었다. 나 때문에 이 사람들이 정말 고생이구나. 상처가 깊어 쉽게 나올지 어떨지도 모르지. 대체 언제까지 이 사람들이 이런 고생을 해야 하는지. 들끝 곁에서 걷고 있는 오호이병과 분더분한 정반장의 등을 보면서 저도 모르게 남편이 생각났다. 아내가 다치자 그는 자신의 호위병과 들끝 대원을 보내주었다. 남편도 힘들 것이었다. 하루 종일 행군을 하고 나서는 작전을 짜고 전장 형편을 살피느라 밤이 되어도 제대로 쉴 수가 없었다. 이튿날 들끝에 누워 자는 쪽잠이 얼마나 귀한 휴식인지 몰랐다. 그런데 지금 들끝 대원을 자신에게 보내왔으니 어떻게 쉬는지 말해서 떨어지지나 않을지 마음이 쓰이었다. 장정을 떠난 뒤 말에서 떨어진 지도자는 여럿이었다. 귀주나 운남처럼 길이 험하고 골짜기가 깊은 곳에서는 흔히 있는 일이었다. 내가 이 혁명에 걸림돌이 된데도 이대로 가야 할까? 들끝은 산등성이를 지나 산을 감으며 내리뻗은 오솔길을 따라 아래로 내려가고 있었다. 오호이병은 하자진이 입을 벙긋거리자 얼른 다가가 물었다. 하자진 동지, 물을 좀 드릴까요?
1: 아니, 이지도를 불러줘요. 할 말이 있어요.
0: 오호이병이 앞으로 나가 이행도에게 하자진의 말을 전했다. 이행도는 행렬을 빠져나와 길가에 서서 들끝을 기다리었다. 하자진이 탄 들끝이 오자 그는 얼른 다가가서 물었다. 자진, 어디 불편해요?
1: 아니, 의논하고 싶은 일이 있어요. 말씀하세요. 저기 나를 맡기고 가세요.
0: 뭐라고요? 리행도는 깜짝 놀랐다. 장정을 떠난 뒤에 사람들은 눈없이 맡기는 것을 가장 두려워하였다. 맡긴다는 말이 떨어지면은 이제부터 그 사람의 목숨은 포기하겠다고 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었다. 그렇게 되면 열의 아홉은 끔찍하게 끝난다는 것을 누구나 잘 알고 있었다. 때문에 사람들은 맡긴다는 말을 불길한 단어로 여기었다. 그런데 하자진이 제 입으로 맡겨달라고 하니 놀랄 수밖에. 리행도는 눈을 휘둥그렇게 떴다.
1: 앵도, 나 때문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고생해요. 이러다간 다들 지쳐 죽을 거예요. 나를 맡기고 가세요. 나중에 혁명이 승리하면 내가 찾아갈게요.
0: 하자진의 창백한 얼굴에서 눈물이 줄줄 흘러내리었다.
1: 안 됩니다. 절대 안 돼요.
0: 리행도는 단호히 말했다. 그녀는 하자진에게 몇 마디 위로를 건네고는 동필모에게 달려갔다. 동필모는 놀라서 눈이 휘둥그레졌다.
2: 어찌 그럴 수가 있겠나. 이 일을 택동에게 알려야겠습니다.
0: 리행도는 길가에 앉아 모태똥을 기다리었다. 모태똥은 날마다 가장 늦게 잠들고 가장 늦게 출발하였다. 어떤 곳에 이르던 모태똥의 호위병은 먼저 모태똥이 일을 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였다. 이를테면 문짝으로 책상부터 만들어야 했다. 문짝이 적어 침대까지 만들 수 없을 때면 호위병과 함께 바닥에 짚을 깔고 잤다. 늦은 시간까지 일을 할 때가 많아 누가 누울 때면 남들이 일어날 무렵이 되기 일쑤였다. 하지만 적들이 뒤쫓아올 때가 많으니 늦게까지 잘 수도 없었다. 간부턴에서 본부를 호위하던 团장 진갱은 한 간부에게 특별히 모태똥에 잠들고 일어나는 시간을 살피도록 하고는 늦게 일어나는 날이면 가서 깨우도록 하였다. 모태똥은 늦게 일어나 밥도 못 먹고 출발하는 날이 많아 10리, 20리를 걷고 나서야 길에서 아침을 먹었다. 그러다 보면 밥이 이미 식어버리기가 일쑤여서 가까운 곳에 인가가 있으면 들어가서 더운 물을 끓이거나 뜨끈한 국을 얻어 밥을 말아먹곤 하였다. 한참 기다려도 모태똥이 오지 않자 리앵도는 말을 타고 오던 길을 되돌아갔다. 과연 모태똥이 길가에 자란 큰 나무 아래에 앉아서 밥을 먹고 있었다. 도시락의 반찬이라고는 달랑 고추 몇 개만 있을 뿐이었다. 리앵도가 안쓰러워 말했다. 모수석 동지, 날마다 찬밥만 드세야 되겠습니까?
3: 아니, 아니, 금방 뜨거운 국물을 먹었어요.
0: 모태똥이 웃으며 말했다.
3: 앵도, 자제는 요즘 어때요?
1: 네, 안 그래도 그이가 의논을 해왔어요.
3: 의논이라니?
0: 모태똥은 젓가락질을 멈추더니 고개를 쳐들었다.
1: 차기를 맡기고 가래요.
3: 왜지?
0: 모태똥은 놀라서 도시락을 한쪽으로 밀어놓았다.
1: 차기 때문에 남들이 너무 고생이 많다고요.
3: 그런 거라면 내가 가서 이야기를 하지.
0: 모태똥은 남은 밥을 두세 숟가락에 먹어버리고는 곧장 말에 올랐다. 얼마 안 가서 휴양년을 따라잡았다. 모태똥은 꺽다리 정반장을 보고는 말에서 내려 들것 곁으로 다가갔다. 하자지는 두 눈을 감고 누워있었다. 얼굴은 백지장처럼 해석하였고 빨갛던 입술도 하얗다. 모태똥은 두 들끝 대원에게 인사를 하고는 나직이 아내를 불렀다. 하자지는 대답삼아 고개를 살짝 끄덕여 보였다.
2: 맡겨달라니 웬 말이오?
1: 이 사람들이 너무 고생이에요.
0: 말을 끝내기도 전에 눈물이 방울방울 떨어졌다.
2: 왜 그런 말을 하? 상황이 아무리 어렵다 해도 우리는 꼭 당신을 데려갈 거요.
0: 모태똥은 아내의 눈물을 닦아주며 위로하였다.
1: 아니, 저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저 한 사람이 너무 많은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있어요. 당신도 제대로 쉬지 못하고 아픈 금세강인데 이렇게 많은 부상병들을 데리고 어떻게 건너가겠어요? 네.
2: 쓸데없는 생각은 말아요.
0: 모태똥의 말에는 힘이 있었다.
2: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든 나는 우리가 금사강을 꼭 건널 수 있다고 믿고 있으니까.
0: 하자지는 말없이 모태똥을 바라보았다. 얼굴은 검고 여위였고 부리부리한 두 눈에는 강철 같은 의지가 숨어 있었다. 하지만은 자신은 너무 나약하였다. 모태똥은 말없이 하자진의 머리를 쓸어 올리더니 흰 수건을 덮어주었다. 그리고는 들것을 따라 한참을 같이 걸었다. 하자진은 아직도 죽음과 삶 사이를 오가는 것 같았다. 모태똥은 이대로 그네를 잃을 수도 있을 것 같아 두려웠다. 1927년 10월 34살에 난 모태똥은 주수봉기 실패 후에 남은 대오를 거느리고 지친 몸으로 정강산에 올랐다. 그때 그곳 어느 좁은 산길에서 일찍이 입대한 이 여천사를 만났다. 그것은 정강산의 오솔길이었는데 모태똥은 다 낡은 중산복을 입고 달아터져 굶기 시작한 발로 농민무장세력 지도자인 함인학과 왕좌 원문제를 만나러 갔다가 부대에 있는 젊고 예쁜 처녀를 만났던 것이다. 그때 하자진은 이미 중국 공산당 당원이었고 전투 경험도 있었다. 혁명과 전쟁은 사람의 아름다운 품성을 가장 쉽게 보여주는지도 모른다. 우연히 만난 두 혁명자는 투쟁 속에서 몰래 사랑의 싹이 터다. 모 대통은 종소리와 조연 속에서 지기를 만난 것이다. 두 사람은 중국에서 가장 이른 시기에 싹튼 혁명 근거지에서 만나 함께 투쟁을 하며 전우가 되고 사랑을 키워갔다. 모 대통은 하자진을 마음속 깊이 아끼었다. 그는 이 깊은 산골에 피어난 생생한 들꽃 같았다. 단정하고 우여쁜 생김새도 그러했지만 무엇보다도 마음이 깨끗하고 용감한 사람이었다. 하자진이 두 손에 총을 들고 싸운다는 전설은 고향 사람들의 과장한 말이겠지만 싸움에서 용감한 건 사실이었다. 1929년 초 홍군 사군이 정강산을 떠나 처음으로 강서 남부로 내려가는데 낯선 고장인지라 적의 기습을 받게 되었다. 앞에서 한계탄이 패전한 뒤에 물밀듯이 도망쳐 나왔다. 그 속에는 단장 림표도 있었다. 이 위급한 고비에 모태동은 다리목에 서서 허공에 총을 쏘아대며 전사들에게 돌아서서 저항하라고 소리를 쳤다. 그때 하자진은 손에 권총을 들고 모태동과 함께 퇴각을 제지하면서 한 걸음도 곁을 떠나지 않았다. 한 번은 하자진이 말을 타고 포위를 뚫으면서 뒤를 바싹 따라붙은 적 두 사람을 총으로 쏘아 말에서 떨어뜨렸다. 모 대통은 무사히 위험에서 빠져나온 하자진의 손을 맞잡고 기뻐하였다. 난 당신이 이렇게 용감할 줄은 생각지도 못했지. 그때 모 대통은 부대와 함께 외지고 가난한 산골에 갇혀 바깥 세상과 거의 소식이 끊긴 채 살았다. 모 대통령에게는 이것이 물자가 부족해 겪는 어려움보다 더 괴로웠다. 정치가가 정황을 모르고서야 어찌 정세를 판단한단 말인가. 그는 가진 방법을 다하여 적 점령구의 신문을 모았다. 그런 마음을 잘 아는 하자진은 두 개 패를 거느리고 서금으로 쳐들어가 모태똥에게 이런저런 신문을 가져다 주었다. 모태똥은 그 신문들을 보더니 구름을 헤치고 맑은 하늘을 본 듯 그 즐거움을 뭐라 형용할 수 없다고 말하며 기뻐하였다. 그는 부드럽고도 용감한 아내를 더욱 사랑하게 되었다. 그들의 사랑은 깊을 대로 깊어지었다. 한 번은 모태똥이 아래에 내려가 사업을 검사하게 되었는데 하자진이 그의 짐을 꾸려주었다. 그런데 길을 떠날 무렵 모태똥은 갑자기 하자진을 보면서 말했다. 자진이 날 발에다 두지 않겠나? 이리하여 사형원이 앞에서 말을 끌고 그들 둘은 단풍나무 아래 냇물을 따라 한동안 걸었다. 또 한 번은 하자진이 오랫동안 가보지 못한 친정으로 가게 되었다. 며칠 묵을 거라고 하고 갔지만은 반날이 지나자 모태똥이 찾아갔다. 하자진의 부모는 모태똥을 잘 대접하고 그날 밤으로 딸을 돌려보냈다. 하지만 두 사람 사이가 늘 조화롭기만 한 것은 아니었다. 그것은 하자진이 모태똥 곁에서 비서 노릇을 하려 들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홍군에 들어온 많은 여성들은 남편의 뒷일을 돌보며 남의 뒷말을 듣느니 작은 일이라도 혼자 힘으로 하고 싶어 하였다. 하자진도 부녀 군정 간부 훈련반에서 주임으로 일하는 것이 더 좋았다. 하지만 당에서 모태똥 곁으로 옮겨가라고 하자 그는 뾰로통해 하였다. 자신이 능력을 키울 수 있게끔 모태똥이 도와주지 않는다고 속상해 하였다.
3: 당신은 정말 철이 없어요.
0: 모태똥이 그녀를 나무랐다. 결국 모태똥은 애정어린 말로 설득을 하며 하자진의 마음을 다독여 주었다. 일상생활에서 말다툼을 할 때도 있었다. 모태똥은 고추를 무척 좋아하였다. 고추만 있으면 상차림이 변변찮아도 잘 먹었다. 하자진도 남편의 이런 식성을 소홀히 여기지를 않았다. 하지만 언젠가 남겨놓았던 고추 반사발에 곰팽이가 끼어 그만 던져버린 일도 있었다. 헌데 모태똥이 밥을 먹으려다가 그 고추가 없어진 것을 보고 성을 내며 세수대야를 왈칵 뒤엎어버렸다. 또 한 번은 모태똥과 가까운 전우 고백이 다쳤을 때 모태똥이 하자진대로 약을 다려주라고 시킨 적도 있었다. 하지만 책을 보고 있던 하자진은 못 들은 척하였다. 고백의 아내를 두고 자신을 시키는 것이 못마땅했기 때문이었다. 잇따라 두 번을 불러도 꼼짝 안 차 모태똥은 화가 머리끝까지 나서 하자진을 꾸짖다가 소리를 쳤다.
3: 당신을 당장에서 제명하겠어요.
0: 하자진도 사정을 보지 않았다.
1: 당신한테 그런 권력이 있는 것 같지 않은데요?
0: 그 일로 며칠 티격태격하다가 결국 모태똥이 먼저 고개를 숙이었다. 그는 웃으면서 이렇게 말했다.
3: 됐어요, 됐어. 나는 쇠고 당신은 강철이지. 그래서 부딪히면 쟁강쟁강 소리가 나는 거야. 어?
0: 이런 자잘한 다툼이야. 부부라면 누구나 겪는 일이라 마치 연기처럼 바람만 불면 사라지었다. 모태똥은 늘 따뜻한 관심으로 자신을 지켜봐주고 지지해주는 하자진이 고마웠다. 그때 정강산으로 올라간 모태똥은 한 점의 불꽃도 료원의 불길로 타오를 수 있다고 믿었다. 하지만 눈앞에는 보잘것없는 병력이 전부였고 어두운 세상은 그 깊이를 헤아릴 수 없었다. 한없이 외롭고 적막하였다.

장편 소설 대장정 51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기획 허복순, 남독 서태문, 녹음 제작 정설매, 감독 정홍매, 총감독의 리용민이었습니다.

매주일과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민족 단결의 꽃을 피우리를 준비했습니다. 중화의 대가정 속에서 한마음 한뜻으로 찬란한 역사를 써내려가며 민족 단결의 꽃을 피워내는 아름다운 모습을 활기찬 정서로 노래했습니다. 산과 들에 활짝 핀 어여쁜 꽃송이, 다채로운 빛깔 어우러져 바람 따라 춤추는 저 꽃잎처럼 미래의 꿈을 향해 함께 달리네. 함께 부르는 노래가 대지에 울려 퍼지고 어깨 나란히 손을 잡고 찬란한 내일을 쓰리라. 한 마음 한 뜻으로 아름다운 꽃을 피우리.

0: 이 시간 제작의 박무림, 방송 진행의 남경원이었습니다. 매줄가를 마칩니다.
1: 각종 질환과 건강 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2: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1: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2: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시대.
3: 초원 청심환은 침양 광조, 담양, 자담양, 홍화, 육도구, 복사삼 등 진균충약제로 만든 전문 심장질병을 치료하는 약품입니다. 초원 청심환은 기혈을 소통하고 심폐를 요나라게 하며 마음의 안정을 찾게 합니다. 심장과 폐에 열이 심하고 가슴이 답답하며 룩골 부위가 아파나고 숨이 잘 올라오지 못하는데 좋은 치료 효과가 있습니다. 혈전을 용해시키고 쓰레기를 체외 배출시켜주며 다시 새로운 혈전이 생성되는 것을 막아줍니다. 또한 혈액의 축산경화를 개변해 혈관의 탄성을 증가합니다. 지점 연결신약대학방 및 주내 각 신약대학방 분점에서 판매합니다.

0: 아닌가십니까? 몸과 마음의 건강 지키는 방법 함께 배워보는 건강 프로 시간입니다. 네, 오늘도 생방송실에 박선생님 모시고 각종 질병에 관해 말씀 나누도록 할 텐데요. 네, 방송을 청취하시면서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291-9333번, 291-9333번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네, 먼저 우대 활동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심장질병치료약품 저원청심환입니다. 세 곽을 구매하시면 한 곽을 넣어드리고 아홉 곽 구매하시면 세 곽을 넣어드리는 방식으로 많이 구매하시면 더 많이 드리는 우대 활동 진행하는데요. 기회를 잘 이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판매 지점은 연길신약대학방 및 존의 각 신약대학방 분점이고요. 무료 배달번호 혹은 상시한 문의전화는 335-555번, 335-555번입니다. 자, 아래에 박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도움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1: 매주 우수요일 시간을 이용해서 12시 반부터 9시 사이 이 시간에 여러분들한테 심장병 전문 치료약품 초운청심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게 되어 있겠습니다.
0: 네.
1: 초운청심환이라면 청심치명발매안이라 이렇게도 부르게 되어 있는데요. 부신몽약유한회사에서 제조된 몽약에 속하게 되어 있습니다. 본 제품 자체는 치명을 위주로 한 발미환이라 하였기 때문에 8가지 진기희귀약제 조합으로 되어 있는데요. 광저담양, 자담양, 홍화육두구, 천추관, 복사삼 이러한 아주 진기약제 조합으로 되어 있겠습니다. 본 제품 자체는 심장병 치료에 있어서는 효과가 빠르고 효과가 확실하고 부작용이 거의 적거나 없는 이런 우수한 특점을 갖고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기본 초운청심환을 견제해서 복용하신 분들 가운데서는 기초제품 40대 중후반부터 드시는 이런 기초제품과 더불어 초운청심환을 드시게 되면 심장병 때문에 큰 이상이 생기는 이것을 완전히 피해갈 수 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게 되어 있겠습니다. 본 제품이 공동주체로 놓고 말하게 되면 그럼 심장병 치료에 좋다는데 어떤 효과를 보게 되어 있는가 하면 심폐를 유발하게 합니다. 심장과 폐경락은 떨어질 수 없는 경락으로 되어 있으면서 귀혈이 잘 소통되게 합니다. 리치합니다. 그리고 마음이 안정을 찾게 하고 심폐리 심한 증상을 개선해 줍니다. 가슴이 침침하고 부딪하고 룩골까지 아파나고 가슴이 두근거리고 얼리숨을 거기 힘든 증상을 개선해주게 되어 있겠습니다. 특히 우리 지금 심폐열이 심한 증상은 심장병 환자들이 많이 범하는 기본 증상에 속하게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심폐열이 심하다는 건 도대체 뭘 말하게 되어 있는가 하면 일종 중에서의 증상에 관한 학설입니다. 림상표현은 그럼 무엇인가? 림상표현은 가슴이 침침하고 기침을 잘 짓고 가래가 성하고 가래 색깔이 진하고 입이 마르고 입이 쓰고 입에서 냄새가 납니다. 그렇죠? 구취가 생깁니다. 특히 입에서 냄새가 나는 이런 증상은 많게는 쉽게 오해할 수 있는 증상에 속하게 되는데 구강 청소가 잘 되지 않았나? 혹시 어떤 분도 내 위에 다른 문제가 있는가? 이렇게도 인정할 수 있지만 해도 심폐열이 심한 증상 가운데서 입에서 모진 냄새가 나는 이것이 아주 중요한 한계 증상에 속하고 입이 마르면 소갈증이 아닌가? 당뇨병이 아닌가? 그리고 입이 너무 쓰게 되면 내 단순 담낭에 이상이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오해를 하게 됐지만 해도 기실은 심폐열이 심한 증상 가운데서 중요한 증상에 속하게 되어 있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설명드리고 있는 초원청심환은 어디에서 판매가 가능한가 하면 우리 준해각 신약대학방 번점 분점 여기에서 판매가 가능합니다. 일단 신약대학방이랑 간판을 붙인 데서는 똑같은 가격과 똑같은 우대 정책을 실행하게 되었는데요. 지금 세 각을 사면 한 각을 물어라 드립니다. 아홉 각을 사면 세 각을 물어라 드리죠. 열여덟 각을 사면 여섯 각을 물어라 드리는데요. 세 각에 한 각이게 되면 한 달 반자오 봉행할 순당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때 한 각의 가격은 140원 자오가 되는데 원래는 한 각에 199원입니다. 12일간 봉행할 수 있는 양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리고 한 개 치료 과정은 넉 달을 한 개 치료 과정으로 합니다. 바로 아홉 각의 세 각을 받게 되면 뭐 넉 달 동안 한 개 치료 과정을 견지할 수 있습니다.
0: 네, 알겠습니다. 문의 전화 걸려왔는데요. 링겔합니다. 여보세요.
2: 예, 네,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안녕하세요.
2: 네, 저는 심장이 나빠서 지금 병원 시간을 쓰고 있습니다.
1: 아, 그래요?
2: 네, 심장이 나빠서 심장에 대해 주사를 두 개 넣었습니다.
1: 아, 예.
2: 근데 지금 몇 년이 되니까 또 다시 가슴 펴고 숨을 차고 해. 반드시 침대에 눕지도 못하고 그랬는데, 이 병원 시간을 쓰니까 지금은 침대에 반드시 누워드렸고, 이 먹기 전에는 나 밖에 나가서 그래도 한 다섯 메다나 걸으면 또 다리 무릎이 미네 맥이 없었네. 다리 나가지 않는다 말입니다.
1: 예.
2: 그래, 그러고 여기서 차소리 가도 놀라고, 그쪽 하면 놀라고, 내가 집에서 뭔 소리 다 가도 놀라고.
1: 심장병 전형적인 몇 가지 증상 가운데 속하는 증상이죠. 예.
2: 그래, 근데 이게 통통 시간 쓰니까, 예. 아예 전 그런 뜻에 다 없어졌습니다.
1: 예.
2: 그리고 왜 무릎 뒤에 맥이 나는 게 알죠?
1: 예.
2: 이전에 한 10m 가기만 하고 그래서 걸지 못했는데, 그래서 다리 안 나가고 그래서 코골부터 나가는 게 앞으로 대박이는 것 같으면 하고요.
1: 마음은 나가는데 다리는 나가지 못하죠.
2: 예, 예, 예. 예.
1: 심장 건강의 약화가 바로 그런 걸 부르게 돼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순환이 제대로 잘 되지 않으니까 혈액순환을 통해서 모든 에너지가 제대로 공급되는 건데 그 공능이 떨어지니까 그럴 수밖에.
2: 예, 그런데 이 좋은 소식이 많았으니까 아, 지금 보르노사 당하자는 없어졌습니다.
1: 예, 예, 예.
2: 그, 손으로 이렇게 효과 있고 막으니까, 더 싸.

0: 쓰려고 그랬다.
1: 아, 그렇게 하세요. 이 제품 자체는 기본으로서 견지만 하게 되면 이자처럼 투자를 한 다음에 어떤 분들 실험 화를 넣고 계시지만 해도 벌써 몇 년 지나가니까 또 뭐 어떤 분들이 2차, 3차를 하는 분들이 계시고 있지만 해도 좋게는 보수료법으로서 견지하는 것이 기본인데 그중에서 초원 정심하는 중요한 한 가지를 선택하는 게 바람직할 겁니다. 잘 선택했으니까 열심히 쓰시기 바랍니다.
0: 예, 알았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1: 예, 건강하세요.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3: 안녕하세요.
1: 예, 안녕하세요.
3: 예, 초원 정심한 쓰는 환자입니다. 예. 저는 병원에 갔거나 검사하거나 그런 주자를 여러 학교다 듣고 예. 나서 나는 용약한다 그러던 게 저 진해약할까나 이 사람이 아이덴담스를 진해약해서 이게 약이 받아 못 들인다면서
1: 예, 공능자하다 그렇죠.
3: 예. 예. 그래 주자를 못하고 소리 그래 병원에 입원 두 주일에 입원하고서 또 나왔다가 또 한 번 들어가고 그걸 두 주일에 입원했는데 예, 아이디부터다 약을 써도 아이디고 댄디를 맞아도 아이디고 첨약은 또 얼마나 먹었겠습니까 그저 감기 중감기를 그랬는가 했는데 아니더라 말인다 누보고 실만 가지고 저는 누보고 묻던 사회 선생님 저원 정신을 강의하더라 말입니다. 그러면 이거라도 먹어보자고 그래. 처음에 생각에 한가구 죽기다. 예. 그래 한 달 주무시는 게 입안에 그런 냄새에 쐬고 그러던 게 그게 없어지고.
1: 아, 그럼
3: 이빨이 몸소리 나서 그저 막 그저 다 쪼그라 붓고 그러던 게 이렇고. 그리고 혈압 조절이 잘 되고 예. 맥이 옵니다. 정신하고 밥 잘 자고. 예, 소화가 잘 되니까 지금 몸이 부드러워 있습니다. 얼마 좋은지 모르. 지금 정말 보통 사람이 되고 예, 얼마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래 이래 좋아질 적에 예, 또 아홉가 배달 받아서 장기적으로 쓰다 그런다. 그래 이 떨구면 아무래도 또 주제를 할 것 같은데 계속 약을 달고 있을 예사입니다.
1: 예, 33에 다시 겨우번 연락하면 문전 무료 배달이 가능합니다.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3: 예, 감사합니다.
1: 건강하세요.
2: 안녕히 계십시오. 말씀 주시죠.
1: 지금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초원 정심환 이 제품 자체는 심장병으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증상을 개선해 줄 뿐만 아니라 근본에서 좋은 치료가를 보는 우수한 제품이라는 걸 복용해 보신 분들은 확실히 긍정적인 이런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되어 있겠습니다. 심장은 군주의 기관에 속합니다. 황제의 기관이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뇌가 우쭐한다 할지라도 일단 내 피가 뭐 다섯 개 내지 여섯 개를 해는 사이에 다섯 개 내지 여섯 개 다섯 개 내지 열 개 해는 사이에 피가 올라가지 못하면 당신은 쓰러집니다. 일단 60개를 해는 사이에 피가 뇌에 올라가지 못하게 되면 대소변이 막 새고 동공이 떡 고정됩니다. 동공이 떡고 원래 그 병원에서 의사들이 환자가 입원했을 때 이런 눈을 벌려보지 않습니까? 그러면 눈이 동공이 돌게 되었죠. 그런데 심장 공능으로서 60초 동안 피가 제대로 뇌에 올라가지 못하게 되면 의사가 눈을 벌려봐도 동공이 또 고정돼서 돌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심장이 관리하지 않은 부분은 어느 한 부분도 없게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이제 어느 분이 말씀하셨지만 해도 너무 맥 다리 마음은 나가는 걸로 인정하는데 다리는 그 자리에 또 굳어 있습니다. 나가지 못합니다. 바로 신경 말초 부분 거지 피가 전달됐다 돌아서는 힘이 약하게 되어 있으니까 심장 공능의 약화와 갈라놓을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심장병이 백분제 92는 고혈압을 동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지 않은 분들이 말씀하는 가운데 나오셨지만 해도 나는 혈압약을 쓴 게 아니라 심장병 치료했는데 혈압약을 끊었다. 가짓수를 줄였다. 차수를 줄였다. 이렇게 말씀한 분들이 꽤나 계시고 있는데요. 무엇 때문에 이런가 하면 심장은 혈압을 생성하는 동력펌프입니다. 그런데 이 동력펌프가 제대로 펌프 역할을 하자하게 되면 관상동맥이 좋아야 되는 건데요. 관상동맥이라는 것은 심장 근육 안에 왕자형으로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관상동맥이 무슨 역할을 하는가 하면 내 주먹만한 심장 그리고 눈으로 보는 주먹은 내들면 그만한 크기인데 거기에 또 판막이 4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판막까지 포함해서 누가 관리하는가 하면 관상동맥이 관리합니다. 관상동맥에 이상이 생긴다면

바로 여러 가지 증상을 동반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래서 지금 여러 가지 증상 가운데서 많은 분들이 느끼시다시피 숨이 너무 차서 어디 나가게 되면 벌써 어디 앉을 자리가 있는가 그거부터 말하는

0: 만화됩니다. 산소가 98% 그 이상 만화 상태가 되어야만이 우리가 숨이 차지 않고 하품을 쓰라고. 당신이 하품을 할 때게 되면 생리적으로 빨리 산소를 들여보내주셔 하는 이런 일종 신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누가 입을 콱 맞는 다음에 당장 쓰러질 것 같은 가슴이 터지는 것 같은 이런 감을 느끼게 되어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우리 놓고 말하게 되면 혈액 가운데 산소 파도는 98% 그 이상으로 돼야 합니다. 지난 한 단계 국조적인 전염병이 돌 때 보게 되면 손가락 끝에다 딱 산소 심장 파도를 측정하는 그런 이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벌써 96%를 96이라는 숫자 나오게 되면 가슴에 침침한 감을 느꼈을 겁니다. 이래서 지금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초음 청심원 이 제품 자체를 견제하시게 되면 충분하게 산소 포화도를 유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제대로 뭐 심장이 펌프 역할을 제대로 하는 차원에서 혈액 공급이 제대로 따라가게 되었는데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심장에서 피가 한 번 순환하는 시간이 몇 개를 하는 시간인가 하면 20개 내지 40개를 하는 사이인데 보통 20개를 하는 그 사이에 되면 피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갔다 돌았습니다. 그러니까 심장에 하루에 하는 일이 얼마나 많은 일을 하겠습니까? 하루에 10만 차자후 수축 이완 이하 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를 콱 뿜었다 한 번 쿡 이렇게 하는 그 사이계단 피가 갔다 돌아서는 그 단계에 들어서게 되어 있겠습니다.
1: 네, 잠시만요.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2: 네, 안녕하세요.
0: 네, 안녕하세요.
2: 예, 아, 저희 그 시어머니가 예초원 정신한 이전 후 한 거의 반년째 복용하고 있었습니다.
0: 아, 그래요?
2: 예, 처음에는 이하고 복용하기 전에는 이렇게 순계랑 그런 숨이 자꾸 차고, 예, 그리고 또 용맥이 없어하고, 예, 그래서 이게 잠을 잘 못 자고 이랬답니다. 예, 그래가지고 이하고 복용하기 시작했는데, 아, 지금은 한 반년째 되는데, 예, 이런 현상이 많이 없어지고, 예, 그리고 이제는 아침에라 하면은, 예, 이렇게 산에 가서 물도 깊고, 예, 대기도 와 됐습니다.
0: 예.
2: 예, 예. 그래서, 계속 복용해도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0: 이 제품 자체는 계속 복용해도 됩니다. 차수를 조절하는 차원이면 됩니다. 하루에 원래 두 번씩 복용했는데, 아마 한 반년 동안 견제했다 하게 되면 두 개 료정이 여덟 달입니다. 그래도 여덟 달 동안 이제 두 달은 정상으로 하루에 두 번씩 복용하고 그런 다음부터 괜찮다면 하루에 한 번 내지 두 번 하니까 차수를 조절한 차원이면 됩니다. 한 번 복용해도 되는데 그래서 조금 불편하게 되면 다시 두 번으로 돌아와도 됩니다. 이래서 알수는 수말 밑으로 떨어지지 마시고 한봉돌이 안에 수말이 들어 있으니까 차수를 조절한 차원에서 가히 조절할 수 있습니다. 예.
2: 예, 알겠습니다.
0: 예. 예. 건강기원입니다.
1: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3: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0: 예, 안녕하세요.
3: 저도 전성심환 쓰고 있습니다.
0: 예.
3: 이 전성심환 써보면 진짜 좋은 약입니다.
0: 예.
3: 나이 갔을 때부터 심장병 와서, 예. 그래서 이전에 먹을까, 예. 점점 더 해서, 예. 반드시 죽지도 못하고, 그래서 약간 옆에서 터치한 소리에도 가슴이 엄청 처음에 소리 막 아열나서 막 주신한 물고 이랬습니다.
0: 예.
3: 이게 이 약순이 그중 하나도 없습니다.
0: 그렇죠. 예, 예.
3: 예. 진짜 선생님 써본 좋습니다. 이전에 예. 약 많이 썼지만, 예. 조금 남는 것 같으로 하다 또 터지고 터지는데 이번에는 예. 아예 좋습니다.
0: 터지고,
3: 예. 예. 진짜 잠도 잘 자고, 예. 그 다음 또, 예. 왼쪽 가슴 키웠다, 오른쪽 가슴 키웠다, 복판 가슴 키웠다, 이랬기다.
0: 예.
3: 이게 근성상도 싹 없어졌습니다.
0: 예.
3: 그리고 또, 예, 왼쪽 가슴 또 자꾸 바늘을 쓰시는 것처럼 아플 땐 딱 신경 살 붙은 것도 그렇습니다.
0: 그러니까 예.
3: 그게 신잘로 그랬어.
0: 그렇죠.
3: 예, 그게 지금 근성상도 싹 없어졌습니다.
0: 예.
3: 그리고 얘도 숨이 차서, 예, 그저 징계를 올라올 때 뭐, 징계마다 앉아서 해야 됩니다.
0: 전형적인 증상에 숨이 찬 겁니다. 심장병인데 마치 단순 뭐 호흡계통의 문제를만 인정해서 그 방면에 치료만 해서는 말 듣지 않을 겁니다. 심장으로 인해서 숨이 찹니다. 예.
3: 그리고 이 아이 그저 밖에서 탕 소리나도 놀래고 그새 옆집 문 소리도 놀래가던 게 그 증상도 싹 없습니다.
0: 그럼요. 예예.
3: 진짜 약 써보고 선생님 좋습니다. 나는 가지 배달 받아.

0: 그런데 한국에서의 두 집에 쓰던 게 전 세 집에 썼습니다.
1: 아, 예, 예.
0: 세 집에 다 약이 떨어졌다 보내달라서 오늘 마에서 붙여서 갖고
1: 그래요. 아, 그렇게 하셔. 이 제품 자체는 해관이 지난 데는 다른 문제점은 지금까지 처리한 적이 한 번도 없으니까 실어놓고 보내도 됩니다. 많이 나갑니다. 예, 예.
0: 예, 감사합니다.
1: 예, 건강기원입니다.
2: 안녕히 계십시오. 말씀 주시죠.
1: 지금 저희들이 설명드리고 있는 초음원 청심환 제품 자체는 심장병으로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나게 되어 있는데요. 심장병 증상은 여러모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말씀하다시피 숨이 너무 차서 하품을 많이 하고 제가 이제 말씀드렸죠. 심장혈은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 이렇게 조성되어 있는데 적혈구가 전문 산소를 운반하는 역할을 합니다. 산소 부족이 40% 생기면 당신은 쓰러집니다. 70% 모자란다면 당신은 쓰러졌다 영원히 일어나지 못할 가능성이 기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숨이 차고 하품을 많이 하는 원인 자체는 산소 부족을 말하게 되어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초음원 청심환을 견제해서 복용하시게 되면 하품을 하고 기침을 하고 이러던 분들 가운데서 숨이 차던 문제가 해결받으셨다. 벌써 모아산 같은 데 가서 올라가 보시게 되면 주자를 하신 지 어전에 한 10몇 년, 20년 됐던 분하고 그리고 집에 부부간에 올라가게 되면 주자와 관련이 없이 심장 공동이 좋은 분은 부인이 쑥 따라 올라가는데 이 주자 한 분은 10년, 20년 지나간 분은 계속 그 중간에 머물러 있으면 조금 올라가 숨이 차니까 좀 쉬고 좀 쉬고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래서 주자 같은 것도 이게 절대 끝이 아닙니다. 주자를 하게 되면 MRI 같은 걸 못합니다. MRI 안에 들어가게 되면 그 기계 안에 들어가게 되면 자기마당이 너무 세서 당신이 이 주자라는 건 심장 관상 동맥에 금속 구멍이 들어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MRI 그 기계는 자기마당이 아주 세게 되어 있으니까 당신의 심장이 거기에 끌리는 날이면 큰일 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미리 그 병원에서도 물어보겠지만 해도 본인이 그걸 말해야 됩니다. 그래서 보수적인 요법으로 치료하는 것이 기본으로 되어 있는데요. 심장병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나는 가운데서 심률이 너무 빠지 않고 고르지 않고 너무 빠르고 고르지 않는 이런 분들이 계시는 것 너무 늦게 뛰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 있는데요. 정상 심률은 1분에 용허 범위로 놓고 말하게 되면 60부터 100 차입니다. 그런데 평균 심률은 보통 특수한 운동원을 제외하고는 60 차 벗어지는 게 기본인데요. 일단 주자를 하신 분들 가운데서는 베탈로그라는 거 들게 할 겁니다. 평생 다섯 가지 내지 일곱 가지 약을 드시게 되었는데요. 베탈로그는 심률을 늦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심지어 40몇 차까지 내려갈 수 있는데 이럴 때게 되면 그 알수를 줄이거나 그 약을 참고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초음원 청심환 드시게 되면 이런 데 끄떡 문제가 없을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평균 심률은 1분에 7, 80 차죠. 너무 빨리 떼서 100, 20, 30차 늦게 떼서 40 차죠. 이러면 절대 안 되는 겁니다. 초음원 청심환을 견제해서 복용하시게 되면 이런 문제에서 그리고 기초 제품 몇 가지를 제가 늘 이야기 드리죠. 함께 드시게 되면 심장으로서 다른 큰 그 건강의 이상은 피해갈 수 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리고 잠자기 힘들고 어떤 분들은 반드시 누워자자면 누가 내 가슴을 꽉 누르고 있는 감을 느낍니다. 머리가 아프고 심장으로 머리까지 아픕니다. 악몽이 시달립니다. 심근경색은 평소에 어깨가 견점처럼 띄엄띄엄 아파서 심장병이 있는 분들 가운데서 늘 왼쪽 어깨로 주먹질하면서 칩니다. 견점이 있는가 합니다. 그런데 기실이 심장으로 그럴 수 있습니다. 반사통으로 오른쪽 어깨가 아픈가 하면 간질이 있는 분들 특히 심장병으로 이런 분들이 많이 계시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백자양심환이라고 이 제품을 많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약대학방에 가게 되면 백자양심환이라고 있습니다. 바이즈양심환은 백액나무란 백의 아들 자체의 백자양심환 이걸 쓰시게 되면 많이 경감되거나 보온 제품을 초음원 청심환 쓰시면서 이 제품을 쓰시게 되면 기본 증상이 개선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노년기에 들어서면서 40대 중후반부터 시작해서 50대 초반 이때에 들어선 분들 가운데서는 조혈 공동이 많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혈 공동을 도와주는 차원이라면 제가 인정하건대는 빨리 피가 돌아서는 방법이 있습니다.

0: 우리 중에서는 이런 말도 있습니다. 심장은 위 어머니다 이 정도 끄지 말하는 때도 있는데요. 뭐 때문에 심장 공동이 충분하게 자기 역할을 하는 전자에서 우리가 밥을 드시게 되면 위 동맥에 피가 많이 가게 되어 있는데 이 공동이 약화되게 되면 소화가 잘 되지 않을 수 있어서 강트림을 하게 됐고 소화 공능이 떨어질 수도 있게 되는데요. 이럴 때에 다음에 적당하게 보충하는 방법이 여기에 있는데요.
1: 초원 청심환은 침양, 광조, 담양, 자담양, 홍화, 육도구, 복사삼 등 진균 충약제로 만든 전문 심장 질병을 치료하는 약품입니다. 초원 청심환은 기혈을 소통하고 심폐를 요나라게 하며 마음의 안정을 찾게 합니다. 심장과 폐에 열이 심하고 가슴이 답답하며 룩골 부위가 아파나고 숨이 잘 올라오지 못하는데 좋은 치료 효과가 있습니다. 혈전을 용해시키고 쓰레기를 체외 배출시켜주며 다시 새로운 혈전이 생성되는 것을 막아줍니다. 또한 혈액의 축산경화를 개변해 혈관의 탄성을 증가합니다. 지점 연결신약대학방 및 주내 각 신약대학방 분점에서 판매합니다.

0: 여러분의 편안한 쉼터,
1: 여러분의 일상과 함께하는 살롱 토크쇼. 안녕하십니까? 살롱 토크쇼에서 인사드리는 최명옥입니다.

네, 좋아하는 옷을 입고 나들이를 갔다가 식당에서 국물이 튕겼거나 또 아이가 아이스크림을 먹다가 옷에 흘리거나 혹은 손에 묻은 볼펜 자국이 소매에 베어버리는 그 순간 정말 서긋하지 않습니까? 네, 비싼 옷은 아닐지라도 자주 입는 편한 옷 하나에 얼룩이 지고 또 그 옷을 더 이상 입기가 꺼려지고 버리자고 하니까 아깝고 그렇다고 그냥 입자고 하니까 사람 만나기가 부끄럽고 참 곤란한 상황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많은 분들이 얼룩이 생기면 무작정 비누로 박박 문지르거나 세탁기에 바로 집어넣거나 심지어 뜨거운 국물에 또 물에 삶아버리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행동들은 오히려 얼룩을 섬유 깊숙이 스며들게 만들어서 영원히 지울 수 없게 만드는 지름길이라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까? 얼룩은 종류에 따라서 제거 방법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리고 이제 모르고 쓰셨다가는 옷감을 상하게만 만들고 얼룩은 그대로 남는 최악의 결과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오늘 방송에서는요, 가정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재료들만으로도 옷에 묻은 각종 얼룩을 말끔히 제거하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주방에 있는 식초, 베이킹소다, 과탄산소다, 또 소독용 알코올, 심지어 녹두사까지 생각하지도 못했던 이 주방의 재료들이 이제 얼룩 제거의 1등 공신이라는 사실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네, 얼룩 제거의 기본 원칙 이것만은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얼룩별 제거 방법 알려드리기 전에 앞서서 얼룩을 제거할 때 반드시 지켜야 할 기본 원칙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기본 원칙만 지켜도요, 얼룩 제거 성공률이 훨씬 높아질 수 있습니다. 네, 첫 번째입니다. 네, 얼룩이 생기면 가능한 빨리 처리하라는 것입니다. 얼룩은 시간이 지날수록 섬유 조직이 깊숙이 스며들어서 고착이 됩니다. 방금 진 얼룩일수록 제거가 하기 쉽고요. 또 오래된 얼룩일수록 제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얼룩을 발견하는 즉시 행동에 나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둘째입니다. 얼룩을 문지르지 말라는 것입니다. 네, 많은 분들이 얼룩이 생기면 힘껏 문지르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이는 잘못된 방법입니다. 문지르면 얼룩이 섬유 조직 사이로 더 깊이 밀려 들어가서 오히려 제거가 더 어려워집니다. 얼룩은요, 문지르는 것이 아니라 두드리거나 눌러서 제거해야 합니다. 네, 세 번째입니다. 얼룩의 종류를 먼저 파악하라는 것입니다. 기름때인지 단백질 얼룩인지 색소 얼룩인지에 따라서 사용해야 할 재료와 방법이 완전히 다릅니다. 네, 얼룩의 정체를 모른 채 함부로 손을 대면 상황을 더욱더 악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입니다. 네, 세탁기에 바로 넣지 말라는 것입니다. 얼룩이 진 옷을 바로 세탁기에 넣어 돌리면 얼룩이 오히려 퍼지거나 고착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얼룩 부위를 먼저 처리한 후에 세탁기에 넣어야 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입니다. 뜨거운 물을 함부로 쓰지 말라는 것입니다. 모든 얼룩에 뜨거운 물이 좋은 것은 아닙니다. 특히 핏자국이나 우유, 달걀 같은 단백질 얼룩은 뜨거운 물을 만나면 단백질이 굳어버려서 영원히 지워지지 않게 됩니다. 얼룩의 종류에 따라서 물의 온도를 적절하게 선택해야 합니다. 자, 이제 기본 원칙 숙지하셨으니까 본격적으로 얼룩별 제거 방법 알아볼게요. 먼저 흰옷의 누런 얼룩입니다. 땀 자국 제거법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 여러분 흰옷 좋아하시죠? 근데 흰색은 깔끔하고 시원해 보여서 많은 분들이 즐겨 입습니다. 하지만 흰옷의 가장 근적은 바로 시간이 지나면서 생기는 누런 얼룩입니다. 특히 목깃이나 겨드랑이 부분이 누렇게 변하는 것은 정말 골칫거리 아니겠습니까? 흰옷의 누런 자국은 대개 땀과 피지가 섬유에 스며들어서 산화되면서 생깁니다. 일반 세제로는 이 깊이 밴 얼룩까지 제거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방법이 필요한데요. 바로 과탄산 소다가 그 해결사입니다. 네, 과탄산 소다는 산소를 내며 얼룩을 분해해서 주는 성분을 갖고 있습니다. 락스와는 달리 색깔이 있는 옷에도 비교적 안전하게 쓸 수 있어서 더욱더 좋습니다. 네, 흰옷의 누런 얼룩 어떻게 구체적으로 제거할지 잠시 후 다시 알아볼게요.

네, 계속해서 흰옷의 누른 얼룩 제거 방법 본격적으로 알아볼게요. 네, 따뜻한 물 40도 안팎이 가장 좋습니다. 여기에 과탄산소다를 불어서 흰옷을 30분에서 1시간 정도 담가둡니다. 네, 과탄산소다는 너무 뜨거운 물보다 미지근한 물에서 가장 잘 작용합니다. 네, 담가둔 뒤 평소처럼 세탁하면 누런 얼룩이 한결 옅어집니다. 얼룩이 심한 부위는 과탄산소다 가루를 직접 묻혀서 두었다가 빨면 효과가 더 좋습니다. 그리고 좀 더 강력하게 처리하고 싶다면 어떻게 할까요? 60도 이상의 뜨거운 물을 태아에 받고 과탄산소다를 한 큰술 풀어줍니다. 그리고 얼룩이 심한 부위에는 과탄산소다 가루를 직접 얹고 물을 살짝 묻혀서 20분에서 30분간 담가둡니다. 거품이 일어나면 산소방울에 찌든 얼룩을 떼어내는 것이 보일 겁니다. 그런 다음 얼룩 부위를 손으로 가볍게 비벼서 헹궈내거나 세탁기에 넣고 돌리면 됩니다. 네, 과탄산소다가 정말 네, 베이킹소다 활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베이킹소다는 약한 알칼리 성질을 가진 가루인데요. 땀과 피지 얼룩은 산성을 띠는 경우가 많아서 베이킹소다와 만나면 물에 씻겨 나가기 쉬운 상태가 됩니다. 베이킹소다를 물에 풀어서 얼룩 부위를 살짝 담가뒀다가 세탁해도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일상에서 가장 자주 접하는 얼룩이 바로 기름때 아닐까 싶은데요. 네, 짜장면을 먹다가 튄 기름, 삼겹살을 굽다가 튄 기름, 식당에서 국물이 튕긴 기름 등때는 정말 흔하게 생깁니다. 네, 기름때 제거의 핵심은 물을 먼저 사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기름은 물과 섞이지 않기 때문에 물로 먼저 적시면 오히려 기름이 섬유 깊숙이 스며들게 됩니다. 네, 갓 튕긴 기름때 제거 방법입니다. 갓 튀긴 기름때는요, 주방 세제만으로는 충분히 제거할 수 있습니다. 기름때가 묻은 부위에 주방 세제 몇 방울을 떨어뜨리고 얼룩 부위를 손가락으로 잡고 살짝 비벼줍니다.

이때 물을 못 치자는 것이 그 포인트가 되겠는데요. 세제가 기름을 분해하면 그때서야 미온수로 헹궈냅니다. 그렇다면 오래된 기름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시간이 지나 고착된 기름때는 조금 더 강력한 방법이 필요합니다. 과탄산 소다와 주방세제를 함께 사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따뜻한 물에 과탄산 소다와 주방세제를 함께 불어서 얼룩 부위를 헹궈두면 기름때까지 동시에 제거할 수 있습니다. 혹은 치약을 활용하는 방법도 있는데요. 치약을 기름때 위에 짜서 살짝 문지른 후에 헹구면 기름때가 제거됩니다. 네, 소금물에 담가두는 방법도 있습니다. 소금물에 기름때 부위를 40분 정도 담갔다가 세탁하면 기름기가 제거됩니다. 이밖에 알코올 활용 방법도 있습니다. 알코올은 기름을 분해하는 성질을 띠고 있어서 기름때 부위에 알코올을 붓고 부드러운 손으로 닦아낸 후 물로 헹궈도 됩니다.

네, 계속해서 과일즙 커피 와인 얼룩 제거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여름이 되게 되면 수박, 포도, 복숭아 등 과일을 많이 먹게 되잖아요. 네, 과일들의 즙이 옷에 묻으면 정말 지우기 어렵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네, 수박은 라이코펜이라는 붉은색 색소를 함유하고 있는데 이는 지용성 색소로 물에 잘 녹지 않아서 물로만 세탁하면 오히려 섬유에 더 깊이 배어드는 특성이 있습니다. 네, 포도는요, 안토시아닌 색소가 문제인데 수용성이지만 염색력이 극도로 강해서 섬유 조직에 한번 결합하면 일반 세탁만으로는 거의 제거가 불가능합니다. 네, 과일즙, 커피, 와인 같은 식물성 얼룩은 산성 얼룩에 속합니다. 네, 여기서 중요한 점은요, 이런 산성 얼룩에 알칼리성 세제를 쓰면 오히려 얼룩이 더 고착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제거 방법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이런 얼룩에는요, 백식초가 아주 효과적입니다. 얼룩이 생긴 즉시 또 가능한 빨리 해당 부위에 백식초를 듬뿍 뿌려줍니다. 백식초의 산 성분이 과일 색소를 분해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좀 더 구체적인 방법 알려드린다면 주방세제 식초를 몇 방울 섞어서 산성 환경을 만든 뒤 얼룩 부위에 바르고 10분 정도 기다린 다음 미온수로 빤 후 세탁하십시오. 그리고 포도나 수박 얼룩이 묻었을 때는요, 이렇게 해보십시오. 얼룩 부위에 백색 식초를 충분히 적신 후 그 위에 소금을 살짝 뿌려줍니다. 네, 소금이 색소를 흡수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10분 정도 기다린 후에 찬물로 헹궈내면 얼룩이 많이 옅어집니다. 레몬즙을 활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레몬의 산성분이 표백 효과를 내기 때문입니다. 이때 칫솔 사용법도 아주 중요합니다. 네, 많은 분들이 얼룩을 지우려 할 때 칫솔 솔로 문지르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잘못된 방법입니다. 솔로 문지르면 색소가 섬유 조직 사이로 더 깊이 밀려 들어갑니다. 대신 칫솔의 손잡이 맨 끝 단단한 부분으로 얼룩을 눌러내듯 제거해야 합니다. 다음 핏자국 제거법입니다. 절대 뜨거운 물을 쓰면 안 됩니다. 이번엔요, 핏자국인데요. 피가 옷에 묻으면 많은 분들 당황하게 만들잖아요. 하지만 핏자국 제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절대 뜨거운 물을 사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네, 피는 단백질 성분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뜨거운 물이 닿는 순간 단백질이 굳어버려서 영원히 지워지지 않게 됩니다. 네, 그래서 반드시 찬물만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핏자국 제거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핏자국은요, 찬물에 바로 담가두면 대부분 제거됩니다. 찬물에 10분에서 20분 정도 담가두면 피가 물에 녹아내립니다. 이후 비누로 살짝 비벼서 세탁하면 깨끗해집니다. 그렇다면 오래된 핏자국을 어떻게 제거해야 될까요? 네, 시간이 지나서 마른 핏자국은 약국에서 파는 과산화수소를 사용하면 좋습니다. 오래된 핏자국 부위에 과산화수소를 부어주는데요. 피 성분과 만나서 보글보글 거품이 일어날 때 칫솔로 톡톡 두드린 후 찬물로 헹궈내면 깜쪽같이 사라집니다. 혹은 소금물에 담가두는 방법도 있습니다. 찬물에 소금을 풀고 핏자국 부위를 담가두면 피가 용해돼서 제거됩니다. 이 밖에 볼펜 먹물 화장품 얼룩 제거법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 볼펜 자국이나 화장품 자국은 특히 여성분들이나 학생들이 자주 겪는 골칫거리입니다. 네, 볼펜이 주머니에 터지거나 화장품이 옷깃에 묻는 일은 생각보다 자주 발생하지 않습니까? 이런 얼룩의 특징은 기름 성분과 화학 성분이 섞여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제거 방법도 조금은 특별한데요. 함께 알아볼게요. 네, 볼펜 먹물 화장품 얼룩 제거 방법입니다. 이런 얼룩이 생겼을 때는 절대 물로 먼저 적시면 안 됩니다. 물을 묻히지 않은 상태에서 마른 상태에서 얼룩 부위에 주방세제와 소독용 알코올 또는 아세톤, 물파스를 1대1로 섞어 바릅니다. 그리고 섬유 밑에 깨끗한 수건을 한 장 대고 칫솔 뒷부분이나 손가락으로 꾹꾹 눌러서 얼룩을 아래 수건으로 밀어내듯 빼냅니다. 이렇게 하면 얼룩이 수건에 흡수돼서 옷에서 사라집니다. 그런 다음 평소처럼 세탁하면 됩니다. 화장품, 네, 특히는 파운데이션 자국은 주방세제 몇 방울을 얼룩에 직접 묻히고요. 손가락으로 살살 문지른 후 10분 정도 그대로 둡니다. 그런 다음 찬물 또는 미온수로 얼룩 부분을 헹궈내면 제거됩니다.

네, 지금까지 다양한 얼룩 제거 방법 알려드렸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꼭 기억하셔야 할 주의사항 말씀드릴게요. 네, 첫째는 옷의 세탁 라벨을 반드시 확인하는 것입니다. 네, 건시 세탁만 가능한 옷을 함부로 물 세탁을 하게 되면 옷이 망가질 수가 있습니다. 둘째는 색깔 옷은 변색을 조심하십시오. 특히 표백제나 과탄산소 같은 색깔 옷에 사용하기 전에 반드시 안 보이는 부분, 즉 안감이나 옷 안쪽 설계에 먼저 묻혀서 색이 바래지 않는지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실크, 울 같은 고급 소재는 전문 세탁소에 맡기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얼룩이 완전히 지워질 때까지 건조기나 뜨거운 열을 피하는 것입니다. 열을 가하면 얼룩이 고착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입니다. 얼룩 제거 후에는 반드시 깨끗한 물로 여러 번 헹궈내면서 사용한 세제나 약품이 옷감에 남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얼룩 제거에 도움되는 주방 재료들 지금까지 함께 봤는데요. 과탄산소다는 흰옷, 노란 얼룩, 땀자국, 또 각종 오래된 얼룩에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백식초는요, 과일즙, 커피, 와인 등 산성 얼룩에 효과적이고요. 네, 주방 세제는 기름때 화장품 자국에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소독용 알코올은요, 볼펜 자국, 먹물, 화장품 자국에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과산화수소는 오래된 핏자국에 효과적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은 가정에서 옷의 모든 얼룩을 제거하는 다양한 꿀팁들 함께 해봤습니다. 이 재료들은 우리 모두 집 주방이나 약국에 이미 있습니다. 비싼 돈 주고 또 전문 얼룩 제거를 할 필요 없이 집에는 이 재료들을 대부분의 얼룩을 해결할 수 있다는 사실 놀랍지 않습니까? 네, 생각보다 간단하고 쉬운 방법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소중한 옷들을 오래오래 깨끗하게 오래 입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0: 각종 질환과 건강 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1: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0: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1: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시대.
2: 참남성 구복액은 홍삼, 시호, 황기, 울금, 치자, 향부, 원제, 담남성, 사인등 성분으로 구성되어 건비 익기 효능이 있고 간 경락이 막히며 사유가 둔해지고 맥이 없으며 마음이 어수선하고 쉽게 화가 나는 증상, 불면증, 건망증, 인후통, 귀에서 소리가 나고 효능증이 나타나며 식욕 부진, 심혈관 삼고증, 진장 기능 저하와 근육 관절 통증 등 증상을 해결해 줍니다. 참남성 구복액은 식전에 복용하는 OTC 국약입니다. 중국 과학보급연구소 장봉 박사가 연구에 참여하였고 100근의 약재 중에서 엄선을 거쳐 22여근의 우수한 약재를 추려내고 최종적으로 2근의 최상급 약재만 선별했습니다. 효소 촉매 대사 방법으로 초미세 추출 기술을 적용한 고순도 소분자 국약입니다. 또한 간과 비위, 경락이 막혀서 나타나는 증상을 치료하며 각종 만성질병의 유효률이 매우 높은 우수한 제품입니다. 이외에도 참남성 구복액은 자주 지식재산권 증세가 있고 할빈 중약사장 유한회사의 상품입니다. 참남성 구복액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학방 2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장수시대 건강자문 프로 시간입니다. 방송을 들으시면서 각종 건강에 관한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291-9333번, 291-9333번입니다. 우대 활동 알려드리겠습니다. 참남성 구보객은 한 곽의 가격 598원이고요. 다섯 곽을 사시면 세 곽을 더 드리고 아이패치 세 곽을 추가로 드립니다. 열 곽을 사시면 여덟 곽을 더 드리면서 아이패치 열 곽을 추가로 드립니다. 안과 질병 치료약품은 한 곽의 가격 598원이고요. 여섯 곽을 사시면 네 곽을 더 드리고 아이패치 세 곽을 추가로 드립니다. 12곽을 사시면 12곽을 더 드리면서 아이패치 10곽을 추가로 드립니다. 이외로 문의 전화하시고 약품을 구매하시면 아이패치 2곽을 함께 드립니다. 무료 배달 번호로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에

0: 아래 박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오늘도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1: 오늘 이 시간을 이용해서 여러분들한테 참남성 구박약과 더불어 눈병 전문 치료약품 명서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게 되어 있겠습니다.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참남성 구박약 이 제품 자체는 아주 우수한 내리누르는 약하고 얼리쳐주는 약 가운데서 안전하면서도 부드러우면서 얼리쳐주는 이런 역할하는 우수한 성분 조합으로 되어 있는 보충제에 속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 가게 598원인데요. 15일간 복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제 우대정책을 설명드렸는데요. 이번 우대정책은 특수한 우대정책에 속하게 되어 있으니까 10각을 싸면 8각을 드립니다. 그게 눈에 붙이는 고약 10각을 드리게 되어 있으니까 이때 한 가게 평균 가격은 300원 저하밖에 되지 않는데요. 이 참남성 구박액은 일단 견제서 복용하시되 하루에 3번 식전에 복용합니다. 그 하얼빈 제4 중약창에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 제품 자체는 그 공예가 아주 선진적이고

0: 우리가 드시게 되면 식전에 그 복용하는 원인 자체는 빨리 흡수가 될 수 있다는 걸 말하게 되어 있겠습니다. 이래서 잡남성 구박액은 10가게, 8가게 눈에 붙이는 고약 10각을 드리게 되어 있고, 눈병치료약품 명서방은 우리 지금 나이가 40대 중후반부터 시작해서는 눈에 여러 가지 증상이 생기고 여러 가지 안과 질병, 백내장, 녹내장, 황반, 변성, 당망증, 당뇨합병증으로 눈이 실명합니다. 그리고 시망막 색소변성이라는 것은 시신경이 위축하는 질병인데 이거는 서약으로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시신경이 위축하면 5대주, 4대양 어디 가서든지 망고할 방법이 없는데 여기에서 중약 방법으로서 시신경을 위축하는 걸 많이 억제 역할을 하는 이런 성분도 들어갔기 때문에 명서방은 총체적으로 눈병 치료에서는 알아주는 21가지 아주 진기약제 조합으로 되어 있으니까 눈병에서는 이 제품이 거의 우리 지구에 나온 다음 많은 여러 가지 눈병 증상을 개선해 줄 뿐만 아니라 근본에서 이제 이야기한 큼직큼직한 눈병으로 전환하는 것을 억제하는 역할을 하는 우수한 제품으로 되어 있으니까 한 가게 598원인데요. 30일 복용할 수 있는 양으로 되어 있으면서 12각을 싸면 12각에 눈에 붙이는 고약 10각을 드리게 되었으니까 한 가게 평균 가격은 290원 좌우가 되게 되었으니까 501-7766번에 전화하기 바랍니다.
1: 네, 문의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네,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0: 예, 안녕하세요.
2: 나도 뭔가 뭐 방송 듣고서 지금 잡남성 900을 좀 수분을 조금 넘겨서 한 달 거의 되게 먹고 있습니다.
0: 아, 그래요.
2: 예, 먹을 때는 정신이, 어제 그냥 정신이 아예 난다 말, 머리가 그냥 뻥하고, 예, 맥이 그냥 떨어지고, 얼마나 누워만 그러듯이 이랬댔습니다.
0: 예.
2: 그래서 먹었는데서 막 이야기 효과는 빠르면 확실하게 알지때는 영 좋았습니다. 막 먹으니까 먹이, 먹었다 마서 봐서 먹이도 예, 쭉 편안하면 이랬을 때, 애기 돼, 구배에 돼서 효과 빠르대다.
0: 예.
2: 그래지 먹은 후부터 이렇게 머리 휘나던 게 많이 말아가지고, 예. 저녁이면 칼에 자꾸 올라오면서 기침 자꾸 난다 말도 간질간질간질 멀기 썰어.
0: 아, 그렇죠.
2: 그러던 게 자서 아무도 간질간질거리고 또 기침 나서 혼밤 자지 못한다 말도 근데 이게 지금 기침 많이 못었어서 간질거리지 않고 잠을 잘 잡니다. 자지 못하던 게.
0: 예. 그렇죠.
2: 그래, 예. 그래, 그냥 뭐 머리도 윙수하고 귀에서 또 소리도 나고, 예. 낮이나 밤이나 그냥 약 가만히 있게 되면 그냥 윙소리 난다 말이죠.
0: 예.
2: 저녁에도 이뭐 그 소리도 너무 나쁜다. 그냥 TV를 켜놓고 있습니다. 그 소리 너무 나서. 근데 요즘에 이제 이거 한달 거의 되게 못 가는 소리가 야만연해서 이 TV 앵커도 잠 잘 잔다.
0: 어, 그렇죠. 이 제품 자체가 원기를 예. 돋아주면서
2: 예.
0: 후마에 꾸토해주는 이런 역할을 합니다. 뭐. 그러니까 맥이 잘 통하게 하면서 예. 기본으로서 근본을 쳐세우는 이런 역할하고 혈액이 이치스시 예. 하는 역할은 혈액이 단대를 뻗어나가지 않고
2: 예.
0: 혈관을 따라서 기본으로 잘 수통되게 하는 이런 역할하는 성분이 들어갔고 여기에 들어간 우수한 성분이 이제 여사분이 말씀하는 게 샹프란 성분이 들어갔기 때문에 기분이 좋고
2: 예.
0: 기억이 잘 되고 원지란 성분이 기억이 잘 되고 예. 잠이 잘 오고 종합으로 좋아지게 되어 있는 성분이 여기 너무 예. 보편적으로 집중됐습니다. 여사분이 말씀하는 게 예. 너무 도리가 있습니다.
2: 그 갱세도 예. 혈지도 좀 나쁘고 혈압도 나쁘고 그다음에 쟁이 나이 높아도 좀 혈당, 혈압, 상과증이 좀 나빠졌습니다.
0: 예.
2: 그것도 조절 잘 됐대다 보고
0: 잘 되게 됐습니다. 예. 예.
2: 머리도 계속 아프더니 머리도 아프지 않고 기억력이 좀 좋았을 때다.
0: 그렇죠. 기억이 잘 되죠.
2: 금방 한 말도 했던지 밥 얻은지 약도 먹고 다 먹고 이랬는데 이 기억력이 많이 좋았습니다.
0: 그럼요.
2: 예. 그리고 이 관절에도 좋았을 때다.
0: 예.
2: 이 무릎 관절 아파서 이 승계 다니기 힘들었는데 관절이 너무 좋았으니까 승계로서는 셋다 가득이 쉬었다 가지 않고 쑥 한 단번에 올라갈 수 있습니다.
0: 그렇죠. 예. 예.
2: 그래서 먹던 중간에 이야기는 효과 빠르셔서 오늘도 더 먹으려고 그리고 한 가지 또 명서방은 약도 배달받겠습니다. 우리 언니가 쓰고 있는데 좀 많이 떨어졌답니다. 약이 그래서 내 받을 배달받을 때 같이 한번 또 배달받으려고 그랬다.
0: 그렇게 하세요. 명서방에 대해서는 많이 주저할 네. 필요가 없습니다. 기본으로 복용하면 눈을 예. 구합니다. 예예. 그리고 잡남성 선택이 잘 됐으니까
2: 예.
0: 열심히 이 제품 자체를 견제해서 복용하시게 되면 머리가 예. 거뜬하고 잠이 잘 오고 맥이 나고
2: 예예. 예. 예.
0: 그렇죠. 종합적으로 소화가 잘 되고 관절이 예. 좋아지게도 혈압이 조절받고
2: 예.
0: 여러모로 종합적으로 좋아지는 제품이 바로 잡남성 구박액에 예. 속하니까 선택이 잘 됐으니까 열심히 예. 쓰시기 바랍니다.

0: 몸에 매여놓고 다리 끄덕끄덕.
1: 매여죠. 그렇죠. 예, 예.
0: 오늘 이렇게 열과 배달 받겠습니다.
1: 예.
0: 민서방은 약은 우련이 싸고, 예.
1: 예. 그렇게 하셔.
0: 감사합니다. 예,
1: 열강의 야득강들입니다. 참남상. 예.
0: 예, 예.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네, 안녕하세요.
1: 예, 안녕하세요.
3: 예, 두 분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예.
3: 예, 참남상 구복에 거먹는 한데, 이제 얼마 안 먹었습니다.
1: 예, 그렇죠.
3: 예, 이거 먹기 전에는 좀 나 있어 그런지, 여기저기 몸이 다 불편하단 말입니다. 특히 이 가슴이 계속 더부룩하고 이 비장이 나빠 그렇다는데 약을 많이 먹었습니다.
1: 그렇죠.
3: 그냥 가슴이 더부룩하고 소화 안 되고 이 그리고 이게 이 혈압도 조절이 잘 안 되면 이게 심장이 계속 부들거리면 잠을 잘 못 잤습니다.
1: 예.
3: 예, 특히 이 가슴이 계속 더부룩하니까 내가 영 스트레스 가지더라 말입니다. 소화도 잘 안 되지 밥도 맛이 없지. 그래 여러 가지 약방에서도 약 사 먹고 약 사 먹었습니다. 의사들도 보이고 그런데 어째 크게 효과 어째 아예 나타났더라.
1: 여기 좋은 성분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 세포 쓰시는 게 선택이 너무 잘 됐습니다. 예.
3: 예. 그래 그래서 이 방송 듣고 어쨌든 이 참랑성 구복액이 이게 이 비장이라 내 간에랑 좋다니까 되나 내 이거 선택해서 먹어봤는데 치료 아예 먹었는데 이게 벌써 이 좀 가슴이
1: 빨리 효과 나타납니다.
3: 예,
1: 맞습니다.
3: 감이 납니다. 예. 이게 애기 구보 애기래 그런지
1: 하루에 세 번 드시지 않습니까? 식전에 드시고 예예. 예.
3: 예, 먹기도 편리하고 예. 그러니까 그리고 또 생각밖에 또 뭐 이 골관절에도 영 도움이 됩니다. 예.
1: 건파체 좋아지니까 자연적으로 골관절에 좋아집니다.
3: 예. 좀 이 무릎 피라미 영 이래 좀 아팠는데. 지금 예, 많이 도와주고 있습니다. 무릎이라며. 예,
1: 그렇죠.
3: 그리고 예. 다관 여러모로 이게 어쨌든 이 몸에 맞는 것 같으니까 내 처음에 먹어보느라고 얼마 안 샀댔단 말입니다.
1: 예.
3: 예. 그래서 이게 몸에 좀 효력이 알기니까 되나 내 조금 배달 받아서 조금 더 먹어봐야 되겠습니다.
1: 이 제품 자체는 영락 없습니다. 선택해 보시게 되면 말릴 수 없을 정도로서 효과가 빠르고 효과가 확실하게 되어 있고 이 제품을 견지함으로 인해서 모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막혔던 게 풀리고 통하지 않던 게 잘 통하고 이런 감을 느끼게 되어 있을 겁니다. 특히 여기 천궁이라는 성분 자체가 호세, 싱칠, 기가 잘 통하고 피가 잘 순환되게 하고 치유 중풍에 오는 걸 막아주는 이런 역할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좋은 제품 자체가 드무니까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3: 이 예, 자관 여러모로 영 좋습니다.
1: 종합으로 좋아집니다.
3: 예. 나빠지는 것 같고 예. 예, 선생님 수고하세요.
1: 네, 예, 건강하세요.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네, 두 분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예, 안녕하세요.
4: 예, 저는 참남성 구복약을 복용하는 고객입니다.
1: 예.
4: 예, 어째 이거 복용했는가 하면 이제 복용한 지 한 순날 되는가 근데 이 효과 어찌도 좋은지 대단히 빠릅니다.
1: 하루 세 번 식전에 복용하시지 않습니까? 이 제품 자체가 그 작은 분자라 됐기 때문에 혈액이 빨리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빨리 효과를 보게 됐죠.
4: 예, 예. 저는 예, 아이 머리도 이 그런 어지럽고 영 어림지 나고 이래고 그 다음에 이 심장도 아이 좋고 예. 그 다음에 밤에 소변 차수가 대단히
1: 컴파치가 하죠. 예.
4: 네, 그 다음에 관절도 대단히 아팠단 말입니다.
1: 예.
4: 이 뼈가 뭔가 뭐 침도 많이 맞고 습한 약을 썼지만 효과 없을 때 잘 없을 때다. 근데
1: 예.
4: 이번에 참남성 구복에 그 쓰나미 효과 어찌도 빠른지 영 좋습니다.
1: 예.
4: 예, 네, 다리 아픈 것도 많이 좋아지고 이전에는 가다 드시고 쉬고 하던 게 지금은 아예 쉽니다.
1: 예.
4: 예, 네,
1: 그렇죠. 현저하게 알리지요. 예.
4: 네, 얼음쯔이 나는 것도 얼음쯔이도 아예 나고, 예, 용 좋습니다. 맥이 난단 말입니다.
1: 맥이 나죠. 예, 예.
4: 예.
1: 이전에는 좀 뭐 움직이면 맥이 떨어져서, 아, 맥이 없는 게 입에 달고, 맥이 없단 말을 입에 달고 예. 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4: 예, 예 근데 이 참남성 구복약을 그랬나, 복용한 다음부터는 어찌도 예, 효과 좋은지, 영 다른 약을 단 거 썼지만 제일 빠릅니다, 이게.
1: 이게 성분이 조합이 잘 됐습니다.
4: 네. 그래서
1: 그렇죠.
4: 이번에 이 참남성 구복약을 그런 나도 한 10각 사겠습니다. 그다음 우리 언니도 맹서방 농약을 쓰는데 이번에 이 더 사겠다고 합니다.
1: 그렇게 하셔. 예, 예. 눈빛으로에서는 맹서바입니다. 그, 예. 기혈보충을 하고 모든 고능을 빨리 처치해주는 데는 참남성 구박약입니다. 이게 할분 제사 중약창에서 만들어진 제품은 보통 제품이 아닙니다. 이 역사가 유구한 중약창에 속하게 돼. 이 써 이전에 청정부 그때로부터 있은 약창인데 90년대 중기에 이름이 지금 할빈 제사 중약창으로 나왔기 때문에 여기에서 나온 제품 특히 이 제품 자체는 믿기가 완전히 뭐 믿어도 되는 효과성에 대해서는 의심할 바가 없는 우수한 성분 조합으로 되어 있으니까 참남성 구박약은 누구든지 입에다 달고 이 제품은 내가 빨리 쳐서는 제품이다 이렇게 인정해도 됩니다. 예.
4: 네. 소원약 소개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1: 늘 건강하세요.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5: 예, 안녕하세요.
1: 예, 안녕하세요. 예,
5: 수고하셨습니다.
1: 예.
5: 내 동생은 지금 나이도 얼마 안 많은 게 자꾸 외질 생기면서 일하나 생기고, 간병 하나도 생기고, 무슨 그러던 게, 병, 집에 자꾸 아파서 집에 와 있는데, 아픈데 없답니다. 그렇지, 머리가 그냥 어지럼증이 나고, 관절 통증지도 소화하려면 알다시피 왜 우리 집안에 있는 게 지금 밥입니다, 못 먹습니다.
1: 이거 드시게 되면 밥은 말릴 수 없을 걸로 되어 있습니다. 쌀이라는 성분이, 사인이라는 성분 들어가서 건비의 역할을 충분하게 부중하는 능력이 있고 싱칠지통하는 능력이 있고 가위화하는 이런 능력이 있어서 위를 잘 그 순환하게끔 도와주는 소화 흡수를 촉진시켜주는 이런 성분이 사인이라는 성분 들어갔기 때문에 빠릅니다.
5: 네. 네. 방송 들어볼까? 이 참나성 구박에 이 글자 따서 이거 미통 사서 좀 처음에는 좋은 제품들 말해서 많이 못 샀음. 그래서 사서 먹었는데 이런데 야 이 약이 어찌 이리 흡수가 빠르고 효과 빠르다 하잖아.
1: 그렇지. 전면이 그 효과가 전면적입니다. 또. 예. 예.
5: 다리골이 아프던 게 아프고 소화 잘 돼. 밥을 요즘은 어떻게 잘 먹는지.
1: 그렇죠.
5: 예. 밥을 이거 잘 먹어. 때나서 밥 아예 먹으면 그냥 그래서 그런 거 하고 빨리 밥 먹으라. 그냥 먹기 싫다고 아예 먹고 올 때는 하루고 하나를 한 번밖에 아예 먹고 그러지. 요즘은 하나를 세 번 딱딱 먹지. 그래 왜 관절통이 있어서 그래. 예, 다리 허리 아파서 위에 다니면서 그래. 인사 치료라 했단 말인데.
1: 예.
5: 그래 허리 아프다 아파도 그것도 인도하죠. 하여튼 이 병이 이 약이 먹으니까 다른 어느 약보다 흡수가 빠르고 예. 흡수가 빠르고 예.
1: 효과가 전면적입니다. 예예.
5: 예. 예, 그 전면을라 머리가 그리 어지럼증이 나가는 것도 아야 부용차 타고 나신다 지금.
1: 그렇죠.
5: 그래서 이번에 또
1: 이번에 우대정책이 좋으니까 10가게 야드각입니다. 눈에 붙이는 거야 10가. 예, 야드각 줍니다. 예.
5: 계속 먹고서 또 위에 가겠답니다.
1: 예. 아, 예. 그렇죠. 위에 나가는 사람들은 하루에 세 번씩 전에 드시게 되면 이처럼 효과가 빠르고 확실하고 전면적인 이런 제품이 많지 않습니다. 잘 이용하시기
5: 바랍니다. 오늘 약보다 효과가 빠릅니다, 지금.
1: 그럼요.
5: 예.
1: 예, 예.
5: 예. 예. 오늘 열 꽉 대학 다 달아받겠어요.
1: 그렇게
5: 예?
1: 하세요. 예.
5: 예.
1: 예.
5: 예.
1: 예.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선생님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1: 감사합니다.
2: 방송 외 문의 전화는 502-7766번, 502-7766번입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에 위치한 우기병원 3.
6: 북경 시간으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여행 가이드 항공편입니다. 꿈의 여행지까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이륙 후 기장의 안내가 있을 예정입니다. 알찬 서비스에 흥을 주치하기 어려울 수 있으니 안전벨트를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행 가이드 항공편 잠시 후 이륙하겠습니다.

여행을 원하는 모든 분들을 위한 프로그램 여행 가이드에서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신금철입니다. 네, 매 순간 따뜻한 이야기와 아름다운 풍경으로 여러분의 귀를 즐겁게 하는 시간, 라디오 여행 프로그램입니다. 특별한 먹거리 이야기, 생활 속 작은 즐거움을 함께 알아보고 마음의 여유를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여행은 무엇일까요? 멋진 풍경을 보는 여행도 좋지만 그곳 사람들의 정성이 담긴 음식을 맛보는 미식 여행만큼 마음을 풍요롭게 하는 여행은 없을 것입니다. 오늘 여행 가이드 시간에는 발걸음을 멀리 옮겨서 광활한 전국 곳곳으로 미식 여행을 떠나보겠습니다. 북방의 든든하고 푸짐한 향토 음식부터 서남 지역의 화끈하고 매력적인 별미, 강남의 섬세하고 부드러운 미식까지 각 지역의 기호와 풍토, 사람들의 삶이 담긴 맛 하나하나를 함께 만나보고 숨겨진 맛집 이야기와 음식에 담긴 따뜻한 이야기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 귓가에 흐르는 음악과 함께 편안한 마음으로 전국 미식 여행 함께 떠나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부터 40분간 맛과 정이 가득한 전국 맛집 여행을 시작하겠습니다.

물의 고장 강남의 보석이라고 불리는 강소성으로 떠나보겠습니다. 강소성은 장강이 관통하고 경항대의 운하가 흐르며 태호, 홍태코 등 수많은 호수와 강이 어우러져 어미지향, 물고기와 쌀의 고향이라는 명성에 걸맞은 풍요로운 땅입니다. 강소요리는 중국 8대 요리 계통 중 하나로 맑고 담백하며 신선하고 부드럽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강소요리의 정수인 회양요리는 신선한 맛을 가장 중시하고 예술적인 아름다움을 추구한다는 평가를 받으며 중국 요리의 최고봉으로 손꼽힙니다. 강소요리는 시와 같다는 말이 있습니다. 한 접시에 담긴 요리가 마치 한 편의 수묵화처럼 정갈하고 우아하며 그 맛은 시처럼 여운이 깊다고 해서 붙여진 말입니다. 강소의 음식은 강남의 물과 정취를 그대로 담고 있습니다. 봄에는 싱싱한 채소와 생선, 여름에는 시원한 곡물과 과일, 가을에는 푸짐한 개와 밤, 겨울에는 따뜻한 보양식, 사계절이 선사는 자연의 선물을 정성스럽게 요리하는 것이 강소 사람들의 지혜입니다. 또한 강소성은 차 문화의 고장이기도 합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동정 녹차가 바로 이곳에서 자랍니다. 맑은 차 한 잔과 함께 요리를 즐기는 것은 강소 사람들의 일상 속 가장 큰 기쁨 중 하나입니다. 오늘은 강소를 대표하는 음식들, 새우볶음, 대주간사, 문사두부, 진강요육, 그리고 소주 전통 간식을 하나하나 소개드리며 그 속에 담긴 사람들의 지혜와 정성, 그리고 물과 정취가 살아있는 강소의 이야기들을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신선하고 우아한 강소의 미식 여행을 떠나기 전 노래 한 곡 듣고 떠나도록 하겠습니다.

강소 요리의 가장 큰 특징은 신선함과 본연의 맛을 중시하는 데 있습니다. 강소 사람들은 제철 요리를 제철에 먹는 것을 가장 중요한 덕목으로 여깁니다. 봄에는 싱싱한 죽순과 채소, 여름에는 신선한 생선과 새우, 가을에는 살이 오른 게와 대하, 겨울에는 구수한 보양식까지 사계절이 선사는 가장 신선한 재료를 가장 정교한 방식으로 조리합니다. 또한 강소 요리는 맛의 조화를 중시합니다. 달콤하면서도 짭조름하고 신선하면서도 깊은 감칠맛이 나는 것이 특징입니다. 특히 소주와 무석 지역은 단맛이 두드러지며 양주와 남경 지역은 담백하고 깔끔한 맛이 일품입니다. 2021년 강소의 회양 요리 기술은 국가급 무형문화유산으로 지정됐습니다. 이는 강소 요리가 단순한 음식을 넘어 중국 문화의 중요한 유산으로 인정받았음을 의미합니다. 강소 사람들은 음식을 대할 때 색, 향, 미, 형, 기 다섯 가지를 모두 중시합니다. 즉 색깔, 향기, 맛, 모양 그리고 그릇까지도 하나의 예술로 여기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특히 유명한 다섯 가지 대표 음식을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요리입니다. 첫 번째 요리는 새우볶음입니다. 강소하면은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음식 중 하나, 바로 새우볶음입니다. 요리의 특징은 신선한 새우살을 간단하게 볶은 요리로 강소 요리에서 가장 대표적인 해산물 요리입니다. 이 요리의 가장 큰 특징은 재료 본연의 맛을 가장 순수하게 살려낸다는 점입니다. 신선한 새우살을 살짝 데친 후 맑은 기름에 빠르게 볶아내어 새우의 싱싱하고 달콤한 맛을 그대로 즐깁니다. 양념은 소금과 약간의 전분 물만으로도 충분합니다. 화려한 향신료를 사용하지 않아야 새우 본연의 맛이 살아납니다. 청교미선을 만들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새우의 신선도와 불의 색입니다. 너무 오래 익히면 새우가 퍽퍽해지고 너무 짧게 익으면 제대로 익지 않습니다. 강소의 요리사들은 이 과정을 눈과 손의 예술이라고 부릅니다. 새우볶음에 담긴 이야기가 있는데요. 이 새우볶음은 강소 사람들의 신선함에 대한 집착을 보여줍니다. 강소에는 3일 동안 신선하지 않은 생선은 먹지 않는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재료의 신선도를 가장 중요하게 여깁니다. 특히 새우는 잡은 후 2-3시간 내에 요리해야 가장 좋은 맛을 낸다고 합니다. 그래서 강소의 시장에는 매일 아침 갓 잡은 새우와 생선이 넘쳐납니다. 새우볶음은 강소의 대표적인 가정 요리이기도 합니다. 명절이나 손님이 왔을 때 강소의 주부들은 가장 먼저 이 요리를 준비합니다. 새우의 붉은 색은 행운을 상징하기 때문에 전해지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옛날 양주의 한 부잣집에서는 새우볶음을 잘하는 며느리를 가장 훌륭한 며느리로 여겼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 요리는 강소 가정에서 가장 기본이면서도 가장 중요한 요리로 자리 잡았습니다. 여러분, 강소를 방문하신다면 이 신선한 새우 요리를 꼭 맛보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두 번째 요리 대주간사입니다. 강소 요리의 또 다른 대표 주자 바로 대주간사입니다. 요리의 특징은 두부를 가늘게 썰어 맑은 국물에 끓여낸 요리입니다. 이 요리의 가장 큰 특징은 요리사의 갈솜씨에 달려 있습니다. 두부를 1mm도 안 되는 가느다란 실처럼 썰어내야 합니다. 숙련된 요리사는 한 조각의 두부를 수백 가닥으로 썰어낼 수 있습니다. 썰어낸 두부 면발을 맑은 닭 육수에 넣고 새우, 버섯, 죽순 등과 함께 끓여냅니다. 완성된 대자 간사는 두부 면발이 국물에 잘 배어들어 부드럽고 감칠맛 나는 맛이 일품입니다. 대자 간사의 국물은 맑으면서도 깊은 맛이 나야 한다고 합니다. 이를 위해 닭뼈와 돼지뼈를 최소 4시간 이상 우려내는 것이 비결입니다. 대주간사는 강소요리의 정성을 상징합니다. 두부 한 조각을 이렇게 가늘게 썰어내는 것은 엄청난 인내와 기술이 필요한 일입니다. 강소의 요리사들은 이 기술을 익히기 위해 수년간의 훈련을 거친다고 합니다. 전해지는 이야기에 따르면은 옛날 양주의 한 요리사가 손님을 위해 이 요리를 준비했다고 합니다. 그는 두부를 썰면서 칼은 움직여도 마음은 움직이지 않는다는 마음가짐으로 요리했다고 전해졌습니다. 또한 이 요리는 청나라 건륭 황제가 양주를 방문했을 때 무척 좋아했다고 합니다. 황제는 이 요리의 정교함에 감탄하며 이것이야말로 요리의 예술이라고 칭찬했다고 전해졌습니다. 대주간사 한 접시에는 강소 요리사들의 정성과 기술이 담겨 있습니다.

밤요리는 문사두부입니다. 가늘게 채썬 두부 국물 요리, 강소 요리의 또 다른 대표 주자, 바로 문사두부 요리입니다. 요리의 특징은 문사두부는 대주간사와 함께 강소 요리의 갈솜씨를 대표하는 요리입니다. 대주간사가 가는 실 모양이라면은 문사두부는 털실처럼 가는 두부 면발을 사용합니다. 숙련된 요리사는 두부를 실타래처럼 썰어냅니다. 썰어낸 두부 면발을 맑은 국물에 넣고 펴고

버섯, 당근, 죽순 등을 함께 넣어 끓입니다. 완성된 문사 두부는 두부 면발이 국물 속에서 피어나는 꽃처럼 보입니다. 식감은 부드럽고 국물은 깔끔하고 시원합니다. 문사 두부의 국물은 맑아야 가장 좋은 맛을 낸다고 합니다. 국물이 흐려지면 두부 면발의 아름다운 모양이 가려지기 때문입니다. 문사 두부에 담긴 이야기가 있는데요. 청나라 시대의 승려 문사에서 유래했습니다. 전해지는 이야기에 따르면 문사 스님이 채식 요리를 연구하다가 이 요리를 개발했다고 합니다. 그는 두부를 가늘게 썰어 맑은 채소 국물에 끓여내어 부드럽고 정갈한 맛의 요리를 만들었습니다. 이 요리는 점차 유명해져 지금은 강소 요리를 대표하는 명품 요리가 됐습니다. 또 다른 전설에 따르면 문사 스님은 이 요리를 통해 단순함 속에 깃든 아름다움을 표현하고자 했다고 합니다. 화려한 재료나 양념 대신 두부 하나로 예술의 경지를 보여준 것입니다. 문사 두부 한 그릇에는 강소의 역사와 정신이 담겨 있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요리입니다. 다음 요리는 진강 여육입니다. 강서의 또 다른 대표 음식 바로 진강 여육인데요. 요리의 특징은 돼지고기를 정성스럽게 조리한 냉채로 진강 지역의 대표적인 별미입니다. 돼지고기를 소금, 설탕, 향신료에 절인 후 오랜 시간 푹 삶아내고 식혀서 굳힌 요리입니다. 완성된 진강 여육은 붉은 살코기와 흰 지방이 조화를 이루며 씹을수록 고소하고 깊은 맛이 납니다. 보통 식초와 생강을 곁들여 먹습니다. 식초의 새콤함이 고기의 느끼함을 잡아주고 생강의 향긋함이 맛을 더욱 살려줍니다. 진강은 중국에서 가장 유명한 식초의 고장이기도 합니다. 진강향초는 천년 이상의 역사를 가진 전통 식초입니다. 전해지는 이야기에 따르면 옛날 진강의 한 주인이 실수로 소금에 절인 고기를 잊어버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며칠 후 고기를 꺼내보니 고기가 더욱 단단해지고 맛있게 변해 있었습니다. 그는 이 고기를 삶아서 냉장고에 넣었고 다음날 꺼내 먹어보니 그 맛이 너무 좋았다고 합니다. 그 후로 이 조리법은 진강 지역에 퍼져나가 지금의 진강 요육이 되었다고 합니다. 또 다른 일화가 전해지는데요. 청나라 시대 강희 황제가 진강을 방문했을 때 이 요리를 맛보고 크게 감탄했다고 합니다. 그는 이 요리의 정교함과 깊은 맛에 매료돼서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고기의 맛이라 칭송했다고 전해집니다. 진강 요육은 우연히 만들어낸 맛이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다음은 소주 전통 간식입니다. 이 요리의 특징은 소주는 중국에서 가장 달콤한 음식의 고장으로 유명합니다. 소주 사람들은 음식의 단맛을 매우 중요하게 여깁니다. 대표적인 소주 간식으로는 우분 원자, 연근 조림, 록두고, 송서 귀어 등이 있습니다. 우분 원자는 연근 가루로 만든 작은 원형 간식으로 달콤한 팥소가 들어있어 부드럽고 고소합니다. 연근 조림은 연근에 찹쌀을 채워 설탕물에 졸인 요리로 달콤하고 쫄깃한 식감이 일품입니다. 송서 귀어는 새콤달콤한 소스에 튀긴 송어 요리로 소주를 대표하는 명품 요리입니다. 청나라 건륭 황제가 이 요리를 매우 좋아했다고 합니다. 건륭 황제는 남방 순찰 때마다 이 요리를 즐겼으며 이 요리만큼 내 마음을 사로잡은 음식은 없다고 말했다고 전해집니다. 소주 간식에 담긴 이야기가 있는데요. 소주 간식은 강남의 낭만과 여유를 보여줍니다. 소주 사람들은 천천히 먹고 천천히 즐긴다는 철학을 가지고 있습니다. 차를 마시며 작은 간식을 즐기는 것은 소주 사람들의 일상 속 가장 소중한 여가입니다. 차를 마시는 문화는 소주에서도 중요한 위치를 차지합니다. 작은 찻잔에 담긴 차와 함께 정교한 간식을 즐기며 이야기를 나누는 이 시간은 소주 사람들에게 가장 큰 행복입니다. 또 여기에 전해지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소주의 한 찻집 주인은 매일 아침 직접 만든 간식을 손님들에게 대접했다고 합니다. 그는 간식은 차와 함께 먹어야 그 진가를 발휘한다며 손님들의 간식을 천천히 음미하도록 했습니다. 오늘날 소주 간식은 전 세계적으로 사랑받는 음식이 됐으며 강남의 문화를 대표합니다. 지금까지 우리 함께하는 강서의 음식들을 잠시 되돌아보겠습니다. 신사람 그 자체를 맛보는 새우, 볶음, 그리고 갈수엄 씨의 예술이 돋보이는 대주간사, 예술의 경지에 이른 문사두보, 시간이 만든 깊은 맛의 진강여유, 그리고 강남의 달콤한 여운을 선사는 소주 전통 간식. 이 모든 음식에는 강수의 풍요로운 자연, 정교한 손맛, 그리고 맛에 대한 집념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음식은 단순한 영양 공급이 아닙니다. 그곳의 기후와 풍토, 사람들의 삶과 정신이 담겨있는 살아있는 문화입니다. 강서의 신선하고 우아한 맛은 물의 고장 강남의 정취와 사람들의 섬세하고 정갈한 성격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신선하고 우아한 맛의 고장 강소는 그 이름처럼 우아한 맛의 향연을 선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여행 가이드 강소성 특집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시간 프로 기획과 편집의 박민아, 진행의 신금철이었습니다.

0: 시대의 거울인 우리 가요.
1: 멀리 떨어져 있어도 어디에 있어도 하나가 되는 시간.
0: 우리 가요와의 행복한 만남. 연연연.

음악 있는 곳에는 사랑이 있고 사랑이 있는 곳에는 연변 노래가 함께합니다. 오늘도 우리 노래 함께 행복한 시간, 즐거운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민아입니다. 연길의 정겨운 골목, 따뜻한 커피 한 잔에 담긴 여유와 감성, 전홍일 작사 황영하 작곡의 차미령 가수가 부른 연길 커피를 오늘 시간의 첫 곡으로 전해드립니다. 이 노래는 연길의 포근한 풍경과 그곳에서 마시는 커피 한 잔이 주는 여유와 위로를 감미로운 선율로 그려냈습니다. 차미령 가수의 부드럽고 감미로운 목소리가 연길의 정겨운 커피 향기를 여러분께 전해줍니다. 따뜻한 커피 한 잔과 함께 이 노래 귀 기울여 보시길 바랍니다.

사랑은 무엇으로 말할 수 있을까요? 화려한 말보다는 때로는 조용한 마음의 울림으로 전해지는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림의 작사 김봉호 작곡의 김선희 가수가 부른 우리 사랑을 전해드립니다. 여러분의 가슴속에도 이 노래처럼 아름다운 사랑이 있으신가요?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행복하게 오래 살길 바라며 김동진 작사 최명철 작곡의 리용근 가수가 부른 백신 생을 전해드립니다.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동행자, 평생을 함께 걷기로 약속한 두 사람, 바로 부부입니다. 조려화 작사 박성철 작곡의 강화 최리룡 가수가 부른 부부의 노래를 전해드립니다.

고향의 정겨운 향기와 그 향기에 깃든 우리의 소중한 추억을 노래한 가요. 담연 작사 류영근 작곡의 최양란 가수가 부른 고향 향기를 전해드립니다.

0: 판매하는 장수의 비밀. 일상에서 실천하기 쉬운 건강관리법. 장수 비결에서 알차게 전해드립니다.
1: 새로 승급한 국약혈배강은 4가지 경전방과 15종의 진귀한 천연종약제를 사용했습니다. 그 중에는 원대 몽골적 의학자 사투무수가 편집한 서적 서족당 경험방에 수록이 된 기혈을 보충하는 경전방, 즉 기를 보충하는 사군자탕과 혈을 보충하는 삼월탕을 합친 팔진탕이 포함이 되었습니다. 또 양시 가장방에 수록이 된 풍사를 제거하고 경락을 소통시키며 담을 없애 경련을 못게 하고 신경세포를 수복하는 견정산, 청대 왕청임이 저술한 의림개착에 기록이 된 중풍 후유증에 사용이 되는 대표 처방인 부양환 오탕 및 당대 명의 손삼효가 저술한 천금방에서 유래된 진근세포를 활성화하는 생매금도 들었습니다.

있습니다. 또한 700여 명의 의학 박사가 현대 최신 초임계 유체 추출 여과 기술을 사용하여 만들어진 혈배강은 중풍마비, 반신불수, 다발성 뇌경색, 뇌위축, 파키슨병, 소아마비 후유증, 구안와사, 안면신경마비, 3차 신경통, 편두통, 안면근경염, 각종 마비 증상, 말이 어눌해지는 증상, 숨이 차고 말하기 싫어하는 증상, 걷기 힘든 증상, 당뇨병, 전립선 비대증, 기관지 천식, 여주간반 탈출, 경추병, 손발경직, 건망증, 고혈압, 관상동맥 질환, 협심증, 심근경색, 식욕저하 등 각종 질병에 뚜렷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혈배강 문의전화는 288-0018번, 288-0018번입니다. 판매 지점은 원기차역 맞은편에 위치한 우기병원 2층 중의과와 중관촌 1층 우기대학

0: 안녕하십니까. 건강은 행복한 삶의 기본입니다. 자신의 생활 습관을 점검하고 개선하여 튼튼한 몸과 마음을 기르기 위해 본 건강 프로 시간입니다. 네, 오늘도 생방송실에 전 선생님 모시고 각종 질병에 관해 말씀 나누도록 할 텐데요. 방송을 청취하시면서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네, 291-9333번, 291-9333번입니다. 전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하세요.
0: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1: 예, 먼저 우리 새로 성급한 황진수한 타의 혈배강이 이번에 특대 우대 활동하고 있습니다.
0: 네.
1: 5세트에 3세트를 더 드립니다. 8세트라는 게 약과를 따지게 되면 16과 가게 됩니다. 120일 동안 복용할 수 있는 양이고, 10세트엔 8세트를 더 드립니다. 예, 그러면, 10세트부터는 오늘이 결정해서 하겠다 하는 분들이 혈배강 10과를 공장 측에서 더 증송 받을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15세트에는 15세트를 더 드리면서 오늘이 결정하는 분들 혈배강 10과를 공장 측에서 더 드리는 동시에 우리 환자분들이 한 몸에서 여러 가지 질병 나타난 이런 현상 빨리 해결하기 위해서 침구려법 12번 따라갑니다. 예, 지금 삼박철이기 때문에 황제내경에서도 명백하게 썼습니다. 침구는 자주 하면 아이디입니다. 예, 기 빠지죠. 그래서
0: 네, 그렇죠.
1: 여름철에는 일주일에 한 번밖에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외지의 사람들도 지금 다니는 분들이 많고도 많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환자분들이 병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예, 구분기를 많이 걸었다는 분들이 자기 질병에 대해서 정확한 진단이 가장 중요합니다. 진단 잘못하게 되면 예, 오히려 구분기를 많이 걸게 되고 제일 좋은 치료 기회를 놓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저한테 와서 정확한 진단 받고 싶다 하는 분들이 원래 기차역전 마승켄 우기병원 2층 중의과에 찾아오면 됩니다. 예, 그래서 전화번호 288-0018번 전화치게 되면 미리 예약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지금 황진수한타의 혈배강 새로 승급한 약인데 두 가지 약 조합입니다. 그래도 우리 여기에 그 약 처방을 본다 할 때 약재가 모두 45가지 큰 조합으로 된 겁니다. 거기 안에 네 가지 약 처방이 다 수록됐습니다. 제일 기본으로 따지는 것은 뭔가 기혈 보충입니다. 우리 많은 분들이 기혈부족이다, 기혈부족이다 이런 말 많이 들었죠. 일단 먼저 기혈부족부터 해결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경전방, 몽땅 경전방에서 나온 겁니다. 찡된방이란 거는 더 개변할 필요 없다 그 뜻입니다. 황금조합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고대로부터 몇천 년 동안 전해오면서 이 경전방을 쓰니까 기혈이 부족한 게 빨리 해결할 수 있다 이래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우리 팔진탕이란 게 제일 중요합니다. 빠진탕. 8가지 약재죠. 四君子汤, 사군자탕하고 四物汤, 사물탕이 예, 이 두 가지 조합입니다. 그래서 사군자탕

0: 이라는 거는 주약의 기를 보충해주는 네 가지 이런 약재로 구성되었습니다. 사물탕이라는 건 스우탕, 이거는 피를 보충해주는 네 가지 약재로 구성된 겁니다. 그래서 이거 합해서 빠진탕이랍니다. 그래서 기혈 보충이 일단 따라간다 할 때 오장육부의 기혈이가 충족하게 보내준다 할 때 그러게 되면 사람이 건강상태를 찾아올 수 있다 그 뜻이죠. 예, 그래서 여기에 이 약을 쓰게 되면 45가지 약재 들어갔기 때문에 기본상 오장육부에 대한 모든 질병의 치료는 이거 가지고 다 해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평상시에 우리 심자식이 나쁜 사람들 여기에 생맥음이라는 처방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생마인 이것은 당나라 때 유명한 이런 이사 순스묘 선사묘가 쓴 이런 천금방에서 유래된 겁니다. 지금으로부터 우선 3300년 역사를 가지고 있죠. 예, 거기에서 제일 중요한 이런 맥동 오미자 이 두 가지 약재가 심류를 조절해 줍니다. 우리 지금 중풍이랑 걸렸거나 이런 분들을 보게 되면 심류를 항상 고르지 못합니다. 근데 우리 병원에 가서 신덴토랑 하게 되면 항상 또 정상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틀립니다. 그래서 우리 이게 심리혈관 질병 환자분들은 일단 먼저 심장부터 집중적으로 도와줘야 됩니다. 그래서 심줄이 고르지 못하고 항상 진액이 모자라는 분들이 목이랑 자꾸 말라들고 혀가 마르다 못해서 다 갈라터지고 이것을 빨리 해결해줘야 되죠. 여기면 맥동 오미자가 제일 좋습니다. 그 외에 우리 혈압을 조절해준다. 이게 영 중요합니다. 지금 혈압약 제가 자꾸 말하죠. 이때까지 혈압을 공제는 잘했는데 생뚱같이 여러가지 질병이 막 없던 데로부터 막 나타난다. 기질은 혈압약의 부작용입니다. 지금 환자분들을 보게 되면 서약의 부작용은 재수롭지 않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서약의 독소는 간에서 잠복하는 것이 25년 동안 잠복하고 있는다고 합니다. 중약의 독소는 24시간간에 다 나가버립니다. 어제 그런가? 중약은 몽땅 천연약재에서 나온 게기 때문에 사람한테 그렇게 해로운 게 아닙니다. 서약은 순 이런 화학 제품이기 때문에 간에 엄청 손상을 많이 줍니다. 혈압약 포함해서 혈당약도 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주의해야 될 것은 먼저 서약부터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이 황진츌타의 여김의 그 설명서를 본다 할 때 여김의 그 공농 주치 보게 되면 주약의 중풍 탄환 제일 먼저 썼습니다. 풍탄 주로 인치다. 그러니까 풍탄 주로로 인해서 바람하고 가래 이런 것들이 경락을 막아놔서 나타나는 이런 현상입니다. 그래서 여김의 대표적인 처방은 반샤 테마와르라는 겁니다. 반샤 테마와르는 주약이 팔다리가 자꾸 마목이 오거나 반신을 잘 쓰지 못하거나 입과 눈이 비뚤어 올라갔거나 언어장애 있거나 여김에 전문 쓰이는 이런 처방이 속하는 게죠. 이 처방이 들어가 있다 그 뜻입니다. 공농주치의 반신불수 입과 눈이 비뚤어 올라갔다 언어장애가 말을 똑똑하게 하지 못한다 그 다음에 골과병 이걸 치료한다고 썼습니다. 진구, 통통이. 그래서 여기에 골과병을 본다 할 때는 어떤 약재들을 들어갔는가 보게 되면 칠성하고 삼칠 전시라는 게 들어갔습니다. 전갈이. 이것은 관절이라면서 이게 붓기는데 붓긴 걸 내리는데 엄청 좋은 겁니다. 그 다음에 숙지는 간선 도와주기 때문에 허리다리가 나로운해 나는 이런 현상이 좋고 텐마하고 TS-Willingsian 이 두 가지 약재가 결합하게 되면 근육이 자꾸 쏜통이 오거나 풍수성 관절이 있거나 진통작용이 엄청 좋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바람하고 습기를 몰아낸 작용이 있기 때문에 머리 아파나거나 허리다리 아파나거나 여기면 좋고 그리고 짱찬하고 진자오란 약재 들어가서 이 관절이 붓기거나 풍습관절 통이람 있는 분들한테 엄청 좋고 그리고 두중 부구질하고 구수이부 우슬 네 가지 약재가 전문 골수를 보충해주고 근골을 든든하게 해준 작용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꾸이즈는 이건 다 아시는 겁니다. 꾸이즈는 이 중약 처방에 들어갈 때 모든 이런 혈액순환을 잘 될 수 있게끔 동맥의 혈전을 녹일 수 있게끔 도와준 작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풍습골병 약을 따로 쓸 필요 없이 우리 이 황진수한테 써주게 되면 예, 심리혈관 이런 방면의 질병을 치료한 동시에 풍습골병도 같이 치료해 주는 겁니다.
1: 네, 알겠습니다. 우리 전화 문자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안녕하세요.
0: 네, 말씀 주세요.
2: 예, 해바강수는 환자입니다. 어제는 저는 예, 석 달 반 넘었었습니다. 왜냐하면 중풍 후유증으로 예, 손발이 마대고 예, 그리고 그런 발을 걸지도 못하고 발이 입에 들어갔는지 어디로 들어간 땅에 다 떨어지는지 이랬습니다. 추운 게지지 흘리고
0: 네.
2: 그랬던 게 예, 황진타이 들어가 그런지 효과도 더 빠릅니다. 예.
0: 네.
2: 그 예, 그리고 머리가 흐릿하고 게 맑아지고 혈압 조절이 아이 되던 게 맑아지고 하거나 기억력이 돌아옵니다.
0: 네, 기억력이 돌아섭니다. 네,
2: 네 그 빙산 가서 무슨 가지려 몇 번 갔다가도 그냥 못 가지고 어떨 때는 맨밥만 그저 버슬버슬 먹었는데 예.
0: 네.
2: 그런 게 기억력이 돌아와서 예, 열쇠를 얼음에 둔 거 알고 그리고 전화번호도 알고 하고 얼마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거기다가 예, 건진거를 한 대 같이 쓸까 아, 혈당 조절이 잘 되고, 혈압 조절이 잘 되고, 예. 그리고 맥이 나고,
0: 네.
2: 정신 나고, 예. 군이 불어난다.
0: 네.
2: 예. 어제 한 대꾼 불어난 것 같습니다. 활동도 못 하던 게 활동도 하게 하고, 예. 얼마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예. 그 맥이 나고, 예. 그런 운동 못 하던 게 운동 하루에 5,000번씩 한다.
0: 네, 그래서
2: 새 생명 네. 얻은 것 같아 한 가지 그 뭔가.
0: 그렇죠.
2: 그래서 네. 좋은 김에 계속 쓰려고 그랬는데 좋은 약 알선해서 고맙습니다.
0: 네. 안녕하세요. 네.
1: 그래요.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3: 예,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0: 네, 말씀 주세요.
3: 황진산태.
0: 네.
3: 예. 네. 예, 저는 예, 저기 그런 항상 머리가 저기 둔한 게
0: 이게 그렇다고 하고 예,
3: 예 그러니까 그 뭐예요 저기 그런 90만 원 넣어가지고 다닐 때였습니다.
0: 네.
3: 그리고 아마는 중풍 맞아가지고 그래 항상 자기가 화장실도 있을 때 가지 못하고 이렇게 힘들게 살았습니다.
0: 네.
3: 나는 그 시주하느라고 돌아봐 봤습니다.
0: 네.
3: 근데 지금은 그 이 황진산태를 먹으면서 저기 그런
1: 병력이
3: 네. 돌아와서 어디 뭐 머리가 그렇게 터분하더니 정신이 나고
0: 네.
3: 그냥 90만 원 먹지 않아도 되고
0: 네.
3: 아바에는 또 자기들을 그래서 출입도 합니다.
0: 네.
3: 그러니까 이 얼마나 좋습니까?
0: 네. 여기는 90만 처방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천궁, 그 다음에 빙편 이게 다 들어가 있습니다. 예. 단 337. 네.
1: 네.
3: 그러니까 예. 우리 다 이 약을 싸 먹어야 되겠습니다.
0: 네.
3: 이 약에서 효과를 많이 보고 있으니까 예.
0: 네.
3: 이 약을 우리 둘이 같이 전 큰 활동에 참가해서 많이 따겠습니다.
0: 이번에 제일 큰 활동이 15곽을 15세트를 더 드리고 오늘 결정하는 분들 또 우리 혈배강 10곽 공장 측에서 또 더 정성해 드립니다. 예, 친구도 또 12번 해드리고 예. 288-0018번 빨리 전화 치세요.
3: 예, 감사합니다. 선생님 네, 전화 예, 말합니다.
0: 예. 네, 예. 네.
3: 안녕하세요.
0: 네, 건강하세요.
1: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4: 선생님.
0: 네,
4: 말씀 선생님 수고 많습니다.
1: 예. 네.
4: 예. 저는 황진산 타이가 금방 도착해서 지금 이전에 쓰다 말았는데 확실히 여기서 효과를 많이 봤는데 아쉬웠댔습니다.
0: 네.
4: 근데 이번에 좀 황진산 타이 혈배강 쓰게 돼서 얼마나 마음이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0: 네.
4: 걱정이 사라졌습니다.
0: 아.
4: 이야기 정말 좋습니다.
0: 네.
4: 제가 중풍 두 번 맞았는데 머리 항상 어지럽고 메스껍고
0: 네.
4: 밥 먹어도 살에 걸리고 물 먹어도 깨끼고 정말 바빴습니다.
0: 네.
4: 말을 항상 얼버무리고 생각과 말이 다르게 나가서 눈도 안개 낀 것처럼 어렴풋하고 그리고 변비하고 여실금이 있어가지고 어디 가나 안심할 수 없고 항상
0: 네.
4: 기저귀를 타고 다닐 정도로 그렇게 힘들었습니다.
0: 네. 네.
4: 그래서 정신이 눈도 안개 낀 것처럼 어렴풋하게 보이고
0: 네.
4: 사람 똑똑하게 안 보고 눈이 그러니까 나 정신이 언제나 맑아본 적이 없습니다.
0: 네.
4: 네. 네. 어디 가나에 하품만 닦고 나가고 결국 머리에 산소가 부족하다고 이야기를 하긴 합니다.
0: 네.
4: 그리고 자불기만 하고 왜 이렇게 정신없는지 이렇게 가운데서 나도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우리 집 아바에도 파킨슨 병이 또 진단받았습니다.
0: 네.
4: 네. 그래서 걸음걸이가 항상 넘어질 듯 불편해하고 정발걸음질하고 화장실 출입 제대로 못하고 해.
0: 네.
4: 밥숟가락하고 자꾸만 제대로 지지 못하고 떨면서 내가 식사를 대접해야 했습니다.
0: 맞습니다.
4: 예. 두 분 다 이렇게 환자다 보니까나 늙어 막 살림은 엉망이 됐습니다.
0: 네.
4: 예. 이렇게 고통 속에서 선생님이 이런 강의를 듣고 귀가 솔깃해서 한번 믿어보려고 혈배강 황진산 타이로 근신고도 함께 같이 쓰면서
0: 네.
4: 이렇게 쓰게 되니까 나 침구를 하게 되더란 말입니다.
0: 네.
4: 그래서 침구를 하니까 나 오지럼증도 안 나고
0: 네.
4: 음식도 넘길 때 살에 아이 걸립니다.
0: 예.
4: 예. 눈도 맑아지고 잠도 제 시간에 딱딱 자니까 정신이 납니다.
0: 네.
4: 예. 우리 영감도 손을 덜 떨고
0: 네.
4: 걸음걸이도 많이 좋아져서 화장실 출입하고 집행일 직구라도 갈 수 있었습니다.
0: 오,
4: 예, 예. 이게 얼마나 성적인가.
0: 그렇지.
4: 정말 이렇게 두 분 다 환자니까나 얼마나 자식들이 시름거립니까.
0: 맞습니다.
4: 근데 우연하게 이런 좋은 약을 만나니까나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0: 예.
4: 예. 많이 모든 문제가 많이 해결되니까 어디를 다녀도 걱정이 안 한다.
0: 네.
4: 옛날에는 좋다니 하고 다 쓰고 돈 대로 썼지만 그런 큰 해결을 못 보고 이게 그래도 혈배강이 천연약 돼서 그런지 완전 풀린다.
0: 맞습니다. 예, 예. 2880018번 빨리 전화 치시.
4: 예, 선생님 너무 수고 많으십니다.
0: 네, 네. 감사합니다.
4: 네.
0: 네, 건강하세요.
4: 네.
1: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0: 네. 네, 말씀 주세요. 예. 네. 네.
5: 안녕하십니까.
0: 네, 예.
5: 저는, 원래 저 혈배관과 그 건신고까지 다 이렇게 같이 먹던 환자 돼서 그거 먹으니까 효과를 또 많이 봤습니다.
0: 네.
5: 그러던 것이 전번에 이 황진수한 차이가 또 새로 나와서 선생님 강의 듣고 같이 사서 써보니까 이게 또 더 좋은 것 같더라. 뭐 됐다 가졌다 할 수 있단 말이다.
0: 네.
5: 나가기.
0: 네.
5: 옛날에는 그거 제대로 하지 못해서 정말 이렇게 물건을 주나 밥술을 주나 영심 힘이 들었단 말입니다.
0: 네.
5: 그러던 게 우리 아빠는 거기서 대가닥네 이게 아 이게 정말 여기 설명서에 저기나 수가시피에 주시후종 신구시엔난 진구성총 소주 쥐촌이라고 써있는데 이게 약과 이 행동 말이 딱 맞는단 말입니다. 이 말과 이 아와 이 병 증세가
0: 맞습니다. 공능 수치 잘 봐요.
5: 네, 그 공능 수치 있는 설명서가 이게 딱 맞으니까 정말 효과 대가를 본단 말입니다.
0: 그렇죠. 예.
5: 그리고 그다음에 난 또 보면 원래 간신병을 알아서 그냥 병적이나 항상 땀 줄줄 흘리고 그다음에 뒷장등이 겨우고 그 어떤 때는 좀 심하다 하면 이빨까지 아파서 영 고생 많았는데 이 약 쓰면서 차츰차츰 효과를 보고 그다음에 숨이 차는 게 어느 날 회복돼서 정말 바로 누워잘 수 있단 말입니다.
0: 네.
5: 이 그다 이 약이 정말 48가지 44가지 더이기나 초약으로 만든 약이 돼서 예. 모든 이런 방면에 효과가 영 뚜렷하게 나타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0: 맞습니다.
5: 원래 저런 혈압이 바로 영심했습니다.
0: 네.
5: 그래던 게 지금은 130 내지 140으로 控制的

0: 없단 말입니다.
1: 그렇죠. 네.
0: 그러니까 영 저기나 그전에는 항상 고개 아프고 의지하고 달고 댕기고 하던게 이게 기운 넣게 됐단 말입니다.
1: 네.
0: 온전 가져왔어요. 이러로 하면 우리 나이에는 괜찮은 표준이란 말입니다.
1: 당연하죠.
0: 네. 네. 그러니까 내 좀 이게 확실히 이야기 우리에 맞다 우리 이 중노년들께 맞다는 거네 설명하고 싶습니다.
1: 네.
0: 예. 앞으로도 이야기 계속 쓸 예사입니다.
1: 네, 좋죠.
0: 예, 예, 수고하십시오.
1: 네, 건강하세요.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3: 여보세요, 안녕하십니까?
1: 예, 말씀 주세요.
3: 예, 지금은, 몇 년 전에, 다발신노공 걸리고, 이래가지고, 네. 저기, 치료가 많이 피곤해. 입원해서도 치료하고, 견디도 나와서 또 이제 머리 아프고, 막 미수고, 매였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어제, 이 선발이 제가 계속 마하고, 매였고, 여기 남에 오서, 우선 땐 또 막 머리 아프고, 이러면 또 막 웃어보니까 미수고기도 하고, 그러고 나면 또 머리 어제 그렇게 되지 않아서, 운동되지 않는단 말인데, 네. 아무것도 올라가고 내려가고 이러고, 여기 남면 이 관심병 이런 증상들이, 미구속도 하고, 그다음 그렇다면 선발이 막 떨리기도 하고, 여기, 그럴 땐 또 그날 주생활에도 먹고 이러면은, 어떤 때는 또 일주일에 한 두 번씩 또 먹을 때도 있었단 말입니다.
1: 네.
3: 이렇게 여러 가지로 이랬는데, 제가 이 황년산다 이거 예, 먹은 지 안 세된다. 먹고 나니까 제가 얘기는, 야, 혈압 어째 그렇게 좋습니까?
1: 혈압 조절이 엄청
3: 좋습니다.
1: 예. 우리 지금 혈압을 조절했을 때, 혈배강은 네. 아침 저녁으로 두 알씩 잡수고 황진산타인 네. 점심에 하나를 잡수면 됩니다. 황진산타인 크다만 끼지 않습니까? 예, 네. 이래 잡수면서 평상시에 혈압이 높다 할 때면 혈배강 또 두 알 더 잡습니다. 예. 이렇게 되면 혈압이 자연적으로 쭉 내려올 수 있고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황진산타 혈배강 결합하게 되면 이 혈압이 올라가는 게 다 피 모자라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피를 충족하게 보내주고 혈관 탄력을 회복해주고 이렇게 되면 혈압이 자연적으로 정상 돌아옵니다. 예.
3: 예, 이제 예, 얘기한 대로 그렇게 약을 뭐니까 먹고 지금도 계속 먹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황진산타에 그전에는 뭐니까 자사 본 사람들 용 좋다고 하는 거에 이렇게 듣긴 들었댔습니다. 예. 나 이렇게 보니 먹어 먹으면서리 보니까는 안개라에 이 약이가 좀 40가지 이런 천연약 젤로에 조합된 이런 약이 되는지 효과도 빠르고에 같이 먹으니까에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래서 약도 있다가 여러 가지로 또 이렇게 놓고 이거 먹고 저거 먹고 했지만은 예전에 잘 되던 게 효과를 못 보던 게 이거 먹은 다음부터 지금 이 여러 가지 이런 증상들이 자신 자신이 많이 없어져 지금은 많이 좋아졌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거 보소 이렇게 뭐니까 계속 먹자고 하는데 대라를 조금 봤다고 혈배강
1: 예예 우리 황진산타 혈배강이 지금 15세트 더 드리고, 침도 12번 놔드리고, 오늘 결정하는 분들도 혈배강 열과 공장 측에서 또 더 드립니다. 288-0018번, 빨리 전화 치시오.
3: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네. 건강하세요.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예, 죄송합니까?
1: 네, 말씀 주세요.
4: 예, 전 선생님 오늘도 수고 많습니다.
1: 아, 감사합니다.
4: 나는 혈배강하고 거짓말을 쓰는 환자입니다.
1: 네.
4: 예, 심장병도 있고, 다발성요병책도 있고, 온몸에 맨 병입니다.
1: 네.
4: 이래서 지금 혈배강과 거짓말을 쓰고, 아직 이따 황진산타에는 못 쓰는데,
1: 네.
4: 들어보니까나 이렇게 좋다는 거 앞으로 쓸 여사입니다.
1: 네.
4: 그래서 이 혈배강을 쓰고 저렇게 소재는 나는 심장병이 있어가지고
1: 네.
4: 심장병이 발작한다면 암대나 가서 막 쓰러졌습니다.
1: 네, 오늘 심장 주자도 했지 않습니까?
4: 그래서 예. 때로는 내가 혼자 나가는 거 용 겁이 나 했습니다.
1: 겁이 나지.
4: 그리고 예, 한 해 막 세 번씩 입원하고 이래던 게 결국 그래서 근래 심장 주자를 했습니다.
1: 네.
4: 예, 그래 주자를 하고 저리 올해는 한 번도 입원 아예 하고 지금 예, 이 심장으로 그 아프던 게 나는 그 조제하면의 심장병이 다 떨어지는가 했는데 그것도
1: 아닙니다.
4: 예. 예, 여전히 이렇게 심장이 좀 많이 아프고 숨쉬기도 바쁘고 맥이 떨어지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혈배관 갖고 증거를 지금 쓰고 있는데 심장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1: 많이 좋아졌죠.
4: 예,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 반사통으로 이 왼쪽 팔이 아파가지고 팔이 쓰기도 바쁘던 게 그 팔도 아예 아프고 완전히 그래서 지금 예, 심장이 많이 좋아졌고 그 다음에 이 다발성 뇌경색이 돼서 코를 항상 아프고 머리가 어지러웠습니다.
1: 네.
4: 예, 이래된 게 지금 골이 아픈 게 많이 나왔고요.
1: 네.
4: 혹시가 다 아프고 이렇습니다.
1: 네.
4: 그리고 그 다음에 선생님이 친구가 영 정말 묘한 친구입니다. 나도 이렇게 여자판 투수까지 있고 위가 하나 보고 이래다니니까 친구 정말 왕청 있을 때나 한 달씩 맞아서 한 달씩 맞아도 절대 없었다.
1: 네.
4: 그런 게 이번에 이 선생님 친구를 맞고 위가 지금 예, 배고픈 감이 알립니다.
1: 아, 원래 영심
4: 배가 고프지 않아. 일정신대 들어와도 배하고 밥 먹으려서 나야고 그래도 아무거나 음식이 있으면 조금 주워 먹고 이렇게 지나니까 맥이 떨어져가지고 점점 신체는
1: 못하죠.
4: 예. 그래 지금은 밥맛이 돌아오니까 그래 드시고 때가 돌아오면 밥 먹기 싶은 생각이 있고 밥은 지금 먹고 있습니다.
1: 아, 예. 예.
4: 이래서 정말 선생님께 얼마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1: 예.
4: 예. 전 중국에서 환자를 잘로 모시다 치료해주는 거는 정말 전 선생님밖에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2: 아, 네. 네. 그래요. 어머님 시간이 다 돼서요.
4: 네. 네. 알겠습니다.
1: 네.
4: 네. 감사합니다.
2: 그래요.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방송 외로는 2880018번, 2880018번입니다. 네, 이 시간 방송 여기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연변노래가 좋아해서 인사드리는 박민아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인생의 동행자는 부부일 테죠. 강철웅 작사, 병강 작곡의 여보 여보 고마워요를 오늘 시간의 첫 곡으로 전해드립니다. 병강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이어서 허복순 작사 김창근 작곡의 한초로 가수가 부른 꽃보다 당신을 전해드립니다. 이 노래는 사랑하는 사람을 바라보는 따뜻한 시선과 그 마음을 감미로운 선율에 담아냈습니다.

인생이 짧든 길든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즐겁게 사는 것입니다. 류촌 작사 작곡의 여성 인창 즐겁게 삽시다를 전해드립니다. 이 노래는 어떤 일이 있어도 웃음을 잃지 않고 즐겁게 살아가자는 밝고 경쾌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 지금까지 살아올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부모님의 크나큰 사랑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최창준 작사, 유춘섭 작곡의 김지협 가수가 부른 부모님의 은혜를 전해드립니다.

산속마을의 아침은 아름다운데요. 안개가 갇힌 푸른 산 맑은 물소리 그리고 들려오는 새들의 노래 이 모든 것이 하나의 그림처럼 펼쳐집니다. 석화 작사 문룡덕 작곡의 리원남 가수가 부른 산양의 아침을 전해드립니다. 잠시 도시의 번잡함을 잊고 맑은 산양의 아침 속으로 떠나보시길 바랍니다.

0: 연변 뉴스.
1: 연변 뉴스.
2: 안녕하십니까. 연변 뉴스입니다. 성당위 상무위원이며 주당위 석인 호가복이 주재하에 19일 재호 복구 건설 및 대상기획 전문주재회의가 소집됐습니다. 호가복은 홍수방지 재구조 사업에 대한 습금형 총석의 중요 지시와 중앙정치국회의 정신을 깊이 관철하고 당중앙, 공무원과 성당위, 성정부의 재호 복구 건설 사업 관련 보치 요구에 따라 재호 복구 건설을 다그쳐 추진하고 대상기획 보장을 서두름으로써 대중의 생활이 하루빨리 정상으로 회복되고 기업의 발전 신심이 일층 진작되게 해 전주경제의 안정운영과 사회대국의 평온한 질서를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회의에서 도나시, 왕청현, 안도현 당위 주요 책임자들이 본현시 재후 복구 건설 및 대상기획 정황을 회부했습니다. 주 발전 및 개혁위원회, 주 공원 및 정보화국, 주 재정국, 주 자연자원국, 주 생태환경국, 주 주택 및 도시농촌건설국, 주 교통운수국, 주 수리국, 주 농업농촌국, 주 시장감독관리국, 주 리모 및 조원국, 주 응급관리국 및 인민은행 연변주 분행, 연변 금융감독관리 분국, 성약품감독관리국 연변 검사 분국 책임자들이 손으로 현시 재후 복구 건설 지원과 각자 분의 대상 규획 정황을 둘러싸고 회부했습니다. 주 지돌군 문금철 두 경국이 3 요구를 제기했습니다. 호가복은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앞서 태풍 바비의 영향으로 우리 주에 폭우가 내리면서 도나 왕

0: 성, 안도 세 개 현시가 역사적으로 보기 드문 특대 홍수 재해를 입었습니다. 갑작스럽게 들이닥친 이번 홍수 재해 직면에 각 현시에서는 주밀하게 보치하고 엄밀하게 막았으며 각 부문에서는 긴밀히 협력하고 광범한 기층 간부들은 위험을 무릅쓰고 일선에 나서 밤낮으로 분투하면서 실제 행동으로 여러 민족 대중의 생명 재산 안전을 수호하고 재해 손실을 최소 한도로 줄였습니다. 지금은 재해 후 복구 건설의 관건적인 단계입니다. 각 피해 현시와 주직속 관련 부문에서는 정치 책임을 짊어지고 주동적으로 책임을 다하면서 계속해 재해 후 복구 건설 사업을 잘 들어줘야 합니다. 농촌의 무너진 주택은 겨울철이 오기 전에 재건을 완수하고 재해 후 공업, 농업 생산을 조속히 회복하며 재해 지역 학교의 교수 활동을 정상적으로 전개하고 피해 대중의 기본 생활을 효과적으로 보장하며 피해 대중이 재해로 인해 다시 빈곤해지거나 빈곤에 빠지지 않도록 확보함으로써 재해 후 복구 건설이라는 이 난관 돌파전을 견결히 잘 치려야 합니다. 호가복은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주택은 대중이 몸과 마음을 의탁할 곳으로서 재해 후 복구 건설의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무너진 주택, 파손된 주택에 대한 조사 확인 사업을 착실히 전개하고 주택 파손 정황, 피해 등급이 대중의 요구 사항을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주택 보수와 재건을 분류해 추진해야 합니다. 감정을 거쳐 보수가 가능한 주택에 대해서는 시공 작업반을 신속히 배치하고 기계 설비를 충분히 투입해 주거 기능을 조속히 회복시켜야 합니다. 반드시 재건해야 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대중의 의사를 충분히 존중하는 전제에서 원래 터 재건, 타지역 이전 건설 등 여러 가지 방식을 취해 건설 사업을 질서 있게 추진해야 합니다. 시간대를 잘 파악하고 공사 건설 질 관리 통제를 강화하며 계획 설계, 건축 재료, 건설 시공, 검수 인도 등 관문을 엄격히 지켜 대중이 하루빨리 입주하고 따뜻하게 겨울을 나도록 확보해야 합니다. 호가봉은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기초시설 보수는 재해 후 대중의 기본 생활과 공급, 농업의 생산 재개에 직결됩니다. 교통도로망 시설을 우선적으로 긴급 복구해야 합니다. 도로, 교량, 암거 등 곳의 위험 요소를 분류 처리하고 역량을 집중해 향촌 간선 도로를 원활히 함으로써 물자 운송과 대중 출행이 원활하게 해야 합니다. 제방, 호환, 배수 펌프장 등 수리시설 보수를 다그치고 춘양, 묘령 등 저수지의 위험요소 제거, 포강 및 가야하, 목당강, 두만강 등 류액의 하천, 감탕 제거와 준설 사업을 착실히 전개, 홍수 방지와 배수, 재해 방지 감소 능력을 일층 제고해야 합니다. 학교, 병원, 양로원, 문화관광장소 등 공공시설의 복구 건설을 힘써 추진해 대중의 기본 공공봉사 수요를 확실하게 보장해야 합니다. 호가복은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피해 기업이 곤란에서 벗어나도록 돕는 것은 기업의 발전 신심을 북돋우는 필연적인 요구인 동시에 전주 공업경제의 기본판을 안정시키는 긴박한 임무입니다. 피해 기업의 생산 경영 정황을 깊이 조사하고 역량을 집중해 GMP 인증, 특수설비 정기 검사, 생산 자격 재심사 등 막힌 부분을 뚫으며 한계 기업 한계 대책으로 설비 검수, 원료 공급 보장, 자금 유통 등 두드러진 문제를 해결해 기업이 조속히 생산을 회복하도록 추진해야 합니다. 금융보험의 정밀한 지원 역할을 강화해야 합니다. 보험기구에서 특수한 일은 특수하게 처리하고 긴급한 일은 신속히 처리하도록 독촉해 보험배상 처리 절차를 간소화하고 배상 자금을 신속히 지급함으로써 피해 농가와 기업의 부담을 덜어줘야 합니다. 금융기구에서 농업과 소형기업 지원, 재대출 등 혜택 정책을 실시하도록 인도하고 공업기업, 피해 농가, 신형 농업경영 주체의 융자 수요와 정확히 연결하며 신용대출 투입을 확대해 이들이 하루빨리 난관을 이겨내도록 도와야 합니다. 유리한 시기를 다잡아 보험이 재해 보상과 복구 건설에서 발휘하는 중요한 역할을 널리 선전하고 기업이 적극 보험에 가입하도록 권장해 예기치 못한 자연재해로 초래될 수 있는 경제 손실을 최대한 줄여야 합니다. 호가봉은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예상 기획은 재해 후 복구 건설의 중요한 고리인 바 당면의 수요에 입각해 기초시설의 부족점을 신속히 보완해야 할 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발전 수요에 착안해 재해 방지 감소 능력을 효과적으로 제고해야 합니다. 대상 기획 방향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도시농촌 급수, 배수, 수리, 도로, 교량 등 관건 분야를 주시해 1년에 재해 후 복구 건설 중대 대상을 기획 비축하고 도시농촌 기층과 산업단지의 재해 방지 감소 능력을 지속적으로 튼튼히 다지합니다. 정책과 자금 지원을 적극 쟁취하고 신청 요구와 시간대를 정확히 파악하며 대상 방안을 부단히 최소화하고 전 단계 수속을 완산해 대상 신청의 전체성, 정확도와 성공률을 높임으로써 파손된 기초시설의 부족점을 효과적으로 보완해야 합니다. 호가복은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재후 복구건설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반드시 민생보장 개선을 중요한 위치에 놓아야 합니다. 재해로 인해 다시 빈곤해지거나 빈곤에 빠지는 경우에 대한 동태 감축을 전개하고 위험 대상을 정확히 식별 분류해 지원 대상을 내오고 조건에 부합되는 인원을 제때 감축 지원 범위에 포함시켜 재해 때문에 대규모로 다시 빈곤해지거나 빈곤에 빠지는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최저선을 견결히 지켜야 합니다. 기본 민생 보장에 힘써야 합니다. 대중의 주거, 취업, 의료, 교육 등 중점 분야에 초점을 맞춰 피해 대중의 과도기 배치, 림시 구조, 생활물자 보상 등 사업을 착실히 잘함으로써 피해 대중의 생활이 보장되고 진료받을 경로가 있으며 안정적으로 거주할 곳이 있도록 해야 합니다. 피해 대중의 정서를 안정시키는 사업을 상시적으로 전개하고 곤란 구조, 정책 지원 등 면에서 대중이 급해하고 어려워하며 걱정하고 바라는 문제에 주동적으로 응답하며 광범한 대중의 신심을 굳히고 자립 자긍하며 서로 돕도록 인도함으로써 아름다운 삶의 터전을 함께 건설하는 강대한 함력을 결집해야 합니다. 주당위 상무위원이며 상무부조장인 류신강, 주직속 관련 부문 주요 책임자들과 관련 현시 분관 책임자들이 회의에 참가했습니다.
1: 성당위 상무위원이며 주당위석인 호가복이 18일 용정에서 대상건설 산업발전 등 정황을 조사 연구했습니다. 호가복은 습근평 총서기가 길림성 당위 정부사회부 청주시에 한 종료연설 정신과 조항정치국회의 정신을 깊이 관찰하면서 당면 경제운행에서 직면한 새로운 문제와 도전을 똑똑히 인식하고 대상건설을 다잡고 발전을 촉진하는 정치 책임감과 사업 긴박감을 일층 증강하며 전력을 다해 대상건설을 다잡고 백방으로 유효 투자를 확대해 경제 지속적인 안정운행을 확보하고 전년 목표 임무를 힘써 완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길림, 화야, 장비, 기지 대상은 주로 미광장 보강, 로설, 정비 등 봉사를 제공합니다. 허가복은 기업 생산 작업장을 찾아 전반 계획, 공사 길 등 정황을 상세 요해하고 나서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토지 양도 수속을 다 그쳐 처리하고 기존 지하 도관 이설을 서둘러 완수해 대상이 하루빨리 착공되게 해야 합니다. 연구개발 투입을 늘리고 생산 제조 능력과 공예 수준을 힘써 높여 단일한 기술 봉사 제공에서부터 장비 연구개발 제조 플러스 기술 봉사 제공으로 전환함으로써 수익 공간을 1층 넓혀야 합니다. 비암 성경 대상 시공 현장에서 호가복은 시공 진척을 살펴보고 대상 진척 정황을 요해하고 나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비암 성경 대상이 건설돼 운영에 투입되면 해란대 조선족 민속 휴가구에 이어 또 하나의 문화관광 새 지표로 될 것입니다. 이는 양질의 문화관광 제품 공급을 풍부히 하고 문화관광 산업을 발전장대시키는 데 중요한 의의를 가집니다. 기업에서는 시공 역량을 통괄 배치하고 시공 작업반을 증가하며 공사 진도를 다그쳐 대상이 하루빨리 완공되고 운행에 투입되도록 확보하기 바랍니다. 모아산 주차 휴식 광장 대상은 고급 호텔과 온천 건강 양생을 일체화한 문화관광 새 지표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허가복은 대상 진척을 살펴보고 관련 정황 소개를 자세히 청취하고 나서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이 대상은 모아산과 가까이에서 주변 경관으로 인한 관광객 흐름을 효과적으로 연결시키고 관광 모식을 관광 유람으로부터 숙박 관광으로 전환하도록 추진해 관광객이 머물게 하고 소비가 따라오게 할 수 있습니다. 기업에서는 시간 관념과 효율 의식을 강화하고 시공 역량을 충분히 배치하며 교차 작업을 실시하고 건설 속도를 최대한 끌어올려 대상이 조속히 건설돼 운행에 투입되게 해야 합니다. 용정시 농산물 무역 도매 시장 대상은 주체 건물이 기본상 완공됐는데 현재 실외 부대 시설 시공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호가복은 대상 최신 진척을 살펴보고 운영 투입 준비, 상가 유치, 운영 준비 등 정황을 요약하고 나서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최근 연간 용정의 문화관광 산업은 발전세가 양호하고 인기와 관광객 흐름이 지속적으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대상이 하루 일찍 건설되면 하루 일찍 이 흐름을 받아 인기를 실속 있는 수익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일찍 진행하고 빨리 하는 원칙을 견지하면서 환경 조명 승격, 도로 경화, 주차 부대 시설 등 세부적인 보완 사업을 다그쳐 완수하고 상가 입주와 운영팀 구성 사업도 동시에 추진해 대상이 개업하자마자 폭발적인 인기를 가져오도록 힘써야 합니다. 용정 사회구역 내포형 종합타가봉사중심 대상 건설 현장에서 호가복은 전반 규모, 기능 배치, 공사 기일 등 정황을 상세 요약하고 나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타가봉사는 천문만호의 혜택을 주는 사업입니다. 시공 역량을 통괄 배치하고 시공 공정을 최적화해 대상이 하루빨리 준공 인도되게 함으로써 여러 민족 대중이 집 근처에서 양질 타가 봉사를 향수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호가복은 또 의령문교 대상 건설 현장을 찾아 시공 진도, 교통 소통 등 정황을 살펴보고 나서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영문교는 도시 도로망을 완선하고 미세 순환을 원활히 하는 관건고리입니다. 대상이 기한 내에 준공돼 통차할 수 있는지 여부는 주변 대중의 출행 편리와 생활질에 직접 관계됩니다. 당면에 시공 황금기를 다 잡아 기계를 충분히 투입하고 인력을 충분히 배치하며 시공 조직을 과학적으로 최적화해 대상이 조속히 건설되고 사용에 투입되게 확보함으로써 여러 민족 대중이 하루빨리 편리하고 쾌적한 출행길을 이용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조사연구에서 호가복은 용정시 대상건설과 투자유치 사업회보를 청취하고 나서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중대 대상은 경제 운영을 안정시키는 주춧돌이자 현역 경제 발전 속도를 높이는 버팀목입니다. 용정시에서는 산업 대상이 적고 실물 경제가 약한 취약점을 직시하고 경제 발전 착력점을 실물 경제에 두는 것을 견지하며 더 높은 대상 건설 진도를 다그쳐야 합니다. 목록화 관리 플러스 전담 반식 추진 사업 기재를 엄격히 실시하고 책임 주체 시간 절점 추진 조치를 일층 명확히 해야 합니다. 미착공 대상에 대해서는 전담반이 일선에 나서 봉사하고 막힌 부분을 해결하는 데 주력해 조속한 착공을 추진해야 하며 진도가 뒤처진 대상에 대해서는 문제 원인을 정확히 찾고 대책을 세워 난관을 돌파해야 합니다. 계속 건설 대상에 대해서는 배치 빈도를 높이고 빈틈없이 추진해 실속 있는 대상 증가량으로 유효 투자의 안정적인 증가를 뒷받침해야 합니다. 대상 기획 비축을 잘해야 합니다. 국가와 성의 중대 전략, 중대 계획을 예의주시하고 여섯 가지만 건설, 민생 개선, 생태보호, 통상구 통로 등 중점 분야를 둘러싸고 대상 비축, 보장, 신청 등 재반 사업을 세밀하고 실속 있게 잘함으로써 정책 혜택이 최대한 실질적인 수익으로 전화되고 구체적인 대상에 닿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투자 유치 질과 효율을 힘써 제고해야 합니다. 지도 간부들의 투자 유치 책임을 확실히 다지고 유효 공장 건물, 비어있는 건물 등 기존 자원을 잘 이용하며 각종 투자 유치 방식을 영활하게 활용하고 목표 기업과 적극 연계해야 합니다. 기업의 투자 배치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기업의 투자 실력을 정확히 판단하며 백방으로 일련의 제조업 대상을 유치해 락착시킴으로써 유효 투자를 확대하고 산업 구조를 최적화하며 경제 장성을 안정시키는 데 튼튼하고 유력한 버팀목을 제공해야 합니다. 주당위 상무위원이며 상무부주장인 류신강, 조직 속 관련 부문과 용정시 4개 지도부 주요 책임자들이 각기 상주란 활동에 참가했습니다.
0: 동윤 공익기금회와 길림성 자선총회에서 주최하고 주민정국과 주자선총회에서 주관한 2026년 동윤컵 길림성 청소년 축구 연맹 경기가 19일 우리주에서 개막했습니다. 전성 각지에서 온 8개 청소년 축구 대표팀이 룡정 해랑강 축구 문화 소진에 모여 기량을 겨루며 축구 운동의 독특한 매력을 느꼈습니다. 주당위 상무위원이며 부조장인 호복군이 개막식에 출석했습니다. 이번 연맹 경기는 우리 성에서 공익의 힘으로 청소년 체육사업 발전을 추진하는 중요한 경기 플랫폼입니다. 활동은 연면 축구의 고향에 깊은 축구 문화 전력에 의탁해 전성 청소년 축구 애호가들에게 축구 기량을 겨루고 서로 배우며 의지를 연마할 수 있는 경기 무대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이를 통해 상호 학습과 경험 교류를 1층 추진하고 각 지역 청소년들의 왕래 교류 융합을 촉진하며 체육 교육 융합, 체육 관광 융합 심층 발전에 조력하게 됩니다.

0: 활력 넘치는 민족 특색 문예 공연에 이어 경기가 막을 올렸습니다. 이번 연맹 경기는 사흘간 펼쳐지며 단판 도태제를 실시하는데 길림성 여러 지역의 우수한 교정 축구팀들이 참가했습니다. 경기장에서 선수들은 갈고 닦은 실력을 남김없이 보여주면서 길림성 청소년들의 활기찬 정신 풍모를 충분히 보여줬습니다. 융합매체 간추린 뉴스입니다. 연결시 도시구역 하남구역의 도로교통 상황을 1층 개선하기 위해 연결시에서는 하남구역 서령로 연덕선 룡성거리 환방로 전 구간의 일부 도로 구간을 교통질서 엄격관리 구간으로 추가 지정하고 2026년 9월 14일부터 엄격관리 조치를 실시합니다.
1: 제4회 연변 야영 관광 축제가 8월 21일부터 23일까지 영정시 량전 백제 운동 휴가 풍경교에서 펼쳐지게 됩니다.
0: 주당위 선전부, 주 문화라디오 텔레비전 방송 및 관광국에서 주최하고 도나시 문화라디오 텔레비전 방송 및 관광국에서 주관한 2026년 전주 우수 민간문화단체 기층행 해민 공연이 일전 도나에서 펼쳐져 광범한 주민들에게 시청각 성년을 선사했습니다. 연변 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담당의 아나운서 김춘희 신금철이었습니다.
2: 이곳은 가장 인기 있는 관광 도시 중의 하나입니다.
3: 이곳은 색다른 민속 전통과 아름다운 미풍 양속이 살아 숨쉬는 곳입니다.
2: 깨끗하고 문명한 도시, 뜨거운 열정이 숨쉬는 도시.
3: 여기는 연길입니다.

0: 도심 속의 명조와도 같은 아름다운 연길. 넘치는 인정으로 늘 푸르고 빛나는 도시 연길.
1: 풍부한 자원으로 행복한 인생을 꽃피워가는 내 고향 연길에서 상큼하고 푸른 꿈을 키워갑니다.

0: 피부병으로 고생하십니까? 연결시 시진 진찰보로 찾아가시죠. 32여 년의 님상 경험을 갖고 있는 한 원장님께서 완고성 보증, 청춘 여드름, 습진, 신마젠, 신경성 피부염, 과민성 자반, 대상 포진, 전신 가려움증 등 각종 피부병을 자신있게 치료해드립니다. 급여 중위과에서는 우울증, 갱년기 종합증, 손발이 찬 증상과 손발이 뜨거운 증상, 노년성 피온비, 정신병, 과민성 비염 등을 전문적으로 치료해드리면서 매일 오전만 병을 봐드립니다. 지점 하남시장 서쪽 대문 맞은편 2층 시진진찰부. 연계전화 1884430-2234번 1884430-2234번입니다 두골대는 여러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어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두골대는 폼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반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은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 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비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1: 30여 년간 쌓아온 탄탄한 진료 수준으로 수많은 환자분들이 믿고 찾는 고로동 의사는 중2세가 제4대 전승인이고 3급 병원 특별초빙 전문가입니다. 고로동 의사는 료농성 중리학회 리사이고 중화중리학회 내경분회 위원이며 두 가지 국가의료 특허를 보유했습니다. 풍부한 림상 경험을 바탕으로 당뇨병 합병증, 관상동맥질환, 불임증, 각종 종양 등 환자들의 난치성 질환을 전문적으로 치료해드리고 있습니다. 난치병으로 고민하고 계신다면 고로동 의사의 정확한 진료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지점은 연길 동백 슈퍼마켓 서쪽 50m에 위치한 상강중의관입니다. 문의전화는 432-3777번, 432-3777번입니다.
0: 두골대는 여러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어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두골대는 폼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판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은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 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비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문의 전화는 501-7755번, 501-7755번입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질 좋고 마음에 드는 치아를 하시렵니까? 동천 치과를 찾으세요. 22여 년의 경험이 풍부한 치과 전문의가 고객 한 분 한 분에게 꼼꼼한 진료와 맞춤식 서비스로 만족을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사기니는 280원에 해드립니다. 사기니 들리를 하시려는 분들은 동천치과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깨끗한 소독과 최선의 진료, 합리한 가격으로 여러분들을 맞이하겠습니다. 지점 공원 서쪽 100m 되는 곳. 문의 전화 2451608번, 2451608번입니다.

인생의 석양길을 따뜻하게 물들일 이야기, 마음을 위로하고 공감하는 시간, 따뜻한 석양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0: 동충하초는 고원의 눈 산꼭대기에서 자라나는 신기한 약재로 겨울에는 벌레, 여름에는 풀로 고원목민들에게 고원진주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예로부터 동충하초는 중국의 9대 선초 중 으뜸으로 인삼녹용과 함께 중국의 3대 명귀 몸보신 중약으로 여겼으며 백약의 왕이라고 칭했습니다.
1: 리시신의 본초 강목에는 동충하초는 음양 특성을 겸비하고 오장을 동시에 보충하여 질병을 치료한다. 고대 황제는 동충하초로 음양을 보충했고 황후는 동충하초로 오장을 조절했으며 대관 귀인은 수명을 연장하기 위해 동충하초를 사용했다 라고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0: 예, 속담에 의하면 생명을 구하는 선초 하나가 한 가족 3대를 지켜줄 수 있다고 합니다. 동충하초는 음양을 보충하고 오장을 조절해주며 병을 치료하고 몸을 건강하게 합니다.
1: 상강중의관의 발효동충하초균부는 각종 삼고증, 심내혈관질병, 풍습골병, 폐질환, 위장질병, 신장질병 등 중로년들의 만성질병들을 치료해줍니다. 지점 천성백화슈퍼마켓에서 서쪽으로 100m 되는 곳에 위치한 연결시 상강중의관, 방송회 문의전화 0433-283-0666번, 283-0666번입니다.

0: 가능하십니까? 현대인들의 바쁜 일상 속 건강관리의 중요성을 알리는 건강프로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저희 방송은 매일 12시 30분에서 오후 1시 사이로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도 생방송실에 김선생님 모셨습니다. 방송을 들으시면서 각종 질병에 관해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91-9333번, 291-9333번입니다. 네, 우대활동 계속 진행 중인데요. 알려드리겠습니다. 동충하초 발효균분 3곽을 구매하시면 한 곽을 더 드리고 산품으로 한방건강백에 2개와 유산균 2곽을 추가로 증정합니다. 6곽 구매하시면 4곽을 더 드림과 동시에 산품으로 바닷 오리알 선물세트 2세트와 입살 한 포대 그리고 남경통인당 B족 비타민제 5곽을 함께 드립니다. 9곽 구매하시면 11곽을 더 드리고 산품으로 가치가 1,000원에 상당하는 영양밥솥 한 대와 심장 건강에 좋은 코엔자임 Q15곽을 추가로 증정합니다. 18곽 구매하시면 23곽을 더 드림과 동시에 산품으로 가치가 1,980원에 달하는 공기청정기 한 대와 연골 영양제죠. 글루코사민 콘드로이친 5곽을 증정합니다. 주내는 무료 배송이 가능하고요. 배달번호 혹은 상세한 문의 전화는 283-0666번, 283-0666번입니다. 네, 김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도움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1: 예, 그냥 이야기 드리지만 우리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가을 계절은 많은 병이 발병하거나 발생하는 계절입니다. 예,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립니다. 그러니까 우리 동충하초 발효균분은 제가 그냥 얘기하지만은 4,500m 이상의 고온이 악랄한 환경에서 자란 이런 약재로서 생명력이 아주 강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우리 뭐 좀 굴이 중하지 않은 이런 병도 우리 조금만 복용하면 인차 나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본처강목 1892종 가운데 동충하초만이 유일하게 동식물이 통일치료되고 있으면서 겨울에는 벌레로 여름에는 풀로 되고 있으면서 음양조절 우리 나이가 들게 되면 많은 분들은 우리 좀 음양 조절이 잘 되지 않는데 뭐 어떤 분들은 몸이 차가지고 여름에도 뭐 우리 또 두터운 양말을 신고 있다는 이런 분들이 있게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 지금 동충하초 발효균분은 우리 오장육부 가운데 100여 가지 이런 증상 가운데 음양 조절이 잘 되지 않은 분들 동충하초 발효균에서 빨리 해결을 받는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런 약재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동충하초 발효균분은 오장육부를 치료해주게 되는데 제가 우리 이전에도 간에 대해서 많이 드렸대지만은 간이라는 건 우리 인체를 보호하는 장군으로 불리고 있고 인체가 외래의 침습이 상해를 받지 않게 보호해주는 이런 작용을 하게 됩니다.
0: 네, 알겠습니다. 문의전화 문자를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예, 두 분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0: 네.
2: 예, 저는 예, 선생님이 강의를 예, 귀담아 듣고 예, 동충하초 발효균을 선택해서 예, 3년 넘어 먹고 있습니다.
1: 아, 예.
2: 예, 약이 예, 하도 좋으니까 예, 계속 먹고 있습니다. 하루에 예, 한 봉지씩 예, 3년 후에 계속 먹는데 예, 그 약 효과가 예, 여전히 좋습니다.
1: 맞죠, 예.
2: 예. 그래, 예, 앞으로 예, 저는 장기적으로 예, 이 약을 먹을 예사입니다.
1: 그러십시오. 예, 어쨌든 예.
2: 예. 저는 예, 면역력이 예, 약해가지고 예,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거기다가 또 심장이 약하고, 폐도 약하고, 예, 방광도 예, 약하고 해서 예, 영 고생을 많이 했는데 예, 동충하초 발효균 후에 오래도록 이래 먹으니까 예, 다 해결됐습니다.
1: 맞지요.
2: 예, 그리고 예, 노화 방지에도 영 좋습니다. 예. 저는 예, 피부가 예, 갈았고 예, 어떤 때는 예, 자꾸 굵고 넘도 끄실끄실하고 이랬습니다. 그런데 예, 이게 나아지면서 예, 얼굴 피부랑 예, 반질반질하면서 예, 사람들을 보면 예, 오, 젊어졌다고 그랬습니다.
1: 아, 그렇죠. 예.
2: 예, 그러니까 예, 아이들기보다 더 좋습니다.

0: 있습니다.
1: 기분 나죠.
0: 예. 그리고 예, 염증 치료에도 아주 좋습니다.
1: 맞습니다.
0: 저는 예, 쥐지로 예, 수술을 했는데 예, 근황 염증이 있어 고소하마에 했습니다. 그런데 예, 그것도 예, 어느 가래에 예, 염증이 해결돼서 지금 아무 일도 없습니다.
1: 맞죠.
0: 네. 예, 그리고 편도소에 예, 계속 나빠가지고 예, 그저 감기만 오고 열이 좀 그렇다 하면 예, 편도소에 예, 우러나가지고 예, 밥도 예, 잘 넘기지 못했는데 지금은 예, 구성사에 다 없어졌습니다.
1: 맞습니다.
0: 그리고 위로 수술했는데 예, 어떤 때는 예, 배가 아프고 설사가 나고 예, 또 지침해도 어떤 때는 예, 나갈 때도 있고 이랬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예, 한 1년 먹으니까 예, 다 해결됐습니다.
1: 맞죠.
0: 예, 어쨌든 약은 예, 명약입니다. 그리고 예, 오늘 얘기할 거는 예, 우리 동서가 예, 한국에서 일하다가 예, 아파서 예, 2024년도 봄에 예, 돌아왔습니다. 돌아왔는데 예, 누워서 일어도 못 납니다. 그래서 예, 비행사에서 올 때 예, 우리 시동사의 옷구서를 다 내렸습니다. 그래서 예, 집에 와서 예, 딴 약도 먹고 주사도 맞고 이랬는데 예, 한 달 치료하니까 조금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예, 동충하초 발효분을 먹으라고. 그거는 혈압 조절도 잘 되고 그 다음에 예, 각계방면에서 예, 용, 좋은 약이라고, 먹으라고. 그래서 예, 먹기 시작했습니다. 약을 먹으니까 예, 아니, 예, 원 상태로 예,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예.
1: 맞죠, 예.
0: 예, 자주 걸리고 예, 그 다음에 기관지 나빠서 예, 그저 밤낮 가래질 하던 게 이것도 또 없어지고 예, 심장이 나쁘고 손이 나쁘고 하던 것도 예, 그것도 해결되고 예, 미축성 위염도 예, 해결되고 예, 우리 동서도 이 치질이 있어서 고생했는데 예, 그것도 괜찮답니다.
1: 맞죠.
0: 예, 그리고 허리 다리가 아파서 예, 걷기도 힘들었는데 예, 그것도 아프지 않아서 예, 잘 걸어 다니고 채소 잘라도 다니고 그랍니다.
1: 맞습니다.
0: 그래서 예, 약을 딸 먹으니 이런 좋은 효과를 보니까 예, 아 이런 명약이 어디 있냐고 자기는 어제는 영원히 이 약을 먹겠다고 그래서 예, 1년 넘어 먹으니까 예, 원 상태로 돌아왔습니다.
1: 맞죠.
0: 예. 그래서 예, 그다음에 집에 뭐 60 몇이니까 나이 좀 길어도 어리지 않습니까? 예, 80이 넘은 사람들도 이 약을 먹으면 다 배에 떨어져서 예, 막 팔팔하게 다니는데 예, 60이 좀 넘으시니까 예, 인사났더라고요.
1: 맞습니다.
0: 예, 예 그래서 예, 그다음에 이게 집에 가만히 있을 수 없다고서를 예, 그래가지고서를 예, 또 예, 금년 봄 3월 달에 예, 또 한국으로 예, 나가겠다. 아우 그렇게 죽다가 살아나가지고 또 나가겠는가 대학생 둘이나 있는데 그 뒷바라지를 해야지 하면서 나갈 때 예, 열에서 까고 사가지고 갔습니다.
1: 아, 예.
0: 예, 그래서 예.
2: 네.
1: 예, 그러십시오.
0: 감사합니다.
1: 예.
0: 예. 그래, 예, 매일 명심하고 먹으니까 예, 밥을 잘 먹으니까 예, 힘이 난답니다.
1: 맞지요.
0: 예, 그러고 예, 밤을 잘 자니까 정신이 나고. 그래서
1: 맞습니다.
0: 예, 허리 다리도 예, 그까이가 예, 점점 더 나아지고 예, 아주 좋답니다. 그래서 예, 자기는 예, 야, 이 약을 예, 어제는 죽을 때까지 먹고 살겠다 하네. 그래, 전화 왔더라고요. 그래서 내 지금 우리 활동이 그렇게 좋고 한데 어쩌겠는가 하니까, 그러지 않아도 이 약을 살려고 했다고, 요래도 가서 사서 예, 보내랍니다.
1: 그렇게 하십시오. 이번 예. 활동에 참여한 게 가장 좋습니다. 예.
0: 예.
1: 2832-0666번에다 지금 인사 연결해 주십시오.
0: 예. 아, 우대용 좋습니다. 예.
1: 맞습니다.
0: 예.
1: 네. 건강하십시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죄송합니까?
2: 네. 예.
3: 안녕하세요.
1: 예.
3: 나는 전화하기도 부끄럽습니다. 90살입니다.
1: 아.
3: 그래 앉아 있는데 예, 어제 약을 쌌습니다. 24,000원에서 20원이 나오니까 20통이 됩니다.
1: 아, 예.
3: 그리고 밥감에 하나 오고
1: 예.
3: 관절약이 오고 무슨 또 빈살이 두통 뭐 그런 약이 왔을 때다. 근데 나는 이 방송 들은 지 오랍니다. 나는 이 강고약이랑 강고약은 다 먹었습니다. 다 주 못하니까 그래도 알겠어. 이 동성 하처럼 먹자고 준비했는데 이 안도에 내 나 아이들인지 몰랐는데 안도.

0: 작년에 저기 연길에서 20년 했다며요. 그거는 빨아먹는 게 때다.
1: 네.
0: 가로 아이고.
1: 네.
0: 그래 그 빨아먹는 거 모두 참선을 자고 밥이 맛있다 해서 난 밥도 고생하고 밥 잠은 자면 되겠는데 나무는 보람이 산다는데 나는 이젠 1년 먹었는데 못 잡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있으면 먹겠냐고 그냥 쓰겠는데 8월달에 뭐다 시대 가서 약을 싸겠으면 그 전화 보내다 전화하면 약을 집에다 쓰면 한답니다. 예? 그래서 약을 바꿔먹느라고 내 이 방송 연세감부터 내 이 약을 선택하자던 게 내 선생님 물어봤지. 하는 게 있고 이 약도 하는데 어느 약 선택해야 되는 거 아닌가. 아구 가르면 아이 된다고 이게 국가에서 저기 별 다섯 개 받은 이런 약이라며 국가 인정한 저도 다 이 약 먹으라는데 남은 그렇게 잔다는데 난 자지 못한다 선생님.
1: 다른 약을 얘기를 하지 말고 예 제가 알려드리죠. 예 우리 네. 동충하초 발효 뭐는 예 우리 다른 동충하초보다 무식이 다른가 발효를 한 겁니다. 발효를 해서 네. 발효를 했기 때문에 다른 중약이 30배로 제거할 수가 있고 손님은 뭐 다른 이런 약을 또 들었으니까 뭐 4,500m 이상이 권위에서 자란 건 알고 있고 그다음에 우리요 이 그 나고기 동청하초만이 우리 겨울에는 본래로 여름에는 또 우리 그 풀로 되고 있으면서 음양 조절 차다 덥다 하는 걸 해결해 줄 수가 있고 지금 잠을 못 자지 않습니까? 오늘 나이가 90세가 되었게 되면 심장에 꼭 문제가 있습니다. 심장의 안정을 찾지 못하게 되면 내가 잠을 못 자게 되는데 이 잠을 못 자게 되는 게 우리 동청하초 발효보면 꼭 해결받을 수가 하나는 있고 그 다음 다른 하나는 우리가 잠을 못 자는 게 하나는 내가 골가병이 있어서 통통 때문에 못 잘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폐가 좀 좋지 않게 되면 기침이 많아서도 못 자게 되고 그 다음에 우리 신장하고 방광이 호흡이 잘 되지 않게 되면 소변이 많아서도 못 자게 되고 음식 먹었을 때 십이장기형이 있으면 밤중에 예, 우리 그 밥을 먹은 거 시간에 한 서너 시간이 지나게 되면 거의 점막을 쓰리면서 통통이란 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잠을 못 잘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잠을 못 자게 되면 이 잠을 못 자게 되는 원인을 추적해서 치료를 해주는 것이 동충하초 발효기문의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손님이 이제 복용하느라 하게 되면 제 생각에 손님 선택을 잘했는데 이제 복용하느라 하게 되면 우리 잠을 못 자거나 다른 여러 가지 병이 있던 분들이 그리고 또 밥이랑 못 잡섰다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맥이 안 나죠. 예, 어전 90세가 됐는데 그러니까 여기는 또 알파 분해매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전문적으로 위를 치료해주는 이런 물질이 여기 들어있는데 다른 약에는 없는 겁니다. 우리 동충하초를 하더라도 우리 그 나고기 동충하초를 발효한 이런 약에서만이 축출해낼 수 있는 이런 물질이기 때문에 다른 약에는 없습니다. 같은 동충하초라도 없는데 이런 물질이기 때문에 손님 선택 잘했는데 꼭 꾸준히 복용하십시오. 그리고 지금
0: 근데 먼저 이야기가 이제도 있습니다. 그거 다 먹고 먹어야 됩니까?
1: 아니 지금 이거 시작하십시오.
0: 지금부터 시작하랍니까?
1: 예예예. 예, 예. 그리고 지금 자
0: 아침에 두 방지 먹으랍니까?
1: 예. 그러니까 지금은 잠을 못 잔다 하지 않습니까?
0: 예.
1: 예. 그러니까 예, 아침에 꼭 두 방지 하십시오.
0: 아, 난 이거 예. 맛있는 사람들.
1: 예, 이거 써보십시오. 예.
2: 네.
1: 다른 약을 써서 예. 다른 약을 써서 안 되던 분들이 모두가 우리 제가 소개하는 동충하초 발효균을 쓴 이후로는 모두가 좋은 효과를 봅니다.
0: 예, 예, 그 방송 시간에 그걸 꼭꼭 듣습니다. 근데 나는 성 왕고한다. 10살에 엄마 죽고
2: 네, 그래요.
0: 나갔어요. 네.

0: 사람이 알아듣지
1: 네.
0: 할수 있습니다.
1: 예.
0: 오른쪽 다리를 다스리지 못해서 지팽이를 짚고 다 걸지 못했는데 이제는 지팽이 짚지 않고도 잘 걸어다니고 있습니다.
1: 네.
0: 이 아파서 밥을 잘 먹지 못해도 이게 지금 밥을 잘 먹고 있고 변비가 심했는데 오랜 변비 해결됐습니다.
1: 맞습니다. 예.
0: 예, 그 점수 비대가에서 소변 자주 보던 게, 아, 지금 소변 자주 보지 않고 소변 역시 원형이 달라갑니다.
1: 맞지요.
0: 예, 성격이라도 까고 배달배달 계속 쓰자고 그랬나.
1: 그러십시오. 우리 뭐 여러 가지 약을 썼다가 잘 되지 않으니까, 예. 동승화초 발효균에서 효과를 보신 분들을 하게 되면, 이런 우대 활동할 때마다 사시게 되면, 예, 아주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게 사는 게 맞습니다. 283-0666번에다 지금 인사 연결하십시오.
0: 예, 알았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1: 건강하십시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3: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예.
3: 저도 동승화초를 쓰고 있습니다. 이 주거 위험이고 영향이 있어 밥을 잘 먹지 못하는데 지금 밥을 잘 먹고 있고 잠을 10년 넘게 자지 못하는데 지금 잠을 10살 잡니다.
1: 맞죠?
3: 심장이 나빠서 아 지금처럼 돌 때문에 더 그저 숨이 올라오지 않은 것 같아서 아 그랬는데 지금 이렇게 아무리 더워도 숨이 잘 올라오고 있고 가슴이 두근거리던 게 두근거리지 않습니다.
1: 맞습니다. 예.
3: 그래도 나쁜 게 정상으로 됐고 혓바닥이 딱 갈라틀어지고 재빨갛게 됐고 인후염이 따뜻하게 다 낫아졌습니다.
1: 맞습니다.
3: 손발이 차가워서도 여름이나 겨울이나 티셔츠만 신고 다는데 지금 손발이 차갑지 않습니다.
1: 맞지요.
3: 저는 이 약은 옛날에 황제들이 쓰던 약이거나 그리고 바르던 약이가 30배 높은 약이거나 뜸을 어쨌든 땀이 안 맞답니다.
1: 맞지요.
3: 뜸을 쓸수록 몸에 있던 병이 다 나타지고 있습니다.
1: 맞습니다.
3: 저는 이틀 전에 배달 받았는데 우리 언니는 이 뇌출혈이 왔습니다. 그래 내 1년 전에 써도 된다고 썼는데 말을 못하는 게 지금 말을 한다.
1: 맞죠, 예.
3: 예, 지구에 장력이 약해 그러는데 어때 그러는데 이 뭡니까? 엎드려치 놨다가 이렇게 한 곳이 훌 이래 어디 나오면 약 바르나 이러면 없어지겠는데 매 여기저기 나와서 한 달에 반, 거의 두 달에 무슨 수가 여러 가지를 자꾸 바르면 약 먹으면 아이 났다는데 이 약진 경우도 말끔히 사라져. 이건 다시 보더라지 아이 안 봤었거든요.
1: 맞습니다. 예. 피부가 꼭 좋아집니다. 예.
3: 이 약이 선생님 정말 신기한 약입니다.
1: 맞지요?
3: 어디 아프면 먹으면 어디 다 등이 나사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 써보면.
1: 그렇지요.
3: 예, 우리, 내 써보고 저가 난 여러 사람 사귀었는데, 아, 욕 많이 먹습니다. 다 아파 저가나.
1: 그렇지요, 예.
3: 이리 좋은 약이 나는 같이 배달받았습니다. 우리 언니 오늘이 18가 배달받아 계속 쓰겠습니다.
1: 그러십시오. 우리 이 약에서 효과를 보신 분들은 많이 살때 많이 들으니 이 활동에 참여하는 게 좋습니다. 283-0666번에다 지금 인사 연결해 주십시오.
3: 예, 감사합니다.
1: 건강하십시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4: 됩니까?
1: 예.
4: 예, 수고하십니다.
1: 예.
4: 이 동충하초에 대해 자꾸 들어보니까 모두 효과가 좋은데,
1: 예.
4: 오래 먹어야 좀 효과가 좋을 것 같은데, 내 이제 시작해야 되겠는지 모르겠습니다.
1: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우리 좀내 몸에서 어떤 나이가 들게 되면 몸에 여러 가지 병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서도 좀 중간병, 좀 경한병 이렇지 않습니까? 이런 경한병들은 뭐 오라지 않아도 인사 해결되고 좀긴 병이 있는 분들이 좀 중간병들이 또 여러 가지 약을 쓰지 않았습니까? 다른 약을 많이 썼던 분들 이런 분들 조금은 시간이 걸리는데 지금이라도 늦지 않습니다. 제가 그냥 이야기하는데 우리 70대에서 90대에 달하는 분들이 지금 우리 동충하초 발효균을 쓰신 분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신심을 잃었던 분들이 약을 너무 많이 쓰니까 잘 되지 않을까 치료를 포기했었던 분들 이런 분들이 동충하초 발효균을 쓰니 오늘은 모두가 좋은 효과를 보기 때문에 지금 뭐 전화해도 참여하고 이러기 때문에 손님 지금 늦지 않습니다. 지금이라도 빨리 신심을 갖고 쓰십시오. 됩니다. 예.
4: 지금 내 무슨 문제 중요한가 뭐냐.
1: 예.
4: 소화가 되지 않고
1: 예.
4: 그다음 하나는 손이 하나 가지고 사는데
1: 아.
4: 손이 자꾸 문제 생는데 전번에 지갈에 83으로 올라가서
1: 지간이?
4: 중약을 쓰고 예그 중약을 쓰고
1: 지간이 83이면 너무 높지 않는데?
4: 예그 그게 그 다음에 중약을 쓰고 뭐입니까 그 동충하수가 들어간 진시보
1: 예.
4: 10원 그거 계속

0: 없어서 73월로 내리고 왔는데 예. 근데 지금은 무슨 문제가 뭔가 서비스 얼마에 가서 아무 말까요? 염증 영심하단 말입니다. 그런 게 세계 나간단 말입니다. 그건 예. 식권과 뭔가 그게 세계 나가. 여하튼 예, 균이가 많고 예. 그래서 전번에 중약을 떼주면서 한 일주일 먹어버렸습니다. 일주일 먹으니까 섭외는 나가긴 나갔는데 가서 일주일 만에 9일 만에 가서 검사를 그제가 검사를 했습니다. 그제가 검사를 할까 염증이 안 나와도 없어 가지고 대비 올라가고 그만 날씨포가 3개나 나왔습니다. 3개나 나가더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선언제를 써야 되겠다 지금. 그래서 두발을 쭉니다. 두발을 조금 하루에 씹어먹는데 하나씩 조금만 깁니다. 먹는데 어째 그거 이틀 먹었는데 섭외 더 잘 안 나가지 뭐. 그러냐 지갈이 또 답이 높아질까봐 겁나서 지금 동충하초에 모두 이렇게 강의가 좋으니까 강의도 선생님 잘하시고 모두 쓴 사람들도 효과받다가 내 같은 이런 사람도 이거 효과를 위해서 보겠는데 내 그래 물어봅니다.
1: 예, 됩니다. 그러니까 예, 손님 중 소화에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동충하초 발효기면은 예, 다른 이런 위약이랑 없는 알파 분해매라는 게 있습니다. 이건 예, 동충하초 가운데서도 예, 나고기 동충하초를 발효한 물질이고요. 이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소화 문제를 해서 소화 문제라는 게 단지 비장위뿐만 아니라 간, 담낭, 소장, 대장의 원인도 예, 그 증상의 위에와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예, 우리 하나는 알파 분해매 작용을 해서 해결받을 수가 있고, 예. 그러니까 우리 좀 소화가 돼서 음식을 잘 먹지 못하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은 밥을 잘 먹게 되고, 손님은 지금은 선우, 예. 그러니까 지금 선우 바꿨죠, 예.
0: 선우 바꾼 게 아니라 선우 원래 선천적이 한 년도 가서 발견했다만 선이 한 년입니다. 그러니까 이번 또 선대로 아이 쓰고 서요.
1: 그러니까, 예. 들으십시오. 예. 알아들었는데, 예. 우리 신장이란 것이 두 개인데, 원래, 뭐, 병이 나게 되면 하나 더 요주는 분들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예, 손님은 지가를 한 기실은 너무 높은 건 아닙니다. 근데 지금 소비란 잘 나가지 않는다지 않습니까? 신소구에 문제가 나타난 겁니다. 손님 말한 것처럼 염증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그 동충하초 발효기면 쓰게 되면 여기에 충초조대라든가 충초소, 이게 다 우리 소염작용합니다. 예. 소염작용하기 때문에 이것이 같이 나아지면서 우리 신장하고 방광이 화합이 잘 되게 도와줘야 우리 뭐 지금 소변이 잘 나가지 않거나 또 어떤 분은 소변이 너무 많거나 하는 게 해결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손님 지금은 담배까지 나가지 않습니까? 이 우리 신속의 신념이 조금 중요해지게 되면 마지막에는 우리 또 어떤 분들은 우리 그런 것까지 해야 됩니다. 우리 투석까지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나는 이거 여기까지 가기 전에 우리 지금 동충하초 발효균 쓴다기 때문에 지간이라든가 예? 우리 지간이라든가 노수다리라든가 이런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무슨 우리 뭐 투석하거나 이런 정도까지 가지 않을 수가 있기 때문에 약을 써보십시오. 예.
0: 그래. 네.
1: 그러니까 먼저 싸놓은 약이 있다기 때문에 그것도 돈을 판 거 아닙니까? 예?
0: 싸놓은 약이란 별게 없습니다. 그저 투바로 병원에서 떼줬죠.
1: 예, 예. 그래서 투바로 썼다는데, 그러니까, 예. 지금, 예. 손님 제가 말하지 않습니까? 이건 우리 소염작용도 하고 있기 때문에, 손님 조금 다른 분들보다 중하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예. 사시게 되면, 지금 사지 않았죠, 예?
0: 아이, 샀습니다.
1: 예, 사게 되면 아침에 두 봉지를 하십시오.
0: 예,
1: 그러니까 지금 소변이랑 잘 나가지 않기 때문에 이런 증상이 지금 바쁘지 않습니까? 예? 소변이 안 나가는 것도 바쁘지 않습니까? 예? 너무 많아도 바쁘고 잘 나가지 않아도 바쁜데 신속의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 동충하초 발효균을 쓰게 되면 그것이 나아지기 때문에 내가 사신다게 되면 예? 아침에 꼭 두 봉지를 하십시오. 그 증상이 그러니까 소변이 잘 나갈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소화가 잘 된다 이렇게 되면 그때부터는 한 봉지를 해도 됩니다. 예, 써보십시오. 지금, 예?
0: 내 써보면 효과 있을 것 같습니까?
1: 이 중요한 분들, 제가 그냥, 예, 외사 얘기라는 거 하면, 냄새 계신 분들은 다 우리 여러 가지 약이랑 많이 썼던 분들, 좀 중요한 분들이, 예, 우리 동충하초 발효균을 쓰고 있는데, 우리 동충하초라는 거는, 우리 생명을 도와주는, 이런 그 약이라는 이름도 갖고 있기 때문에 좀 중한 병으로 고생하신 분들, 암이라고 진단받은 분들, 손님처럼 만약에 우리 그 신소구에 먼저 있다가
2: 네, 선생님 시간이 다 됐어요. 네, 내일 네. 다시 문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 감사합니다, 네, 건강하십시오.
2: 네, 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1: 감사합니다.
2: 네, 방송 외로는 2832-0666번, 2832-0666번입니다.

0: 기쁨 충전, 긍정 에너지 충전, 행복 충전소.
1: 네, 먹는 음식의 열량을 나타내는 수치인 칼로리처럼 우리가 하는 행동의 행복지수를 나타내는 행복칼로리가 있습니다. 요즘이 행복칼로리를 가장 높여주는 행동이 바로 여행이라고 하는데요. 그 원인을 살펴본다면 여행에는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가장 행복감을 높여주는 먹고 놀고 수다 떨고 등 행동들이 한꺼번에 일어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얼마 남지 않은 여름, 가까운 곳이라도 사랑하는 가족, 연인, 친구들과 함께 떠나보는 건 어떨까요?

0: 날씨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주 기상 부문에 따르면 오늘 우리주는 개였다가 구름이 많겠습니다. 낮에는 2, 3급의 편동풍이 불겠고 밤에는 1, 2급의 편동풍이 불겠습니다. 전주 최고 기온은 섭씨 영상 31도, 최저 기온은 영상 17도입니다. 공기오염 기상 조건 지수는 1급입니다. 날씨였습니다.
1: 그대의 일상에 즐거움을 선물합니다. 그대의 일상에 설레임을 선물합니다. 여기는 행복 충전소입니다.

매주 한 권 읽어볼 만한 책을 추천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추천해 드릴 책은 목표를 이루기 위해 필요한 습관들을 만드는 법을 알려드리는 책, 데이먼 자하리아데스가 쓴 작은 습관 연습입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삶, 만족스러운 삶을 위한 목표는 좋은 습관이 쌓였을 때 좋은 결과를 낳습니다. 하지만 좋은 습관 만들기가 말처럼 쉽지 않다는 게 문제인데요. 무엇보다 큰 목표와 구체적인 실행법을 성정한 것 같은데도 꾸준히 유지가 안 돼 실패하기 일쑤입니다.

우리가 흔히 착각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좋은 습관을 들인다는 것을 나쁜 습관을 없애는 것과 동의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인데요. 좋은 습관을 들이는 것과 좋지 못한 습관을 멈추게 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주제라고 말합니다. 책에서는 일단 가장 작게 새롭게 시작하라고 합니다. 건강한 습관을 새롭게 시작하고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책에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책은 습관 형성에 관련된 과학적 이론과 의욕 고취 두 가지에 치우치지 않고 적절히 안배한 실용적인 측면을 내세웠습니다. 보통 이런 책을 읽다 보면 너무 쉬워 보이는데도 왜 그토록 실패를 맛보는 것일까요? 책에서는 미국 최고의 생산성 전문가가 들려주는 평생 습관 만드는 법을 소개합니다. 건강한 습관이 일상에 미치는 좋은 영향에 관한 이야기로 시작하는 이 책은 목표 자체보다 목표를 달성하게 해주는 작은 습관들에 집중하라고 조언합니다. 사소한 습관 하나라도 삶의 질이 확연하게 좋아질 수 있습니다. 작은 습관을 설정할 때에는 심리 장벽이 높지 않은 것들, 즉 간단하고 쉬운 것들로 시작하면 대수롭지 않아 보여도 의외로 효과가 크게 나타난다는 걸 실감하게 됩니다.

건강한 습관이 일상에 미치는 좋은 영향에 관한 이야기로 시작하는 이 책은 목표 자체보다 목표를 달성하게 해주는 작은 습관들에 집중하라고 조언합니다. 목표를 이루기 위해 필요한 습관을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책, 계속하여 작은 습관 연습을 알아보겠습니다.

새로운 습관을 들이도록 도와줄 10가지 습관 혁명의 내용은 이 책의 핵심으로 됩니다. 실제 적용 사례를 보여주면서 쉽게 이해하도록 합니다. 책에서는 나에게 필요한 구체적이고 특정한 목표를 세우고 거부할 수 없을 정도로 작은 변화부터 시작하는 루틴을 만들기 위한 방법들을 알려줍니다. 시간이 흐르면 습관이 자연스럽게 늘 거라고 생각하는 방심은 절대 금지라고 합니다. 책에서는 습관을 늘려가는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하는데요. 1주 차에는 팔굽혀펴기 5번, 2주 차에는 8번, 3주 차에는 11번 이런 식으로 작게 시작하고 꾸준히 늘려가는 계획이 필요합니다.

나에게 최적의 보상을 찾는 방법, 장애물을 확인하고 대비하기 등 습관 형성 단계를 거치고 나면 꾸준히 습관을 지켜보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자신의 타성과 끝없는 저항에 부딪히게 되는데요. 그동안의 모습을 되짚어보며 수정하는 과정도 필요합니다.

세계 마무리에는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해줄 좋은 습관 23가지를 4시로 다뤄 그것들을 생산적으로 실천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동기부여와 의지력은 좋은 습관 형성에 도움이 됩니다. 의욕이 없다는 생각이 자주 든다면 생명력이 짧은 동기부여와 의지력 만들기 대신 작은 습관을 만들어 보는 데 집중하기를 추천드립니다. 평생 습관을 만드는 실행 가능한 방법을 보여주는 작은 습관의 연습, 작은 반복의 기술로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는 좋은 습관을 위해 효과적인 전략을 알려줍니다. 당신은 미래를 위해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나요? 계획의 성공적인 결과를 이루고 싶다면 지금 당장 작은 습관으로 시작해 봅시다.

지금 뭘 하세요? 우리 함께해요. 비타민 같은 활력소, 행복 충전소가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네, 여름철마다 높은 기온과 습도는 일상을 힘들게 합니다. 가만히 있어도 흐르는 땀에 곤혹을 치르는 분들이 많은데요. 땀은 끈적함 뿐만 아니라 냄새까지 나 불쾌함과 민망함을 유발합니다. 오늘 꿀팁 시간에는 여름철 땀 냄새의 원인과 관리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몸에는 땀샘이 있는데요. 땀샘 중 아포크린이라는 곳에서 분비되는 성분이 바로 우리가 불쾌해지는 땀 냄새를 유발하는 곳이라고 합니다. 분비물은 사실 냄새가 나지 않지만 세균에 의해 분해돼 지방과 암모니아로 전환되면서 불쾌한 냄새를 만든다고 합니다. 특히 뇌 분비 기능이 왕성한 젊은 성인에게 잘 생기고 땀이 많이 차는 여름철에 심해집니다. 땀 냄새가 심해지면 이를 액취증이라고 하는데 이 경우 본인에게는 물론 타인에게까지 불쾌한 냄새가 전달됩니다. 사람에 따라 땀 냄새가 나는 정도의 차이가 있는데 땀이 많이 나는 체질의 사람은 다른 사람들보다 냄새가 심할 수 있습니다. 특히 발에 땀이 많은 사람들은 냄새가 나기 쉬운데 발에 있는 세균이 땀에 의해 물러진 각질과 만나 시큼한 냄새를 풍기는 화학물질을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땀 냄새를 줄이기 위해서는 샤워를 자주 해 청결을 유지하고 통풍이 잘 되는 옷을 입으면 냄새가 줄어듭니다. 땀을 너무 많이 흘러 닦아내야 할 때는 마른 수건보다 젖은 수건을 사용하는 게 훨씬 효과적이라고 하는데요. 액추증이 너무 심할 경우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계속하여 땀냄새를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좋은 식습관은 건강의 첫 걸음인데요. 기름진 야식을 먹으면 체내에 지방산, 유해물질이 많이 생성돼 다음

날 땀 냄새를 더욱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야식을 피할 수 없으면 육류나 고칼로리 식품보다 야채나 과일로 대체하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너무 더운 날씨에 겨드랑이에서 땀이 많이 나올 때 우리의 필수품이 된 손 세정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불쾌한 땀 냄새는 지방 성분이 많은 땀과 피부 표면의 세균이 반응하면서 주로 생기는데요. 손 세정제의 살균 성분으로 피부에 서식하는 땀 박테리아균도 없애고 알코올 성분으로 인한 시원함과 땀 냄새 제거로 일석이조의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자연 성분인 참나무는 땀 냄새를 없애는 효과적인 재료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끓는 물 1리터에 간 참나무 한 숟갈 정도를 넣고 2시간 정도 우려낸 후 이 물을 냉동실에 작은 덩어리로 소분해 얼려둔 뒤 겨드랑이에 살살 문질러주면 땀 냄새가 싹 사라지게 된다고 합니다.

레몬즙이나 홍차도 도움이 됩니다. 땀이 나는 부위에 레몬즙을 바르고 15분 정도 했으면 땀 냄새 제거에 효과적입니다. 홍차를 진하게 우린 물을 땀이 많은 부위에 30분 정도 담궈주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땀을 많이 흘린 후 옷을 인차 씻어도 땀에서 찌든 냄새가 남아 있는 듯한 찝찝함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뜨거운 물과 식초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뜨거운 물에 식초를 잘 섞은 후 그 물에 땀에 많이 젖은 옷을 30분간 담궈 놓습니다. 다음 정상적인 세탁을 진행하면 되는데요. 이때 너무 뜨거운 물은 옷감을 상하게 할 수 있으니 온도 조절에 유의해야 합니다.

네, 오늘 시간에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 필요한 습관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책 데이먼 자하리아데스가 쓴 작은 습관 연습, 그리고 여름철 땀 냄새의 원인과 그것을 없애는 꿀팁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행복 칼로리를 최대치로 끌어올릴 수 있는 여행을 갈 수 없다면 여러분들이 우리 방송과 함께 또 잠시나마 여유로운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프로 여기서 마칩니다. 지금까지 프로 편집의 윤려나 진행의 남경원이었습니다.

장편 소설 대장정. 원작 위외. 오늘은 51번째 시간입니다.

0: 사진은 무릎이 너덜너덜해질 그 들끓여보니 바지를 떠올리니 정말 울고 싶었다. 나 때문에 이 사람들이 정말 고생이구나. 상처가 깊어 쉽게 나올지 어떨지도 모르지. 대체 언제까지 이 사람들이 이런 고생을 해야 하는지. 들끝 곁에서 걷고 있는 오호이병과 분더분한 정반장의 등을 보면서 저도 모르게 남편이 생각이 났다. 아내가 다치자 그는 자신의 호위병과 들끝 대원을 보내주었다. 남편도 힘들 것이었다. 하루 종일 행군을 하고 나서는 작전을 짜고 전장 형편을 살피느라 밤이 되어도 제대로 쉴 수가 없었다. 이튿날 들끝에 누워 자는 쪽잠이 얼마나 귀한 휴식인지 몰랐다. 그런데 지금 들끝 대원을 자신에게 보내왔으니 어떻게 쉬는지 말해서 떨어지지나 않을지 마음이 쓰이었다. 장정을 떠난 뒤 말에서 떨어진 지도자는 여럿이었다. 귀주나 운남처럼 길이 험하고 골짜기가 깊은 곳에서는 흔히 있는 일이었다. 내가 이 혁명에 걸림돌이 된데도 이대로 가야 할까? 들끝은 산등성이를 지나 산을 감으며 내리뻗은 오솔길을 따라 아래로 내려가고 있었다. 오호이병은 하자진이 입을 벙긋거리자 얼른 다가가 물었다. 하자진 동지, 물을 좀 드릴까요?
1: 아니, 이지도를 불러줘요. 할 말이 있어요.
0: 오호이병이 앞으로 나가 이행도에게 하자진의 말을 전했다. 이행도는 행렬을 빠져나와 길가에 서서 들끝을 기다리었다. 하자진이 탄 들끝이 오자 그는 얼른 다가가서 물었다. 자진, 어디 불편해요?
1: 아니, 의논하고 싶은 일이 있어요. 말씀하세요. 저기 나를 맡기고 가세요.
0: 뭐라고요? 리행도는 깜짝 놀랐다. 장정을 떠난 뒤에 사람들은 눈없이 맡기는 것을 가장 두려워하였다. 맡긴다는 말이 떨어지면은 이제부터 그 사람의 목숨은 포기하겠다고 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었다. 그렇게 되면 열의 아홉은 끔찍하게 끝난다는 것을 누구나 잘 알고 있었다. 때문에 사람들은 맡긴다는 말을 불길한 단어로 여기었다. 그런데 하자진이 제 입으로 맡겨달라고 하니 놀랄 수밖에. 리행도는 눈을 휘둥그렇게 떴다.
1: 앵도, 나 때문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고생해요. 이러다간 다들 지쳐 죽을 거예요. 나를 맡기고 가세요. 나중에 혁명이 승리하면 내가 찾아갈게요. 네.
0: 하자진의 창백한 얼굴에서 눈물이 줄줄 흘러내리었다.
1: 안 됩니다. 절대 안 돼요.
0: 리행도는 단호히 말했다. 그녀는 하자진에게 몇 마디 위로를 건네고는 동필모에게 달려갔다. 동필모는 놀라서 눈이 휘둥그레졌다.
2: 어찌 그럴 수가 있겠나. 이 일을 택동에게 알려야겠습니다.
0: 리행도는 길가에 앉아 모태똥을 기다리었다. 모태똥은 날마다 가장 늦게 잠들고 가장 늦게 출발하였다. 어떤 곳에 이르던 모태똥의 호위병은 먼저 모태똥이 일을 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였다. 이를테면 문짝으로 책상부터 만들어야 했다. 문짝이 적어 침대까지 만들 수 없을 때면 호위병과 함께 바닥에 짚을 깔고자 했다. 늦은 시간까지 일을 할 때가 많아 누가 누울 때면 남들이 일어날 무렵이 되기 일쑤였다. 하지만 적들이 뒤쫓아올 때가 많으니 늦게까지 잘 수도 없었다. 간부턴에서 본부를 호위하던 团장 진갱은 한 간부에게 특별히 모태똥에 잠들고 일어나는 시간을 살피도록 하고는 늦게 일어나는 날이면 가서 깨우도록 하였다. 모태똥은 늦게 일어나 밥도 못 먹고 출발하는 날이 많아 10리, 20리를 걷고 나서야 길에서 아침을 먹었다. 그러다 보면 밥이 이미 식어버리기가 일쑤여서 가까운 곳에 인가가 있으면 들어가서 더운 물을 끓이거나 뜨끈한 국을 넣어도 밥을 말아먹곤 하였다. 한참 기다려도 모태똥이 오지 않자 리앵도는 말을 타고 오던 길을 되돌아갔다. 과연 모태똥이 길가에 자란 큰 나무 아래에 앉아서 밥을 먹고 있었다. 도시락의 반찬이라고는 달랑 고추 몇 개만 있을 뿐이었다. 리앵도가 안쓰러워 말했다. 모수석 동지, 날마다 찬밥만 드세야 되겠습니까?
3: 아니, 아니, 금방 뜨거운 국물을 먹었어요.
0: 모태똥이 웃으며 말했다.
3: 앵도, 자지는 요즘 어때요?
1: 네, 안 그래도 그이가 의논을 해왔어요.
3: 의논이라니?
0: 모태똥은 젓가락질을 멈추더니 고개를 쳐들었다.
1: 차기를 맡기고 가래요.
3: 왜지?
0: 모태똥은 놀라서 도시락을 한쪽으로 밀어놓았다.
1: 차기 때문에 남들이 너무 고생이 많다고요.
3: 그런 거라면 내가 가서 이야기를 하지.
0: 모태똥은 남은 밥을 두세 숟가락에 먹어버리고는 곧장 말에 올랐다. 얼마 안 가서 휴양년을 따라잡았다. 모태똥은 꺽다리 정반장을 보고는 말에서 내려 들것 곁으로 다가갔다. 하자지는 두 눈을 감고 누워있었다. 얼굴은 백지장처럼 해석하였고 빨갛던 입술도 하얗다. 모태똥은 두 들끝 대원에게 인사를 하고는

저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저 한 사람이 너무 많은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있어요. 당신도 제대로 쉬지 못하고 아픈 금세강인데 이렇게 많은 부상병들을 데리고 어떻게 건너가겠어요? 네. 쓸데없는 생각은 말아요. 모 대통의 말에는 힘이 있었다.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든 나는 우리가 금사강을 꼭 건널 수 있다고 믿고 있으니까. 하자지는 말없이 모 대통을 바라보았다. 얼굴은 검고 여위였고 부리부리한 두 눈에는 강철 같은 의지가 숨어 있었다. 하지만은 자신은 너무 나약하였다. 모 대통은 말없이 하자진의 머리를 쓸어 올리더니 흰 수건을 덮어주었다. 그리고는 들것을 따라 한참을 같이 걸었다. 하자진은 아직도 죽음과 삶 사이를 오가는 것 같았다. 모 대통은 이대로 그네를 잃을 수도 있을 것 같아 두려워했다. 1927년 10월 34살에 난 모태똥은 주수봉기 실패 후에 남은 대우를 거느리고 지친 몸으로 정강산에 올랐다. 그때 그곳 어느 좁은 산길에서 일찍이 입대한 이 여천사를 만났다. 그것은 정강산의 오솔길이었는데 모태똥은 다 낡은 중산복을 입고 달아터져 굶기 시작한 발로 농민 무장 세력 지도자인 함인압과 왕좌, 원문제를 만나러 갔다가 부대에 있는 젊고 예쁜 처녀를 만났던 것이다. 그때 하자진은 이미 중국 공산당 당원이었고 전투 경험도 있었다. 혁명과 전쟁은 사람의 아름다운 품성을 가장 쉽게 보여주는지도 모른다. 우연히 만난 두 혁명자는 도쟁 속에서 몰래 사랑의 싹이 터다. 모 대통은 종소리와 조연 속에서 지기를 만난 것이다. 두 사람은 중국에서 가장 이른 시기에 싹튼 혁명 근거지에서 만나 함께 투쟁을 하며 전우가 되고 사랑을 키워갔다. 모 대통은 하자진을 마음속 깊이 아끼었다. 그는 이 깊은 산골에 피어난 생생한 들꽃 같았다. 단정하고 어여쁜 생김새도 그러했지만 무엇보다도 마음이 깨끗하고 용감한 사람이었다. 하자진이 두 손에 총을 들고 싸운다는 전설은 고향 사람들의 과장한 말이겠지만 싸움에서 용감한 건 사실이었다. 1929년 초 홍군 사군이 정강산을 떠나 처음으로 강서남부로 내려가는데 낯선 고장인지라 적의 기습을 받게 되었다. 앞에서 한계탄이 패전한 뒤에 물밀듯이 도망쳐 나왔다. 그 속에는 단장 님표도 있었다. 이 위급한 고비에 모태똥은 다리목에 서서 허공에 총을 쏘아대며 전사들에게 돌아서서 저항하라고 소리를 쳤다. 그때 하자진은 손에 권총을 들고 모태똥과 함께 퇴각을 제지하면서 한 걸음도 곁을 떠나지 않았다. 한 번은 하자진이 말을 타고 포위를 뚫으면서 뒤를 바싹 달아붙은 적 두 사람을 총으로 쏘아 말에서 떨어뜨렸다. 모태똥은 무사히 위험에서 빠져나온 하자진의 손을 맞잡고 기뻐하였다. 난 당신이 이렇게 용감할 줄은 생각지도 못했지. 그때 모태똥은 부대와 함께 외지고 가난한 산골에 갇혀 바깥세상과 거의 소식이 끊긴 채 살았다. 모태똥에게는 이것이 물자가 부족해 겪는 어려움보다 더 괴로웠다. 정치가가 정황을 모르고서야 어찌 정세를 판단한단 말인가. 그는 가진 방법을 다하여 적 점령구의 신문을 모았다. 그런 마음을 잘 아는 하자진은 두 개 패를 거느리고 서금으로 쳐들어가 모태똥에게 이런저런 신문을 가져다 주었다. 모태똥은 그 신문들을

0: 보더니 구름을 헤치고 맑은 하늘을 본 듯 그 즐거움을 뭐라 형용할 수 없다고 말하며 기뻐하였다. 그는 부드럽고도 용감한 아내를 더욱 사랑하게 되었다. 그들의 사랑은 깊을 대로 깊어지었다. 한 번은 모태똥이 아래에 내려가 삽을 검사하게 되었는데 하자진이 그의 짐을 꾸려주었다. 그런데 길을 떠날 무렵 모태똥은 갑자기 하자진을 보면서 말했다. 자진이, 날 발에다 두지 않겠나? 이리하여 사형원이 앞에서 말을 끌고 그들 둘은 단풍나무 아래 냇물을 따라 한동안 걸었다. 또 한 번은 하자진이 오랫동안 가보지 못한 친정으로 가게 되었다. 며칠 묵을 거라고 하고 갔지만은 반날이 지나자 모태똥이 찾아갔다. 하자진의 부모는 모태똥을 잘 대접하고 그날 밤으로 딸을 돌려보냈다. 하지만 두 사람 사이가 늘 조화롭기만 한 것은 아니었다. 그것은 하자진이 모태똥 곁에서 비서 노릇을 하려 들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홍군에 들어온 많은 여성들은 남편의 뒷일을 돌보며 남의 뒷말을 듣느니 작은 일이라도 혼자 힘으로 하고 싶어 하였다. 하자진도 부녀 군정 간부 훈련반에서 주임으로 일하는 것이 더 좋았다. 하지만 당에서 모태똥 곁으로 옮겨가라고 하자 그는 뾰로통해 하였다. 자신이 능력을 키울 수 있게끔 모태똥이 도와주지 않는다고 속상해 하였다.
1: 당신은 정말 철이 없어요.
0: 모태똥이 그녀를 나무랐다. 결국 모태똥은 애정어린 말로 설득을 하며 하자진의 마음을 다독여주었다. 일상생활에서 말다툼을 할 때도 있었다. 모태똥은 고추를 무척 좋아하였다. 고추만 있으면 상차림이 변변찮아도 잘 먹었다. 하자진도 남편의 이런 식성을 소홀히 여기지를 않았다. 하지만 언젠가 남겨놓았던 고추 반사발에 곰팽이가 끼어 그만 던져버린 일도 있었다. 헌데 모태똥이 밥을 먹으려다가 그 고추가 없어진 것을 보고 성을 내며 세수대야를 왈칵 뒤엎어버렸다. 또 한 번은 모태똥과 가까운 전우 구백이 다쳤을 때 모태똥이 하자진대로 약을 다려주라고 시킨 적도 있었다. 하지만 책을 보고 있던 하자진은 못 들은 척하였다. 고백의 아내를 두고 자신을 시키는 것이 못마땅했기 때문이었다. 잇따라 두 번을 불러도 꼼짝 안 차 모태똥은 화가 머리끝까지 나서 하자진을 꾸짖다가 소리를 쳤다.
1: 당신을 당장에서 제명하겠어요.
0: 하자진도 사정을 보지 않았다. 당신한테 그런 권력이 있는 것 같지 않은데요? 그 일로 며칠 티격태격하다가 결국 모태똥이 먼저 고개를 숙이었다. 그는 웃으면서 이렇게 말했다.
1: 됐어요, 됐어. 나는 쇠고 당신은 강철이지. 그래서 부딪히면 쟁강쟁강 소리가 나는 거야. 어?
0: 이런 자잘한 다툼이야 부부라면 누구나 겪는 일이라 마치 연기처럼 바람만 불면 사라지었다. 모태똥은 늘 따뜻한 관심으로 자신을 지켜봐주고 지지해주는 하자진이 고마웠다. 그때 정강산으로 올라간 모태똥은 한 점의 불꽃도 려원의 불길로 타오를 수 있다고 믿었다. 하지만 눈앞에는 보잘것없는 병력이 전부였고 어두운 세상은 그 깊이를 헤아릴 수 없었다. 한없이 외롭고 적막하였다.

지금까지 기획 허복순, 낭독 서태문, 녹음 제작 정설매, 감독 정홍매, 총감독의 리용민이었습니다.

0: 흥겨워 즐거운 이 시간
1: 함께하면 행복한 시간
0: 모두 함께 모여서 즐겨봅시다.
1: 오미란의 미녀광

0: 어깨춤 없이 들을 수 없고 때로는 어깨춤으로 끝나지 않고 온몸으로 뛰기도 하는 음악. 국가급 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소리인 판소리. 우수한 중화 전통음악을 널리 알리고 보급시키고 발전시키고 전승하는 것 또한 여러분의 몫이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엄미란입니다. 오늘의 노래주머니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의 노래주머니에서는 연변 무형문화유산 판소리예술 전승인이신 연변대학예술학원 박소연 선생님으로부터 판소리와 민요를 배우는 시간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박소연 선생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0: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판소리를 배우러 오신 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0: 네, 반갑습니다. 네. 자찰가를 배우고 네. 있어요. 네. 그렇죠. 인생의 그 사계절도 네. 포함되어 있잖아요.
1: 네. 그렇습니다. 네. 봄, 여름, 가을, 겨울로 묘사가 되었지만 네. 우리 인생에 대해서 좀 세세하게 짜여져 있는 잘 반영되어 있는 곡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0: 그렇군요.
1: 단가라고 해서 짧을 단자죠. 그런데 네. 또 짧지도 않습니다. 그렇게 보면. 네. 그래서 단가라고 했지만 사실은 짧지 않은 또 반소리의 기본목이나 또 어떤 기교적인 목들이 거의 다분하게 다 들어가 있는 곡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소리에 들어가기 전에 불리워지는 발성곡이라고 하죠. 그래서 네. 발성곡이라고 해서 좀 간단한가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네. 또 그렇지도 않습니다.
0: 그래서 그렇죠. 예. 짧지가 않습니다. 결코.
1: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유의를 해 가시면서 배워 네.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아, 그리고 그 네. 어제 또 방송 참여 시간에 사찰가를 네. 배운 만큼 또 부르신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아시더라고요. 이거 예전에 사철가랑 예. 또 맛이 다르다고 너무 아, 좋다고
1: 그러셨네요. 예. 아이고 참. 예.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김영창이 되신 거예요.
0: 그런가요? 그런가
1: 김영창이 네. 그래서 드러내시고 다름을 또 인지해주시고 네. 그렇게 하시는데 이제는 거의 김영창님들이 많이 계시고 또 반소리에 대해서 조금씩 알아가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조금 조금씩 이제 소스를 좀 더 네. 예, 보태도 되지 않을까라는 마음에서
0: 그러니까 예,
1: 있는 대로 지금. 다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네. 좀 어려운 부분이 있더라도 네. 잘 짚어가시면서 배워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단가라 그러죠. 그래서 반소리를 부르기 전에 곡이라고 하는데 거의 요구사항은 그렇습니다. 너무 힘을 빼지 말자. 왜냐하면은 반소리를 부르기에 너무

0: 꽉찬 부분이 많고 길게는 뭐 7시간씩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 앞에 부분은 살짝 그냥 테스트하는 정도의 힘으로만 불러가야 되거든요. 네. 그런데 하다 보면은 자꾸 감정이 섞이게 되고 뭔가 테스트보다는 네. 또 소리 이면에 집중을 하게 되는 부분이 많은데 저는 그렇습니다. 아무리 단가고 아무리 발성곡이라고 해도 정말 소리처럼 입문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반소리를 전공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계실 때는 너무 힘을 단가에 다 빼지 마시라는 예, 그런 또 얘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1: 네. 네. 너무 또 많이 빼면은
0: 그렇죠.
1: 본격적인 그 예. 마당에 들어가서 힘들죠. 예.
0: 거의 네. 뭐 씨름하시는 분들의 그런 체력이 돼야지만 반소리를 한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7시간씩 한다는 거는 정말 한나절이 다 지나가는 거잖아요. 반나절 하고도 네, 지나가는 네, 거기 네. 때문에 거의 정말 체력이 씨름하는 분들의 그런 체력이 돼야 된다는 설도 있습니다.
1: 야, 그 네. 7시간씩 어떻게 하실까요?
0: 근데 거의 하세요. 오. 거의 하세요. 반소리를 전공하시는 분들은 거의 하시고 저도 또 꿈이 네네. 네, 반소리를 꼭 한번 완창을 하는 것이 꿈인데 네네. 거의 뭐 한 절반 정도 하고 나면 네. 체력도 체력이겠지만 기억력이 따라 못 가요.
1: 그러니까요. 가사를, 보통이 예. 아니거든요. 이 굽힌 예. 이야기를 어떻게 머릿속에 다.
0: 정신력도 굉장히 필요하고 또 네. 감성적이어야 되고 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전 체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맞습니다. 하고 나면은 거의 방학 때는 조금 연습을 그래도 하려는 편인데 네. 하고 나면은 이튿날에는 거의 몸이 부어있거나 감기 몸살이라 그러죠. 네네. 그런 정도의 감기 몸살, 몸살이 아. 난 것처럼 그런데 아직은 아 내가 아직 많이 노력을 해야 되겠구나라는 또 어떤 아, 그런 또 예, 알리는 또 그런 계기가 되기도 하죠. 그래서 네. 계속 해나가는 것이 맞고 계속 해나가면서 아, 아직 부족하구나라는 것이 계속 느껴지고 너무 부족하구나라는 것이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느껴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명창이라는 분들도 그러시겠지만 득음이라는 것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남들이 봤을 때 득음을 하셨다고 하는데 네네. 본인은 아마 마음에 안 들어 하실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힘들지만 그 또 힘듦을 뛰어넘는 굉장한 매력이 있는 소리다라고 알려드리고 네. 싶습니다.
1: 자, 그 반소리가 그래서 네. 힘들군요.
0: 그렇죠. 네네. 그만큼 재미있다는
1: 재미있고, 거. 네. 네. 대단하십니다. 그래서 네. 소리꾼은 누구나 하는 거 아니잖아요. 네. 가수가, 그렇죠. 가수랑 소리꾼이 명사의 차이점 네. 확연히 다른데.
0: 굉장히 높이 네. 쳐주는 거예요. 소리꾼이라는 친구는 네. 그렇게 마음대로 안 쓰여지거든요. 그래서 네. 소리꾼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은 굉장히 좋은 칭찬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1: 그럼요.
0: 예. 자, 이산저산, 예, 툭툭 던지면서 얘기하듯이, 인생에 대해서 얘기하듯이,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너무 기교적으로 다가가지 마시고, 툭툭 던지면서, 이산저산. 이렇게 들어갈게요. 자, 둘. 이산저산. 하나, 둘.
2: 꽃이 피니.
0: 그렇죠. 둘, 합. 궁저
2: 분명 거 봄이로구나
0: 그렇죠.

자, 어시 예쁜 더 일러 있고 여름이 가고 하나 둘 가을이 돌아오면 한로상부

0: 오, 세상에. 연습을 잘 해오셨네요. 네. 아, 정말 너무 잘 해오셨습니다. 네. 네.
1: 우리 지금 그 전공 학생들이 네. 함께 또 부르니까 네. 여기 그 우리 청취자 대표로 지금 네. 배우고 계시는 우리 학생은 네. 어, 학생들이 너무 잘 불러서 막 그 옆에서 부르기가 오, 긴장하대요. 그래서 아, 그 아예 그런 예, 예. 생각을 버리시고요. 왜냐하면 예. 저희들은 또 청취자들 입장에서 어떻게 배우고 계시는지를 그렇죠. 또 파악해야 하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네, 우리 김 학생은 예. 청취자분들을 대변한 대변인이에요.
2: 굉장히 잘하십니다. 네. 그리고 목소리가 굉장히 굵고 네. 소리가 좀 그 건실한 소리라고 그러죠. 네. 그래서 아주 소리가 쫙쫙 뻗어서 나오시거든요. 우리 소리 판소리 하기에는 굉장히 좋은 소리입니다. 부드럽고 이런 소리는 사실은 판소리를 하기가 어렵거든요. 근데 소리 자체가 힘이 있고 네. 든든하니까 굉장히 듣기 좋습니다. 소리가 지금 제일 높으세요. 그리고 네. 소리를 매 시간마다 해 나가시고 그 가사를 다 외워서 오시고 사설을 신으시고
1: 대단하시잖아요. 네.
2: 그렇습니다. 그러니까요. 정말 저는 너무 박수를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절대 그런 생각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잘하고 계십니다. 자, 그 지금 제가 듣기로는 이 산 저 산 꽃이 비니에서 꽃이 여기에 힘이 너무 많이 들어가세요. 다들 꽃이 비니인데 꽃이 이렇게 담겨져 있거든요. 꽃이 비니 이렇게 나오셔야 돼요. 이산저산 한번 다시 할게요. 이산저산 하나 둘
3: 꽃이 비니
2: 이산저산 산산 이렇게 가셔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산저산 산 이렇게 하면 걸려버리기 때문에 이산저산 산 그래서 이산저산이 네 글자인데 저희가 할 때는 여섯 글자로 분리가 돼야 되는 거죠. 이사은 저사은 그렇죠? 그래서 이산저산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산저산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듣기에 좀 툭툭 던지는 소리이기 때문에 강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다가 이산저산 이렇게 막혀버리는 게 아니라 이산저산 하나 둘 꽃이 비니 그렇죠? 합궁적 분명고 보미로구나 얘기를 하시는 거죠. 얘기를 절대 분명고보미로구나 이렇게 위치를 찾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있는 얘기를 그냥 꺼내는 겁니다. 그러면 분명고보미로구나 구나 그렇죠? 그리고 봄은 찾아왔건 만원 세상사 사 하고 거두죠. 세상사 쓸쓸 이렇게 안 가신단 말이에요. 쓸쓸이 자꾸 샵이 되는 이유는 떠버리는 이유는 세상사 쓸사쓸 이렇게 건너가는 게 아니라 세상사 사 쓸쓸 허드라 나도 어제 하고 또 거두죠. 어제 정 이렇게 안 건너간단 말이에요. 입을 또 거두죠. 나도 어제 청춘 니일러니 떨어지고 니일러니 오날 백발 한시모구나 그렇죠? 그래서 가슴에 있는 얘기를 편안하게 그냥 풀어내듯이 하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여기까지 다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산저산
3: 이산저산
2: 이산저산 자
3: 이산저산
2: 하나 둘
3: 꽃이 비니
2: 꽃이 너무 위에 청춘이 아니라 열었다가 닫아주시면서 청춘이 일러니 자
3: 청춘이
2: 그렇지 일러니 우리의 점은 남도의 점은 어떻게 굵고 깊게 그러면 청춘이 일러니 자
3: 청춘이
2: 일러니 그대로 가세요. 오늘 백발 한신오구나 하나 둘
3: 내 청춘도 날 버리고
2: 하시고

0: 가거라.
1: 보세요. 가려거든 가거라.
0: 가려거든 가거라.
1: 가거라.
0: 가거라.
1: 그렇죠? 제 손동작을 보게 되면 가거 입이라고 생각할 때 가거라 가 아니라 가거라 라 한번 갔다가 오세요.
0: 가려거든 가거라 라
1: 음은 떨어지지만 입은 더 커지죠. 라 음은 떨어지지만 입은 한번 더 커져서 라 하고 걷어주는 거죠. 자
0: 가려거든 가거라.
1: 그렇죠. 네가
0: 가도
1: 두 개 음이에요. 네가 가 자
0: 네가 가도
1: 여름이 되면
0: 여름이 되면
1: 여름이 되면 좋으세요. 너무 잘하십니다. 거기에 이제 가려고는 가거라라고 얘기는 했지만 미련이 많이 남아서 여기선 서름이 올라와야 되죠.
0: 네가 가도 여름이 되면
1: 자
0: 네가 가도 여름이 되면
1: 여름이 되면
0: 여름이 되면
1: 항성이죠. 항성은 우는 소리. 울죠. 울 때 그 소름 어를 그대로 써서 여름이
0: 자 여름이 되면
1: 되면
0: 되면
1: 면을 절대 면으로 가는 게 아니라 면을 열어 줄 때가 은에서 닫아 주세요.
0: 여름이 되면
1: 면 자
0: 여름이 되면
2: 조승화시라.
1: 좋으세요. 녹음방 해서 아래턱이 아래턱이 장방형처럼 넓어진다고 생각을 하시면 옆으로 쫙 풀어주세요. 옆으로 더 찢어주세요. 녹음방까지 가셔야 돼요. 녹음방조가 아니라
2: 녹음방조 승화시라.
1: 그렇죠.
0: 옛부터 일러 있고
1: 좋으세요. 옛부터 일 이렇게 건너가는 것이 아니라
0: 옛부터
1: 하면서 건너가죠. 입을 담으로 주면서 건너가죠. 그런데 소리는 소리대로 계속 이어나갈 수 있게 호흡을 계속 단단하게 해주세요. 자, 옛부터
0: 옛부터 일러 있고
1: 그렇죠.
0: 여름이 가고
1: 여름이 가고
0: 여름이 가고
1: 그렇죠.
0: 가을이 돌아오면
1: 보세요. 저 그 딸꾹질 먹은 정말 잘하십니다.
0: 가을이 돌아
1: 한번 찍어주세요. 돌아가 아니라 돌아오면 손으로 네, 율동으로 한번 자
0: 가을이 돌아오면
1: 좋으세요. 가을이 리돌아 리돌아 리돌아가 아니라 가을이 돌아 그대로 건너가세요. 그러려면 호흡이 계속 지지가 되어야 됩니다. 자,
0: 가을이 돌아오면
1: 멋있어.
2: 할로 사쿠
1: 할로가 할로가 아니라 할로 하을로죠. 할로가 아니죠. 할로 상풍 끊어주시고
0: 할로 상풍
1: 끊어주시고 그리고

0: 아시고
1: 피지 않는 황국 단풍도 어떤 곳.
0: 잘하셨습니다. 여기가 사실은 제일 좀 어렵다고 해야 되나요? 좀 까탈스러운 부분이 좀 있습니다. 겨라 그래도 내도가 내도 음정은 떨어지는 느낌이죠. 그런데 내가 가지는 소리의 느낌을 울어 보내주셔야 됩니다. 요라 은혜도가 아니라 요라

0: 노에서도 또 노가 계속 앞으로 가야 돼요. 제저 허어 제저 허어 할 어 할 아니고 어 할게를 꼭 피지 않는 황국 단풍도 뜨헌곡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네, 최대한 지금 천천히 불어서 하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일 문제점이 제저 헐인데 헐로 다 가실 거예요. 그래서 헐을 천천히 풀어주면서 헐로 가셔야 되죠. 헐로 가는 게 아닙니다. 제저 자 제저 헐게를 그렇죠. 계속 올려주세요. 꽃피지 않는
1: 꽃피지 않는
0: 같은 의미예요. 꽃피지 쪼는 먹이죠. 꽃피지가 아니라 꽃피지 않는 황구자
1: 꽃피지 않는
0: 보세요. 꽃하고 힘을 절대 풀지 마세요. 절대 풀지 마세요. 꽃피가 아니라 꽃피지 꽃피지자 꽃
1: 피지
0: 저세요? 저세요? 꽃피 여기 아래 턱에 입술이랑 아랫니가 분리되게 꽃피가 아니라 꽃피지
1: 꽃피지
0: 그렇죠. 조금 더 당겨주세요. 아래 꽃피지
1: 꽃피지
0: 그렇죠. 조금만 더 당겨주시면 됩니다. 입술이 조금 더 아래로 좀 과분하게 떨어진다라는 느낌 드시면 맞습니다. 꽃피지가 아니라 피지 피지 그렇죠. 이빨 아랫니가 다 들여나오게 다 볼 수 있게 자
1: 꽃피지
0: 꽃피지
1: 꽃피지 않는 황국 단풍도 어떤 거
0: 그렇죠. 황국 꽃피지 않는 듣고 계세요. 니은 받침을 꽃피지 않는 황국 황국 하고 또 한번 열어주죠. 황국 단풍도 어떤 곡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자
1: 꽃피지 않는 황국
2: 듣고서 열고
1: 단풍도
0: 떠헌고 자 둘
1: 가을이 가고
0: 하나 둘 겨울이
1: 돌아오면
0: 황보간 천찬바람에 그렇죠.

0: 전 세계가 되고 보면 원래 서울대 천지에 오니 모두가 백발으버시로구나. 이렇게 가능하죠.
1: 예. 온 세계가 예전에 비운 거랑 다르죠.
0: 예, 이제는 가능하실 것 같아요. 그렇죠. 온 세계가 그거는 제일 쉬운
1: 예전에.
0: 버전.
1: 예전에. 그렇죠.
0: 제일 쉬운 버전이죠. 네. 이제는 온 세계가
1: 다시 배워야죠.
0: 그렇죠.
1: 네. 네.
0: 가능하지 않을까요? 이제는
1: 되죠.
0: 또 충분히 가능합니다. 네. 가을이 가고 자
2: 가을이 가고
0: 가고
2: 가고
0: 그렇죠. 힘 놓지 마시고 겨울이 돌아오면
2: 겨울이 돌아오면
0: 돌아 찍어주세요. 돌아오면
2: 면
0: 당모간천자 당모간 천을 이렇게 정답을 열어주신 게 아니라 천 분명하게 하세요. 당모간
2: 천
0: 감아주세요.
2: 천
0: 그렇죠. 찬바람에 찬바람에 그렇죠.

0: 알고 보면 월백천지백원이 모두가 백바르바시로구나. 자, 어디서부터 가실까요?
1: 백설만.
0: 그렇죠. 백설만. 자, 백설만. 백도 백이 아니라 백설만. 백설만. 백설만. 공.
2: 벌.
0: 벌.
2: 벌.
0: 벌.
2: 벌. 벌.
0: 그렇죠. 한으로 깎는 것이 아니라 펄펄 아니고 벌벌 보내주세요.
2: 벌벌
0: 휘날리어
2: 휘날리어
0: 휘날리어
2: 휘날리어
0: 놓지 마시고 자 그렇죠.

0: 너무 잡되지 않게 은 세계가
1: 세계가
2: 잘만 하시네요.
0: 그렇습니다. 은 세계가 자 짚고 세계가 가봐주고

0: 1700원이 1700원이 모두가 백바르자 모두가 백바르버시로구나
1: 버시로구나
0: 버시로구나
1: 버시로구나
0: 그렇죠. 와야죠. 그렇게
2: 오늘 여기까지 해도 되겠네요.
0: 예, 여기까지 네. 하셔도
2: 굉장히 많죠.
0: 굉장히 좀 디테일하게 하려면 사실 네. 어려운 부분이 많으실 거예요.
2: 네. 네. 맞습니다.
0: 이렇게 가을이 가고 겨울이 오면 부분을 다시 한번 지나가 보겠습니다. 가을이 가고 자
1: 가을이 가고
0: 좋으세요. 자 겨울이 돌아오면 겨울이 돌아오면 당모간천 찬바람에
1: 당모간천 찬바람에
0: 그렇죠.

나자 설백 설백 월백부터 갈게요. 월

0: 그렇죠. 가사를 좀 외우기도 힘들죠. 학생 여러분. 그렇죠. 가사는 사실 올백, 설백, 천지백, 커니 모두가 백발이 보시로구나 몇 마디가 안 되는데 네. 저희가 이걸로 너무 길게 선율을 짜여 가기 때문에 네. 좀 어려우실 겁니다. 그리고 지켜야 되는 부분들이 좀 많고 주요하게는 저는 발음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발음의 문제입니다.
1: 그리고 예. 그 우리가 그 모든 노래도 그 예. 노래할 때 뭐 장백산 하면 장백산 아니잖아요.
0: 그렇죠.
1: 장백산 이렇게 그렇죠. 풀이하는 것처럼 그거 어렵지 않잖아요. 예. 이걸
0: 너무 잘하세요. 이제 예. 너무 좋으세요.
1: 그래서 남도 이 판소리 같은 경우는 그 억양이 예. 조금 더 풀이 되고
0: 예.
1: 또 디테일하고
0: 예 그렇죠. 예. 예. 표현이 좀 더 좀 예. 다양하게
1: 다양하고. 그 우리가 여기서 표기하면 뭐 할로 상풍 할로 할로
0: 그렇죠.
1: 이렇게 그렇죠. 들어가는 것처럼
0: 그렇죠.
1: 예 그리고 여기서 또 불이 그러니까 제절개도
0: 그렇습니다.
1: 제절개 세 글자인데 가지고. 지금 이게 제절
0: 헐게르게르 항상 섞을 때가 네. 그렇죠. 네. 꽃피지 않는 갖고 내려와서 황국 또 황국이 아니거든요. 황국 단풍도 어떤 곡
1: 그게 가거든요. 또 이렇게 음미하면서
0: 그렇습니다.
1: 들어가니까
0: 네.
1: 그 맛이
0: 네. 조리의 면에 너무 소리, 예. 잘
1: 표현되죠.
0: 예. 맞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죠.
1: 네.
0: 예. 그리고 이제 그 저는 그 마무리라 그러거든요. 네. 꼬리 마무리를 굉장히 잘하십니다. 예를 들면 지금도 학생들한테도 제가 그 수업을 할 때 얘기를 하는데 뭐 가을이 가고 이렇게 가져야 되거든요. 근데 가을이 가고 이렇게 가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항상 먼저 걷어두시고 지나가고 걷어두시고 지나가고 이렇습니다. 오히려 음은 떨어지는데 입은 커지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제저 헐게를 꼭 피지 않는 황국 그렇죠? 국이 그대로 건너가는 게 아니라 국 열었다가 닫아주시고 단풍이 풍 음정 떨어지지만 입안은 커져서 풍이죠. 풍 이렇게 안 떨어지죠. 또 음정이 떨어지는데 어뜨가 아니라 어또 혼고 고도 고 끝나는 게 아니라 고 이러고 끝나죠.
1: 야 이게
0: 네,
1: 다른 노래에서는 보기가 어려운 창법이죠.
0: 어렵죠. 어렵습니다.
1: 입을 또 크게 벌려줬다가
0: 그렇죠.
1: 마무리 해줘야 되고
0: 예, 예.
1: 야 그래서 이게 판소리가 어렵다는 소리가
0: 어렵습니다.
1: 근데 네, 저희가 지금 예전이랑 배워보면서 점점 더 매력 있어요.
0: 예, 예, 예.
1: 본격적으로 입문 들어간 그렇습니다. 것 같아요. 예전에는 우리가 그냥 바쁘게
0: 예,
1: 한 것 같죠.
0: 이수자의 문턱에 이제 다 오셨습니다.
2: 네. 아, 이게 그러니까 난 네. 그 내 흥타령에 먼저 배웠죠.
1: 예.
2: 그 다음에 그 액맥이 다른 배웠어요.
1: 네.
2: 그 다음에 예. 사철 갑니다.
1: 아 그러니까
2: 예.
1: 올해.
2: 예. 근데 그때 배울 땐 세상사 이렇게
0: 그렇죠.
2: 올라갔더라고요.
1: 네.
2: 이게 이번에 올라가고 그랬거나 자꾸 그거 올라가게 되고.
1: 아, 옛날에 배우셨던 기억이. 예.
0: 이제 정석으로 이렇게 배워주시면 됩니다. 여기 시정석입니다.
1: 네. 예전에는 우리가 소학교 때 시절에 배웠다면 네. 이제는 이게 지금 대학교 때 배우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0: 점점 더 디테일하게 기교들이 네. 들어가죠.
1: 네.
0: 예. 처음에 만약에 이렇게 조희 선생님 때도 가르치셨으면
1: 네.
0: 아마 요즘 못할 것 같은데 하고 다 도망가셨을 것 같아가지고 네. 이제는 다 너무 잘하시니까 그렇게 들어가도 충분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1: 네.
0: 그리고 사실은 글자거든요. 이 산 저 산 꽃이 비니 니 뒤에 들리지 네. 않는 여운이죠.
1: 네.
0: 꽃이 비니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꽃이 비니 니까지가 예, 그리고 분명

0: 고범이로 이렇게 안 가고 분명코 범이로 구나 구나 그렇죠? 이렇게 가.
1: 자, 이 매력이 여기 있죠. 그걸 만약 그렇게 불렀으면은 사철가를 그냥 부르면서 아무 생각 없이 부를 것 같아요.
0: 그렇습니다.
1: 봄이 왔다 간들 뭐 나하고 상관있냐고. 근데 그렇게 부르면서 이렇게 박소연 선생님께서 이렇게 풀이하면서 부르면 사철가의 의미에 대한 걸 우리가 다시 한번 짚어보게 되고 10대는 물론 아직 사철가를 사철가가 굉장히 우리 좀 중년 중노년인들에게 있어서 사철가는 의미가 굉장히 깊은 거예요.
0: 그렇죠.
1: 왜냐하면 지금 이 청춘이 이대로만 보존되는 게 아니라 세월이 흘러가면 귀밑 머리도 하얘지고 얼굴에는 그렇죠. 또 세월이 주고 간 선물도 있단 말이에요.
0: 그렇죠.
1: 근데 이걸 우리가 사철가에 담았어요. 그래서
0: 아~
1: 네, 내 청춘은 어디 갔나 이렇게 생각하고 네. 하는데. 자, 우리가 이 사철가를 배우면서 벌써 시간이 이렇게 갔네요.
0: 아유.
1: 너무 재밌어요. 예. 네. 근데 이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큰 소리로 따라 같이 부르는 거랑 제가 지금 따라 부르지 못해서 이렇게 했는데 예. 안 돼요. 그게 정말 안 돼요.
0: 감기가 나시면 네. 바로 되실 겁니다.
1: 이걸 소리 내서 따라 부르는 거랑
0: 그렇죠.
1: 그렇죠. 그냥 속으로 이거 할만하구나 아,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네, 그래서 여러분 배우시면서 네. 방송을 배우신 분들은 뭐 네. 다른 사람한테 큰 영향이 없는 전제하에서는 소리내서 불러보시는 네. 게 배워보시는 네. 게 중요합니다.
0: 굉장히 좋은 운동이 될 겁니다.
1: 네, 자 오늘도 박소연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0: 네. 아유, 수고하셨습니다.
1: 네. 오늘의 노래주머니에서는 연변무형문화유산 판소리예술전승인이신 연변대학예술학원 박소연 선생님으로부터 사찰가를 배우는 시간으로 함께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학생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2: 수고하셨습니다.
1: 네, 지금까지 엄밀한이었습니다.

초원 청심환은 침양 광조, 담양, 자담양, 홍화, 육도구, 복사삼 등 진균 충약제로 만든 전문 심장 질병을 치료하는 약품입니다. 초원 청심환은 기혈을 소통하고 심폐를 요나라게 하며 마음의 안정을 찾게 합니다. 심장과 폐에 열이 심하고 가슴이 답답하며 룩골 부위가 아파나고 숨이 잘 올라오지 못하는데 좋은 치료 효과가 있습니다. 혈전을 용해시키고 쓰레기를 체외 배출시켜주며 다시 새로운 혈전이 생성되는 것을 막아줍니다. 또한 혈액의 축산경화를 개변해 혈관의 탄성을 증가합니다. 지점 연결신약대학방 및 주내 각 신약대학방 분점에서 판매합니다.

0: 안녕하십니까? 소소한 습관이 건강을 만듭니다. 여러분들을 위한 건강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네, 오늘도 생방송실에 박선생님 모시고 네, 각종 질병에 관해 말씀 나누도록 할 텐데요. 네, 방송을 청취하시면서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291-9333번, 291-9333번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네, 우대 활동이 있습니다. 알려드리겠습니다. 심장질병치료약품 저원청심환입니다. 세 곽을 구매하시면 한 곽을 더 드리고 아홉 곽 구매하시면 세 곽을 더 드리는 방식으로 많이 구매하시면 더 많이 드리는 우대 활동 진행하는데요. 기회를 잘 이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판매 지점은 연길 신약대학방 및 준해 각 신약대학방 본점이고요. 무료 배달 번호 혹은 상시한 문의 전화는 335-555번, 335-555번입니다.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좋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1: 오늘 이 시간을 이용해서 여러분들한테 심장병 전문 치료약품 초원청심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게 되어 있겠습니다. 매일 오후 2시 40분부터 3시 사이로 진행되는 방송인데요. 초원청심환은 청심치명 발매안이라 이렇게도 부르게 되었는데요. 치명을 위주로는 8가지 증기약제 조합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 제품은 심장병 치료에서는 알아주는 우수한 성분 조합으로 되어 있는데요. 초원청심환은 치명, 광조, 담양, 자담양, 홍화육두구 천추관 복사산 이런 8가지 팔면이라 했기 때문에 8가지 증기약제 조합으로 되어 있겠습니다. 효과가 빠르고 효과가 확실하고 부작용이 거의 적거나 없는 이런 우수한 특점을 갖고 있는 심장병 전문 치료 제품에 속하는데요. 본 제품은 심폐를 윤활하게 합니다. 심장병 환자들은 아주 가래가 많이 생기거나 폐경락이 문제가 생겨서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날 수밖에 없게 되어 있기 때문에 본 제품 자체는 심폐를 윤활하게 하면서 기혈이 잘 소통되게 합니다. 기혈이 소통된다는 것은 우리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심장으로부터 피가 높은 대로 낮은 대로 갔다 돌아서는 이 시간은 이 20개 헬사에게 닿으면 갔다 왔다 하는 걸 한 번에 갔다 왔다 하는 걸 완성할 수 있습니다.
0: 네, 알겠습니다. 문의자나 문자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수고하십니다. 조근 선생님.
1: 예, 네, 안녕하세요.
2: 저는 원래 숨이 잘 올라오고 예. 그 다음에 기침이 시작이 납니다.
1: 예.
2: 그리고 목에 계속 가래 또 붙어서 떨어지고 그러니까 기침도 더 합니다.
1: 예.
2: 그래서 전문가 선생님 강의를 듣고서는 아니 혹시 뭐 피가 나쁜 것도 아니고 뭐 검사도 해봤습니다.
1: 예.
2: 원인가. 그래 심장을 그렇게 생각하고서 저리고 한계료정치 쌓았습니다.
1: 늑다리 한계료정으로 되어 있는데 아홉 가게 세 가게면 한계료정을 완성할 수 있죠. 예.
2: 예. 그래서 먹기 시작했는데 한 달 전부터 효과가 나타났더라.
1: 예.
2: 이게 뭐 차차차차 그 숨이 차고 올해서 아예 올라오는 게 순간 많이 나사지고 그다음에 그 기침도 나사지면서 가래가 어제는 뭐 완전히 떨어졌어요.
1: 아 예 예.
2: 예 그러니까나 기침이 아니 나왔다 가래 떨어지니까나.
1: 예.
2: 아 이게 정말 약이 뭐 너무합니다.
1: 심폐열이 심한 구체 증상의 개선을 가져오기 시작했다 그걸 말하는 겁니다.
2: 예예 예. 예. 그래서 내가 이게 뭐 이 좋은 약 정말 뭐 정말 그 성심하는 고요증 주고 그 다음에 값도 저렴하고 정말 이 백성들이 사 먹긴 좋습니다.
1: 예.
2: 예 그래서 내 그 나을 때까지 그 이 좋은 정신으로 계속 쓰게 된다. 그래서 오늘도 활동이 조직에 또 뭔가 아웃가고 주문하겠습니다.
1: 그렇게 하시오. 삼삼이 다시 껴보고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2: 예, 수고하시오.
1: 예, 건강하세요.
0: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3: 예, 수고하셨습니다.
1: 예.
3: 예, 잔소심화를 우리 언니께서 지금 다 씻고 있는데, 야, 효과를 영상하고 있습니다.
1: 예.
3: 그런데 한 3년 전에, 이 주자를, 심장에 주자를 3개 했어요. 3개 한 게 3년 후에 이렇게 자꾸만, 자꾸만 띵띵 아프면서 숨이 차하고, 이전에 하기 전부터 숨이 차하고, 그냥 심장이 아프고요. 저녁에 누웠을 때는 발을 쉬지도 못합니다.
1: 예.
3: 치료를 많이 했습니다. 어떻게 구이증이 이리인가. 뭐, 수술 한 대 가서 좀 시약 좀 먹고, 그래도 아이들 내일에 지금 그래 너무 바빠하거나, 우리 집에 온 거예요. 이랬더니, 아버님, 이게 좋은 정신말을 먹어라. 나도 잡신 사람들이 번식하는 거 보거라. 이 좋은 정신말을, 하기 전에, 잡수고도
1: 한 다음에 잡수고.
3: 주사를 하라는 것도 아예 하는, 그런데, 그렇죠. 그냥 잡수고라고. 그래서 처음에는 소통 애들은 너무 바쁘니까 저렇게 쉬지 못한다 말이다.
1: 예.
3: 낮에도 무슨, 예. 얼른 숨쉬기 바빠하고 막 숨이 사진 끊었습니다.
1: 예.
3: 그래서 우리 동원에서 처음에 몰라서 세곽사 갔습니다. 세곽사. 예. 세곽사서.
1: 한강 주니까. 예, 예.
3: 예.
1: 한 달 반.
3: 예, 잡수고. 벌써 예. 한 통 잡수고 그러니까. 별로 속이 편안한 감이 난다는지, 그 약이 뭔 고 약인데, 신중약자를 만든 약이지, 이름 있는 약이라서, 고여순도 있는 약이라서, 그래서 다른 약은 이런 효과를 못 본데, 여기서 뭔가를 속이 편하고, 내가 기침도 하고, 뒷가슴이 자꾸 기어오고, 아가슴이 통편하고, 하여튼, 그런 사이 별로 많이 살 수 있었던데, 그래서 생화 다섯 시간 완전히, 우선 아픈 사람 걷지 않다 하니까, 그래서 이런다. 야, 이렇게 효과 좋을 때 난 계속 먹겠다며. 오늘, 야, 오늘 받아야 되니까, 오늘 가족 가겠답니다.
1: 얼마나 됩니다. 예, 예.
3: 아홉 통 받아라 받아.
1: 예, 삼삼이 다시 껴봐. 연락하세요.
3: 효과 좋다고 호흡해야 합니다.
1: 그렇죠. 기본으로 예. 이 제품 자체를 견제하셔서 효과가 미미하다거나 효과가 없다는 분들은 거의 없습니다. 제가 시장조사도 꽤나 해보는데, 저희 신변의 분이, 늘 기침을 하고, 가래가 너무 성하고, 식구들이 힘들어서 많이 이야기했는데, 이 제품은 적극적으로 추천해 처음엔 말 듣지 않았는데, 써보니까 말릴 수 없을 정도로, 이 제품이구나. 그 정도까지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우수한 심장병 치료 제품이 맞습니다.
3: 정말에, 우리 언니, 이렇게 마음이 한탄한데, 이리 좋은 양, 언니, 뭐, 이렇게 몇 년을 고생했다면서, 어선이 그 구매는 그 이약 마구 했다고. 얼른 아홉가, 이따 한번 고와서 또 아홉가, 아홉가,
1: 세각도 물어놔 줍니다.
3: 예.

0: 없고 그래서 그랬던 게 이 제품 들기 시작했는데 새가게 한갑 갖다 주는 이거 드신 다음에 기침이 기본상 이제는 거의 한 달 반 거의 복용하는데 어느새 없어졌는지 기침 잊어버릴 정도로 쌓아납니다. 가래가 성하지 않습니다.
1: 우리 언니도 기침 그리 하는 기침 말고 가슴 답답하던 그 증상이 지금 없어졌단 말이에요.
0: 그렇죠. 예예. 이 제품 예,
1: 자체는 오늘 저리 배달 달아가지고 또 집에 가야 되지.
0: 그렇게 하셔. 예.
1: 다 묻고 또 오겠답니다.
0: 아 그래라 하셔. 예.
1: 예 배달 받기시 오늘.
0: 예. 삼삼에 다 시켜봐.
1: 예. 예 감사합니다.
0: 예 건강하세요.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3: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0: 예 안녕하세요.
3: 예, 저도 참 정신만 쓰고 있습니다.
0: 아, 그래요?
3: 예, 가슴이 그래서 예, 답답하던 게 답답하지 않고 예, 그래서 자꾸 후두두 눕이 돼서 다른 것은 떨겠습니다.
0: 이야, 그럼요.
3: 예, 그리고 예, 숨이 차서 그래서 예, 그래서 예, 발자국 때도 숨이 찬다. 숨이 조금씩 차던 게 막으면 예, 이래하고 예, 자꾸 딴 약서도 그리 효과 잘 못 받고 그 약쓴 게 이런 숨이 아무리 없어도 아예 찹니다.
0: 심장병이 전행적인 증상이 숨이 차고 하품을 많이 하는 그게 아니겠습니까? 숨이 찬 게 전행적인 증상입니다.
3: 그렇습니다. 예. 하품을 전해하던 게 하품 많이 합니다. 예. 이 약은 정말 선생님 써온 약입니다.
0: 믿어도 됩니다.
3: 이 앞에 분들 이야기했지만 기침 자꾸야 기침약 먹고 아예 됩니다. 예. 그래서 기약 먹은 게 기침 아예 합니다.
0: 바로 그렇습니다.
3: 예. 예, 목이 가려있던 것도 싹 없어지고, 예. 혈압도 정상으로 됐고, 이 잠 못 자던 게 잠도 잘 잡니다.
0: 그렇죠. 예, 예.
3: 이런 내일의 효과소과는 여러 사람 소개해준 게 다 효과소과입니다.
0: 그러니까, 녹이 소개해서 효과가 없으면, 아유, 원망 들을 건데, 오히려 이 제품 드셔서 효과가 좋으니까 치아를 들을 겁니다. 그렇죠.
3: 예, 다 효과소과입니다.
0: 그렇죠.
3: 저는 쓰지
0: 못습니다. 예. 그렇죠. 이 제품 자체를 믿고 쓰시겠다면 효과성에 대해서는 의심할 바가 없습니다. 견제가 예. 중요합니다. 예.
3: 감사합니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4: 예, 선생님 수고합니다.
0: 예, 안녕하세요.
4: 예, 나도 이거 좋은 정신을 쓰는 환자입니다.
0: 예.
4: 나 진짜 좋지 못해 수십 년 동안 고사 많이 하고 중약도 많이 쓰고 광고약도 많이 썼습니다.
0: 예.
4: 근데 효과를 못 봤는데 이거 쓰고서리 얼마 안 돼서 벌써 효과를 보기 시작하는데 저녁에 다음에 가슴 답답해서 저기 숨이 잘 올라오져서 저녁에 다음에 몇 번씩 깨어났대었습니다.
0: 예.
4: 근데 그런 증상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0: 그럼요. 예예.
4: 그 다음에 심율도 100이 넘던 게 지금 뭐 80으로 정상이 딱 됐어.
0: 아, 모두 그렇게 네. 합니다.
4: 그리고 예. 충혈 오르내릴 적에는 숨 차서 저기 많이 쉬었다 오르내렸는데 지금 그런 증상이 많이 없어졌습니다.
0: 아, 그렇죠. 숨이 찬 게 전형적인 증상이 아니겠습니까? 예. 심장병이.
4: 예. 그래서 내가 지금 이거 좀 알려고 이번에 저 9각 알려고 지금 기억하고 있습니다.
0: 그렇게 하셔. 9각에 새각을 들이니까 기본 넉 달 한 개 치료 과정을 견제할 수 있는 양으로 되어 있으니까 삼삼에 다섯 개 5번 연락하세요.
4: 예, 선생님 감사합니다.
0: 예, 건강하세요.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5: 예, 수고하십니다.
0: 예, 안녕하세요.
5: 예, 저도 이 심장이가 이 고상 많이 하는데 이 약은 좋단 약은 다시 토요일 많이 썼는데 제 효과 뭐고 마침 선생님 강의 듣고서 이 좋은 정신을 쓰게 되는데 야, 약은 써보니 확실히 좋다만 합니다.
0: 그러면.
5: 내가 쓰고 효과 좋으니까 나는 주약에 숨이 걸어도 숨 차고, 그래서 앉아서도 숨이, 그래서 딱 받침이 앉아서 배가 딱 올리면서 그러면 숨 찬데 그 배가 또 끌어안고 또 이러고 지낸다만. 그러다가
0: 예.
5: 이 약을 맞추면 그래도 나와서 그 인차 썼는데, 야 정말 명약입니다. 그래 숨이 어디에 뭐 간대건데요?
0: 숨이 차단 증상의 기본으로서 예, 잊어버릴 정도로 개선을 가져오셨다
5: 예,
0: 그렇죠.
5: 그러면 말대로만 합니다.
0: 예, 예
5: 그래서 이 호흡이가 벌써 정상적으로 된다만 합니다.
0: 예,
5: 그러니까 아무 활동 뭐 아무 어쨌든 그저 숨 찬 게 없다만 이래가 사람 마음 편안하다만 벌써.
0: 그리고
5: 그래서 내가 하도 좋으니까 이게 굉장히 못하더라 다 이것은데 다 한 가지라만 합니다.
0: 예,
5: 아니 뭐 동네 사람들 써도 그저 무슨 나쁘단 게 없다면 안 돼.
0: 그렇죠.
5: 이게 기약이 좋다면 안 돼. 이 심장을 내가 보니까 돌연적이라면 무슨 어느 순간에 막 자켓 벗는다면
0: 그렇죠.
5: 예. 예, 예. 그러니까 겁이 나다면 안 돼. 그러니까 이 나사비 그것 꾸준히 계속 나에 있는 사람 꾸준히 계속 써야 된다면 안 돼.
0: 차수를 조절하면 됩니다.
5: 예.

0: 선생님께 이렇게 좋은 약 아시네. 감사합니다.
1: 예, 그렇죠. 오늘은 나왔지만 해도 정상적으로서 심장 박동이 진행되는 사이에 2차, 3차로서 범하는 게 그게 원래 효과가 나타나지 않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원래 효과는 효과대로 다 좋아졌는데 이제 새롭게 또 그렇게 범할 수 있게 되었으니까
0: 그래,
1: 예, 차수로 조절하면 됩니다.
0: 예, 예. 그래, 꾸준히 그래서 평생 다 올려서.
1: 예, 건강기원입니다.
0: 네,
2: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 말씀 주시죠.
1: 지금 심장병이 100분제 92는 고혈압을 동반합니다. 많은 분들이 말씀하는 가운데서 충분하게 나오셨지만 해도 나는 심장병 치료를 했는데 고혈압이 정상으로 돌아왔다. 혈압약을 어쩌야 되나? 드셔야 되나? 안 드셔야 되나? 이렇게 의심하는 분들이 계시고 있는데요. 심장병이 100분제 92가 고혈압을 동반하게 되는데 무엇 때문에? 바로 심장은 혈압을 생성하는 동력 펌프입니다. 그러니까 심장이 계속 우리 펌프질을 해야만이 혈압이 정상으로 머리끝부터 발끝대까지 혈압이란 거는 피를 보냈다 가져왔다 하는 이 능력을 의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본 제품 좋은 청심환을 견제해서 복용하신 분들 가운데서는 혈압약을 가짓수를 많이 줄였다. 어떤 분들은 그리고 차수를 줄였다. 많은 분들은 지금은 이 제품을 어떤 분들은 3, 5년 그보다 더 긴 시간을 복용한 시간도 있습니다. 이 제품이 우리 시장에 나온 시간이 20여년 시간이 지나갔기 때문에 부동안 그 브랜드 이름으로 나갔거든요. 활신통, 신타, 그리고 삼보, 그리고 초원정심환 이 네 번째 그 브랜드 이름으로 제가 강의한 것마다 이렇게 되는데 많은 분들이 본 제품 초원정심환을 견제해서 복용하신 분들 가운데서는 기본으로서 지금 한 1년 견제한 분들 가운데서는 혈압약을 거의 원래대로 드신다는 분들 한 분들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바로 반복적으로 말씀드리고 있지만 해도 우리 혈압이라는 것은 바로 심장이 혈압을 생성하는 동력 펌프에 속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심장 공능이 정상으로 되어 있으니까 혈압이 정상으로 돌아간다. 이것은 필연적인 규율에 속하게 되어 있겠습니다. 지금 심장병의 핵심은 부정맥, 실리부칠 말합니다. 협심증, 신저통 말합니다. 심근경색, 심지경색한데 이 세 가지로 나누게 되었는데요. 부정맥이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 1분에 기본으로서 60부터 100차까지는 정상 범위 안에 속한다 이렇게 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평균 10년로 놓고 말하게 되면 50대 그 이상에 계시는 분들은 기본으로 60차가 1분에 벗어져야 됩니다. 그러면서 60몇차, 70몇차, 80몇차, 90몇차 모두 정상범위에 속하지만 해도 평균 심률이 60이 벗어져서 1분에 7, 80차 잡으면 됩니다. 너무 떨어져서 40몇차 빨리 떼서 100, 20, 30차 위험 심률에 속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꼭 거기에 유관치료를 받으셔야 합니다. 주자를 하신 분들 가운데서는 주자가 절대 끝이 아닙니다. 주자는 부분적으로 막힌 그 부분에다 금속 그물을 이었을 뿐이지 전반 심장혈을 개조해 주는 것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협심증으로 놓고 말하면 신저통이라 말하게 되는데 심장이 왼쪽 아가슴에 있으니까 왼쪽 아가슴에 아프면 내 심장에 이상이 있구나. 자기절로 비어져 심증의 숫자가 있습니다. 오른쪽 가슴이 아픕니다. 뒷잔등이가 아픕니다. 르골까지 아파납니다. 역시 심장으로 나타나는 협심증, 신저통이 구체 반사통에 속하게 되어 있겠습니다. 그리고 심근경색이라 하게 되면 관상동맥은 심장 근육 안에 왕자형으로 배치되어 있는데요. 조약이 중도로 막혔다, 중하게 막혔다 이렇게 나누게 되어 있는데요. 중도로 막힌 경우는 40 내지 70% 막힌 걸 말합니다. 중하게 막힌 경우는 70 내지 90%를 말하고 100% 막히면 주자도 못합니다. 그분은 그 자리에서 조건이 허락되면 칼슘해야 되지만 그것도 아주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 전부터 관리에 있어서는 본 제품 초원 청심환을 적극적으로 추천합니다.
2: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1: 감사합니다.
2: 방송 외로는 335-555번, 335-555번입니다. 이 시간 방송 여기서만 줄이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3: 복경 시간으로 3시를 알려드립니다.

0: 연변 뉴스.
1: 연변 뉴스.
2: 안녕하십니까. 연변 뉴스입니다. 성당위 상무위원이며 주당위 서기인 호가복이 주재하에 19일 제후 복구 건설 및 대상기획 전문 주재 회의가 소집됐습니다. 호가복은 홍수방지 재구조 사업에 대한 습금형 종석의 중요 지시와 중앙정치국회의 정신을 깊이 관철하고 당중앙 공무원과 성당위 성정부의 재후 복구 건설 사업 관련 보치 요구에 따라 재후 복구 건설을 다그쳐 추진하고 대상 규획 보장을 서두름으로써 대중의 생활이 하루빨리 정상으로 회복되고 기업의 발전 신심이 일층 진작되게 전주 경제의 안정 운행과 사회 대국의 평온한 질서를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회의에서 도나시, 왕청현, 안도현 당위 주요 책임자들이 본현시 재후 복구 건설 및 대상기획 정황을 회부했습니다. 주 발전 및 계획위원회, 주 공원 및 정보화국, 주 재정국, 주 자연자원국, 주 생태환경국, 주 주택 및 도시농촌 건설국, 주 교통운수국, 주 수리국, 주 농업농촌국, 주 시장감독관리국, 주 리모 및 조원국, 주 응급관리국 및 인민은행 연변주 분행, 연변 금융감독관리 분국, 성 약품감독관리국 연변 검사 분국 책임자들이 손으로 현시 재후 복구 건설 지원과 각자 분의 대상 규획 정황을 둘러싸고 회부했습니다. 주 지돌군 문금철 두 경국이 3 요구를 제기했습니다. 호가복은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앞서 태풍 바비의 영향으로 우리주에 폭우가 내리면서 도나, 왕청, 안도 세 개 현시가 역사적으로 보기 드문 특대 홍수 재해를 입었습니다. 갑작스럽게 들이닥친 이번 홍수 재해 직면에 각 현시에서는 주밀하게 보치하고 엄밀하게 막았으며 각 부문에서는 긴밀히 협력하고 광범한 기층 간부들은 위험을 무릅쓰고 일선에 나서 밤낮으로 분투하면서 실제 행동으로 여러 민족 대중의 생명 재산 안전을 수호하고 재해 손실을 최소 한도로 줄였습니다. 지금은 재후 복구 건설의 관건적인 단계입니다. 각 피해 현시와 주 직속 관련 부문에서는 정치 책임을 짊어지고 주동적으로 책임을 다하면서 계속해 재후 복구 건설 사업을 잘 들어줘야 합니다. 농촌의 무너진 주택은 겨울철이 오기 전에 재건을 완수하고 재해 후 공업, 농업 생산을 조속히 회복하며 재해 지역 학교의 교수 활동을 정상적으로 전개하고 피해 대중의 기본 생활을 효과적으로 보장하며 피해 대중이 재해로 인해 다시 빈곤해지거나 빈곤에 빠지지 않도록 확보함으로써 재해 후 복구 건설이라는 이 난관 돌파전을 견결히 잘 치려야 합니다. 호가복은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주택은 대중이 몸과 마음을 의탁할 곳으로서 재해 후 복구 건설의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무너진 주택, 파손된 주택에 대한 조사 확인 사업을 착실히 전개하고 주택 파손 정황, 피해 등급 및 대중의 요구 사항을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주택 보수와 재건을 분류해 추진해야 합니다. 감정을 거쳐 보수가 가능한 주택에 대해서는 시공 작업반을 신속히 배치하고 기계 설비를 충분히 투입해 주거 기능을 조속히 회복시켜야 합니다. 반드시 재건해야 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대중의 의사를 충분히 존중하는 전제에서 원래 터 재건, 타지역 이전 건설 등 여러 가지 방식을 취해 건설 사업을 질서 있게 추진해야 합니다. 시간대를 잘 파악하고 공사 건설 질 관리 통제를 강화하며 계획 설계, 건축 재료, 건설 시공, 검수 인도 등 관문을 엄격히 지켜 대중이 하루빨리 입주하고 따뜻하게 겨울을 나도록 확보해야 합니다. 호가복은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기초시설 보수는 재후 대중의 기본 생활과 공급, 농업의 생산 재개에 직결됩니다. 교통도로망 시설을 우선적으로 긴급 복구해야 합니다. 도로, 교량, 암거 등 곳의 위험 요소를 분류 처리하고 역량을 집중해 향촌 간선도로를 원활히 함으로써 물자 운송과 대중 출행이 원활하게 해야 합니다. 제방, 호환, 배수 펌프장 등 수리시설 보수를 다그치고 춘양, 묘령 등 저수

0: 호수의 위험 요소 제거, 보강 및 가야하, 목당강, 두만강 등 류액의 하천, 감탕 제거와 준설 사업을 착실히 전개, 홍수 방지와 배수, 재해 방지 감소 능력을 1층 제고해야 합니다. 학교, 병원, 양로원, 문화관광장소 등 공공시설의 복구 건설을 힘써 추진해 대중의 기본 공공봉사 수요를 확실하게 보장해야 합니다. 호가복은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피해 기업이 곤란에서 벗어나도록 돕는 것은 기업의 발전 신심을 북돋우는 필연적인 요구인 동시에 전주 공업경제의 기본판을 안정시키는 긴박한 임무입니다. 피해 기업의 생산 경영 정황을 깊이 조사하고 역량을 집중해 GMP 인증, 특수설비 정기 검사, 생산 자격 재심사 등 막힌 부분을 뚫으며 한계 기업 한계 대책으로 설비 검수, 원료 공급 보장, 자금 유통 등 두드러진 문제를 해결해 기업이 조속히 생산을 회복하도록 추진해야 합니다. 금융보험의 정밀한 지원 역할을 강화해야 합니다. 보험기구에서 특수한 일은 특수하게 처리하고 긴급한 일은 신속히 처리하도록 독촉해 보험배상 처리 절차를 간소화하고 배상 자금을 신속히 지급함으로써 피해 농가와 기업의 부담을 덜어줘야 합니다. 금융기구에서 농업과 소형기업 지원, 재대출 등 혜택 정책을 실시하도록 인도하고 공업기업, 피해 농가, 신형 농업 경영 주체의 융자 수요와 정확히 연결하며 신용대출 도입을 확대해 이들이 하루빨리 난관을 이겨내도록 도와야 합니다. 유리한 시기를 다잡아 보험이 재해 보상과 복구 건설에서 발휘하는 중요한 역할을 널리 선전하고 기업이 적극 보험에 가입하도록 권장해 예기치 못한 자연재해로 초래될 수 있는 경제 손실을 최대한 줄여야 합니다. 호가복은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예상 기획은 재해 후 복구 건설의 중요한 고리인 바 당면의 수요에 입각해 기초시설의 부족점을 신속히 보완해야 할 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발전 수요에 착안해 재해 방지 감소 능력을 효과적으로 제고해야 합니다. 대상 기획 방향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도시농촌 급수, 배수, 수리, 도로, 교량 등 관건 분야를 주시해 1년에 재해 후 복구 건설 중대 대상을 기획 비축하고 도시농촌 기층과 산업단지의 재해 방지 감소 능력을 지속적으로 튼튼히 다지합니다. 정책과 자금 지원을 적극 쟁취하고 신청 요구와 시간대를 정확히 파악하며 대상 방안을 부단히 최소화하고 전 단계 수속을 완산해 대상 신청의 전체성, 정확도와 성공률을 높임으로써 파손된 기초시설의 부족점을 효과적으로 보완해야 합니다. 호가복은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재해 후 복구 건설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반드시 민생 보장 개선을 중요한 위치에 놓아야 합니다. 재해로 인해 다시 빈곤해지거나 빈곤에 빠지는 경우에 대한 동태 감축을 전개하고 위험 대상을 정확히 식별 분류해 지원 대상을 내오고 조건에 부합되는 인원을 제때 감축 지원 범위에 포함시켜 재해 때문에 대규모로 다시 빈곤해지거나 빈곤에 빠지는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최저선을 견결히 지켜야 합니다. 기본 민생 보장에 힘써야 합니다. 대중의 주거, 취업, 의료, 교육 등 중점 분야에 초점을 맞춰 피해 대중의 과도기 배치, 临시 구조, 생활물자 보장 등 사업을 착실히 잘함으로써 피해 대중의 생활이 보장되고 진료받을 경로가 있으며 안정적으로 거주할 곳이 있도록 해야 합니다. 피해 대중의 정서를 안정시키는 사업을 상시적으로 전개하고 곤란 구조, 정책 지원 등 면에서 대중이 급해하고 어려워하며 걱정하고 바라는 문제에 주동적으로 응답하며 광범한 대중의 신심을 굳히고 자립 자긍하며 서로 돕도록 인도함으로써 아름다운 삶의 도전을 함께 건설하는 강력한 합력을 결집해야 합니다. 주당위 상무위원이며 상무부조장인 류신강, 주직속 관련 부문 주요 책임자들과 관련 현시 분관 책임자들이 회의에 참가했습니다.
1: 성당위 상무위원이며 주당위석인 호가복이 18일 용정에서 대상건설 산업발전 등 정황을 조사 연구했습니다. 호가복은 습근평 총석기가 길림성 당위 정부사회보 청취시에 한 중요연설 정신과 조항정치국회의 정신을 깊이 관찰하면서 당면 경제운행에서 직면한 새로운 문제와 도전을 똑똑히 인식하고 대상건설을 다잡고 발전을 촉진하는 정치 책임감과 사업 긴박감을 1층 증강하며 전력을 다해 대상건설을 다잡고 백방으로 유효 투자를 확대해 경제 지속적인 안정운행을 확보하고 전년 목표 임무를 힘써 완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길림, 화야, 장비, 기지 대상은 주로 미광장 보강, 루설, 정비 등 봉사를 제공합니다. 호가복은 기업 생산 작업장을 찾아 전반 계획, 공사 길 등 정황을 상세 요해하고 나서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토지 양도 수속을 다그쳐 처리하고 기존 지하 도관 이설을 서둘러 완수해 대상이 하루빨리 착공되게

해야 합니다. 연구개발 투입을 늘리고 생산 제조 능력과 공예 수준을 힘써 높여 단일한 기술 봉사 제공에서부터 장비 연구개발 제조 플러스 기술 봉사 제공으로 전환함으로써 수익 공간을 1층 넓혀야 합니다. 비암 성경 대상 시공 현장에서 허가복은 시공 진척을 살펴보고 대상 진척 정황을 요해하고 나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비암 성경 대상이 건설돼 운영에 투입되면 해란대 조선족 민속 휴가구에 이어 또 하나의 문화관광 새 지표로 될 것입니다. 이는 양질의 문화관광 제품 공급을 건설 속도를 최대한 끌어올려 대상이 조속히 건설돼 운영에 투입되게 해야 합니다. 영정시 농산물 무역 도매 시장 대상은 조체 건물이 기본상 완공됐는데 현재 실외 부대 시설 시공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호가복은 대상 최신 진척을 살펴보고 운영 투입 준비, 상가 유치, 운영 준비 등 정황을 요해하고 나서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최근 연간 영정의 문화관광 산업은 발전세가 양호하고 인기와 관광객 흐름이 지속적으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대상이 하루 일찍 건설되면 하루 일찍 이 흐름을 받아 인기를 실속 있는 수익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일찍 진행하고 빨리 하는 원칙을 견지하면서 환경 조명 승격, 도로 경화, 조차 부대 시설 등 세부적인 보완 사업을 다그치 완수하고 상가 입주와 운영팀 구성 사업도 동시에 추진해 대상이 개업하자마자 폭발적인 인기를 가져오도록 힘써야 합니다. 용정 사배구역 내포형 종합타가봉사중심 대상 건설 현장에서 호가복은 전반 규모, 기능 배치, 공사 기일 등 정황을 상세 요해하고 나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타가봉사는 천문만호의 혜택을 주는 사업입니다. 시공 역량을 통괄 배치하고 시공 공정을 최적화해 대상이 하루빨리 준공 인도되게 함으로써 여러 민족 대중이 집 근처에서 양질 타가 봉사를 향수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호가복은 또 의령문교 대상 건설 현장을 찾아 시공 진도, 교통 소통 등 정황을 살펴보고 나서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영문교는 도시 도로망을 완선하고 미세 순환을 원활히 하는 관건고리입니다. 대상이 기한 내에 준공돼 통찰 수 있는지 여부는 주변 대중의 출행 편리와 생활질에 직접 관계됩니다. 당면에 시공 황금기를 다 잡아 기계를 충분히 투입하고 인력을 충분히 배치하며 시공 조직을 과학적으로 최적화해 대상이 조속히 건설되고 사용에 투입되게 확보함으로써 여러 민족 대중이 하루빨리 편리하고 쾌적한 출행길을 이용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조사연구에서 호가복은 용정시 대상건설과 투자유치사업회보를 청취하고 나서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중대대상은 경제운영을 안정시키는 주춧돌이자 현역경제 발전 속도를 높이는 버팀목입니다. 용정시에서는 산업대상이 적고 실물경제가 약한 취약점을 직시하고 경제발전 착력점을 실물경제에 두는 것을 견지하며 더 높은 강도와 실속있는 조치로 대상건설, 투자유치 등 사업을 잘 틀어주어 현역경제가 끊임없이 발전장대하도록 추진해야 합니다. 대상 건설 진도를 다그쳐야 합니다. 목록화 관리 플러스 전담 반식 추진 사업 기재를 엄격히 실시하고 책임 주체, 시간 절점, 추진 조치를 일층 명확히 해야 합니다. 미착공 대상에 대해서는 전담반이 일선에 나서 봉사하고 막힌 부분을 해결하는 데 주력해 조속한 착공을 추진해야 하며 진도가 뒤처진 대상에 대해서는 문제 원인을 정확히 찾고 대책을 세워 난관을 돌파해야 합니다. 계속 건설 대상에 대해서는 배치 빈도를 높이고 빈틈없이 추진해 실속 있는 대상 증가량으로 요효 투자의 안정적인 증가를 뒷받침해야 합니다. 대상 기획 비축을 잘해야 합니다. 국가와 성의 중대 전략, 중대 계획을 예의주시하고 6가지만 건설, 민생 개선, 생태보호, 통상구 통로 등 중점 분야를 둘러싸고 대상 비축, 포장, 신청 등 재반 사업을 세밀하고 실속 있게 잘함으로써 정책 혜택이 최대한 실질적인 수익으로 전화되고 구체적인 대상에 닿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투자 유치 질과 효율을 힘써 제고해야 합니다. 지도 간부들의 투자 유치 책임을 확실히 다지고 요효 공장 건물, 비어있는 건물 등

0: 기존 자원을 잘 이용하며 각종 투자 유치 방식을 영활하게 활용하고 목표 기업과 적극 연계해야 합니다. 기업의 투자 배치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기업의 투자 실력을 정확히 판단하며 백방으로 일련의 제조업 대상을 유치해 락착시킴으로써 유효 투자를 확대하고 산업 구조를 최적화하며 경제 장성을 안정시키는 데 튼튼하고 유력한 버팀목을 제공해야 합니다. 주당위 상무위원이며 상무부주장인 류신강, 조직 속 관련 부문과 영정시 4개 지도부 주요 책임자들이 각기 상주란 활동에 참가했습니다.
1: 동윤 공익기금회와 길림성 자선총회에서 주최하고 주민정국과 주자선총회에서 주관한 2026년 동윤컵 길림성 청소년 축구 연맹 경기가 19일 우리주에서 개막했습니다. 전성 각지에서 온 8개 청소년 축구 대표팀이 룡정 해랑강 축구 문화 소재에 모여 기량을 겨루며 축구 운동의 독특한 매력을 느꼈습니다. 주당위 상무위원이며 부주장인 호복군이 개막식에 출석했습니다. 이번 연맹 경기는 우리 성에서 공익의 힘으로 청소년 체육사업 발전을 추진하는 중요한 경기 플랫폼입니다. 활동은 연면 축구의 고향에 깊은 축구 문화 절약에 의탁해 전성 청소년 축구 애호가들에게 축구 기량을 겨루고 서로 배우며 의지를 연마할 수 있는 경기 무대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이를 통해 상호 학습과 경험 교류를 1층 추진하고 각 지역 청소년들의 왕래 교류 융합을 촉진하며 체육 교육 융합, 체육 관광 융합 심층 발전에 조력하게 됩니다. 활력 넘치는 민족 특색 문예 공연에 이어 경기가 막을 올렸습니다. 이번 연맹 경기는 4일간 펼쳐지며 단판 도태제를 실시하는데 길림성 여러 지역의 우수한 교정 축구팀들이 참가했습니다. 경기장에서 선수들은 갈고 닦은 실력을 남김없이 보여주면서 길림성 청소년들의 활기찬 정신 풍모를 충분히 보여줬습니다. 융합매체 간추린 뉴스입니다. 연결시 도시구역 하남구역의 도로교통 상황을 1층 개선하기 위해 연결시에서는 하남구역 서령로 연덕선 룡성거리 환방로 전 구간의 일부 도로 구간을 교통질서 엄격관리 구간으로 추가 지정하고 2026년 9월 14일부터 엄격관리 조치를 실시합니다.
0: 제4회 연변 야영 관광축제가 8월 21일부터 23일까지 용정시 량전 백세 운동 휴가 풍경교에서 펼쳐지게 됩니다.
1: 주당위 선전부, 주문화라디오 텔레비전 방송 및 관광국에서 주최하고 도나시 문화라디오 텔레비전 방송 및 관광국에서 주관한 2026년 전주 우수 민간문화단체 기층행 해민공연이 일전 도나에서 펼쳐져 광범한 주민들에게 시청각 성년을 선사했습니다. 연변 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담당의 아나운서 김춘희 신금철이었습니다.
2: 이곳은 가장 인기 있는 관광 도시 중의 하나입니다.
3: 이곳은 색다른 민속 전통과 아름다운 미풍 양속이 살아 숨쉬는 곳입니다.
2: 깨끗하고 문명한 도시, 뜨거운 열정이 숨쉬는 도시.
3: 여기는 연길.

0: 큰 도심 속에 명조와도 같은 아름다운 연길. 넘치는 인정으로 늘 푸르고 빛나는 도시 연길.
1: 풍부한 자원으로 행복한 인생을 꽃피워가는 내 고향 연길에서 상큼하고 푸른 꿈을 키워갑니다.
2: 매주일과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민족 단결의 꽃을 피우리를 준비했습니다. 중화의 대가정 속에서 한마음 한뜻으로 찬란한 역사를 써내려가며 민족 단결의 꽃을 피워내는 아름다운 모습을 활기찬 정서로 노래했습니다. 산과 들에 활짝 핀 어여쁜 꽃송이, 다채로운 빛깔 어우러져 바람 따라 춤추는 저 꽃잎처럼 미래의 꿈을 향해 함께 달리네. 함께 부르는 노래가 대지에 울려 퍼지고 어깨 나란히 손을 잡고 찬란한 내일을 쓰리라. 한 마음 한 뜻으로 아름다운 꽃을 피우리.

0: 30여 년간 쌓아온 탄탄한 진료 수준으로 수많은 환자분들이 믿고 찾는 고로동 의사는 중2세가 제4대 전승인이고 3급병원 특별초빙 전문가입니다. 고로동 의사는 려농성 중리학회 리사이고 중화중리학회 내경분회 위원이며 두 가지 국가의료 특허를 보유했습니다. 풍부한 임상 경험을 바탕으로 당뇨병 합병증, 관상동맥질환, 불임증, 각종 종양 등 환자들의 난치성 질환을 전문적으로 치료해드리고 있습니다. 난치병으로 고민하고 계신다면 고로동 의사의 정확한 진료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지점은 연길 동백 슈퍼마켓 서쪽 50m에 위치한 상강중의관입니다. 문의전화는 432-3777번, 432-3777번입니다.
1: 북올테는 여러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고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0: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투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반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치료 제품입니다. 국가외용약 비준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매대입니다. 문의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1: 세상에 사랑을 전하고 온기를 나누는 당신과 나의 건강지킴이 연변신약대약방. 연변신약대약방은 백성들이 안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약방입니다.
0: 투골테는 여러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고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투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판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치료 제품입니다. 국가외용약 비준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문의 전화는 501-7755번, 501-7755번입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피부 문제로 괴로우신가요? 길태종이 진찰부에서는 상처가 잘 아물지 않고 화상 6창, 마른 보짐, 피부염, 습진, 백반증, 로련성 피부 가려움증, 모낭염, 여드름, 대상포진, 입술염증, 발무좀, 손습진, 당뇨병, 족부병변 등 완고성 피부질환을 치료해드립니다. 길태종이 진찰부는 20년 림상 경험과 국가특허보건기술로 믿을 수 있는 치료를 제공합니다. 또 안정성이 좋은 약제를 사용하기 때문에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가 있습니다. 현재 모든 피부질환 환자들에게 1회 무료 치료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지점은 연결시 서시장 북쪽 활력성 1층에 위치해 있고요. 문의 및 예약 전화는 276-5000번, 276-5000번입니다. 피부 고민을 끝내고 건강한 피부를 되찾는 기회 놓치지 마십시오.

장약 심리방은 서장 지역에서 몇백 년의 역사를 기록을 하면서 후세에 전해진 서장약으로서 국내에 수십 명 국위급 전문가들이 15년 동안 연구를 거쳐서 현대적인 고신기술로 제조한 소분자 중약입니다. 장약 심리방은 해발이 4,500m 이상이 되는 설상고원지구의 야생약재와 새로운 치료방법 파핵용지효소, 선진적인 초임계 생물신경활성효소를 추출하여 신체에 막힌 곳을 뚫어주고 영해시켜주며 통하게 하는 방법과 신경세포를 빠른 속도로 수복해줌으로써 손상된 개뇌신경망을 소통시켜주고 신경전달을 제대로 해주는 데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장약 심리방은 기와 혈을 보충해줄 뿐만 아니라 관상동맥경화, 관심병, 협심증, 심근경색, 고혈압, 뇌위축 등 질병에 뚜렷한 효과가 있고 뇌동맥경화, 뇌경색, 뇌출혈 후유증으로 인해 가슴이 두근거리고 황황해하며 흉부 압박감, 숨이 차고 머리가 어지럽고 무겁거나 사지가 저리고 입과 눈이 삐뚤어지면서 언어장애가 있고 반신불소, 걸음걸이가 원을 그으며 걷거나 팔을 굽히기 힘들고 정신이 흐리멍텅한 증상, 침을 흘리고 음식을 넘기기 힘든 증상, 대소변 장애가 있거나 변탄 마비 증상을 잘 치료합니다. 판매 지점 연결시 상강중리관 원천성 슈퍼마켓, 지금의 동백 슈퍼마켓에서 서쪽으로 50m 떨어진 곳, 문의 전화 2417979, 2417979번입니다.

0: 안녕하십니까? 매일 오후 3시 30분부터 4시 사이로 보내드리는 장약심내방에 대한 건강자문 프로시간입니다. 네, 생방송실 전화가 열려져 있는데요. 각종 질병에 대해서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291-9333번, 291-9333번입니다. 네, 허 선생님과 함께 장약 심내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자세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1: 네, 장약 심내방을 소개해 드립시다. 예, 장약 심내방을 저희가 이제 오랫동안 지금 소개해 드리고 있는데, 주로는 지금 경동맥방 콰리 있어가지고 근심하던 이런 분들이 이 장약 심내방을 쓰고서 어떤 분들은 넉 달 반, 어떤 분들은 다섯 달, 여섯 달, 일곱 달 이렇게 여덟 달을 쓴 후에 병원에 가 검사했는데, 어떤 분은 왼쪽 경동맥이 빵콰리 좀 큰 게 있던 게 없어졌고, 또 어떤 분은 오른쪽 왼쪽 경동맥이 작고 큰 게 몇 개 있었는데 빵콰리 여러 개 없어진 분들도 있습니다. 경동맥 빵콰리 때문에 항상 시한폭탄을 안고 사는 신세 같아서 근심 속에서 살았다던 이런 분들도 지금 이 장약 심내방을 쓰면서 경동맥 빵콰리 없어진 걸 직접 신부 거부할 수 있게 이 보고단을 보고서 확실히 효과나는 약이라고 너무도 좋아하셨습니다. 저희는 어느 만큼 이거 쓰고 경동맥이 빵콰리 있는 이런 분들 가서 병원에 가서 검사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경동맥 빵콰리 몇 개 있던 분들 혹시 몇 개나 없어졌는지 이걸 저희가 알기 위해서 그분들한테 객관 검사하라고 하죠. 그래서 지금 오랫동안 이거 소개해드리고 있으면서 많은 분들이 그 경동맥 빵콰리 없어진 걸 보고 있습니다. 이 경동맥 빵콰리라는 거는 혈관 병내 지질하고 석회화 물질 그리고 섬유 조직이 축적돼서 형성된 비정상 구조입니다. 일반적으로 표면이 매끄럽고 석회화가 많은 것이 있고 다른 하나는 지질액이 크고 표면이 불규칙적인 이런 빵콰리 있습니다. 이런 단단한 빵콰리 플라크죠. 이 빵콰리라는 게 이런 단단한 빵콰리 있는가 하면은 부드러운 빵콰리도 있습니다. 이 软빵콰리 软빵콰리도 좋고 부드러운 빵콰리도 좋고 硬빵콰리도 좋고 다 우리 동맥안이 잡질이기 때문에 우리 몸에 큰 위험을 가져다 줍니다. 경동맥 빵콰리라는 것은 목에 올라가는 동맥을 경동맥이라고 합니다. 머리에 올라가는 혈액량이 80% 이상이 경동맥을 통과하죠. 이 경동맥을 통과하는 혈액량이 많기 때문에 혈액 속에 잡질들이 가라앉기 쉽습니다. 이렇게 노폐물이 혈액 속에 가라앉으면 혈액 속에 중성지방이 높아가지고 빵콰리라는 게 생깁니다. 그러면 피가 머리로 올라가는 것을 막아놓기 때문에 노궁수의 부수라는 게 생기면서 머리가 어지럽고 아프고 하품이 사순합니다. 이런 빵콰리를 제거하지 않으면 뇌 위축이 빨리 와가지고 기억력이 떨어지면서 치매도 쉽게

0: 깨울 수 있고 신경 전달이 안 되면서 파키슨 증상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예, 경동맥 꽝카리 두께가 한 2mm를 초과하게 되면은 혈액이 흐름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대뇌의 허혈 증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뇌경색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러기 때문에 이런 분들 꼭 꽝카리를 없애는 데 중점을 두고 치료해야 되죠. 예, 이 장약 심내방이라 할 때 먼저 파핵 용지 효소라고 이 성분이 아주 특수한 핵심 성분인데 이런 파핵 용지 효소로 뚫어주고 녹여주고 통하게 하는 이런 방법으로 우리 신체의 막힌 곳을 해결해 준다. 그리고 경동맥 꽝카리 있는 분들한테 먼저 혈액 중의 혈질을 낮춰줘서 노폐물과 독소가 쉽게 산생하지 않게 해줘야 됩니다. 예. 그래야만 잉빵콸이 생겨 안 나죠. 예. 그리고 혈관 내벽에 손상을 주지 않으면서 우리 몸 속이 점밀도 지단백하고 혈액 속이 대량이 유익한 그 지방산을 혈관이 상처받은 위치에 놓지 않고 혈관 중막층에 혈관도 몇 개층이 있습니다. 예. 그렇게 약하지만은 예. 그런데 이 혈관 중막층이라는 게 중간층 말합니다. 예. 그런 혈관 중막층으로 침투시켜주기 때문에 부드러운 빵칼이 형성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 혈전을 녹여주고 혈류를 풀어줘가지고 빵칼을 녹여서 소분자로 만들어가지고 이산화탄소하고 물로 변화시켜주어가지고 호흡을 통해 체외로 배출시켜줘야 됩니다. 그리고 대소변을 통해 또 체외로 배출시켜줘야 되죠. 우리 장약 심내방에는 혈질을 내려주고 혈전을 녹여주고 어혈을 풀어주는 이런 성분인 소홍화하고 지룡, 당귀하고 소목, 담남성하고 우슬이 들어갔고 또한 아주 특수한 핵심 성분인 파핵용지효소로 뚫어주고 녹여주고 통하게 해주기 때문에 이 경동맥 빵과를 소분자로서 녹여서 소분자로 녹여가지고 밖으로 내보내는데 제일 좋은 이야기입니다. 우리 지금 장약 심내방 8월달 우리 활동 지금 계속 진행 중입니다. 한 곽이 가격이라 할 때 330원이죠. 아홉 곽을 사시는 분들 100일 드실 수 있는 량을 더 드리는데 총금액에서 현금 500원을 빼드립니다. 그 외에 고급 항균 아이스 매트 한 세트를 더 증송해 드립니다. 그리고 17곽을 사시는 분들한테 6개월 하고도 9일 더 드실 수 있는 양을 더 드리는데 총금액에서 현금 1610원을 빼드립니다. 그 외에 본약 3곽을 더 증송해 드리고 또 세탁이 가능한 브랜드 제품 푸른팔 누에섬유 여름이불 한 세트를 더 증송해 드리죠. 36곽을 사시는 분들 13개월 하고도 5일 더 드실 수 있는 양을 더 드리는데 총금액에서 현금 4,752원을 빼드립니다. 그 외에 로인절 우리 활동 기간에만 우리 이번에 지금 8월 말일 것이 하는 게 이 로인절을 맞이하면서 했던 우리 활동입니다. 이 우리 활동 기간에만 본약 3곽을 더 증송해 드립니다. 36곽을 사시는 분들한테 또 다른 선물이 있는데 러시아 야생 해삼이 바다에서 직접 건져 올려서 말린 것입니다. 이런 고급 선물 세트 한 세트를 더 드립니다. 지금 우리 활동에 참가하실 분들 이달 말일까지 하게 되는데 241-7979번으로 전화해 주는 게 좋겠습니다.
1: 잠시만요. 문의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예, 안녕하십니까?
0: 예, 안녕하십니까?
2: 예. 저도 이게 혈압 조절에 안 돼서 한 20년 서약인 혈압약 먹으며 살다가 맨발은 선생님이 장약 심내방 강의를 듣고 심내방 먹게 됐는데 야, 혈압 조절이 얼마나 잘 되는지 몇 달 먹은 후 선생님이 지도를 받으면서 혈압이 어떻게 먹게 됐고 또 선생님이 알려주는 다른 한 가지 방법을 같이 썼는데 혈압 조절이 너무 잘 되니까 야들다만에 지금 장약 심내방만 먹고 있는데도 혈압 조절이 그렇게 지금 잘 되고
0: 잘 될 수 있습니다. 원래
2: 그리고 저는 또 이게 뇌경색 후유증에서 그냥 머리에서 소리 나고 귀에서도 소리 나고 머리 어지럽고 머리 무겁고 눈도 무거워서 뜨기 힘들었는데 이 심내방 먹으면서 눈도 예, 맑아지고 머리도 맑아지고 야 정신이 바짝 나는 기분이 영 좋습니다.
0: 아 예.

0: 예, 그리고 또, 예, 저는 이게 관절이 나빠서, 예, 조그만 거리도 걸어두고서 몇 번씩 심해 걸었는데, 지금 관절이 좋아져서, 예, 아무리 먼 거리 걸어도 지금 다리 아픈 줄도 모르고 있습니다.
1: 좋죠. 예, 그런 효과를 예. 본다, 또, 원래.
0: 맞습니다. 예. 계속 위에 아파서 소화 안 되고, 예, 식후물이 자꾸 올라오고, 그랬는데 지금, 예, 위에 아프지 않고 하니까, 예, 소화 잘 되니 밥을 많이 먹으니까, 예, 힘도 나고, 그리고 소변 차수가 많은 것도 소변 차수도 많이 줄어들었지 하니까 잠을 영 잘 잡니다, 지금.
1: 예.
0: 예. 그래, 내가 효과적으로 우리 남편도 지금 당뇨 합병증을 고생하다 지금 이약 쓰고 있는데 지금 당뇨 합병증 치료에서 이약이 먹어보니 영 효과 좋습니다, 지금.
1: 당뇨병이 합병증 치료에 효과 좋습니다, 원래.
0: 예. 그래서 우리는 이약 먹으면 건강을 챙기고 있는데 예, 오늘도 지금 배달 받아왔습니다.
1: 예.
0: 예, 그래, 특히 이 약의 성분을 보니 원래, 예, 해발 4,500m, 홍경천은 또 5,400m에 서장에서 이런 황금을로 보는 약재가 네 가지가 들어갔지.
1: 그렇지.
0: 다른 게 세 번씩 꼭꼭 먹으니까, 예, 바짝 치료하니까, 예, 확실히 다른 약에 비해서 효과가 특수합니다, 이 약.
1: 그렇습니다, 예.
0: 예. 예. 그래서, 예, 우리는 우리가 이 약 먹고 그, 저기 효과를, 예, 보니까, 예, 우리 내주에 우리 친척 친구들도 많이 소개를 했습니다.
1: 예.
0: 그래, 예, 쓰는 사람마다 효과 좋다며 좋은 약을 소개를 줬다고 지금, 예, 계속 칭찬을 받고 있습니다.
1: 하하, 예, 이 약을, 예, 예 소개를 해줘가지고, 서로 칭찬받는 사람 많습니다.
0: 예.
1: 요가에 먹습니다, 그래, 약을.
0: 맞습니다, 예. 예. 그래, 예, 내 소개를 해서 우리 그 친구들, 예, 제자를 하고, 또 경력도 없고, 좀 관절도 나쁘고 해서 지금 이게 심리방법 그런데, 야, 이면에서 진짜 잘 효과를 본다면 진짜 좋아서, 예. 전번에 얼마 못 샀다면 오늘 지금 혈인의 숟갈 배달받게 했다면 그럽대다.
1: 예, 저녁에도 배달되니까 241-7979번으로 전화하는 게 좋겠습니다. 예,
0: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3: 네,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십니까.
3: 예, 저는 혈압 조절이 안 돼. 한 30년 서약 혈압약 먹으면서 살았습니다.
1: 예.
3: 예, 그러다 선생님이 장례 신의방 강의를 듣고 장례 신의방을 먹게 됐는데 혈압 조절이 얼마나 잘 되는지 몇 달 먹은 후에 선생님 지도를 받으면서 혈압약을 적게 먹게 되고 또 선생님 알려준 다른 한 가지 방법을 같이 썼는데 혈압 조절이 너무 잘 되니까 야덟 달 만에 장례 신의방만 먹는데도 좀 혈압 조절이 정말 잘 됩니다.
1: 잘 됩니다, 원래.
3: 예, 결국 나는 예. 갱동에 오른쪽 방콜이 있어서 이래 항상 그심했는데 이 심리방 넉 달 반 먹고 내 검사했는데 아 방콜이 항상 그심한 이 방콜이 싹 없어졌을 때다.
1: 예.
3: 그러니까 야 정말 나 큰 근심대로 정말 아 현실은 났습니다. 이래 방콜 없어지니까.
1: 예. 어떤 분들은 예 그게 넉 달 반 빠른 게입니다.
3: 예. 그리고도 나는 심장도 아주 숨이 차고. 아, 저번 강은 들어가면 산소가 부족한지 겨울에도 문 열어야 이거 좀 숨이 나온 것 같고 이랬습니다.
1: 예, 심장이 네. 나쁜 사람 네. 그렇습니다.
3: 네, 그래도 심장에 돌 붙이도 그러지 그것도 가슴 답답하게 그랬는데 아, 이러다 내 약 먹으면서 아, 정말 하나하나씩 이정세 없어서 죽고 뭐 저보고 가더라도 숨이 잠들지 모릅니다, 지금.
1: 아, 좋지.
3: 아, 정말 큰 효과를 봤습니다, 이게. 예. 그리고 우리 집사람들이 또 당뇨병 합조로에 항상 머리가 어지럽 진하고 사지 저리고, 아, 이래 고생하다. 이 약 같이 이래 먹으면서부터 아, 여러 번 만에 지금 좋아졌습니다.
1: 예.
3: 예. 그래, 우리는 이 약이 확실히 특수하니까, 예. 우리 이 약을 건강 챙기기에 전번에도 또 배달을 받아, 이 활동에 참고해 배달을 받아왔습니다.
1: 예.
3: 그래, 내 소개를, 내 친구 중에, 이 친구는 잠 자지 못하고, 어디로 뛰어 자꾸 전하고, 머리 또 여러 곳이 막혔답니다, 이러노니.
1: 예.
3: 예. 그래, 이 약을 예, 소개를 먹고 있는데, 야, 조금 어지럽지 않은가, 살 같다면 영조한다, 이게.
1: 예, 어지럽지, 빨리 없어집니다.
3: 예, 그래 놓고, 야, 같이 이래, 묵묵치면서, 내, 아, 이, 코로 뺐다, 너도 허리 훅 뺐다 때는 어렵지 않나, 그러게, 조금 이정사에 없어지니까, 야, 이 약이 정말 확실히 효과 좋다면서, 이번에, 귀에, 이게 효과 좋지, 좀, 다달바다 저 오리를 빼겠단다 이 사람이.
1: 오리를 빼는 게 좋지요. 예. 그분 보고 예. 241-7979번으로 전화하라.

0: 하십시오. 예.
1: 예, 알겠습니다. 예.
2: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3: 예, 안녕하세요.
0: 예, 안녕하십니까.
3: 예, 저는 예, 상해 신야랑을 먹고 술에 효과를 많이 본 환자입니다.
0: 예.
3: 제가 저절이 안 돼가지고 예, 20년 동안 혈압약을 먹고 살았는데 예, 항성을 듣고서도 예, 이 약을 먹게 됐는데 예, 혈압도절이 얼마나 잘 되는지 예.
0: 하, 그렇죠. 예,
3: 예 몇 달 먹고서 예, 또 선생님이 지도를 받으면서 예, 혈압약을 적게 먹게 됐고 나중에는 며칠에 한 번씩 유지량으로 먹었습니다.
0: 예.
3: 그리고 선생님이 다른 한 방법을 알려주던데 예, 그거까지 있으니까 나의 혈압도절이 정말 너무 잘 됩니다.
0: 예, 그렇죠.
3: 예, 지금은 예, 작년 신내방만 먹고 있습니다. 저는 원래 또 관심병이 있어가지고 예, 숨이 많이 차고 뇌경색이 와서 머리에 계속 어지럽고 잠도 안 오고 또 신경질이 자꾸 나고 거기다 면풍까지 와서 예, 말하나 웃거나 해도 당기와 당기우면 눈이 또 예, 푸들푸들 돼가서 고생했는데 앞달 사후 이거 먹었는데 예, 너무 좋아졌습니다.
0: 예.
3: 예. 그리고 또 위도 예, 나빠가지고 위궤양이 있어서 예, 식구물이 올라오고 위가 예, 쓰리면서 예, 아팠는데 예, 지금 그것도 좋아졌고 예, 온몸이 영 좋아졌습니다.
0: 예, 좋아집니다.
3: 예, 이 약은 이 서상 해발이 그렇게 높은 곳에서 자란 야생약대들을 예, 야생약대들로 이렇게 제조한 우산약을 써 그렇는지 예, 약 효과가 예, 다른 약보다 다릅니다.
0: 예, 그렇죠.
3: 저희 남편도 예, 뭔가 검사 수치에 도달하지 못해가지고 예, 주자리에 넣는데 넣지 못했습니다.
0: 아.
3: 지금 예, 이 약만 쓰고 있는데 예, 저기나 뭔가 심장이 너무 좋아가지고 예, 용서한다 말입니다.
0: 예.
3: 예.
0: 저자를 하지 못한 이게가 검사 수치에 도달 못하면은 예. 저자를 넣지 못한다 말입니다. 그런 분들도 지금 이 약을로 그 쓰고 가지고 써가지고 예, 그렇게 좋아지는 분들이 많습니다.
3: 예.
0: 예.
3: 예 선생님 이렇게 예, 좋은 약을 소개해서 예, 너무 고맙습니다.
0: 예.
3: 예 우리 수인은 예, 심장이 너무 불편해가지고 예, 병원에 가 검사했는데 예, 방파리 있답니다.
0: 아.
3: 예, 이런 사람이 이 약을 써도 어떻게 효과 있겠지요, 예?
0: 심장이?
3: 예.
0: 머리에 방파리 있겠지. 무슨 심장? 심장.
3: 예.
0: 심장이 깨까나
3: 심장이 이렇게 막 불편해가지고 병원에 가 검사했는데 방, 무슨 방광이 있다 하는데
0: 아 그거는 예, 방광이 아닙니다. 예, 잘못 예, 들은 것 같습니다. 예, 후에 예. 잘 그거 기거 물어보고서 예. 기거 전화하십시오. 예, 예. 예. 그렇게
2: 하세요.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4: 예, 선생님, 안녕하세요.
0: 예, 안녕하십니까.
4: 예, 저는 작년에 심리방향 먹은 환자인데요.
0: 예.
4: 야, 이 약을 쓰고, 내 너무, 몸이 너무 회복이 빠르고, 너무 좋아가지고, 자꾸 방송하기 싫습니다.
0: 아이고, 예.
4: 예.
0: 예.
4: 아니, 신장이 나빠서 허리 놀라고, 후두두고 하면, 남의 말도 막 다 나고, 신기 번져진 것처럼. 꼭지 다 보면 이랬을 때
0: 심장이 나쁜 사람이 예. 다 계속 그렇게 남의 말을 세기 탄에 세기 예. 듣는단 말입니다.
4: 예. 무슨 조그만 말해도 꼬디수 이래면 아 밤에 잘 때는 왜 올릴 숨이 올라오지 그 서너 번씩 앉았다 누웠다 앉았다 누웠다 이래고 입으로 그 가슴에 원래 못 넣고 자신다 원래
0: 예.
4: 그래도 이 맨발 내 방송 듣기 좀 즐긴다 말입니다. 그래 한번 봐주드린 게 선생님이 이 이야기 제가 얘기하는 것들이니까 내 증상이 맞는 것 같아서 내 손이 이제 지금 그런 증상이 하나도 사라지고 없습니다.
0: 아, 예.
4: 몇 손도 모르겠습니다. 매일 활동하고

0: 거 보고 술 약 먹고 그렇게 영감 넣지 그렇게 맨날 출근에 다니는 거 아니에요.
1: 물어보고. 정화지니까 예.
0: 아, 장난 실감이야 그런 약 먹고 이렇게 했고 뭐 양 주고 이렇게 할 돈이 많게 할 게다 아무리 이상 없이 다닌다니까. 우리네 너지 이렇게 자기도 소개하라 해서 내게 부마든 너지 하나 소개를 해서 그 너지도 먹고 소리 많이 좋아져서 지금 회복이 빨라가지고 두 번 쌌습니다.
1: 예, 예 그랬어.
0: 두 번
1: 예,
0: 싸고 그렇지. 또 어떤 안가 있던 70대 초반이 자꾸 잡으러 가서 소리 그때 사람이 베이든 것처럼 그래. 그 아줌마에도 소개된 지 아줌마에 또 한국 가서 간병한 것 같아요.
1: 예.
0: 그래, 아줌마 전약 소개를 해서 감사하다고 전화를 자꾸 한국에서 옵니다. 뭐 감사했어.
1: 예.
0: 우리 이야기 너무 믿음이 있어서 예. 우리 엄마는 이거 무슨 그 두벌 때까지 쓰겠다고 이랬다.
1: 예.
0: 예. 근데 우리 친구도 하나에 바닥선에 경색이 있어서 예. 눈이 지치부려야 하면 맨날 누굴째 쓰면 이래매 허리 힝하고 이래매 물어봅시다. 내 이야기 먹는다까. 이 약 먹으면 어떤가 물어봅니다.
1: 예, 그런데도 잡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분이 쓰는 게 좋겠습니다. 예.
0: 예, 그래서 예. 알려드릴게요.
1: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네. 네,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3: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십니까?
3: 예, 우리도 이 그 당뇨병 쓴지 오전 2년이 거의 됩니다.
1: 예.
3: 통풍이 걸려가지고 소리, 저기나, 자기 하기 힘들었습니다.
1: 예.
3: 그래도 약 이상 약은 많이 쓰고 그랬는데도 치료가 요만치지 못했습니다. 이러다가 저 오래 한참 오래 있었는데 그 방송광고 듣고 선생님 말 듣고 이게 중풍 딱 치료한다고 보면 수제 지혜 있으니까 이거 썼는데 거기다가 저리도 선생님이 가르치는 방법대로 쓰니까 나 얘 해답 엄청 잘 돼가지고 약 있다 난 해답 약 안 먹게 돼도 안 먹어도 장량 맨 장량만 먹어도 해답 용 잘 온종도 있대다. 예.
1: 예. 온종일 잘
3: 됩니다. 약을 많이 먹습니다.
1: 예.
3: 정말 잘 이게 치료됐습니다. 예. 그래서 예. 그거에다가 또 저는 쓰이지 심장이 나쁘지 그 다음에 또 미인 아빠 밥을 잘 못 먹지 그 다음에 머리 얼빠나 지금은 예. 그전에는 이렇게 걸어 못 댕기더니 지금 제절로 예. 걸어 댕깁니다. 다른 사람은 모른다. 중풍이 걸렸나 안 걸렸나.
1: 예.
3: 이 약 때문에 얼마나 좋은데 예. 우린 해방받았습니다. 예.
1: 예.
3: 그래, 우리 또, 나도 또, 저기나, 이, 아, 심장이 나빠가서, 저리, 온몸이 불편해가지고, 매졌고, 머리 얼빠나고, 아프고, 이랬던 게, 예, 그 양 쓴 게, 지금은 팔팔해져서, 지금 오늘도, 예, 이게, 예, 그런데 팔년 하나 나왔습니다, 예.
1: 아, 예, 좋죠, 예. 예. 회복이 빠르지요, 예.
3: 예, 그래, 우린 활동할 때마다 이 약 쌉니다. 우린 죽을 때까지 두 량씩 이 약 먹고 살겠습니다.
1: 예, 예 그래도 됩니다. 이 약은 여러면
3: 예, 우리 치료를. 친구가 하나 있는데, 머리 얼빠나고, 서요, 어리버리 해서, 예, 머리 아프고, 뜨끔뜨끔 아프고, 예, 기억이 하나도 없어요. 병원에 가 검사를 한 게, 여러버리 맺혔답니다, 혈관이. 예.
1: 아.
3: 그래서 내가 그랬습니다. 오, 야, 그럼 병원에 가 벌고 그 약 써야 되지. 약이 어떤 게, 아, 나를 봐라, 약 쓸 거 얼마나 도와줬는가, 모두 쓰라고 이랬던 게, 예, 선생님과 물어봐달라고 그랬대다. 그럼 자기도 써보겠다고, 예.
1: 예, 그렇게 머리에 여러 군데 이렇게 막히면은 거기 그런 다발성 뇌경색이 왔다는 거 설명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어떤 분들은 다발성 뇌경색이 온 분들은 좀 홀씨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예, 큰 그, 예, 중병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예, 그 어떤 분들은 사지를 제 마음대로 놀릴 수 있다면서 예, 영 대수롭지 않게 그래서 예, 그것을 재료와가지고서 예, 치료를 제대로 해야 하죠. 예, 그래서 예, 한두 번 더 오게 하다 보면은 진짜 이게 치매 온다. 예. 예, 지금 이런 분들은 꼭 지금 정신 차리고 치료를 잘 해줘야 됩니다. 예. 이 뇌경색이 온 이 부위가 인지 기능하고 관련된 이런 핵심 부위나 또 기억력이 예, 여기 그 인지 기능하고 그런 관계되는 이런 부위인데 띵샹리하고의 언어 능력하고 이 집행 기능이 이런 인지 기능하고 관련된 요 부위거나 혹은 어지한 일, 금방한 일이 요거 기억하는 게 또 요 그 해마체라고의 하이마 방호이라고 있습니다. 이 거기에 지금 뇌경색이 오거나 혹은은 그 감각 신호를 전달하는 중심인 그 또 치우노라고 있는데 그 치우노의 그게 그 부분이 뇌경색이 온다 할 때 진짜로 이분이 치매 올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꼭 그 이 뇌경색이 오면은 치료를 잘 해줘야 됩니다. 예. 그 방심하고 치료를 하지 않는다면은 이 그 나중에 큰 병으로 이어질 수 있죠. 중병으로.

0: 예. 그래서 아 이분이 쓰는 게 좋겠습니다. 예. 여러 곳이 막혔으면.
1: 예. 예, 선생님 말씀 듣고 정신 차려야 되겠습니다.
0: 예, 그렇죠. 예.
1: 그러니까나 예. 쓰겠답니다. 예.
2: 예. 안녕하십시오.
0: 예. 예. 2417979번으로 전화하라 하십시오.
2: 계속 말씀 주시죠.
0: 예. 이 장약 심리방약 자체는 아, 뇌 경색이 왔거나 또 뇌출혈 후유증을 치료해 주는 이런 약입니다. 예. 이 약은 뇌 경색이나 뇌출혈을 유발하는 양리기선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예. 예, 안심하고 쓰셔도 이런 좋은 약이죠. 예. 예, 이 장약 심리방이라 할 때 예, 서상약이면서 중약으로 나온 이런 약인데 예, 환자분들 약을 배달받고 보면은 약통에 예, 그 서상의사가 장약 심리방이 주치공능에 대해 어떻게 해석하고 있고 또 중의가 아, 또 주치공능에 대해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가가 다 따로 적혀져 있습니다. 예, 맨 위에 예, 서상의사가 그런 그 해석하는 주치공능이 있고 금방 그 아래에 또 그 중의가 해석하는 이런 주치공능이 따로 있죠. 예. 서상의사하고 중의가 병을 진단하는 방식 예, 그리고 치료 방식이나 이론 체계가 다릅니다. 예. 예, 서상의사가 해석하는 이런 주치공능에는 아, 혈액형 협심증을 치료해주는 이런 약이라고 딱 밝혀놨습니다. 예. 예, 서상의사는 혈액형 협심증을 심근경색형 관심병이라고 합니다. 예. 이 병이 주요 증상이라 할 때 입안이 말라두고 해눈증이 나고 눈 주위 혈관이 확장되고 식은땀을 흘리게 됩니다. 예. 몸을 만져보면 썰렁한 느낌이 들고 가슴 통증이 지속되죠. 예. 그리고 섬이 올라오지 않아가지고 헐떡헐떡거리면서 발작시 눈을 벌떡 올리뜨고 바라만 보고 있을 뿐 말을 할 수 없는 이런 증상이 나타나는 것을 말한다. 예. 서상의사가 해석하는 주치공능에는 이런 혈액형 협심증 치료에도 효과 있다가 써놓았습니다. 예.
2: 네, 이 시간 방송 이만 줄일게요.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3: 장약심리방은 서장 지역에서 몇백 년의 역사를 기록을 하면서 후세에 전해진 서장약으로서 국내에 수십 명 국위급 전문가들이 15년 동안 연구를 거쳐서 현대적인 고신기술로 제조한 소분자 중약입니다. 장약심리방은 해발이 4,500m 이상이 되는 설상고원지구의 야생약재와 새로운 치료방법 특효성분인 파핵용제효소, 선진적인 초임계 생물신경활성효소를 추출하여 신체에 막힌 곳을 뚫어주고 여해시켜주며 통하게 하는 방법과 신경세포를 빠른 속도로 수복해줌으로써 손상된 대뇌신경망을 소통시켜주고 신경전달을 제대로 해주는 데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장약심리방은 기와 혈을 보충해줄 뿐만 아니라 관상동맥경화, 관심병, 협심증, 심근경색, 고혈압, 뇌위축 등 질병에 뚜렷한 효과가 있고 뇌동맥경화, 뇌경색, 뇌출혈 후유증으로 인해 가슴이 두근거리고 황황해하며 흉부 압박감, 숨이 차고 머리가 어지럽고 무겁거나 사지가 저리고 입과 눈이 삐뚤어지면서 언어장애가 있고 반신불소, 걸음걸이가 원을 그으며 걷거나 팔을 굽히기 힘들고 정신이 흐리멍텅한 증상, 침을 흘리고 음식을 넘기기 힘든 증상, 대소변 장애가 있거나 변탄 마비 증상을 잘 치료합니다. 문의 전화 2421

안녕하세요, 여러분. 행복 가득 웃음 가득한 프로그램 출발 라디오 소그로입니다. 저는 리봉입니다. 요즘 캠핑을 즐기는 분들이 갈수록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캠핑을 갔다가 배가 아프다거나 벌레에 물리고 또 햇볕에 화상을 입거나 열사병으로 쓰러지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캠핑의 낭만을 즐기면서도 건강을 지키려면 사전 준비와 현명한 대처가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자, 오늘 시간에는 건강하고 즐거운 캠핑을 위해 숙지해두면 좋은 정보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마련해봤습니다. 캠핑 중 지키면 좋은 건강수칙, 벌레와 자외선 대처 방법, 음식물 보관 및 식중독 예방 방법, 캠핑 갈 때 챙기면 좋은 상비약, 그리고 캠핑 중 발생할 수 있는 응급 상황 대처 방법까지 하나하나 알아보겠습니다. 날씨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주 기상부문에서 오늘 오후 보내온 일기예보에 따르면 오늘 저녁부터 내일 낮까지 전주 각지는 구름이 많겠으며 때로는 소나기 혹은 천둥, 번개를 동반한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네, 저녁에는 1, 2급의 편동풍이 불겠고 낮에는 2, 3급의 편동풍이 불겠습니다. 전주 최저기온은 섭씨 영상 17도, 최고기온은 섭씨 영상 29도입니다. 우리 주 공기오염 기상조건지수는 1급으로 전해왔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캠핑은 대부분 야외에서 진행됩니다. 한낮의 뜨거운 햇볕은 생각보다 강력합니다. 자외선은 피부 노화는 물론 장시간 노출되면 피부 화상이나 열사병까지 일으킬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캠핑장은 그늘이 부족한 경우가 많고 물가나 모래사장에서는 자외선이 반사돼 더 강하게 피부에 닿을 수 있습니다. 물과 모래는 자외선을 50에서 50%까지 반사하기 때문에 그늘에 있어도 방심할 수 없습니다. 네, 캠핑 시 자외선과 열사병 예방을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조치를 꼭 취해야 합니다. 모자는 꼭 챙겨야겠습니다. 챙이 넓은 모자가 얼굴과 목을 가리는 데 좋습니다. 야구 모자보다는 야외 활동용 챙이 넓은 모자를 쓰는 것이 자외선 차단에 더 효과적입니다. 목 뒤쪽까지 가려주는 모자라면 더욱 좋습니다. 자, 선글라스도 중요합니다. 자외선은 눈에도 손상을 줍니다. 장시간 야외에서 보내는 이 캠핑 특성상 자외선 차단은 가능한 기능이 있는 이 선글라스를 착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외선 차단 성능 표시가 있는 제품을 선택하면 자외선을 99% 이상 차단할 수가 있습니다. 선크림은 외출 20분 전에 듬뿍 발라야 합니다. 땀을 흘리거나 물에 젖은 후에는 바로 덧발라주는 것이 좋습니다. 캠핑은 움직임이 많아 땀을 많이 흘리기 때문에 2시간마다 덧바르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귀 뒤, 목 뒤, 발등, 손등 등 놓치기 쉬운 부위도 꼼꼼히 발라야 합니다. 물놀이를 할 때는 방수 기능 있는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열사병 예방을 위해서는 물을 자주 마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갈증을 느끼기 전에 마셔야 합니다. 캠핑 중에는 쉽게 물 마시는 걸 잊어버리기 쉽기 때문에 30분에서 1시간마다 한 잔씩 마시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음주는 탈수를 더 악화시키는 게 주의해야 합니다. 알코올은 리뇨 작용을 촉진해서 체내 수분을 빠르게 배출합니다. 가장 더운 시간대인 오전 11시부터 오후 3시까지는 그늘에서 휴식을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시간에는 텐트 안이나 햇빛 가림막 아래에서 쉬거나 계곡 물놀이를 하더라도 자주 휴식해야 합니다. 텐트 안은 햇빛이 직접 내리쬐면 금방 찜통이 되기에 햇빛 가림막이나 그늘막을 함께 설치하는 것이 좋습니다. 혹시라도 어지러움이나 메스꺼움, 극심한 갈증, 평소보다 극심한 피로감이 느껴진다면 즉시 시원한 곳으로 이동하고 물을 마시며 체온을 낮추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이런 증상은 열사병의 전조 증상일 수 있답니다. 캠핑의 가장 큰 적은 바로 모기와 벌레들입니다. 자, 모기는 말라리아나 일본뇌염 같은 질병을 옮기기도 합니다. 특히 해질녘과 새벽녘 시간대 모기 활동이 가장 활발하기에 이 시간에는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벌레와 곤충 대처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모기 기피제는 필수입니다. 캠핑장에 도착하기 전에 미리 뿌려두는 것이 좋습니다. 옷 위에도 뿌릴 수 있는 제품이면 더욱 좋겠습니다. 천연 성분의 기피제는 효과 지속 시간이 짧기에 자주 덧발라야 합니다. 그리고 디에트 성분이 함유된 제품은 효과가 길지만 어린이에게 사용할 때는 농도를 확인해야겠습니다. 모기는 주로 해질녘에 활동합니다. 해가 지기 시작할 무렵부터 긴 소매, 긴 바지를 입는 것이 좋습니다. 얇은 옷도 모기를 막는 데 효과적인데요. 밝은 색상의 옷은 모기를 덜 유인하기에 캠핑복으로 밝은 색상을 선택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텐트 안에 모기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텐트 입구는 항상 닫아두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텐트를 열고 닫을 때 빠르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캠핑용 모기장이나 방충망이 있는 텐트라면 더욱 안전합니다. 텐트 내부에서 모기향이나 전기 모기 퇴치기를 사용하는 것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꼭 안전에 주의해야 합니다. 보리수에 쓸 때를 대비해 달콤한 음료나 음식은 밀폐 용기에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벌은 단 음식에 잘 모여듭니다. 음식을 먹은 후에는 주변을 깨끗이 청소하고 음식물 쓰레기는 바로 밀봉하여 버리는 것이 좋습니다. 벌집이 보이면 절대 가까이 가지 말아야 합니다. 만약 벌이 주변에 날아다닌다면 가만히 있거나 천천히 자리를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손으로 휘두르면 벌이 공격적으로 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벌을 피할 때는 격렬한 움직임을 피하고
천천히 이동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서울대의 캠핑장은요, 세균이 번식하기 가장 좋은 환경이 됩니다. 음식을 조금만 방치해도 위험해지는데요. 자, 계속해서 캠핑장에서의 음식물 보관과 식중독 예방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날씨가 더우면 세균이 매우 빨리 번식합니다. 음식은 실온에 2시간 이상 두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음식을 실온에 보관할 때는 반드시 뚜껑을 덮고 직사광스를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음식과 음료를 시원하게 보관할 아이스박스는 꼭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음식은 5도 이하로 유지해야 합니다. 얼음을 넣을 때는 음식과 직접 닿지 않도록 비닐이나 용기에 담는 것이 좋습니다. 얼음이 녹으면 물이 생겨서 음식이 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생고기, 생선, 채소를 손질할 때에는 도마와 칼을 구분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교차 오염이 식중독의 주요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이죠. 색상별 도마를 사용하면 구분하기 쉽습니다. 빨간색은 고기용, 파란색은 생선용, 초록색은 채소용으로 사용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그리고 도마와 칼은 사용 후 즉시 깨끗이 씻고 소독하는 것이 좋습니다. 고기와 생선은 충분히 익혀 먹어야 합니다. 겉만 익고 속이 덜 익었는지 확인해야겠습니다. 닭고기는 특히 살모넬라균 위험이 높기에 완전히 익을 때까지 조리해야 합니다. 고기 온도계를 사용하면 중심 온도가 75도 이상인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캠핑 전에 음식은 미리 손질해서 가져가는 것이 좋습니다. 현장에서 생고기를 자르면 위생관리가 어렵습니다. 집에서 깨끗이 씻고 자른 후 밀폐용기에 담아가는 것이 좋습니다. 음식 재료는 종류별로 나누어 보관하면 사용하기 편리합니다. 남은 음식은 다음날 아침까지 두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아침에 먹더라도 반드시 끓이거나 완전히 데워서 먹어야 합니다. 세균으로 하여 생긴 독소는 데운다고 없어지지 않을 수 있기에 의심스러우면요, 과감히 버리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리고 캠핑 중에는요, 생각보다 많은 수분이 빠져나갑니다. 땀을 많이 흘리는데 놀다 보면 물 마시는 걸 자주 잊어버립니다. 캠핑 시 수분 관리와 탈수 예방 방법은 이러합니다. 물은 30분에서 1시간마다 한 잔씩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갈증을 느낄 때는 이미 탈수가 시작된 상태입니다. 캠핑장에 도착하자마자 물을 충분히 마시고 활동 중에도 규칙적으로 수분을 보충해야 합니다. 커피나 술, 탄산음료는 오히려 탈수를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카페인과 알코올은 리뇨작용을 한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물과 이온음료를 번갈아 마시는 것이 우리 몸에 가장 좋습니다. 이온음료는 당분이 많기에 물과 1:1 비율로 희석해서 마셔도 좋습니다. 땀을 많이 흘리면 전해질도 빠져나갑니다. 이온음료나 전해질 보충제를 준비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물만 계속 마시면 오히려 저나트륨 혈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전해질이 부족하면 근육경련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소변 색상을 확인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소변색이 진한 노란색이라면 탈수 상태란 신호가 됩니다. 연한 노란색이나 거의 무색에 가까워야 수분이 충분한 상태입니다. 캠핑 중에는 평소보다 더 자주 화장실 가더라도 물을 충분히 마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캠핑 중에는 응급 상황도 나타날 수가 있는데요. 자, 응급 상황 대처 방법을 잘 숙지해두면 뜻밖의 상황에도 지혜롭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자, 먼저 보리에서였을 때입니다. 침이 남아있다면 카드 뒷면으로 이 볼에 침을 긁어서 제거하는 것이 좋습니다. 핀셋으로 집으면 독이 더 들어갈 수 있으니 절대 피해야 합니다. 얼음 찜질로 붓기를 줄이고 깨끗한 물로 씻어야 합니다. 볼 침을 제거할 때는 동낭을 누르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만약에 호흡 곤란이나 얼굴 붓기, 어지러움, 혈압 저하 증상이 나타난다면 즉시 120에 전화해야겠습니다. 이는 심각한 알레르기 반응, 중증 과민성 쇼크 혹은 호흡곤란 증상으로 이어질 수 있답니다. 과거에 보리에서 알레르기 반응을 보인 적이 있다면 더욱이 아드레날린 자동 주사기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다음은 화상인데요. 모닥불이나 휴대용 가스난로, 뜨거운 그릴을 다룰 때 발생합니다. 화상 부위를 흐르는 미지근한 물에 10분에서 15분 이상 식힙니다. 절대 찬물이나 얼음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지 말아야겠습니다. 물집을 터뜨리지 말고 깨끗한 거즈로 살짝 덮은 후 병원으로 갑니다. 된장이나 치약을 바르는 것은 절대 하면 안 되겠습니다. 이러면 감염 위험만 높아집니다. 화상 부위에 연고를 바를 때는 반드시 화상 전용 연고를 사용해야 합니다. 열사병이 의심된다면 즉시 그늘로 옮기고 옷을 느슨하게 풀어줍니다. 찬물에 적신 수건으로 목과 겨드랑이, 사타구니를 식혀주고 의식이 있다면 시원한 물이나 이온음료를 조금씩 마시게 합니다. 의식이 없다면 억지로 물을 먹이지 말고 즉시 120에 전화하여 신고합니다. 열사병은 체온이 40도 이상으로 올라가는 응급상황에 속하는데요. 근육경련, 즉 쥐가 났을 때는 물속에 있다면 먼저 안전한 곳으로 이동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쥐가 난 부위를 천천히 펴주고 마사지 해줍니다. 수분과 전해질을 보충합니다. 그리고 근육경련은 탈수나 전해질 불균형이 주요 원인이므로 평소에 충분한 수분과 이온음료를 섭취하는 것이 예방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캠핑 중 지키면 좋은 건강수칙, 그리고 벌레와 자외선 대처 방법, 그리고 음식물 보관 및 식중독 예방 방법, 그리고 캠핑 갈 때 이 발생할 수 응급 상황 대처 방법까지 상세히 알아봤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외선 차단과 열사병 예방을 위해 모자, 선글라스, 선크림을 준비하고 물을 자주 마십니다. 그리고 모기와 벌레를 피하기 위해서 기피제를 사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긴 옷을 입는 것이 좋다고 하네요. 자, 그리고 응급 상황에 대비해서 상비약과 응급처치 요령을 미리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자, 캠핑은 자연 속에서 몸과 마음을 쉬게 하는 좋은 활동인데요. 자, 오늘 전해드린 안전수칙, 그리고 잘 지키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러한 것들 지키면 우리들의 목숨과 그리고 우리들의 안전을 지킬 수가 있답니다. 특히 아이들과 함께하는 캠핑이라면 더욱 세심한 준비와 주의가 필요합니다. 자, 오늘 저희들이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청취해준 여러분 고맙습니다.

연길시 현대병원은 탄탄한 의료진과 MRI, CT, 채색 초음파 진찰기, 해부도 초음파 치료기, 현대수술치료실 등 첨단 의료검진 설비가 구전한 중서일을 결합한 종합성적인 병원입니다. 현대병원의 리관대 원장님은 40여 년의

공부한 임상 경험과 종이 서열을 결합하여 병을 치료하며 진맥으로 병을 정확하게 진단합니다. 리 관례 원장님은 부강주사요법의 창시자이며 또한 중국 고급 침구사, 중국 명의협회 상무이사이시고 특효의술 우수인재상을 수여받았으며 연계시 대퇴골 무혈괴사연구소 소장 등 많은 영예증서를 받으신 분입니다. 연결시 현대병원에서는 독특한 치료 방법인 부강주사요법으로 주로 대퇴골 무혈괴사, 척추협착증, 무릎퇴행성 관절염 등 일체 골관절 질병을 효과적으로 치료합니다. 그 외에도 두통, 치아통, 3차 신경통, 대상포진통증, 담결석, 신결석과 고혈압, 당뇨병, 천식기관지염, 인후염, 비염, 맹장염, 치질, 정맥곡장, 습진 등 질병들을 수술 없이 부강주사요법으로 빠른 시간 내로 치료되게 하며 질병 진단이 확실하지 못하고 오래도록 치료해도 효과 없는 의난병도 부강주사요법으로 치료해드립니다. 각종 질병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은 하루빨리 연결시 현대병원의 리관례 원장님을 찾아가십시오. 연결시 현대병원은 연결시 국자거리 북대 립체교 부근에 위치했습니다. 3선, 11선, 22선, 29선, 38선, 47선 공공버스를 타고 변방호텔역에서 내려 오른쪽 6층 건물로 오시면 됩니다. 연계전화 265-2120번, 265-2120번입니다.

0: 안녕하십니까? 건강한 일상을 함께 만들어가는 건강자문 프로 시간입니다. 현대병원의 후원으로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선생님 모시고 각종 질병에 대한 정확한 이학 정보를 전해드리고 청취자분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함께 궁금증을 풀어드리는 시간입니다. 매일 오후 4시 30분부터 5시까지 여러분들과 함께하는데요. 방송을 들으시면서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291-9333번, 291-9333번입니다. 네, 김 선생님 모시고 현대병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하십니까.
0: 반갑습니다. 자세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1: 예, 네, 영길시 현대병원 하면 그 어떤 다른 병원보다 독특한 특점의 치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 가나 잘 낫지 않는 여러 만성병 또는 난치병 치료에 있어서 좋은 효과 볼 수 있도록 해드리는데 그 치료 방법이 무엇인가 하면 면역각성요법하고 부강주사요법입니다. 이 두 가지 치료법은 다만 영길시 현대병원에서 몇십 년 동안 연구 개발해낸 혁신적인 치료입니다. 그래서 잘 낫지 않는 여러 난치성에 또 각종 그 퇴행성 질환, 면역성 질환에 여기에는 여러 골관절 질환에 나이가 들어서 발생하는 여러 퇴행성 질환도 그렇고 또 여러 또 통증에 원인 모를 난치성에 이런 통증에도 그렇고 그리고 또한 특히 잘 낫지 않은 병이 무엇인가 하면 자가 면역성 질환입니다. 이게는 류마티스 관절염을 비롯해서 쇼그렌 증후군이라든지 섬유근육통 이런 여러 난치성 질병에 또 여러 가지 잘 낫지 않은 비부질환에 이런 병들에 있어서 영길시 현대병원을 찾으면 생각 외로 뭐 돈도 많이 들이지 않고 좋은 효과 볼 수 있는데 현대병원은 그래서 치료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효과에 대해서 완전 책임지는 것이 이것이 바로 그 현대병원의 독특한 특점입니다. 치료해서 효과 있으나 없으나 그저 하는 것이 아니라

0: 아니라 그 치료해서 낫을 때까지 또 3년 동안 책임지고 예 낫을 때까지 치료해 드립니다. 아마 이렇게 할 수 있는 병원은 전국 각지에 어디나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예, 요즘 계속 소화계통의 또 장질환에 대해서 많이 얘기 드렸는데 오늘은 그 역류성 식도염에 환자가 문의를 하셨습니다. 오랜 기간 위식도 역류로 해서 식사 후에 누우면 속이 쓰리고 식도가 화끈거리고 장기간 위산 억제제를 먹어도 약만 끊으면 바로 또다시 재발합니다. 예, 평생 약을 예, 먹어야 하는지 참 걱정이 된다는 문입니다.
1: 잠시만요. 문의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댄스님 안녕하십니까?
0: 네, 말씀하세요.
2: 예, 내가 대병원에 다니면서 허리 여쭈가만 달 줄러서 허리 쓰기 못해서 대기비 치료를 받았습니다, 이미.
0: 예.
2: 예, 나는 여러 번 치료를 받고서 지금 관계해서 잘 걸어댑니다.
0: 원래는 잘 걷지 못했습니까?
2: 예, 못 걸었습니다. 예, 나는 이 주간판 탈출에다가 좀
0: 협착이 옵니다. 주간판 탈출이 되면 예, 그래서 예. 한 몇 미터나 걸었습니까?
2: 그 펌은 뭐 20미터나 걸었게
0: 그럼 좀 엄중했습니다. 예,
2: 예, 그리고 조금 앉아있고 앉아 그리고 닥쳐야 허리 꺾으라 못 걷겠다.
0: 네, 자꾸 앞으로 구부러지고 예, 펴기 어렵고 예.
2: 이 어깨서 걸으면 좀 낫고요. 허리 펴자면 미녀 못 걷겠단 말이에요.
0: 예.
2: 최근에 이 부강수사료 뽑으러 했는데 어디 가서 네 번 치료를 받았습니다.
0: 네 번 예.
2: 예, 완쾌해서 지금 이 허리를 펴고 대고를 씻고 통증이 이렇습니까? 이 허리
0: 펼 수가 있고 예.
2: 예, 이래서 지금 많이 나서서 지금 이제 얼마 전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나신 거 보고 우리 어디가
0: 네.
2: 우리 언니 좀 지혜가 있습니다. 그래도 아까 우리 언니도 이렇게 이 허리가 이전에 이렇게 저기 번쩍어가지고 저리 사기했습니다.
0: 상한 적 있습니까? 예.
2: 그때 치료라고 괜찮던 게 좀 이렇게 나이 드니까 그 자리가 돌아서면서 자꾸 아파서 저기 달아눕기도 바쁘고 걷기도 바쁘고 했단 말이다.
0: 네.
2: 약도 많이 썼습니다.
0: 그렇겠죠. 예.
2: 예, 그렇게 좀 집이라 봐서 제가 나을 같다고 또 소용없다란 말이다.
0: 네.
2: 그래서 저는 예전 제 듣고 하니까 치료를 포기하고 이대로 살자 이랬단 말입니다.
0: 연세 있다고 치료 못하는 게 아닙니다. 예.
2: 예. 그래서 저기 그러면 하루하루가 얼마나 고통스럽습니다.
0: 그럼요, 예.
2: 그래서 내가 권고를 해서 예, 좀, 치료를 하자고 소리 권고를 하니까 난 좀 빠지더란 말입니다.
0: 예.
2: 그래서 좀 내일로 가서 좀 치료받자고 예약하자고.
0: 저 처음입니까, 그분은? 예, 네. 처음, 예. 연세에 있어서 치료 못한다, 이런 건 없습니다. 아무리 엄중해서 큰 병원 찾아가면 수술이 필요한 정도라 해도 현대병원에서는 수술 없이 치료해드립니다. 예, 돈도 적게 들고 치료 시간이 짧고 부작용이 없고 문제는 낫을 때까지 책임지고 치료해드립니다. 예. 1652120에다가 전화하면 예약이 됩니다.
2: 예, 알았습니다. 수고하세요.
1: 예.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3: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0: 말씀하세요.
3: 네, 우리 언니 여수그만 협박도 있고 태양성 감별이 있어 현대병원에 가서 치료를 3번 했습니다.
0: 네.
3: 예. 예, 허리 아파서 예, 허리 아프고 다리 아프고 이래 무릎이 아프단 말입니다. 얘기를 2개를 잘못 내려왔는데 3번 한 게 이제 매일 내려와서 한 것 패지 걸고 올라간다.
0: 네. 예.
3: 그리고 예, 밥이라 못했습니다.
0: 예.
3: 밥도 할 수 있고 집도 청소할 수 있고 예.
0: 예.
3: 예, 효과 용도 안 하십니다. 그래서 예, 내일 가는 날입니다. 예, 내일 가서 한번 이제 4번 맞은 한테 잃어볼 것 같습니다.
0: 4번 예.
3: 예, 3번 맞은 것도 맞는 것도 예. 또 완전히 더 이렇게 하자 언니 내일 가자고 그랬네.
0: 예, 참 엄중한 환자는 4번 치료가 소요됩니다. 예. 예.
3: 선생님 감사합니다.
0: 예, 안녕히 계십시오.
1: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4: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0: 말씀하세요.
4: 예, 우리 시동생도에 이 여수간판 돌출에다가 서리 이 작업 신공터에서 다리 줄이 자꾸 당기면서리 옹심이 아파서 앉았다 재고 일어나고 이러면서리 고사했는데 현대병원에 가서 지금 부강주사 여법을 세 번 했습니다.
0: 세 번 했습니까? 예.
4: 예, 이제 예, 이거는 완전히 잃어본디 그래도 예, 본인 자체도 그래고 선생님이 한 번도 오시라고 그러더랍니다.
0: 네, 예, 선생님이 지체 따르는 게 맞습니다.
4: 예, 그래서 내일 가는 날 돼서 가자고 그립니다.
0: 예, 그렇게 하세요.
4: 예, 감사합니다.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5: 안녕하세요.
0: 네, 말씀하세요.
5: 예, 우리 아저씨가 예, 한국에 갔다가 어제 여주판 토치돼서 그런 허리 하다가 복구했단데 어제 거기서 치료해도 아이 된단다. 그래 지내 고통스러워 왔는데 모집이도 돌아도 못 듣고 그저 예, 앉아서 그저 겸연다 엎디지도 못하고 예, 영 고통스러워 한다. 그저 땀 창창창 떨어지는데 그래 미리 가서 배우고서리 검사하고서리 저 현대병원에가 그런 주사를 부강주사를 맞을 거 안에 그래 전화드립니다.
0: 네, 방송 통해 많이 들으셨겠는데 허리 통증, 무릎 통증 예, 예 이런 병들의 현대병원의 그 부강주사가 그 효과는 아주 인정을 받습니다. 예, 265-2120에 전화 예약을 하시면 됩니다.
5: 예, 감사합니다.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6: 네,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0: 네, 말씀하세요.
6: 저는 전유선 기자가 있어서 지금 현대병원에 가서 지금 치료를 한번 했습니다.
0: 한번 했습니까? 예.
6: 아, 그냥 효과 영도 없습니다.
0: 그렇죠. 예.
6: 네. 반면에 원래 하기 전에 소변 아무리 한 네 번, 다섯 번 받았습니다.
0: 밤에, 예.
6: 그런 게 이거 아까 한 번 맞은 게 그 끝에 두 번 이상 또 아이 논다.
0: 예.
6: 선생님 효과 좋게 어디든 더 가서 한 세 번 하기만 별로 뚝 떨어질 것 같습니다.
0: 예.
6: 그래 가서 또 치료를 하자 그랬는데.
0: 예, 났을 때 잘 치료하면 좋겠습니다.
6: 예,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7: 여보세요?
0: 말씀하세요.
7: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누나가 지금 이 퇴행성 관절염 돼서 무릎이 아파가지고 저기 저 다 다리를 구속장님이 자꾸 무릎을 짚고 다니던 게 근데 병원이가 지금 부강치료를 이제 두 번 받았습니다.
0: 어, 이미 두 번이.
7: 근데 지금 그냥이 다리 아프던 것도 많이 났고 다리를 구속장님이 그, 다리를 묵어봐 그랬더니 다리가 정말 할까 봐졌단다.
0: 예.
7: 그래서 세 번째를 가다 오면 예약하다고 한다.
0: 예. 그 정도면 아마 큰 병원에서 수술이 필요하다 할 수 있고 두 번 치료로는 낫기는 해도 다 낫을 수는 없습니다.
7: 예.
0: 예, 그래서 265-2120에다 예약하시고 가면 됩니다.
7: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
1: 예, 안녕히 계십시오.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연길시 현대병원은 탄탄한 의료진과 MRI, CT, 채색 초음파 진찰기, 해부도 초음파 치료기, 현대수술치료실 등 첨단 의료검진 설비가 구전한 중서일을 결합한 종합성적인 병원입니다. 현대병원의 리관대 원장님은 40여 년의 풍부한 임상 경험과 중의서일을 결합하여 병을 치료하며 진맥으로 병을 정확하게 진단합니다. 리관대 원장님은 부강주사요법의 창시자이며 또한 중국 고급 침구사, 중국 명의협회 상무이사이시고 특효의술 우수인재상을 수여받았으며 연길시 대퇴골 무혈괴사연구소 소장 등 많은 영예증서를 받으신 분입니다. 연길시 현대병원에서는 독특한 치료 방법인 부강주사요법으로 주로 대퇴골 무혈괴사, 척수협착증, 무릎퇴행성 관절염 등 일체 골관절 질병을 효과적으로 치료합니다. 그 외에도 두통, 치아통, 3차 신경통, 대상포진통증, 담결석, 신결석과 고혈압, 당뇨병, 천식기관지염, 인후염, 비염, 맹장염, 치질, 정맥곡장, 습진 등 질병들을 수술 없이 부강주사요법으로 빠른 시간 내로 치료되게 하며 질병 진단이 확실하지 못하고 오래도록 치료해도 효과 없는 위난병도 부강주사요법으로 치료해드립니다.

0: 각종 질병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은 하루빨리 연결시 현대병원의 리관대 원장님을 찾아가십시오. 연결시 현대병원은 연결시 국자거리 북대 립체교 부근에 위치했습니다. 3선, 11선, 22선, 29선, 38선, 47선 공공버스를 타고 변방호텔역에서 내려 오른쪽 6층 건물로 오시면 됩니다. 연계전화 265-2120번, 265-2120번입니다. 네, 계속 말씀 부탁드립니다.
1: 예, 가슴이 늘 쓰리고 아프고 신물이 올라와 치료해도 잘 낫지 않는다 하는 이 증상은 흔히 위와 식도의 역류, 식도하고 위 사이에 여기 관략근이 느슨해서 역류 거꾸로 올라온다 하는 것입니다. 예, 위의 내용물 또는 위산이 식도로 역류해서 발생하는 식도의 염증을 가리키는데, 원래 정상적인 경우에는 위하고 식도의 연결 부위, 하식도 관략근에 의해서 닫혀 있습니다. 우리가 음식을 삼킬 때에는 또 식도와 위의 연결 부위가 열리고, 그 위의 경우에는 음식물이 다시 올라올 수 없도록 닫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과정의 핵심 역할을 하는 이 하식도 관략근에 문제가 생겨 기능이 약화되며, 무슨 문제인가에 반복적인 염증으로 인해서 섬유화가 되고 단단하게 되면 그 기능이 떨어집니다. 이러면 음식물과 위산이 식도 쪽으로 역류랑 거꾸로 올라온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목이 타는 것 같지, 왜 타는 것 같은가? 위산, 위산은 산도가 대단히 높습니다. 네. 일반적인 그 변기를 세척하는 그 약물보다 더 강한 산도, pH가 아주 낮습니다. 네. 이런 것이 이 그 식도 쪽으로 올라오니까 목이 타는 것 같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왜 위에서는 이럽는가? 위에도 위산이 대단히 많은데, 네네. 위 점막에는 끈끈한 점액층이 있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이것을 보호해 줄 수 있는데 식도에는 이런 점액층이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위산이 조금만 거꾸로 올라오면 목이 타는 것 같다. 가슴이 쓰리는 것 같다. 가슴이 아프다. 가슴이 아프면 보통 심장병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게 바로 식도가 지금 위산에 의한 자극입니다.
0: 잠시만요. 문의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예, 선생님 수고합니다.
1: 말씀하세요.
2: 예, 우리 옆집 할머니가 저기 자골 신경터에 요추반 투수에 헤타투이 와서 두 번 치료를 받았습니다.
1: 네.
2: 굉장히 효과를 많이 봤단다.
1: 네.
2: 내리저리고 다리 내리저리고 엉큼이라는 이게 많이 낫고 마음대로 돌아누울 수 있단다.
1: 네.
2: 예, 그래서 세 번째 치료를 내일 가자고 자문을 해달래서 그래서 전화를 겁니다.
1: 네. 원래 이 치료가 그렇게 세 번 정도는 꼭 수여됩니다.
2: 예.
1: 예, 뭐 문의할 거 없이 265-2120에다가 전화 직접 하면 예약이 됩니다.
2: 예, 그러면 저녁에는 못하지만 내일 아침에 해서 같이 가자고 한다.
0: 네, 예. 예,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 말씀 주시죠.
1: 예, 그래서 이 위식도의 이 역류 현상, 이게 관략근이가 지금 잘못했습니다. 반복적으로 이런 위산에 의한 자극으로 염증이 생기고 섬유화로서 단단해지고 기능이 떨어진다. 이 말입니다. 꽉 조일 때는 조여져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돼서 느슨하게 되기 때문에 위 안에 위산을 포함한 이런 음식물 같은 것도 꼭꾸꾸로 올라오는 느낌. 그다음에 농국이 삼킴 곤란이 나타나고, 그 외에도 마른 기침도 나고 또 쉰 목소리도 막 쉬는 것 같고,

가슴 통증, 뭐가 딱 붙어있는 여러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환자분들은 또 병원에 가서 처방받은 약이가 위산을 중화시키는 위산 억제제

0: 예, 그래서 이런 분들 영길시 현대병원을 찾으면 맞춤성 있게 위장이 예, 평활근 예, 섬유화 활성관리로서 관략근의 장력을 수복해주고 식도의 그 이 관문을 단단히 조여주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분들이 평생 위산 억제제 이전하지 않고도 만성 속쓰림이나 그리고 역류 같은 것을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환자분들은 좀 스트레스에 민감합니다. 그리고 비만한 사람, 예, 아무래도 이게 복부 압력이 커서 또 네. 거꾸로 올라갈 수 있고 또 과식하면 더 할 수 있습니다.
1: 네.
0: 그러니까 적당히 식사하고 흡연 음주도 역시 이 위식도 관략근을 파괴할 수 있습니다. 커피도 그렇고 탄산음료, 예, 이런 그 생활 습관이 예, 이 역류성 식도염을 악화할 수 있으므로 되도록 피하고 그리고 식사 후에 곧바로 눕지 말아야 됩니다.
1: 아, 네, 잠시만요.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예, 수고하십니다.
0: 말씀하세요.
2: 예, 저는 저 이 다리 통증이가 무릎 관절이가 퇴행성 관절에 진단받았는데
0: 퇴행성 예, 연세가 예, 들기 때문에 관절에 연골이 다 다스러 그렇습니다.
2: 예. 그래서 전번에 그 현대병원에 가서 이관대 선생님이 착수에 피하는데 한번 가서 이렇게 그 주사료 뽑을 맞았는데 지금
0: 예.
2: 이제 괜찮습니다.
0: 예, 한번 맞았습니까? 예.
2: 예, 쓰기 지금 그때는 수혈하면 돼. 그때는 그냥 뛰지 못하니 그래서 아스가문에서
0: 그 좀 엄중합니다.
2: 예, 엄중하다만
0: 예.
2: 선생님 어제는 몇 번 맞아야 되겠다 면서 그래 자관에 아, 나서니까는 나는 몇 번 좀 꾸준히 댕기게 살다.
0: 네, 나설 때까지.
2: 예, 내일로 드려야 했죠.
0: 한번 치료받고 며칠 지났습니까?
2: 이제 15일 됐습니다.
0: 그 너무 오래 기다렸습니다.
2: 예, 예.
0: 열흘이나 한 12날 정도 간격으로 해서
2: 아, 예.
0: 예, 치료해야 됩니다.
2: 예, 단번에 좀 났으니까는 좀 무시했다는 그건 또
0: 다시 가지 않을까 했습니까?
2: 아, 아닙니다. 일이 생겼어요.
0: 일이 생겨도 예, 병이 예. 더 중요하죠. 예.
2: 예, 또 그런 한 게 났으니까 어쨌든지 신이 가졌다만
0: 네.
2: 말 못 났다고. 예.
0: 그래서 엄중하면 예, 세 번은 기본이고 예,
2: 예,
0: 예 한 네 번 정도도 수혈될 수 있습니다.
2: 예.
0: 예, 그러나 현대병원에서는 4번 이상 치료 수혜될 때는 돈도 받지 않고 났을 예. 때까지 책임져드립니다. 예.
2: 그런 병원에 둡니다.
0: 예, 있을 수가 없습니다.
2: 그렇지만, 네, 이따 그 경계 보면 그런 것 좀 사들 바쁩니다.
0: 그렇죠, 예.
2: 예.
1: 네.
2: 사들 다음.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 말씀 주시죠.
0: 예, 이런 위식도 역류 때문에 고생하는 분들 생활관리도 잘하고 그리고 그저의 위산을 중화시키는 예, 이런 이야기만 의존하지 말고 예, 영길시 현대병원에 가서 제대로 되는 예, 치료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 연락전화는 265-2120, 265-2120이고 이 전화는 오후 4시 전까지 통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시간을 넘기지 마시고 265-2120 전화는 현대병원의 리관례 원장님이 직접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궤양성 대장염 때문에 이거죠. 대장염이라면 다 같은 게 아닙니다. 예. 그런 병도 있고 궤양성 대장염 이런 병들은 특별히 자가 면역성 질환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래도록 환자는 예, 그 소염제에 예, 약에 의존하면서 혹은 격소제에 이런 것에 의존해도 그때뿐이고 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자신 몸의 면역이 문제입니다. 면역이란 원래 자신을 지켜줘야 할 대신에 즉 외부의 세균, 바이러스, 진균, 예, 기생충 이런 것들을 예, 물리치는 것이 원래의 기능인데 거꾸로 자기 몸에 이 장염이라 하면 장벽이 돼서 예, 이게 착오를 범했습니다.

0: 장벽을 손상줘서 염증 일으키기 때문에 그래서 낫기 어렵습니다. 근향에 배도 아프고 설사도 하고 그리고 궤양성 대장염일 때에는 혈변, 예, 피가 섞인 변, 예, 이런 변을 자꾸 봅니다. 예. 여기서 그런 병은 역시 자가 면역병인데 조금 다른 점이라면 변에 예, 피는 간혹 있고 피보다 고름, 예, 예, 농성 고름 같은 게 이게 예, 위주이고 그리고 항문에 지루라는 것이 생깁니다. 지루라는 것이 그 항문의 주변에 염증으로 해서 이 고름이 새는 길이 생겼습니다.
1: 네.
0: 예. 그래서 이런 정도는 큰 병원 가면 무조건 수술하게 합니다. 예.
1: 네.
0: 예. 그리고 궤양성 대장염은 다만 그 이 결장 부위에 예. 대장 부위에 예, 해장 그 말단 대장 예, 여기가 가장 흔하고 그리고 여기 그런 병이라 할 때는 장의 그 전부에 구강으로부터 항문에 이르기까지 어디나 다 생길 수 있는데 특점이라면 연속성이 없습니다.
1: 아, 네.
0: 예, 한 단락은 정상이고 또 한 단락은 병적으로서 허로 있고 예, 염증 있고
1: 네.
0: 예. 이렇게 좀 부당합니다. 예. 예. 그리고 또 이제 얘기 드렸지만 항문에 이 그 궤양성 대장염이라 할 때는 이런 것이 없는데 그 그런 병이라 할 때는 육아종 예. 예. 그리고 이 고름이 새는 길이 생겼다. 예. 예. 이것이 좀 다른 점입니다. 네, 그리고 연속성이고, 예, 아까 그런 병은 한 단락은 정상이고, 한 단락은 병적이고, 예, 근데 이거는 아무래도 병원에 가서, 검사해야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예, 이런 병 때문에 고생하는 분들은 사실 약을 많이 썼고, 모든 여러 병원을 많이 찾고 있지만 해결이 어렵다면 영길시 현대병원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1: 네,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하셨습니다. 현대병원 지점은 북대 립체교 부근에 위치한 변방호텔역 오른쪽 6층 건물이고요. 방송 외 문의 전화는 265-2120번, 265-2120번입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뉴스입니다. 먼저 이 시간 뉴스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습근평 주석이 웽그리아 대통령에 취임한 버커 언드라시에게 축전을 보냈습니다.
0: 우리나라 외자 완종화 조치가 정밀하게 효력을 발휘하면서 외자 유치 구조가 지속적으로 새롭고 량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1: 리강 총리가 에콰도르 대통령을 접견했습니다.
0: 광동성 심수시와 신강 생산건설병단 제8사 소카자시가 올바른 지적관 수립 실천 학습 교양에서 실질적인 효과성을 거두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1: 뉴스에 이어 시사해설을 보내드립니다.
0: 아래 상세한 내용을 들으시겠습니다. 습근평 국가수석이 19일 버커 언드라시에서 축전을 보내 그가 웽그리아 대통령에 취임한 것을 축하했습니다. 습근평 주석은 웽그리아는 새 중국을 가장 먼저 승인한 국가 중의 하나로서 중국과 웽그리아의 전통적인 신선한 유관 역사를 자랑한다고 비유했습니다. 수교 70진을 내 양국은 시종 일관 상호 존중 평등 상대 호의 상생의 리듬을 견뎌왔으며 제 분야의 협력에서도 뚜렷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나는 양국 관계 발전을 매우 중시하며 버커 대통령과 함께 노력해 전통적인 친선을 이어가고 정치적 상호 신뢰와 제 분야의 실질적 협력을 심화하며 중국과 웽그리아의 신시대 전촌 후 포괄적 전략 동반적 관계가 안정적으로 오래 지속되도록 추진함으로써 양국 인민에게 더 큰 혜택을 가져다 주기를 바랍니다.
1: 습근평 총서기는 우리는 고수준의 대외 개방을 추진하고 우리나라의 초대형 시장 장점을 바탕으로 국내 대순환을 통해 전 세계에 자원 요소를 유치해야 하며 기존의 우량 외자를 남겨두는 동시에 더 많은 고품질 외자를 유치하여 무역과 투자 협력의 질과 수준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15차 5개는 전망계획 시작에 해 우리나라의 외자 유치는 안정세로 돌아서며 양호한 흐름을 보인 가운데 특히 첨단기술 산업의 외자 유치가 지속적으로 빠르게 증가하여 중국의 새 산업과 새 시장에 대한 외자 기업의 투자 강도를 높이면서 투자 유치 구조가 한층 더 새로운 방향으로 더 양호한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스위스 100년 초콜릿 브랜드의 최초 몰입형 플래그십 스토어가 개업하여 상해 회해로 상권의 상징적인 외자 최초 매장 프로젝트로 자리 잡았습니다. 해당 브랜드 그룹 관리층 구성원 마이클 슈필러는 우리 초콜릿 마스터 수업은 인증 예매가 매진되었다고 말했습니다. 나는 중국 시장을 매우 낙관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중국 시장은 활기차게 발전하고 끊임없이 성장하는 시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상해는 외국 기업이 중국에 투자하는 중요한 목적지입니다. 국가개혁개방시험지로서 중국 상해 자유무역시험구 림항신구는 제도혁신 분야에서 과감하게 탐색하고 용감하게 돌파를 이루어내며 많은 외자 기업의 정착을 이끌었습니다. 림항신구관리위원회 금융무역처 2급 주임과원 장영은 림항신구는 5개 자유, 하나의 편의 제도 체계를 중심으로 국가의 개방 확대 사업 포치를 확고히 관철하여 외자 허가 완화 정책을 선도적으로 시행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생명의학 분야의 허가제 시범 사업을 적극적으로 전개하여 세포와 유전자 치료, 혁신약품 등 신흥 분야로의 외자 기업의 진출을 집중 유도하고 전사슬 개방형 산업 생태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개방된 중국만이 비로소 현대화 중국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2025년 3월 습근평 주석은 국제공상업계 대표들을 접견하는 자리에서 대외 개방은 중국의 기본 국책이라고 표하고 중국은 고수준 대외 개방을 추진하고 있고 규칙, 규제, 관리, 표준 등의 제도형 개방을 안정적으로 확대하고 있으며 개방의 문은 점점 더 커질 뿐만 아니라 외자 유치 정책은 변한 적도 없고 앞으로도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신시대 이래 우리나라가 고품질 발전의 추진을 견지하고 고수준의 대외 개방을 흔들림 없이 확대하며 세계 각국과 함께 발전 기회를 공유함으로써 외자 기업의 중국 내 투자와 사업 진출을 위해 좋은 환경을 조성해왔습니다. 외자 유치 대성으로서 강소성은 외자 진입, 연구개발, 류통, 협력 전사슬 봉사를 최적화하고 외자 인수합병, 지분 투자, 리윤 재투자 등 다원화 협력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 강소성의 실제 외자 사용 규모는 95억 9천만 달러로 규모 면에서 전국 1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양질의 외자는 선진 제조업, 첨단 기술 산업으로 빠르게 집중되고 있습니다. 강소성 상무청 외자처 류소회 처장은 우리는 2026년 전성 외자 안정, 우수화 촉진 행동을 전개하여 새 프로젝트 유치, 외자 수준 제고, 중점 프로젝트 보장에 집중할 것이라고 표했습니다. 동시에 외자 본부 육성 정책 수정을 조속히 가동하고 외자 연구개발센터 수입

0: 제정책 실시 방안을 내놓아 상시화된 정부 기업 소통 기제를 완비화할 계획입니다. 세계 최대 규모의 응용시장, 완비화된 산업 생태계, 풍부한 혁신 전경을 갖춘 중국은 다국적 기업의 강력한 매력을 발산하고 있습니다. 첨단기술 발전 흐름에 발맞추기 위해 광동성 심수에서 연구개발센터를 설립한 한 외자기업은 올해 들어 현지 연구개발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해당 기업 중국 지역 은홍방 총경리는 상반기까지 800여만 달러의 투자를 완료했는데 주로 심수는 물론 광역도시권 연구개발센터에 투입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심수 연구개발센터를 기반으로 전 세계 업무의 확장에 지속적으로 힘을 부여할 것입니다. 산업과 혁신 생태의 상호 에너지 부여를 통해 외자 기업의 중국 내 발전은 제조 기지에서 혁신 원천지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 우리나라 신설 외자 기업 수는 5.3% 증가했고 외자 유치 규모는 4,021억 4천만 원에 달했으며 근 4,800개에 가까운 외자 기업이 중국에 대한 추가 투자를 진행했습니다. 이와 동시에 첨단 기술 산업 분야의 외자 유치가 지속적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외자의 고품질 특징이 더욱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외자 유치가 안정적으로 회복되고 호조세를 보이며 구조가 지속적으로 최적화되는 양호한 추세에 입각하여 중국은 외자 유치의 새로운 우세를 한층 더 조성하여 중국 경제의 고품질 발전에 새로운 동력을 부여할 것입니다. 상무부 외자사 맹화정 사장은 우리는 관련 조치를 발표하여 외국인 투자 봉사업이 융합화, 디지털 지능화 방향으로 전환하도록 고무하고 생산성 봉사업의 전문화, 고급화 확장을 촉진하며 생활성 봉사업의 품질 제고와 승격을 추진하는 동시에 외자 연구개발센터 지원 정책을 더욱 정비하고 더 많은 외국 고급 인재의 도입을 편의하여 혁신 성과의 산업화에 대한 지원 강도를 높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1: 국문 의리강 총리가 19일 북경에서 중국을 국빈 방문한 일가도로 노바 대통령을 접견했습니다. 의리강 총리는 올해는 중국과 일가도로가 포괄적 전략 동반적 관계를 수립한 지 10주년이 되는 해라고 밝혔습니다. 습금평 주석은 대통령 선생과 회담을 갖고 중국 일가도로 관계를 심화하기 위한 계획을 마련했습니다. 중국은 일가도로와 함께 양국 정상의 전략적 지도를 따라 정치적 상호 신뢰를 다지고 고품질의 일대일로 공동건설을 추진하며 에너지, 광물자원, 경제무역, 민생 등 분야 협력을 확대하여 양국의 현대화 건설에 더욱 잘 기여하기를 바랍니다. 중국은 앞으로도 라틴 아메리카와 카리브해 국가들이 신뢰할 수 있는 협력 파트너로 되어 에콰도르 각 각축과 함께 중국 라틴 아메리카 운명 공동체 건설이 지속적으로 더욱 깊고 실질적으로 추진되도록 촉진할 것입니다. 노바 대통령은 중국은 에콰도르의 중요한 협력 파트너이자 좋은 보시라고 표했습니다. 에콰도르는 중국과 함께 양국 자유무역협정의 성과를 한층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경제무역, 금융, 에너지, 광업, 기반시설, 농수산업 등 분야에서 호혜상생의 협력을 심화하길 바랍니다. 오종룡이 접견에 참가했습니다.
0: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조락재 위원장이 8월 19일 오전 북경에서 에콰도르 노보아 대통령을 접견했습니다. 조락재 위원장은 습근평 주석과 대통령 선생이 회담을 갖고 상무관계 발전의 새 청사진을 함께 그렸다고 표했습니다. 올해는 중국과 에콰도르가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를 수립한 지 1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중국은 에콰도르와 함께 양국 원수가 달성한 중요한 공감대를 잘 관철하고 전통적 친선을 이어가며 실무 협력을 심화하고 상무 관계 수준을 지속적으로 제고하여 양국 인민에게 더 많은 복지를 마련해 줄 것입니다. 중국 전국인대는 에콰도르 국회와 다차원, 다분야 친선 교류를 강화하여 입법과 감독, 국정운영 분야의 경험 교류를 심화하고 양국의

0: 실무적 협력의 법률 보장을 제공할 것입니다. 노보아 대통령은 에콰도르는 중국을 좋은 붓, 좋은 동반자로 간주하고 있다며 중국의 주권 수호와 영토 완정을 지지하고 중국과 무역, 투자 분야의 협력을 심화하고 입법 기구 간의 상호 답습을 강화할 것이라고 표했습니다. 소첩이 접견에 참가했습니다.
1: 광동 송심수 씨와 신강 생산건설병단 제8사 소카자 씨는 올바른 지족관을 수립하고 실천하는 학습 교양을 지속적으로 심화해 학습 점검, 개선을 통합적으로 추진하고 대중이 관심을 갖고 중시하는 문제 해결에 힘썼으며 학습 교양을 민생 혜택, 발전 촉진과 긴밀히 결합해 학습 교양이 지속적으로 실질적 성과를 거두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학습교양에서 광동성 심수 씨는 초대 도시의 청년 집단이 밀집해 있는 특성을 바탕으로 광범위한 청년들이 기술 향상과 직업 전환 과정에서 갖는 수요를 중점에 두고 당과 군중 봉사센터를 기반으로 공익성과 보편성을 갖춘 야간 학교를 조성해 기술 훈련 봉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복전구, 복전가도는 심수의 청년들이 가장 많이 모여있는 지역 중 하나로 설문조사와 좌담, 교류 등의 조사 결과 현지에서는 인공지능 학습에 대한 요구가 가장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청년의 차별화된 학습 수요에 주목하여 현지에서 분충 분류에 따른 AI 과정 체계를 구축하는데 현재까지 루조 90회 개강하고 연인수로 6,100명 이상을 교육했습니다. 심수시민 진상은 자신은 늘 감을 잡지 못해 잘 헤매곤 했는데 우리에게 AI 사고방식을 가르쳐준 것은 정말로 도움이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학습교양이 전교된 이래 심수지 전역의 현초급 이상 지도부는 문제반 168개를 점검 정리했으며 현재 일을 집중적으로 추진해 시정 해결하고 있습니다. 광동성 심수지 당위원회 조직부 상무부부장 정설련은 우리는 습금평 당건설 사상을 깊이 있게 학습 관찰하고 올바른 취조권을 수립 실천하는 학습교양을 착실히 전개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문을 열고 교육하며 민생의 필요를 묻는 자세를 견제, 고용, 소득 증대, 교육, 의료, 주거 보장 등 대중이 관심을 갖는 문제를 잘 해결하고 공공봉사 수준을 높여 학습교양의 성과를 발전 촉진과 민생 혜택이라는 실제 성과로 전환되도록 해야 합니다. 신강 생산건설병단 제8사 소카자 씨는 광범한 당원 간부들이 일선으로 깊이 들어가 민심을 살피고 민생 우려를 풀어주도록 이끌어 학습교양 성과를 기증 사무관리의 실효로 전환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행방로 보행거리는 현재 대표적인 특색 관광거리입니다. 야시장은 많은 관광객을 끌어들이는 동시에 소음과 기름 연기 등도 인근 주민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 현지에서는 지역사회가 주도하고 시장관리, 도시관리, 상인 대표 등으로 구성된 관리위원회를 함께 꾸려 상인의 영업과 주민생활을 총괄 조정했으며 도로변과 가깝고 상대적으로 주거지역에서 떨어진 야시장 영업구역을 새로 지정하고 기반시설을 승격 개선했으며 영업시간을 규범했습니다. 상인 료안원은 지금 환경도 좋고 시설도 좋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집집마다 장사도 아주 잘 되고 손님도 점점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은 모두 우리의 기대대로 잘 이루어졌습니다. 학습교행이 전교된 이래 신강 생산건설병단 제8사 소카자 씨는 실질적인 민생사무 3,500여 건을 일체적으로 추진 처리했습니다. 신강 생산건설병단 제8사 소카자 씨 당위원회 조직부 부부장 하옥구는 우리는 민생을 위해 복지를 마련하는 일을 최대의 정치적 과제로 삼는 것을 견지하고 마음과 정성을 다해 대중 신변의 관심을 받는 작은 일들을 잘 처리하며 대중의 획득감, 행복감, 안전감을 지속적으로 높이고 학습 교양의 성과를 대중이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질 수 있는 실제 성과로 실질적으로 전환해 실제 행동으로 두 가지 확립을 단호히 옹호하고 두 가지 수호를 잘 실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0: 인공지능 분야의 용어 토큰은 중국어로 사원이라 불립니다. 최근 광동성 최초의 토큰 경제 전용 금융 상품인 컴퓨팅 파워 토큰 대출이 광주에서 첫 선을 보였습니다. 대규모 모델 호출로 발생하는 토큰 트래픽 데이터를 바탕으로 인공지능 기업도 은행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별기획 중국 개혁 현장에서 컴퓨팅 파워가 어떻게 진짜 돈으로 전환되는지 알아봅니다. 광주의 한 해외 AI 단편 드라마 제작 유통 전문 기업은 인공지능 생성 콘텐츠의 최전선에 있습니다. 이 회사의 수석 마케팅 책임자 량검은 회사의 가장 큰 운영 지출은 컴퓨팅 파워와 토큰의 호출 비용이라며 해외 단편 드라마 프로젝트의 회수 기간은 8개월이 걸리지만 컴퓨팅 파워 구매 대금 등은 먼저 지급해야 하기에 유동자금 부족 현상이 자주 발생한다고 소개했습니다. 최근 이 회사는 중국은행 광주 지점에서 500만 원의 종합 신용 대출을 확보했습니다. 량검은 은행에서 부동산 보유 여부를 묻지 않았다며 토큰 소비량이 새로운 신용 증빙으로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과거에 다른 은행에 대출을 신청하면 대부분 과거 영업 실적을 보거나 공장 건물 담보나 자체 부동산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토큰 대출을 통해 우리는 저작권을 판매하거나 수익이 발생하기 전 생산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을 은행이 인정해 주어 더 빠르게 더 많은 한도와 신용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현금 흐름 덕분에 컴퓨팅 파워 자원을 사전에 확보하고 월별, 분기별 생산 계획을 안정적으로 수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8월 중순 중국은행 광주 지점은 컴퓨팅 파워 토큰 대출을 정식 출시했습니다. 이 혁신적인 금융상품은 기존 신용대출 모델을 탈피해 기업의 컴퓨팅 파워 토큰의 생산량과 소비량, 컴퓨팅 파워 서비스 계약 가치, 컴퓨팅 파워 사업에서 발생한 미수금, 토큰 정산액 등을 핵심 근거로 삼아 기업의 최대 3년, 최고 3천만 원의 신용대출 한도를 제공합니다. 중국은행 광주 지점 부총경리 리류라는 토큰 대출의 핵심 논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컴퓨팅 파워 소비를 눈에 보이는 신용 근거로 전환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리류란 부총경리는 기존의 신용대출 모델이 매출과 담보물을 중시했다면 컴퓨팅 파워 토큰 대출은 기업의 컴퓨팅 파워 토큰의 생산과 소비량, 토큰 정산액 등 업계 특성과 밀접한 핵심 요소를 신용대출 근거로 삼는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중국은행 컴퓨팅 파워 토큰 대출은 5개 기업에 약 2,800만 원의 신용대출을 제공했습니다. 중국은행은 지속적으로 상품을 개선하고 디지털 경제 세부 분야의 혁신 상품을 더욱 발굴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초상련통 수석 경제학자이며 상해 금융발전연구실 집행주임인 동희묘는 컴퓨팅 파워 사용량과 같은 데이터가 은행 신용체계에 더 많이 유입된다는 것은 은행이 류형 자산 담보 중심에서 디지털 경영 데이터 중심으로 전환하고 있음을 의미한다며 이는 AI 산업 발전 법칙에 부합된다고 말했습니다. 이상 보도를 마칩니다. 이 시간 담당의 김홍화, 박민글이었습니다.

오늘은 광산 현장에서 펼쳐지는 중국과 몽골국 사막화 방지 협력의 실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몽골 동방성 달서현의 드넓은 초원 깊숙한 곳에서 울란광산의 한 현지 직원이 기자를 폐기된 우물가로 데려가 특별한 수호 활동의 성과를 보여주었습니다. 기자가 우물 안

으로 머물굽혀 들여다보니 우물 바닥에는 여러 마리의 독수리 새끼들이 있었습니다. 높은 하늘 우러는 암컷 독수리가 오랫동안 선회하고 있었습니다. 원래 이 지역 목축업자였던 이 직원은 기자에게 암컷 독수리는 우리가 새끼들을 해치지 않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를 향해 급강하하여 공격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자신과 동료들이 매일 출퇴근길에 이곳을 지날 때마다 습관적으로 우물가에 들러 새끼 독수리들이 무사한지 확인한다고 말했습니다. 버려진 우물 하나가 새끼 독수리들의 보금자리로 되었습니다. 이는 몽골국에 진출한 중국 기업과 현지 목민들이 이 초원을 함께 수호하고 있음을 증견하고 있습니다. 울란 광산은 이 폐기된 우물에서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중국 중철 자원그룹이 몽골국에서 전액 출자한 신흥회사가 운영하고 있는 이 광산은 중국이 몽골에서 전액 출자한 단일 지하 광산입니다. 현재 몽골국 국토의 70% 이상이 다양한 수준의 사막화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광업과 축산업은 몽골 경제의 중요한 기둥입니다. 생태 환경이 취약한 초원 지역에서 산업 발전과 생태 보호를 어떻게 평형시킬 것인지는 시급한 실제 과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중철자원 신흥회사의 집행리사 공명사는 최근 몇 년간 이 회사는 광산 주변 10여 개의 샘에 대한 보호 조치를 시행하고 몽골국 정부의 나무 10억 그루 심기 계획에 적극 참여하였으며 광산 구역과 주변 지역의 식생 복원 작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왔다고 소개했습니다. 2025년까지 해당 회사는 루게로 12,000여 그루의 나무를 심었고 수십 헥타르의 복원을 완료했습니다. 미광회수 수자원 재활용 시스템과 충전 채광 시스템에 이르기까지 중국의 선진적인 친환경 기술이 울란 광산에 도입되어 몽골 광업의 친환경 전환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울란 광산 선광 공장 구역에는 전면적인 수자원 재활용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어 물 사용의 폐쇄적 순환 운영을 실현했습니다. 선광 공장 공장장 근손왕은 생산 과정에서 사용되는 물은 대부분 순환수입니다. 처리된 물은 미광 저장소에서 다시 선광 공장으로 이송되어 사용되고 사용이 끝난 물은 다시 미광 저장소로 돌아가는 폐쇄 회로를 형성합니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수자원을 절약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미광 저장소의 용량 압력을 줄이고 환경오염 위험 부담을 효과적으로 낮추었습니다. 울란광산 환경보호부의 공정사 맹허투라에 따르면 해당 광산은 몽골국 최초의 친환경 무폐기 충전 채광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이는 지하 채굴 공동구역을 적시에 되메우는 관리를 통해 안전생산의 최저선을 지키는 동시에 집안 함몰과 식생 훼손을 효과적으로 방지할 수 있습니다. 공명사는 더욱 중요한 점은 현지 공동 건설을 통해 현지 주민들이 발전의 혜택을 공유하도록 했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해당 기업은 현지에 1,100여 개의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했습니다. 그중 몽골국 국적 직원의 비중은 90%를 넘습니다. 기업은 또 30여 개의 현지 기업과 협력 기제를 구축하여 주변 산업 발전을 이끌었습니다. 취업 통로가 확대되면서 현지 주민들의 생계 선택지가 더욱 넓어졌습니다. 울란 광산 링근 초원에 거주하는 목민 강치무거는 기자에게 그녀의 두 자녀는 예전부터 전통적인 방목으로 생계를 이어왔고 양털 깎기, 젖소 차교가 일상 업무였는데 울란 광산에 입사한 뒤 수입이 늘었다고 전했습니다. 생활 압력이 줄어들자 가족들은 울란 광산이 주최한 식수 록화 복구 활동에도 참여하여
중국 몽골국 사막화 방지 협력에 직접적인 참여했습니다.

0: 참여자로 되었습니다. 현재 유엔 사막화 방지 공약 제17차 당사국 총회가 몽골국 수도 울란바타르에서 개최되고 있습니다. 몽골국 림업국 오윤사나 국장은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중국은 사막화 방지와 토지 복구 면에서 풍부한 경험을 축적했는데 관련 성과는 해당 지역은 물론 국제사회의 광범위한 인정을 받았다면서 몽골국과 중국은 사막화 방지 분야에서 매우 광범위한 협력 공간을 가지고 있다고 표했습니다. 지금까지 광산 현장에서 펼쳐지는 중국과 몽골국 사막화 방지 협력의 실천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해설의 박민걸이었습니다.
1: 자고로 중국인이 가장 추구하는 인격은 바로 군자입니다.
2: 군자 인격은 생활 속에 스며든 행위 준칙입니다.
1: 군자는 마음에 거리낌이 없는 것입니다. 흉금이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2: 군자는 손행을 가장 큰 축으로 삼습니다. 타인을 소원하게 대하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덕행을 닦을 때 성심성의를 가장 중요시합니다. 신용을 지키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2: 군자는 중대하고 장원한 일을 터득하려고 노력합니다. 시야가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주변의 본부의 힘을 가진 일반인일 수도 있습니다. 군자와 어깨를 엮고 군자를 목표로 삼으며 행동이 단정한 군자로 되는 것은 중국인들의 정신적 바탕입니다.

지구라는 이 행성에는 80억 인구가 있습니다. 가장 훌륭한 당신은 다른 사람과 반복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당신의 방식대로 걷고 당신의 방식대로 감당하며 당신의 방식대로 나누고 당신의 방식대로 싸우며 당신의 방식대로 사랑하고 당신의 방식대로 꿈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면 됩니다. 그런 당신과 함께 종목은 자신의 방식대로 현대화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중국식 현대화, 중국의 방식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0: 심층 보도.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내외 초점 문제와 중요한 사건 사변에 대한 보도와 논평을 전해드리는 중앙방송 전국 심층 보도 시간입니다. 저는 프로 진행을 맡은 리정민입니다. 오늘의 학습 시간 코너에는 평어근인 습근평이 좋아하는 전고 제9부 꿈결의 철갑 군마가 빙하를 건너다 세 번째 부분을 보내드리고 중화민족 공동체를 구축하고 새해로정에서 분발하자 시간에는 권륜찬의 피어난 꽃 이 같은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AI로 말씀드리는 뉴스 추적 시간에는 남경 대학살을 남경 사건으로 왜곡한 일본 나가사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애청 부탁드립니다. 먼저 학습시간 코너입니다. 오늘은 평어근인 습근평이 좋아하는 전고 제9부 꿈결의 철갑 군마가 빙하를 건너다 세 번째 부분을 보내드리겠습니다.
2: 学习是成长进步的阶梯，青年人正处于学习的黄金时期，应该把学习作为首要任务，作为一种责任，一种精神追求，一种生活方式，树立梦想，从学习开始，让勤奋学习成为青年远航的动力。

0: 양변사대는 일상 훈련에서 더 높은 책임감을 보여 몇 몇 년째 집단군으로부터 강군 흥분 선공견으로 허창받았습니다. 정보와 강군의 길에서 양군사련은 이미 저러한 승격의 선공과가 되었습니다. 2020년에 촬영한 이 영상은 양근사의 전우였던 양덕성 노인이 수십 년 만에 연대를 찾은 정경을 담았습니다. 보병 양덕성의 최대 관심사는 오늘날 장병들이 사용하고 있는 무기 장비였습니다.
1: 너무 흥분돼 머리가 어지러울 정도였습니다. 과거에 이런 무기가 있었다면 전우들과 생사 리배를 하지 않았을 텐데, 우리 연대 양근사 동지도 희생되지 않았을 텐데,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0: 과학기술 강군 정책에 힘입어 현재 양근사련의 무기장비는 승격과 신구 교체를 실현했습니다. 일찍 2002년 양근사련은 여단 개편을 통해 전군 최초의 경기계화 보병부대로 전환했습니다. 2017년에 이르러 양근사련은 장갑 보병에서 합성 보병으로 전환했습니다.
2: 저는 주의 1조 좌측 2조 우측 하차구 지정리 지천병을 끝.
0: 연대는 노련장의 세 가지 불가능은 없다는 정신을 계승하며 실형 장비 운영 기능을 열심히 연마하도록 장병들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연대는 새로운 과제를 둘러싸고 지혜를 모으고 난제를 공략하면서 정보화 전쟁의 승리를 위한 능력을 꾸준히 키우고 끊임없는 자아 돌파를 실현하기 위해 분발 진취하고 있습니다.
1: 노련장의 세 가지 불가능은 없다는 전투 선언은 당

0: 조직에 대한 장엄한 서약이고 또한 어떤 임무와 어려움에 부딪히든 세 가지 불가능은 없다는 여웅선언을 실천하면서 모든 고난을 제치고 승리를 받아오도록 연대 모든 당원들을 격려하고 있습니다.
1: 오늘날 양근사련은 과거와 크게 달라졌지만 앞장서 돌격하고 선두를 달리는 정신은 여전히 하나의 신념으로 뿌리내렸습니다. 여웅의 정신은 대를 이어 전해집니다. 양근사련 장병들은 실제 행동으로 신시대 강군 건설의 길에서 새로운 빛나는 업적을 창조하고 있습니다.
2: 강군은 시대의 요구이며 우리의 피할 수 없는 책임입니다. 그렇다면 강군에서 강이란 무엇을 의미할까요? 습근평 총서기의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3: 人民军队胜利走向胜利，彰显了革命纪律的伟大力量。人民军队素以纪律严明著称于世，自创建之日起。 就把革命的坚定性、政治的自觉性、纪律的严肃性结合起来，统一意志，统一指挥，统一行动，千军万马有令必行，有进必止，攻如猛虎，守如泰山。正是由于有了建立在高度政治觉悟基础上的革命纪律，将士们哪怕冻饿交加， 也不拿群众一针一线，哪怕烈火焚身，也岿然不动，直至付出生命。哪怕身陷绝境，也坚守站位，慷慨赴死。人民军队始终是高度团结统一的战斗集体，始终保持了强大的凝聚力和战斗力。
0: 방금 들으신 것은 습근평 주석이 중국 인민해방군 창건 90주년 기념대회에서 한 연설의 한 단락입니다. 여기서 관자, 립정에 명령이 내려지면 반드시 따르고 금지령이 내려지면 반드시 중단한다는 두 구절을 인용했습니다.
4: 노래 한 곡 들으시겠습니다.

0: 탄소 배출량 정점 도달, 탄소 중립 이런 개념들은 우리와 너무 멀게 느껴지지 않나요?
1: 아니죠. 바로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경험할 수 있습니다.
2: 일회용 비닐주머니 필요 없어요. 가방 갖고 왔어요.
1: 비닐주머니 한 장 적게 사용하면 탄소 배출량이 0.1g을 줄일 수 있습니다.
2: 자전거를 타고 출퇴근을 하면 길이 막힐 걱정도 없고 건강에도 좋아 일석이조죠.
1: 매일 자전거를 타면 탄소 배출량 3,200g을 줄일 수 있습니다.
2: 실내외 온도차를 줄이면 온도 균형이 이루어져 감기도 쉽게 걸리지 않습니다.
1: 에어컨 온도를 1도 낮추면 전국적으로 해마다 33억 도의 전기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2: 내가 심은 이 작은 나무가 거목으로 자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1: 나무 한 그루가 1년에 흡수할 수 있는 이산화탄소량은 무려 18.3kg에 달합니다. 친환경 저탄소, 우리 모두의 작은 실천이 필요합니다.
2: 나무가 있어야 산이 있고 대지가 있으며 나가 아름다운 지구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당신 역시 더 나은 세계를 원하시죠?
3: 이어 중화민족 공동체를 구축하고 새로 정해서 분발하자 코너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곤륜산에 피어난 꽃, 이 같은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 중화민족 공동체를 구축하고 새로 정해서 분발하자.

매주마다 국경 지역의 여러 구역을 탑사하는 구자일이 누얼 아브라는 도중에 목민의 집을 방문하고 로인들의 혈압을 검측하거나 안전 위험 부담 요소를 점검합니다. 그리고 하루의 일과를 모두 메모해둡니다. 1996년생인 아브라는 신강 생산 건설 병团 제3사 툼슈크시 카르길리크 제2목장 3련 당지부 부석입니다. 2018년 석자하 대학교를 졸업했을 때 대부분 동학들이 도시에 남기로 했지만 아브라는 자신의 지원서를 내고 3련으로 돌아와 민병수비원이 되었습니다. 아브라는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평생 국경을 지켰다며 이제 이 바통을 이어받았다고 말했습니다. 그가 어릴 적에 할아버지와 아버지는 발밑에 딛고 선 땅이 모두 조국의 땅이라며 국경을 잘 지키는 것이 우리가 집을 지키는 것과 다름없다고 말했습니다. 2019년 비준을 거쳐 여성 민병 분대를 창설한 후 아브라는 초대 분대장직을 맡았습니다.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아브라는 대원들을 이끌고 추적, 격투 등을 열심히 배웠고 또 순찰 업무에 진력했습니다. 여성 민병 분대의 당당하고 씩씩한 모습은 이미 곤륜산의 아름다운 풍경선이 되었습니다. 곤륜산 순찰길은 결코 만만치 않았습니다. 자갈돌이 가득한 황야, 깊고 끝이 보이지 않는 계곡, 게다가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얼음 강판, 그야말로 악마와 같은 길이었습니다. 2020년 겨울, 순찰하던 중 대원 레즈 왕구리 다우티가 얼음 강판에 빠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아브라는 재빨리 대원을 구출한 후 자신의 방한복을 벗어 감싸주었습니다. 그리고 앞장에 서서 길을 열면서 대원들에게 자기의 발자국을 밟고 따라오라고 당부했습니다. 엄동설안의 대원들은 10km를 걷는데 5시간이 걸렸습니다. 연대에 도착했을 때 대원들의 신발은 꽁꽁 얼어붙었고 손발은 보라색으로 변했습니다. 2022년 겨울, 목민 마우라 아이즈 마이티 서이티의 어머니가 갑자기 중병으로 호흡이 곤란해졌습니다. 당시 바깥 기온이 섭씨 영하 15도까지 떨어진 데다 거센 바람까지 불었습니다. 아브라가 도움 요청 전화를 받자 즉시 응급 장비를 갖춘 후 대원들을 이끌고 빙상 도로를 따라 1시간 넘게 걸은 후 드디어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아브라는 즉시 응급 처치를 한 뒤 로인을 곧바로 병원으로 이송했으며 결국 로인은 위기에서 벗어났습니다. 마우라 아이즈는 목축민들이 어려움에 봉착하기만 하면 여성 민병 분대는 밤낮이 따로 없이 언제든 도움의 손길을 보낸다고 말했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여성 민병 분대의 순찰 로정은 이미 5,000km, 순회 진료소는 루게로 400여 회에 달했습니다. 이들은 또 현지 주민들을 위해 건강 기록부도 작성했습니다. 그리고 권륜 자매꽃, 사적 강연 6번, 민족 단결 등 각종 행사 20여 차를 개최한 여성 민병 분대는 국경 최전선에 피어난 한 송이의 꽃임이 틀림없습니다. 지금까지 중화민족 공동체를 구축하고 새 로정에서 분발하자 시간이었습니다.

0: 이어 의외로 말씀드리는 뉴스 추적 시간입니다. 오늘은 남경 대학살을 남경 사건으로 왜곡한 일본 나가사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 뉴스 추적.

일본 나가사키 원자탄 폭격 서류관은 전시 설명에서 남경대학살이라는 명칭을 여전히 사용하는 몇 안 되는 일본 공공시설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관련 서류관이 7월 28일 발표한 새로운 해설문에 따르면 내년 3월부터 남경대학살이라는 표수를 남경작원으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이 서류관을 관리하는 나가사키시는 이 같은 변경은 일본 정부의 공식 표현과 주류, 교과서와 일치하기 위한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남경대학살은 일본 군국주의가 저지른 잔혹한 범죄로서 철증의 산더미처럼 쌓여 있으며 결코 왜곡해서는 안 됩니다. 도쿄 재판은 일본 침략군이 남경에서 저지른 만행을 이른바 사건이 아닌 학살로 명확히 확인했습니다. 일본의 일부 유지 인사들은 이번 조치를 역사인식에 대한 일본 사회의 또 한 번의 퇴보라고 인정했습니다. 관련 서류관은 나가사키 원자탄 폭발 중심지와 동남쪽으로 150m 상거했습니다. 제세 전시실에 위치한 일중전쟁과 태평양전쟁이라는 대형 연표는 1931년부터 1945년까지의 역사 흐름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1937년 연표에 12월 남경 점령, 대학살 사건 발생, 이라고 밝히고 일본 침략군이 남경에서 중국 민중을 검문하는 사진을 곁들였습니다. 올해 67세인 나가사키 인권평화서류관 리사장 사키야마 노보루는 나가사키 원자탄 폭발 서류관 전시를 둘러싼 역사전쟁의 맥락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1996년 4월 개관한 이 서류관은 개관 전부터 전시 내용을 둘러싸고 여러 세력이 각축전을 펼쳤습니다. 사키야마에 따르면 서류관의 취지는 남경대학살

사기 시청과 원자탄 폭발 서류관 주변에서 시위를 벌였습니다. 그에 결성된 나가사키 원자탄 폭발 전시 바로잡기 시민 모임은 서류관을 상대로 소송까지 제기했습니다. 일본 우익 세력의 지속적 압박 속에서 나가사키시는 그에 관련 문자와 영상 자료를 서류관에서 철거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그 후 수년간 우익 세력은 더욱 과격해졌습니다. 2020년 10월 나가사키 원자탄 폭발 전시 바로잡기 시민 모임 대표 와타나베 마사미스 등이 서류관을 직접 찾아 관장에게 전시 중인 남경대학살 어구를 고칠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보수파 의원들을 동원해 계속해 나가사키시에 압박을 가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사키야마가 속한 나가사키 인권평화 서류관 등 20개 단체는 세계에 전할 수 있는 원자탄 폭발 전시를 요구하는 나가사키 시민 모임을 결성하고 남경대학살 표현을 유지할 것을 나가사키시에 촉구했습니다. 오늘날까지도 사키야마는 나가사키 전 시장인 이토 이치오의 말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당시 이토 이치오는 나가사키가 핵무기가 없는 세계를 줄곧 호소해왔지만 과거의 역사를 반성하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은 이 같은 호소를 받아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2025년 가을 나가사키시는 서류관 운영 심의회에 전시갱신 설계안 중간 보고를 제시했습니다. 보고서는 남경 점령, 대학 살사건 발생 이라는 표현을 많은 민간인과 포로를 살해한 남경 사건으로 바꿔야 한다고 제기했습니다. 관련 조정은 즉각 여러 진보단체의 반대에 부딪혔습니다. 올 2월 열린 서류관 운영 심의회에서 한 일본 민간 대표는 일본의 가해 역사를 담화하는 전시는 세계의 이해를 얻기 어렵다고 직언했습니다. 그러나 나가사키시 정부 사이트의 서류관 전시 관련 의견함은 역사 수정주의 색채가 짙은 시민 제보를 선별해 게재했습니다. 편지는 역사적 근거가 없는 남경사건 전시를 즉각 중단하고 남경사건은 명백히 중미 정부의 선전이며 외국인과 학생 관객이 많기에 더 이상 역사적 거짓을 퍼뜨려선 안 된다 등등 터무니없는 의견을 나열했습니다. 이에 대해 나가사키시 관련 부문은 남경 점령 대학살 사건 발생이라는 해설문을 갱신할 때 문부과학성이 심혈한 중학교 역사 교과서의 관련 표현을 참고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더욱 아이러니한 것은 서류관 운영심의회가 전시갱신안을 논의하는 과정에 남경 대학살 표현을 바꾸도록 오랫동안 압박해 온 와타나베 마사미스 본인이 심의위원으로 참여했다는 점입니다. 일본 무라야마 다마 계승발전위원회 리사장 후지타 다카카게는 우익 세력이 여러 가지 구실을 이용해 나가사키 원자탄 폭발 서류관 운영심의회에 침투했다고 까발켰습니다. 그러면서 남경 대학살은 일본이 근대사에서 저지른 가장 잔혹한 범죄 중 하나이자 일본 침략전쟁의 성격을 증명하는 대표적 사건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전쟁 종료 81년이 지난 지금도 나가사키시가 서류관 전시 갱신을 빌미로 대학살이라는 역사적 사실을 침략 성격을 부정하는 남경 사건으로 바꾸는 것은 어느 모로도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2026년 3월 나가사키시는 원자탄 폭발 서류관 전시갱신 설계안을 확정했습니다. 제셋 전시실의 변경폭이 가장 컸으며 한 벽면을 차지했던 일충 전쟁과 태평양 전쟁 연표는 완전히 사라지고 두 차례 세계대전 전시로 대체했습니다. 일본에서 남경대학살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던 몇 안 되는 공공시설인 나가사키 원자탄 폭발 서류관마저 이렇게 함락된 것을 두고 사키야마는 깊은 우려를 표했습니다.

지금까지 심층보도였습니다. 이 시간 프로 편성과 진행의 리정민이었습니다. 저희 방송의 기타 내용을 더 들으시려면 윈팅 앱을 내려받아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길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0: 하루를 특별하게 만들어줄 정겨운 이야기가 찾아옵니다. 마음을 위로하는 따뜻한 대화가 들립니다. 나누는 기쁨, 함께하는 즐거움, 우리의 행복 이야기 지금 함께 만나보세요.
1: 수천 년의 역사를 지닌 장리 전통 의학은 단순한 질병 치료를 넘어 몸과 마음의 균형을 이루는 삶의 철학을 담고 있습니다. 자연의 힘을 빌려 건강을 회복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장리 전통 의학의 매력은 전 세계인들의 놀라움과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설산자락에 휘감긴 서장의 험준하고 척박한 자연 환경에서 자란 고산 식물들은 기적적인 특이한 효과가 있습니다. 서장의 혹독한 자연 환경을 다양한 약재를 키워내는 독특한 조건입니다. 지천에 피어난 산자락을 자랑하는 장엄한 고산 식물들은 자연이 준 천연의 약이며 살아있는 약방물입니다. 산은 눈길 닿은 어디든 약초들을 품고 있으며 그 독특함은 신비로울 정도로 남다릅니다. 그것은 해발고가 수천 메터인 환경을 꿋꿋이 견뎌온 결과이며 그 약초들이야말로 오랜 세월 서정인들의 건강한 삶을 여며준 자연의 선물이며 현대의학의 한계를 미봉할 수 있는 세계 4대 의학 중에 하나입니다. 장의학과 장약은 현대인들의 만성병과 난치병 치료에 새로운 희망과 선택입니다.
2: 감로 장약 판매 지점 연길시 공원 정문 서쪽으로 50m 되는 곳에 위치한 덕길 장약방.
3: 방송에 문의 전화는 508-99-29번입니다.

0: 안녕하십니까? 매일 저녁 6시부터 6시 30분 사이로 감로 장약을 소개하는 건강 자문 불호 시간입니다. 네, 오늘도 서장의 맑은 기운과 오랜 전통 이야기의 지혜가 담긴 감로 장약에 대해 선생님 모시고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6시 30분 전으로 생방송실 전화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291-9333번 291-9333번입니다. 네, 선생님 모시고 감로장약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1: 예, 감로장약 총대리점인 연길시 덕길 장약방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예, 오늘은 먼저 감로장약이 밝은 전망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천년이 눈 덮인 땅에서 탄생한 보물인 이 감로장약은 현대화 산업화 기대에서 전 세계가 공인하는 이런 밝은 전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의 정상에 자리 잡은 아주 신비로운 문화하고 혹독한 환경 속에서 탄생한 이 감로장약은 오랫동안 아주 신비로운 동양의 지혜로 여겨왔습니다. 그리고 감로장약은 현대 과학기술하고 전통의학이가 깊게 심층적인 융합이 진행되면서 더 놀랍게 깊고 큰 변화를 지금 일으키고 있습니다. 예, 지금 많은 만성병하고 이난병이 다른 치료에서는 지금 한계에 도달했지만 감로장약으로는 아주 특별한 이런 효과를 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놀라고 좀 깊은 변화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더 이상 고전 서적 속이 오래된 전설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 현대과학이 근거를 기반으로 하는 아주 엄격한 검증을 검증을 결친 이런 현대복합의학으로서 널리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이 몇 년간 우리 국가에서도 민족의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연구 자금까지 지속적으로 투입함에 따라서 이 감로장약이 산업은 전통적인 작업장에서 현대 산업으로 전면적으로 가속화되는 이런 중요한 시점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감로장약은 총 생산액이가 아주 놀랍게 해마다 더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업 발전이 좀 세게 매우 빠르게 발전하면서 국가급 최고 수준의 전문가들은 우리 감로장약을 공개적으로 지금 인정하면서 이학이 주류 무대로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다른 이런 치료 방법으로 치료가 안 되면은 감로장약으로 치료하라고 많은 전문가들이 인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로장약이 이런 긍정하고 이학이 가치라 할 때는 과학적인 발전에 맞는 이런 긍정적인 증명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우리 지금 많은 이 감로장약에서 연구를 본다 할 때에는 높은 평가를 받으면서 현대 근거 기반 이학이 방법을 활용해서 전통 장약제를 연구하는 이런 이론적인 접근이가 많은 이런 높은 평가를 또 받고 있습니다.
0: 잠시만요. 문의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여보세요.
1: 네, 안녕하십니까?
2: 네, 안녕하세요. 저는 뇌경색도 살짝 오고 혈압 혈당도 높습니다.
1: 네.
2: 그리고 운동하지 못하고 오르고 내리고 하면서 체중이 높아 그런지 그렇습니다. 때로는 머리도 영심하고 심장도 어떤 땐 두근두근 거리고 손발도 어떤 땐 저리고 때로는 시리고 이러면서 잠도 잘 안 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선생님 이 방송을 통해서 치수의 전조원하고 화진 커피를 먹은 지 이제는 한 50일 되고 있습니다.

0: 이게 많은 효과를 받습니다. 이용 좋습니다. 전개는 정말 이용 좋은 이야기라고 봅니다. 그, 이 선발이 들은 것도 요즘.
1: 그러면 그 치료 범위가 상당히 높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혈관이 모세혈관이라든가 큰혈관, 대혈관, 예, 그리고 기혈관, 기순환, 이런 모든 순환을 같이 통하게 하기 때문에 효과가 그렇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 화신 커프에는 이 또 구복 액이기 때문에 흡수도 빠르고 효과가 또 다방면입니다. 예. 그래, 한계료정이가 예, 두 달입니다. 예. 그래, 지금 보면은 영 엄중하던 분들도 그저 두 계료정 쓰면 됩니다.
0: 아,
1: 예. 4개월 쓰면 예, 그 다음에는 치수의 맞서도 예, 이제 저 어지럽거나 흉하거나 불면증이 있거나 저리거나 예, 이런 게 그냥 이 개선은 가져옵니다. 예.
0: 아. 그래, 영 효과가 또 힘이 나고, 맥이 나고, 땀이 타르고, 영 좋습니다.
1: 맞습니다. 예. 예. 영양실조에도 쓴다, 이렇게.
0: 아, 예. 모든 면이 다 좋습니다.
1: 예. 그 508-9929번에 연계하면서 쓰십시오. 저, 객관이 위가 아픈 게 나사졌은가?
2: 아니, 나사가지고, 내 지금.
1: 예, 아이 나사으니까 예, 처음에는, 예, 아침에 망주에 쓰고 전화기, 조주 다시 쓰고 그 위가 예, 좀 손상 본지 오랑 같습니다.
2: 오랑합니다.
1: 그래, 예, 그래서 예, 우리 원래는 이제 그 치수의 전주환하고 안성환, 로더콘 이게 다 위에 자극이 없는 약입니다. 그런데 지금 위가 원래 용 손상 좀 엄중하건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예, 예. 처음부터 그렇게 건네뛰면 아이 됩니다. 망제를 아침에 쓰고 저녁에 조주 다시 쓰고 예, 이렇게 한 석 달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 다음에는 망제를 오늘 썼다면 내리 또 조주 다시 쓰고 이렇게 하죠. 증상이 없어진 다음에.
2: 예, 그래 내 문의한다. 내 지금 그, 이렇게 쓰는 게 맞는지.
1: 아닙니다. 그거는 예, 우리 회복기에 이 간격을 조절합니다. 처음에는 바짝 치료해야 됩니다.
2: 그러긴 말입니다. 걔네 예. 조금 바짝 치료했으면 좋겠는데 예. 해서 내 지금 문화
1: 걔 지금 소화 어떻습니까?
2: 아, 소화 그래서 밥 조금씩 먹으면 괜찮은데 조금 더 먹으면 또 배가 부디 삼에 그냥 이렇게 시큼물이 그냥 올라오면 그랜다 말입니다.
1: 지금도 그렇죠? 예,
2: 이거
1: 하도 오랑게 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빨리 이 소화도 문제를 빨리 해결하자면 거기다 창제를 빨리 써야 됩니다. 네. 창제까지 쓰면 예, 그 살살 아프면서리 부디 삼에 못 쓰고 드시면 그저 위에 꿀뚜간 같은 이렇던 게 인차 없어집니다. 그거는. 창제를 같이 쓰면. 창제.
2: 아, 창제를. 예. 수관전화 쓰면 어떤가.
1: 아예 창제 쓰시오. 좀 엄중합니다. 그리고 예, 그, 좀, 건강에 좀 많이 회복이 된다면은 수관전항 써도 됩니다. 예. 예. 그래서 예, 지금 위장도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될 것 같습니다.
2: 예.
1: 예. 그래서 예, 따탕화를 써도 되긴 되는데, 그래도 보니까 예, 창제 쓰는 분들이 빨리 났을 때다.
2: 예.
1: 창제, 그 다음에, 망제, 조주 다시 이렇게 쓰셔. 좀 엄중하기 때문에.
2: 예.
1: 그 다음에 지금 이자 이제 그 안성활이라의 이런 거는 예, 그 좀 아주 조절했어도 됩니다. 먼저 위를 먼저 해결하시오.
2: 예.
1: 예. 그래 그 창제를 같이 쓰시오. 그럼 빨리 해결됩니다.
2: 예.
1: 그래서 소화계통 먼저 해결해야 약을 써도 흡수됩니다.
2: 예, 그래서 예. 내 이 자꾸 쓰다가서 지금 먼저 위를 조금 치료하자.
1: 예, 거기다 창제까지 쓰셔. 그러면 예, 몸이 전면적으로 그 불균형이 생겼던 게 오래되면 벌써 소화계통이 그러면 몸이 불균형이 생깁니다. 그게 바로 잡아지면서 약을 써도 효과 좋습니다. 예, 그리고 그 불면증이 소화가도 관계되기 때문에 그 이 소화계통 치료하면 불면증도 같이 또 좋아질 수도 있습니다.
2: 예. 예.
1: 그래. 그 508-9929번에 연계하면서 쓰십시오. 예.
2: 예. 알겠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1: 예.
3: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1: 안녕하십니까?
4: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예.
4: 저는 빙가리 있어요. 빙가리

0: 그리고 지방간에서 얼음따위 고립무직하고 매겨고 땀에 넣습니다.
1: 네.
0: 그래서 지금 수관사람과 룡충망제를 쓰고 있습니다.
1: 네.
0: 요즘은 얼음따위 고립무직하지 않고 매기나고 땀에도 정상으로 됐습니다.
1: 네.
0: 그리고 예, 당뇨염이 있어 다리를 한 개도 묶지 못하고 입할 수가 없고 이랬는데 아 이전에 이 다리를 매일 먹어도 소화 잘 되고 있고 입안 뜰 수가 없지 않습니다.
1: 맞습니다. 그죠? 입할 수가 없고 입맛이 없던 분들은 이제 전 그렇게 결합해 쓰면 됩니다.
0: 예, 예. 밥이 너무 맛있습니다.
1: 예.
0: 예, 선생님 난 딴 거서 약을 예, 많이 썼지만 근데 전화가를 보지 못했는데 약에서 이렇게 전화가를 많이 받습니다.
1: 예, 우리 이 지금 덕길 장약방의 감로 장약은 전국적으로 우리 국내의 이 고가급 전문가들도 다 인정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요즘 성립된 지도 4년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간에 환자들이 쓰는 것도 제가 직접 많이 봤기 때문에 이 좀 약을 써서 안 되는 분들은 감로 장약을 쓰라고 예, 감히 이래 말할 수 있습니다. 예, 그래, 그냥 쓰십시오.
0: 예. 아니, 금병원이라 가면 그것도 안으로 복잡하지. 여기 가면 다 그 장대표 다 약을 피해 주지. 그다음에는 피할 땐도 가고 그도 배달해도 먹고 약이 효과 감로장에게 어디 아프면 우리는 거길 갑니다.
1: 예, 약간. 그래 치료 예. 과정 다 지도해 드릴까 얼마 좋습니까?
0: 예,
1: 과호비도 하나도 받지도 않고.
0: 예, 또 약마다 효과 용도습니다.
1: 맞습니다. 예. 예,
0: 선생님 이렇게 효과적과 배달 받아서 쓰겠습니다.
1: 예, 508-9929번에 연계하면서 쓰십시오.
0: 예, 감사합니다. 예.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3: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십니까?
3: 저 예, 좀 이상합니다. 이렇게 그런 시금물도 냉침이 올라오고 위험하고 예, 먹어도 자꾸 먹기 없고 예, 많이 먹어도 소화는 다 시키고 좀 대게 모르는 게 금수로 한 개 나갑니다. 예. 이때는 어느 약 쓰나?
1: 위열합니다. 위가.
3: 예, 왜 위열하고 예, 그다음에
1: 위열한 증상입니다. 그 자꾸 이 밥이 댕긴다는 얘기죠. 예?
3: 예, 자꾸 더 예. 많이 먹습니다. 조그만 게.
1: 예, 그러니까 밥이 자꾸 당기고 지금 이 소화는 잘 시키지 못하고 변은.
3: 아, 소화는 잘 시키고
1: 이런데. 변이 지금 설사 나간다면인가?
3: 아이, 저거 금수로 한 개.
1: 아, 금수로 한 개 나간가?
3: 예.
1: 그러니까니 그거 제대로 소화 못 시켜서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 환자분은. 아, 우리 지금 이 열할 때 쓰는 약하고 또 한 위에 한기 있을 때 쓰는 약이 다릅니다. 한기 있을 때 쓰는 약은 해요 아니고 예. 그다음에 열할 때 쓰는 약은 헤이빙 패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환자분은 지금 약을 안 쓰고 있죠. 예?
3: 약을 지금 쓰는 게 지수에다 아. 쓰는 그런 것.
1: 아, 약, 어. 장약 쓰고 있습니까?
3: 예, 예, 씁니다. 예, 예. 쓰니까 이만하지.
1: 예. 그러면, 예, 조주다시라는 아이 썼습니까?
3: 조주다시를 쓰는데, 그, 저녁 전에 먹습니다. 지금 먹는 게 70미가, 그 70미. 그 다음에 거 이제, 뭐, 하산구베인도 그거 먹고, 그 다음에 조주다시 쓰고, 왜 세가리 쓰는데, 어째 아이 된다. 그런데,
1: 얼마 동안 썼습니까?
3: 첫 달에
1: 걸쓰면 되는지. 그러니까 이 위장도에 대한 건 조주 다시 하나만 썼습니다.
3: 예.
1: 예, 그 답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꾸 배합하라 합니다. 예. 그리고 지금 제일 곤란한 거는 밥이 땡기우는 게고 그다음에 이 변이가 이 좋은 색이 안 나간다 이 얘기죠. 예. 예.
3: 그리고 이게 또 먹이 그만 밑에 뭐 또 걸림 같은 게 이러는 감이 나는 거.
1: 예. 그게 위산이 많고 열이 많고 하면 인후에 영향 준다.
3: 예, 그렇습니다. 중이 보면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예. 나는 예, 저리 쌍약을 쓰다가 중이라 해봅니다.
1: 예, 잘했습니다. 그래서 예, 이거 조주 다시를 쓰면서 예, 따탕화를 써야 될 것 같습니다.
3: 예, 따탕화를 한 가지면 됩니다.
1: 따탕화를 아, 이거 더 배합해야 되는데 이 쌍약들이 있어갖고 예. 그러면 예, 이렇게 하셔. 그 장대편대를 한번 가셔. 이게 원래는 아, 이 역류성 식도염도 있는 것 같은데,
3: 예,
1: 예, 예. 그래서 이 즈토 제바이완도에 역류성 식도염에 딱 쓴다고 썼습니다. 예, 이제
3: 뭐랍니다.
1: 그러니까니 환자분이 이게 지금 병증이 복잡하기 때문에 예. 새로 약을 지금 잘 배합해야 되기 때문에 내일이 예, 우리 장 대표한테 찾아가시고.

0: 방에.
1: 나도 저 해준 게 이마 했는데.
0: 예.
1: 제일 내 생각이 그래도 나는 말을 모르니까.
0: 아이고, 어느 선생 책임졌습니까?
1: 아, 이거 너기랑 지금 소개를 해서 그 해주는 게입니다. 그 상대편 데로 가라까 가서 해주는 약 써주는 게입니다. 근데.
0: 그래서 얘 지금 얘 내 보니까 배합이 잘 안 됐으니까 가라 합니다.
1: 아,
0: 예, 지금 문제 있습니다. 이게 지금 이 그렇게 배합했으면 시간만 가고 돈만 팔고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금 제대로 장대편에 가서 처음부터 배합했고 또 책임진 선생 있고 한 분들은 이렇지 않습니다. 석 달이면
1: 장대편대로 보내겠습니다.
0: 예, 예, 석 달을 이렇게 잘 답해했으면은 기본 상급 바쁜 문제 다 해결이 됩니다. 아, 지금
1: 이
0: 보니까.
1: 팔도 들고 있는데 말을 잘못한단 말입니다.
0: 아, 이렇습니다. 그게 다 조선분들입니다.
1: 어디 이 한자가 말을 제일 못한다.
0: 아, 다른 한자인가?
1: 예, 그래서 예. 저는 또 좀 상대 편제가 말하면 되겠습니다.
0: 예, 네, 그래서 지금 약이 배합이 내 지금 듣다 보면 잘 안 됐단 말입니다. 그 직접 찾아가셔.
1: 예. 또 뭐 여러 가지 또 있습니다. 나도 난 보고도 모르고
0: 예, 찾아가셔. 예.
1: 네, 그냥 그렇게 하시죠. 예. 수고하셨습니다.
2: 예.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3: 여보세요. 안녕하십니까.
0: 예, 안녕하십니까.
3: 예, 저는 예, 좀 있는 분의 인생이 왔다 말입니다. 예, 그래 가고 그러네요. 예, 나 그때 이 머리 아픈데 저는 안 그래 보통 들어갔다 말입니다. 아마 금방 예, 그런 걸린다면 예, 좀 안 그래 이번에 저도 받고 아니, 대부분 그렇게, 뭐, 마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지나고 난 또 아프고 하고, 예, 이러니까, 진단면은 후에는 아이라고는 아픈 모습에, 예, 지금, 전면은 뭘까, 그동안에 병원에서 미약해서 모두 또, 예, 아이들이라 마음이 나서 바쁘다며, 진정식도 먹고 이래서, 그 다음에, 예, 모두 바쁘고 있으면 아픈 것도 있으면, 그렇게 어지럽더라 말인가, 이게 예, 심하잖아요. 앉아있어도 그러시는 돈 갖고, 예, 뭐, 이래서, 뭐, 죽고, 이래서, 별로 있지, 그랬단 말입니다. 그럼, 이, 뒤에나, 머리나, 자꾸만, 예, 그, 소리 나는 갖고, 예, 그게, 그니까, 예, 그러니까, 예, 이거, 귀찮아가서, 눈도 막, 뭐, 뜨고, 그래서, 행, 예, 그래서, 이렇게 앉아있고, 예, 이랬단 말입니다. 제가 또, 보다 또, 예, 예, 관심은 선생들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가슴이 답답하고, 또, 두근거리고, 막, 두근거린다 하면, 예, 아기가 막, 그, 이, 뭐랄까, 손도 막, 이렇게 떨리기도 하고, 하여튼, 여러 가지를, 어서, 그렇게, 그렇게 알게 됐는지. 근데, 지금 있다가, 이 기술 좀 좋아하고, 장창화, 나오고, 바보의, 장창화, 이세 가지를 요상한 한 달 먹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 한 달 조금 먹었는데, 여러 가지를 많이 좋아하는 게 아닌단 말입니다. 그렇게 놓고, 머리 그렇게 아프는 게, 뭐, 그게 아프지 않고, 오시러 보고, 또 좋아지고, 얘기하고, 난 가슴부를 두는 거리가서, 그러니, 후루루 해가지고, 좀, 어떤 때는, 그때, 불도 뜰 때도 있는데, 이런 게 좀 없어져가지고, 얼마나 좋은지 모르게, 해봤다, 꼴렸다, 예, 이거 다 됐다, 예, 이 약들이. 예. 이래 놓으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저는 이번에 제대로 한 번이, 이렇게 구하실 때, 제대로 한 번 좀 치료하려고요.
0: 그러니까 몇 달을 썼습니까?
3: 한 달 좀,
0: 아, 그럼 3개월 쓰고 다시 찾아가셔. 그렇게 중풍 후유증이면 반드시 3개월 써야 됩니다. 그 다음에 3개월을 또 약을 또 조절하면 됩니다. 예, 예. 그렇게 하셔. 예,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4: 내돈합니까?
0: 맞습니다.
4: 예, 선생님 수고를 하십니다.
0: 예.
4: 나는 선생님 어째 그 눈 감은 이 옷다리. 위. 네. 네. 에 대한 것 좀 얘기라서.
0: 네.
4: 소화가 좀 잘 아이 되고, 예. 좀 쉬니까, 배고프지 않고.
0: 네.
4: 그 다음에, 예. 밥맛이 없었습니다.
0: 네.
4: 밥맛, 예. 그래 나서 선생님, 이럴 때 어떤 약이랑 우리 딸에 대해서 좀 좋은 약을 좀 잘해 주시오.
0: 나이 어떻게 되니까?
4: 나이 53살입니다.
0: 예, 53살.
4: 일합니다.
0: 예? 그리고 제일 바쁜 게 뭐입니까?
4: 소화 위.
0: 아, 위 뭐 이 50대고 이 위 그러면 치료하기 허람다. 예. 예, 예. 그래서 이 먼저 그저 저주 다시 하고 런칭 망제 두 가지 쓰셔.
4: 가마시죠. 저주 다시 하고
0: 런칭 망제. 예.
4: 예, 망제.
0: 예. 그 두 가지 쓰면은 이 그 소화 문제도 해결하거니와 그때는 딱 50대 아주 출근하면은 그때면 이 갱년기 증상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50대 뭐에 아주 합니다 지금은. 예, 예, 그래서 예, 거기다가 예, 우리 네. 그 그때도 이 호르몬 변화하고 또 자율신경문화에 같이 옵니다. 예, 그래 치수의 전주환하고 런칭 망제하고 저주 다시 이 세 가지 쓰셔. 그래서 하루에 한 번씩
1: 전주환, 예.
0: 예, 하루에 한 번씩 마셔도 예. 된다.
1: 저주 다시 그다음에 망제.
0: 예. 그렇게 하루에 예. 한 번씩 이 예, 세 날에 한 번씩 약속. 예.
1: 세 가지를 한씩 할 날에.
0: 할 날에 한 번씩. 아, 한 가지씩 쓰라는 얘기입니다.
1: 예, 한 가지. 가지씩.
0: 예, 그래도 아. 됩니다. 예.
1: 아, 감사합니다.
0: 예, 건강하십시오.
2: 네, 계속 말씀 주시죠.
0: 예, 그리고 우리 감도 장약을 보면은 이 현대 과학 기술하고 전통 이야기가 깊게 심층화되면서 지금 더 놀라운 변화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2: 네.
0: 예, 그리고 지금 우리 감도 장약은 더 이상 이 고전 서적 속에 오래된 전설이 머무는 것이 아니라 현대 과학이 근거를 기반으로 하는 아주 엄격한 검증을 거친 현대 복합 이학으로서 널리 활용되고 있습니다.
2: 네.
0: 예, 그리고 우리 지금 감로 장약이라 할 때에는 예, 해마다 총 생산액도 늘어나고 또 이학적인 이런 인증을 점점 더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감로 장약은 예, 진보를 지킬 뿐만 아니라 혁신을 연구하고 있기 때문에 날에 날마다 지금 약도 더 이 효과적인 약물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덕길 장약방에서는 예, 환자분들이 지금 점점 많아지면서 더 병증이 다 다양합니다.
2: 네.
0: 예, 그래서 지금 환자분들에게 맞는 약물들을 그냥 증가하고 있습니다. 요즘에도 또 세 가지 약품이 또 새로 들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환자분들은 예, 병증왕이가 좀 아, 나는 약을 많이 써도 잘 낫지 않아서 저는 좀 조급하다 이런 분들은 직접 덕길 장약방 찾아가십시오. 찾아가셔서 잘 자기 몸 상태로 잘 얘기하고 그 다음에 맞는 약물을 배합해서 써야 됩니다.
2: 네.
0: 제가 늘 얘기하지만 우리 약을 배합하는 목적은 약물이 빨리 인체에서 적응되고 또 부작용도 피면하고 이 치료 과정을 단축하자는 데 있습니다. 예, 요즘 보면은 어떤 분들은 예, 약을 제대로 배합해서 못 쓰면서리 약을 여기저기 이래 좀 거저 이 얻어서 쓰는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이런 분들을 보면은 이제도 들어보다 보면 저렇게 배합 아예 하는데 어째 저렇게 배합했는가 보면 이 덕길 장약방에 와서 배합 아예 했기 때문에 그 치료해도 잘 낫지 않거나 예, 이런 결과가 좋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덕길 장약방의 장 대표는 감로 장약 유한 회사에서 안배한 이런 이학 대표이기 때문에 예, 우리 감로 장약에 대한 이런 배합 이 원리도 잘 아시거니와 지금 림상 경험도 아주 많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직접 덕길 장약방에 찾아오셔서 잘 상담하고 어떤 분들은 반나래 씨와서 병정왕 얘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아무때나 뭐 온 하루 와서 얘기해도 괜찮으니까 좀 난 답답하다 하는 분들은 덕길 장약방을 직접 찾아오시면 됩니다.
2: 네, 마칠 시간인데요.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5: 수천 년의 역사를 지닌 장리 전통의학은 단순한 질병 치료를 넘어 몸과 마음의 균형을 이루는 삶의 철학을 담고 있습니다. 자연의 힘을 빌려 건강을 회복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장리 전통의학의 매력은 전 세계인들의 놀라움과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설산자락에 휘감긴 서장의 험준하고 척박한 자연환경에서 자란 고산 식물들은 기적적인 특이한 효과가 있습니다. 서장의 혹독한 자연환경을 다양한 약재를 키워내는 독특한 조건입니다. 지천에 피어난 산자락을 자랑하는 장엄한 고산 식물들은 자연이 준 천연의 약이며 살아있는 약방물입니다. 산은 눈길 닿은 어디든 약초들을 품고 있으며 그 독특함은 신비로울 정도로 남다릅니다. 그것은 해발고가 수천 미터인 환경을 꿋꿋이 견뎌온 결과이며 그 약초들이야말로 오랜 세월 서정인들의

0: 건강한 삶을 여며준 자연의 선물이며 현대의학의 한계를 미봉할 수 있는 세계 4대 의학 중에 하나입니다. 장의학과 장약은 현대인들의 만성병과 난치병 치료에 새로운 희망과 선택입니다.
1: 감로 장약 판매 지점 연길시 공원 정문 서쪽으로 50m 되는 곳에 위치한 덕길 장약방. 방송에 문의 전화는 508-9929번입니다.

안녕하세요. 별이 언니의 꼬마 라디오 클럽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친구들의 소중한 친구 별이 언니예요. 콩당콩당 이야기, 두근두근 비밀, 토닥토닥 마음. 별이 언니의 신나는 꼬마 라디오 클럽. 오늘 꼬마 라디오 클럽에는 친구들의 마음을 밝혀줄 재미있는 이야기, 궁금증을 풀어주는 알찬 상식이 가득 준비되어 있는데요. 상자 속 이야기 수첩에서는 상상력을 키우고 용기와 희망, 긍정적인 마음을 배울 수 있는 창작 동화를 들려드리고, 알고 싶어 꼬마 상식에서는 우리 곁에 있지만 잘 알지 못했던 동물과 일상의 건강 상식, 좋은 생활 습관을 함께 배워보겠습니다. 마음 전달 우체통에서는 친구들의 진심 어린 고민을 함께 들어주고 공감하며 해결 방법을 같이 생각해보고, 꼬마 탐정 출발에서는 신기한 과학 원리를 쉽고 즐겁게 탐구하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그럼 먼저 동요 한 곡 들으면서 오늘의 즐거운 방송 시작해볼까요? 동요 꽃나무 꿈나무를 들려드립니다.

오늘 상자 속 동화는 작은 다람쥐의 겨울 준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숲속에 꼬리가 솜처럼 부드러운 어린 다람쥐 소미가 살았어요. 곧 추운 겨울이 다가오고 있었고 숲속 친구들은 하나 둘 맛있는 도토리와 밤을 열심히 모으기 시작했죠. 토끼 친구는 벌써 굴 속에 먹을 것을 가득 채웠고 다른 다람쥐 형제들도 빠르게 나무 사이를 뛰어다니며 열매를 주었어요. 소미는 발이 조금 느렸는데 높은 나무를 오르다가 자꾸 미끄러지고 열매를 주워도 자꾸 땅에 떨어뜨렸어요. 지나가던 큰 다람쥐가 소미를 보고 속도가 느려서 겨울 전에 먹이를 모으지 못할 거라 말하자 소미는 좌절해서 고개를 숙였어요. 그때 나뭇가지 위에서 늙은 부엉이 할아버지가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소마, 남들보다 속도가 느리다고 해서 실패하는 건 아니야. 조금씩이라도 멈추지 않고 해나가는 게 가장 중요한 거란다. 한 번에 많이 모으지 못해도 매일 조금씩 쌓으면 충분해. 소미는 부엉이 할아버지의 말을 가슴에 새기고 그 뒤로 서두르지 않고 매일 조금씩 노력했어요. 나무를 오를 때 천천히 발을 디디고 열매 하나하나 조심스럽게 움켜잡았어요. 비가 내리는 날은 따뜻한 굴 안에서 쉬었다가 해가 뜨면 다시 밖으로 나와 열매를 모았어요. 눈이 내리고 추운 겨울이 찾아왔을 때 다른 친구들 모두 굴에 숨었고 소미의 집에도 먹이가 가득 채워져 있었어요. 소미는 포근한 굴 안에 앉아서 맛있는 열매를 먹으며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었어요. 소미는 남들보다 뒤처진다고 걱정할 필요 없고 조금 느려도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해나가면 언제든 목표에 다다를 수 있다는 걸 깨달았죠.

네, 마음이 따뜻해지는 이야기죠. 우리 친구들도 무언가를 할 때 남들보다 잘하지 못해서 속상한 적이 있을 거예요. 그럴 때 오늘 이야기 속 다람쥐 소미를 떠올려 보세요. 누구나 각자의 속도가 있고 중요한 것은 멈추지 않고 꾸준히 이어가는 자세예요. 스스로를 믿고 조금씩 꾸준히 해나간다면 분명 좋은 결과를 만날 수 있을 겁니다. 자, 이제 친구들의 호기심을 채워줄 알고 싶어 꼬마 상식 시간입니다. 오늘 배워볼 상식은 우리 주변에서 자주 보는 나비에 관한 신기한 이야기입니다. 나비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신기한 변화를 거쳐요. 나비는 알에서 깨어나면 애벌레가 되고 그 다음 고치를 만들어 잠을 자는 동안 몸이 완전히 바뀐답니다. 이 과정을 변태라고 해요. 고치에서 깨어나면 아름다운 날개를 가진 나비가 되는 것이요. 또 나비는 날개에 있는 작은 비늘 때문에 색상이 다르게 보여요. 이 비늘을 만지면 날개가 상할 수 있으니 나비를 볼 때에는 조용히 관찰만 하는 게 좋아요. 나비는 꽃의 꿀을 먹고 살기 때문에 꽃밭에서 자주 볼 수 있답니다. 그럼 여기에서 퀴즈 하나 낼게요. 나비가 고치를 만들고 잠을 자는 동안 몸이 바뀌는 과정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네, 동요 한 곡 들은 뒤 정답 알려드릴게요. 동요 노랑나비 흰나비를 감상하겠습니다.

자, 친구들 정답 알려드릴게요. 네, 나비가 구취를 만들고 잠을 자는 동안 몸이 바뀌는 과정을 변태라고 합니다. 정말 신기한 과정이죠. 친구들 맞췄나요? 이제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는 마음 전달 우체통을 열어볼게요. 오늘은 진수 친구의 편지를 읽어드립니다. 별이 언니, 안녕하세요. 저는 수학교 3학년에 다니는 진수예요. 저는 친구들과 같이 있을 때 왠지 나만 안 놀아주는 느낌이 있어요. 친구들이 게임을 할 때 저를 빼고 놀 때가 많고 제가 말을 걸어도 잘 안 들어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혼자 있을 때가 많고 속상해요. 어떻게 하면 친구들과 더 잘 지낼 수 있을까요? 네, 진수 친구의 편지를 읽으니 정말 마음이 아파요. 친구들과 함께 놀고 싶은데 소외된 느낌이 들 때는 정말 속상하죠. 별이 언니도 어릴 때 그런 경험이 있어서 진수 친구의 마음이 정말 이해가 돼요. 친구들이 게임을 할 때 진수 친구를 빼놓는 건 진수를 싫어해서 그러는 게 아닐 수도 있어요. 친구들이 그냥 게임에 빠져서 진수 친구를 신경 쓰지 못하거나 함께 놀고 싶은지 몰라서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용기를 내서 나도 같이 놀고 싶어 라고 말해보세요. 친구들이 기꺼이 함께 놀아줄 거예요. 그리고 친구들과 공통의 관심사를 찾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예를 들어서 같은 동료를 좋아하거나 같은 장난감을 가지고 있다면 그 이야기를 해보세요. 나도 이거 좋아해 라고 말하면 친구들과 더 빨리 친해질 수 있을 겁니다. 또 친구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도와주면 친구들이 진수 친구를 더 소중하게 생각할 거예요. 만약 친구들이 여전히 함께 놀아주지 않는다면 다른 친구들에게도 다가가 보세요. 학교에는 친구들이 참 많잖아요. 진수와 잘 맞는 친구가 분명 있을 겁니다. 혼자 있는 시간에는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즐겁게 지내는 것도 참 중요해요. 네, 진수 친구, 용기를 내서 먼저 다가가 보세요. 별이 언니가 항상 응원할게요. 자, 이제 친구들이 가장 기다리는 꼬마 탐정 출발 시간입니다. 오늘 탐구할 내용은 바로 겨울 아침 창문에 예쁜 서리꽃이 생기는 과학 원리입니다. 친구들, 추운 겨울 아침 창문을 본 적이 있나요? 유리 표면에 하얗고 섬세한 꽃, 나뭇가지 모양의 서리가 예쁘게 피어있죠. 손가락으로 그림을 그려보기도 하고 신기하게 쳐다봤을 거예요. 집안은 난방 덕분에 따뜻하고 수증기가 가득한데요. 우리가 내뱉는 입김, 주방에서 물을 끓일 때 나오는 안개, 샤워 후 욕실에 가득한 연기 모두 작은 물방울인 수증기랍니다. 이 따뜻한 수증기가 차가운 창문 유리에 닿는 순간 변화가 시작돼요. 가을이나 봄처럼 기온이 영상일 때는 수증기가 그냥 물방울로 맺히지만 겨울밖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면 창문 자체

0: 자체가 아주 차가워집니다. 따뜻한 수증기가 차가운 유리에 닿으면 액체 물방울이 되지 않고 바로 얼음 결정으로 굳어버려요. 이 작은 얼음 결정들이 서로 붙어 얽히면서 꽃, 나뭇가지, 별 모양 같은 아름다운 무늬를 만들고 이것이 바로 창문에 낀 서리꽃입니다. 만약 밤에 밖이 그렇게 춥지 않거나 창문 틈새로 따뜻한 바람이 계속 들어오면 서리가 생기지 않고 투명한 물방울만 맺힙니다. 집에서 간단한 실험으로 원리를 확인할 수도 있는데요. 냉장고, 냉동실에서 차가운 유리컵을 꺼내 실내에 잠시 놓아보세요. 컵 겉면에 하얀 서리가 살짝 생기는 모습을 직접 관찰할 수 있답니다. 네, 오늘 이 원리를 알고 나면 겨울 아침 서리꽃을 볼 때 더 신기하고 재미있게 느껴질 겁니다. 네, 이제 우리 친구들과 인사 나눌 시간입니다. 오늘 꼬마 라디오 클럽 시간 즐거웠나요? 다음 시간에는 더 재미있는 이야기와 상식으로 찾아올게요. 친구들, 다음 꼬마 라디오 클럽에서 또 만나요. 안녕.
1: 이번 주 동요입니다. 이번 주에는 김욱 선생님께서 작사하시고 박년 선생님께서 곡을 쓰신 동요 고추 잠자리를 준비했습니다.

0: 이 시간 프로편집의 리언 선생님, 방송 담당의 박홍희 선생님, 녹음 제작의 원미란 선생님이었습니다.
1: 민족 단결은 중화민족이 끊임없이 발전하는 힘의 원천이고 사회적 안정과 화합을 이룰 수 있는 중요한 토대입니다. 중국이라는 대가족에서 민족 단결의 새로운 역사를 수놓아가며 더욱 찬란한 조국의 내

국가 비밀은 우리의 생명선입니다. 비밀 보호는 국민의 의무입니다. 우리 함께 지켜야 우리가 안전합니다.

0: 세상에 사랑을 전하고 온기를 나누는 당신과 나의 건강지킴이 연변신약대약방. 연변신약대약방은 백성들이 안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약방입니다. 30여 년간 쌓아온 탄탄한 진료 수준으로 수많은 환자분들이 믿고 찾는 고로동 의사는 중의세가 제4대 전승인이고 3급병원 특별초빙 전문가입니다. 고로동 의사는 료농성 중리학회 리사이고 중화중리학회 내경분회 위원이며 두 가지 국가의료특허를 보유했습니다. 풍부한 림상 경험을 바탕으로 당뇨병 합병증, 관상동맥질환, 불임증, 각종 종양 등 환자들의 난치성 질환을 전문적으로 치료해드리고 있습니다. 난치병으로 고민하고 계신다면 고로동 의사의 정확한 진료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지점은 연길동맥 슈퍼마켓 서쪽 50m에 위치한 상강중의관입니다. 문의전화는 432-3777번, 432-3777번입니다.
1: 연계시 천남구역에 위치한 최적의 매물 홍수림허원 소형주택을 소개해드립니다. 중국 조선족 민속은 바로 맞은편에 위치했고 주택 소유권 증명서는 즉시 발급이 가능하며 매매 절차가 빠릅니다. 총가격이 저렴한 외에도 가격 우대를 더 해드립니다. 주거용으로 쾌적할 뿐만 아니라 민박 운영으로도 아주 좋은 선택입니다. 자세한 집상담을 하실 분들은 156-6227-8866에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연길시 천남구역에 위치한 최적의 매물 홍수림허원 소형주택을 소개해드립니다. 중국 조선족 민속은 바로 맞은편에 위치했고 주택 소유권 증명서는 즉시 발급이 가능하며 매매 절차가 빠릅니다. 총가격이 저렴한 외에도 가격 우대를 더 해드립니다. 주거용으로 쾌적할 뿐만 아니라 민박 운영으로도 아주 좋은 선택입니다. 자세한 집상담을 하실 분들은 156-6227-8866에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2: 질 좋고 마음에 드는 치아를 하시렵니까? 동천 치과를 찾으세요. 22여 년의 경험이 풍부한 치과 전문의가 고객 한 분 한 분에게 꼼꼼한 진료와 맞춤식 서비스로 만족을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사기니는 280원에 해드립니다. 사기니 들리를 하시려는 분들은 동천 치과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깨끗한 소독과 최선의 진료, 합리하는 가격으로 여러분들을 맞이하겠습니다. 지점 공원 서쪽 100m 되는 곳. 문의 전화 245-1608번, 245-1608번입니다. 두골대는 여러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어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투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현주염, 요추간판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비준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매대입니다. 문의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0: 연변 뉴스.
1: 연변 뉴스.
2: 안녕하십니까. 연변 뉴스입니다. 성당위 상무위원이고 주당위 서기이며 주당위 통전사업 지도소조 조장인 호가복이 주재하에 20일 오전 2026년 주당위 통전사업 지도소조 제3차 전체 확대회의가 소집됐습니다. 호가복은 민족사업을 강화 개진할 때 관한 습금형 총석의 중요 사상, 특히 중화민족 공동체의식 확고 수립에 관한 습금형 총석의 중요 론述을 깊이 관찰하면서 신시대 당의 민족사업의 새로운 단계적 특징을 정확히 파악하고 신시대 민족단결 진보 시범국 구축이라는 목표 임무를 겨냥해 확고수립 브랜드를 알심대로 구축하고 선전교양을 지속적으로 심화함으로써 민족단결 진보의 꽃이 연변대지에서 늘 활짝 피고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주인대 상무위원회 주임 최홍성, 주정협 주석 주금성이 회의에 출석했습니다. 회의에서는 성립꽃 활짝 핀 연변 공동체 브랜드 건설 정황에 관한 회보를 청취하고 연변조 중화민족 공유의 정신터성 건설 전면 추진 실시 방안, 2026년 연변조 민족 단결 진보 선전을 활동 실시 방안, 연변조 331 국도 5가지 공동회랑 건설 실시 방안 등 문건을 심의했습니다. 호가복은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올 들어 주당의 통일 포치에 따라 각 현시와 부문에서는 중화민족 공동체의식 확고 수립과 중화민족 공동체 건설 추진을 둘러싸고 성립꽃 활짝 핀 연변 공동체 브랜드 구축에 초점을 맞춰 식별도가 높고 인솔 효과가 강한 일련의 특제 활동 대상을 기획해 내놓음으로써 우리조 확고 수립 사업이 심층 추진되게 했습니다. 각 현시와 부문에서는 성립고 활짝 핀 연변 공동체 브랜드 구축에 관한 사업 방안에서 확장한 총체적 목표와 중점 임무를 겨냥해 담체 내용을 분류 설계하고 활동 내포를 풍부히 하고 확장하며 5대 담체 건설을 착실히 추진함으로써 성립고 활짝 핀 연변 공동체 브랜드가 확고히 자리 잡고 널리 알려지게 해야 합니다. 담체 활동을 정교하고 우수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역사 이야기, 문화 침륜, 예술, 미식, 체육 경기 등 5대 분야에 초점을 맞추고 가상현실, 홀로그램 투영 등 기술 수단을 활용해 1년의 몰입식, 정경식 체험 대상을 정성껏 내오고 다양한 연령대와 부동한 지역 사람들이 많이 참여하도록 끌어 재반 활동이 주제가 뚜렷하고 특색이 선명하며 효과가 뚜렷해지게 확보해야 합니다. 브랜드 인지도를 힘써 높여야 합니다. 특색 사업의 주목점, 선진 전형 사례, 기층의 생동한 이야기를 체계적으로 정리 보상하고 온도와 힘, 전파력을 갖춘 일련의 선전 작품을 창작해 내놓음으로써 성립고 활짝 핀 연변 공동체 브랜드의 지명도와 영향력을 부단히 높여야 합니다. 호가복은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각급 당위 정부에서는 중화민족 공유의 정신터전 구축을 중요한 기초성, 전략성 공정으로 들어주고 체계적 관념을 견제하고 제도 설계를 강화하며 전반을 통괄적으로 고려해 여러 민족 대중의 마음이 하나로 모이고 정신적으로 서로 의지하는 공유의 정신터전을 확실하게 구축해야 합니다. 정신 고취를 심화 확장해야 합니다. 당의 혁신적 리론으로 마음을 모으고 정신을 고취하는 것을 꾸준히 견지하면서 당사, 신중국사, 개혁개방사, 사회주의 발전사, 중화민족 발전사 선전교양을 상시적으로 전개하고 동북항일연군 정신, 항미원조 정신을 대대적으로 고양하며 여러 민족 대중이 정확한 중화민족 역사관을 수립하도록 인도해 여러 민족의 단결 분투하는 공동의 사상 정치적 기반을 부단히 공고해야 합니다. 마음 진륜을 깊이 추진해야 합니다. 중화 우수 전통문화 침륜 프로젝트를 깊이 실시하고 중화 우수 전통문화의 교양 보급, 보호 전승, 교류 전파를 강화하며 우리의 중국군 문화 천문만호 진입 등 활동을 착실히 전개하고 무형문화재 보호를 정성껏 잘하며 세계관, 세계중심 건설을 다그쳐 추진해 중화민족 공유의 정신터전을 구축하는 데 충분한 자양분을 제공해야 합니다. 융합에 지속적으로 힘을 기울여야 합니다. 국가 통영어로 문자를 전면 보급하고 국가 통일 편찬 교재 사용을 전면 추진하며 동어 동음 성과를 공고히 하고 동어 흥변 표준어 보급 브랜드를 강화해 언어의 소통으로 마음의 소통을 촉진해야 합니다. 관광을 통한 왕래 교류 융합 촉진 기지, 세 가지 공동, 네 가지 함께 융합식 사회구역 등 담체 플랫폼 기능을 최적화, 승격시키고 성립고 활짝 핀 연변, 다채로운 연변의 오세오 플러스 등 브랜드를 강화해 여러 민족의 광범한 왕래와 전면 교류, 심층 융합을 추진해야 합니다. 호가복은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올해는 우리 주에서 민족 단결 진보 선전을 활동을 펼친 지 74년째 되는 해이자 중화민공화국 민족 단결 진보 촉진법을 깊이 선전 관찰하는 첫 해입니다. 민족 단결 진보 선전 활동을 잘 전개하는 것은 당의 민족 정책을 대대적으로 선전하고 법에 따라 민족 사업을 강화 개진하며 민족 단결 진보 승격판을 구축하는 데 중요한 의의가 있습니다. 각 현시와 부문에서는 주당의 통일 포치에 따라 활동 내포를 힘써 심화하고 방식과 담체를 부단히 혁신하며 사회 참여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여러 민족이 공동 단결 분투하고 공동 번영 발전하는 짙은 분위기를 충분히 조성해야 합니다. 활동 담체를 알심리로 설계해야 합니다. 성립고 활잡힌 연변 한마음으로 공동체의 꿈 구축 활동 주제를 둘러싸고 법률보급 한마음 역사 맥락 같은 근원 본보기와 한길 등 활동 담체에 의탁해 일련의 소통식, 몰입식, 체험 전경을 혁신적으로 내놓아 활동의 작은 담체로 연변의 중화민족 공동체의식 확고 수립 큰 주제를 보여줌으로써 중화민족 공동체의식이 머리에 새겨지고 마음에 스며들며 행동으로 이어지도록 추진해야 합니다. 선전사업의 목적성과 실효성을 힘써 증강해야 합니다. 틱톡, 과이소, 위챗 공식 계정 등 뉴미디어 플랫폼을 통괄적으로 잘 활용하고 대중생활에 가깝고 작은 사례로 큰 주제를 보여주는 일련의 융합매체의 우수 작품을 창작해 내놓음으로써 생활에 다가가고 마음을 따뜻하게 하며 공감대를 모으는 민족 단결 작은 이야기를 잘 들려줘야 합니다. 민족 단결 진보 선진 전역, 민족 종교 계통 우수 간부, 성류홍 기층 선전 강연원 등 역량을 조직해 기층 일선에서 선전 강연과 해석을 진행하고 통속적인 언어로 정책을 해독하며 생동한 사례로 도리를 설명하는 데 중시를 돌려 선전 강연 사업이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도록 확보해야 합니다. 선전과 건설을 긴밀히 결부시키고 유기적으로 융합하는 것을 견제해야 합니다. 민족 단결 진보 선전을 활동을 민족 단결 진보 건설 사업의 7 플러스인 진 활동과 긴밀히 결부해야 합니다. 기관 단위의 당건설 인솔 플러스 민족 단결, 기업의 성실 경영 플러스 민족 단결, 학교의 덕으로 인재 육성 플러스 민족 단결, 부대와 경찰의 변강 안정 국방 공고 플러스 민족 단결을 탐색적으로 실시해 민족 단결 진보 건설을 기층 7의 일상에 융합시켜 건설 사업이 깊이 있고 실속 있게 추진돼 더 큰 성과를 거두게 해야 합니다. 주급 관련 지도 일꾼, 주직속, 연변주재, 성직속 관련 부문과 단위 주요 책임자, 각 현시 당위 주요 책임자들이 회의에 참가했습니다.
0: 중강산업연구원에서 근일 2020년 중국 중약기업 종합경쟁력 50강 순위를 발표했습니다. 길림 5동 야급 집단 주식유한회사는 재차 입선돼 34위를 차지했는데 이번 평에서 입선된 동북 삼성 관련 기업 중 순위가 가장 높습니다. 의약공업 종합경쟁력 평가체계는 종강산업연구원에서 알씀드려 구축한 것으로 시가 가치평가, 상업화 능력, 연구개발 능력 등 3대 핵심 차원을 둘러싸고 경쟁력 지수 모형을 구축해 의약공업기업 발전 실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중약기업의 종합경쟁력을 전면적으로 반영함으로써 중성약기업 50강 순위를 형성했습니다. 순위 평균은 업계 본보기를 수립하고 중약업계 고품질 발전을 추동하는 데 취지를 뒀습니다. 현재 이 평가체계는 업계에서 가장 권위성 있는 평가체계 중 하나로 됐습니다. 길림 5동 야급 집단 주식유한 회사 전신은 1957년에 설립된 구경 연변 도나록장입니다. 1981년에 5동 제약 공장을 설립하고 1996년에 심수증권거래소에 상장했으며 현재는 23개 자회사를 지배하는 집단 지주형 상장회사로 발전했습니다. 장기간 기업은 현대 중약 분야를 깊이 개척하면서 의약 건강 플러스 금융 자본 쌍륜 구독 모식으로 연간 판매액이 6억 원을 웃도는 안신 본회액을 선도 제품으로 하고 1억 원급 소아시계 해열 구복액 등을 버팀목으로 하는 발전 체계를 형성했습니다. 지난해 12월 31일까지 길림 5동 야급 집단의 총 자산은 344억 1,800만 원에 달해 동기 대비 4.29% 상승했고 연간 영업수입은 23억 3,500만 원을 올렸는데 그중 중약 부문 영업수입이 60.99%를 차지했습니다. 기업은 다년간 연속 중국 중약 공업 백강에 안정적으로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길림 오동 연변 약업 주식위원 회사 총경리 조리 리건국입니다. 향후 회사에서는 안신본회액, 혈부추거 구복액 등 핵심 대품종의 2차 개발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림산 가치와 근거 중심 의학 증거를 깊이 발굴해 기존의 시장 우세를 공고히 하겠습니다. 동시에 중약 조제 과립 표준 등록을 다그치고 중약 조제 과립 생산 기지 생산 능력을 1층 방출해 지역 중약 산업 군집 협동 발전을 이끌겠습니다.
3: 협동발전.
2: 매하구시에서 개최된 길림성 제9회 소수민족 전통체육운동회에서 연변 대표단은 진취적인 경기 풍모를 보여줌과 아울러 체육을 유대로 여러 민족 왕래 교류 융합을 1층 촉진했습니다. 이번 운동회 개막식과 폐막식에서 연변 대표단의 멋진 등장은 모두의 이목을 끌었습니다. 도문시 문화관에서 선보인 두만강은 금복, 장고, 상모춤 등 고전 무형문화재 요소를 융합했으며 환해의 장고춤은 국가급 무형문화재인 조선족 장고춤의 독특한 운치를 남김없이 보여줬습니다. 도문시 문화관 부관장 김연입니다. 이번에 우리는 개막식, 민족 대련환, 폐막식 세 개 부분 공연 종목을 준비하는데 두 달 전부터 연습했습니다. 개막식에서는 룡북과 장고춤을 융합한 공연을 선보였습니다. 공연을 통해 연변 아들, 딸들이 한마음으로 단결하는 정신 면모를 충분히 전시했습니다. 이번 운동회에서 우리 주에서는 190명 규모의 대표단을 꾸려 10개의 경기 종목과 5개의 출연 종목에 참가했습니다. 연변 선수들은 근해 널뛰기, 민족식 씨름, 진주공, 석구 등 종목에서 실력을 보여주며 도합 29개의 1등상을 따내는데 1등상 수가 전성 1위를 차지했습니다. 연변 대표단은 또 체육도덕 기풍상도 받았습니다. 연변 대표단 민족 건강체조 선수 최위건입니다. 경기장에서 우리는 전성 여러 민족 선수들과 함께 교류하며 서로 배우고 경배했습니다. 우리는 가지려는 동작과 포만된 정신 자세로 중화민족 한 가족의 짙은 분위기를 보여줬습니다. 주 민족사무위원회 부주임 리가응입니다. 이번 대회에서 연변주에서는 연변 전통 체육의 깊은 저력과 전승 성과를 전방위적으로 전시했습니다. 연변 여러 민족이 손에 손잡고 단결하는 풍모를 보여주고 신시대 변강 아들, 딸들이 꾸준히 노력하고 앞을 다투는 정신 풍채를 보여줬습니다.

0: 争先的精神风采。
1: 성정부의 비준을 거쳐 연변주는 다음 해에 길림성 소수민족 전통체육운동회를 개최하게 됩니다. 우리 주에서는 다음 대회 개최를 계기로 민족체육문화 내포를 깊이 발굴하고 민족단결교류 플랫폼을 상시적으로 구축해 중화민족 공동체의식 확고 수립의 실천 담체를 부단히 풍부히하고 신시대의 연변 민족단결 진보와 고품질 발전의 세상을 힘써 엮어가게 됩니다.
2: 2026년 제2회 연변의 아름다움을 찾아서 가장 아름다운 북카페 발길 따라 떠나는 독서 조제 독서 활동이 그늘 영정시 삼합진 고모커피 쉼터에서 열렸습니다. 활동은 전민 독서 진지를 변경 일선으로 옮겨 고모 옆에서 고전 이야기를 읽고 초심과 사명을 되새겼습니다. 이번 활동은 조당리 통전부와 조신사회 계층 인사연합회에서 공동으로 주최했으며 연변조와 용정시 의량급 신사회 계층 인사연합회 회원 대표 및 서부계획자원봉사자 대표 도합 40명이 참가했습니다. 활동에서 참가자들은 시사 칠률 장정을 함께 랑송했습니다. 귀빈들은 연을 쫓는 아이, 협강의 구비진 곳에서 청춘 중국 등 도서를 둘러싸고 자신의 경력과 결부해 독서 소감을 나눴습니다. 활동에서는 또 고모 커피 쉼터에 도서 100권을 증정했습니다. 연변주 서부계획 위국 수변 프로젝트 자원봉사자 좌수성입니다. 저는 산동 빈주에서 온 서부계획 자원봉사자입니다. 고모커피 쉼터는 변경 국도의 봉사 부족점을 보완했을 뿐만 아니라 331 국도 길림 구간의 대표적 인기 IP도 조성했습니다. 오늘 독서 교류에 참가해 바쁜 일상생활 속에서 마음을 가라앉히고 커피 한 잔을 음미하며 책 한 권을 읽고 창밖의 풍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주 아름다운 일이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앞으로 이런 활동이 더 많이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조신사회 개청 인사연합회 회원 대표 박홍입니다. 이번 활동은 독서 진지를 변경 일선으로 옮겼는데 활동 내용이 아주 풍부했습니다. 특히 의미 깊었던 것은 삼합촌 당지부 서기가 우리에게 회양나무 고목이 변경을 지켜온 이야기를 들려준 것입니다. 홍색 독서와 연변의 변경 문화를 결부시켜 모두가 위국 수변의 가국 정회를 절실히 체감하게 했습니다.
1: 8월 19일은 9번째 중국 의사설입니다. 연변조의병원에서는 관절 외과, 심혈관 내과, 뇌질환과, 내분비과, 로인병과 등 전문과 전문가팀을 조직해 연결시 조향전진에서 무료 진찰 활동을 펼쳤습니다. 전문가들은 로인들에게 발생하기 쉬운 무릎관절, 퇴행성 관절염, 고혈압, 당뇨 등 문제에 대해 맞춤형 약 사용 방안을 제공했습니다. 현장에는 또 중리조의 특색기술체험구를 설치해 주민들이 이침, 부항 등 요법을 체험하게 했습니다. 연변 조의병원 의무과 과장 김흠입니다. 량질 진료와 특색 의료 기술로 대중들의 불편을 해결하는 데 조력했습니다. 융합매체 간추린 뉴스입니다. 제21회 중국 장춘영화제 활동 중 하나인 240차례 전민 보편혜택 공익영화 관람 활동이 시작됐습니다. 이번 영화 관람 활동 시간은 28일까지이고 성내 도합 28개 영화관의 활동에 참가한 가운데 장춘, 길림, 매하구, 사평, 연결 여러 곳이 포함됐습니다. 연결 만달 영화관에 영화 7차례 방영하게 됩니다.
2: 조농업 농촌국, 조생태 환경국 등 여러 부문에서는 근일 훈촌시 밀강향 하와자촌 밀강하반에서 소생생물 자원 증식 방류 자원봉사 활동을 펼쳤습니다. 활동에서 100만 마리의 대황어 치어가 밀강하 수액에 방류됐습니다.
1: 지금은 가을철 알곡 산량 형성 관건기이자 농약을 살포하는 적합한 시기입니다. 안도현에서는 각 향진을 조직해 농용 무인기를 통괄 배치하고 살포 작업을 하면서 농작물 생장을 촉진했습니다. 연변 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담당의 아나운서 김춘희 신금철이었습니다.
3: 여러 민족이 나란히 손잡고 조국 대지의 아름다운 문명의 꽃을 활짝 피우고 있습니다. 서로 돕고 교류하고 함께 어울리고 분투하며 민족 화합의 새 시대를 힘차게 열어가고 있습니다. 이곳은 바로 56개 민족이 함께 살아가는 위대한 조국 중국입니다.

0: 연결. 사시절이 아름답습니다. 연변 문화가 살아있습니다. 연변 맛이 일품입니다. 연변 생기로 넘칩니다. 매력으로 가득 찬 연변이 당신을 환영합니다. 연변 대지에 문명의 꽃을 활짝 피워가면서 새로운 기품을 실천하는 시민으로 됩시다. 큰 도심 속에 명주와도 같은 아름다운 연길. 넘치는 인정으로 늘 푸르고 빛나는 도시 연길.
1: 풍부한 자원으로 행복한 인생을 꽃피워가는 내 고향 연길에서 상큼하고 푸른 꿈을 키워갑니다.

과 희망이 꽃피는 세상, 따뜻한 마음, 푸근한 인정으로 행복한 세상 만들어갑니다. 희노애락, 그 삶의 현장에 여러분을 안내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마음이 힐링되는 이곳 힐링 1번지입니다. 프로사회를 맡은 남경원 인사드립니다. 시중에는 시련의 아픔을 담은 작품이 많습니다. 한 사람을 좋아했는데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리움에 적었던 글들이 시가 되죠. 예를 들어 어제는 보고 싶다, 편지 쓰고 어젯밤 꿈엔 너를 만나 쓰러져 울었다, 이런 식구들이 있죠. 이 구절만 읽어도 얼마나 사랑했는지 짐작이 가는데요. 시인은 자신이 거의 평생이라는 시간 동안 시를 쓸 수 있던 이유는 이런 사랑과 그리움 덕분이었다고 합니다. 시인은 뜨겁게 사랑하고 뜨겁게 그리워하고 뜨겁게 호기심을 가져야 꾸준히 시를 써내려갈 수 있다고 말하는데요. 우리 인생에도 필요한 것들이 아닐까요? 오늘 프로에서는 스트레스 해소하는 방법, 경로 과잉에 관한 상식, 여성들의 남성형 우울증, 남성 갱년기에 관한 상식 등 내용을 준비했습니다. 자, 출발하겠습니다. 일상생활을 하면서 스트레스를 피하기란 거의 불가능합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의 수치가 혈액에서 상승하기 시작하는데 정상 수치보다 높은 콜레스테롤을 유발하는 만성 스트레스는 신체 곳곳에 영향을 미칩니다. 신진대사는 불균형해지고 체중 증가를 가져오고 몸속의 다양한 염증을 일으킬 수 있죠. 혈당 수치, 혈압, 심장은 물론 기억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요. 몸과 마음을 좀먹는 스트레스는 저절로 줄어들지 않습니다. 주변 상황과 상관없이 평온함과 차분함을 유지할 수 있게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미국 하버드대 의대가 발행하는 하버드 헬스 퍼블리싱 등의 자료를 토대로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되는 간단한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우선 좋아하는 신체 활동을 합니다. 몸을 사용하는 활동은 코르티솔 수치를 감소시킬 수 있고 긴장을 풀 수 있게 해줍니다. 평소 즐기지 않는 운동을 억지로 선택하면 매일의 운동 스케줄이 되려 스트레스가 될 수 있습니다. 좋아하는 신체 활동을 선택해야 합니다. 정원 가꾸기, 산책 등 자신이 좋아하는 활동을 하는 것이 의욕을 북돋고 스트레스 해소에도 유리합니다. 당면한 상황을 어떻게 바라보는가에서 많은 스트레스가 시작됩니다. 두 사람이 같은 일을 해도 똑같은 스트레스를 받는 것은 아니죠. 일부는 타고난 성격 탓도 있지만 생각하는 관점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내가 마음속에서 주변 상황을 어떻게 인식하는지 돌아보면서 관점을 긍정적으로 새롭게 바꾸는 것을 목표로 삼으면 스트레스 요인을 줄일 수 있습니다. 정리정돈이 안 되거나 잡동사니에 둘러싸여 있는 것은 스트레스를 유발합니다. 자주 쓰는 물건은 항상 정해진 곳에 두는 식으로 정리 시스템을 활용하면 일상의 잡음을 줄일 수 있습니다. 물건 정리뿐 아니라 계획성 있는 생활도 필요합니다. 운동할 시간을 만들고 건강한 식사를 계획하고 충분한 수면을 취할 수 있도록 규칙적 일정을 마련합니다. 또한 예정된 수술, 재정적 어려움, 사랑하는 이와의 사별 등 스트레스를 받을 일을 앞두고 있으면 사전에 어떻게 대처할지 생각합니다. 계획을 세우는 것이 스트레스가 건강에 주는 해로운 영향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스트레스가 면역력을 떨어뜨릴까요? 네, 만성 스트레스는 면역세포의 기능을 약화시켜 감기나 감염에 더 쉽게 걸리게 만들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가 살이 찌는 원인이 될 수 있을까요? 가능합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이 식욕을 증가시키고 특히 단 음식, 고칼로리 음식에 대한 욕구를 높일 수 있습니다. 또한 복부 지방 축적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스트레스가 혈압이나 심장에 영향을 줄까요?
스트레스는 일시적으로 혈압과 심장 박동수를 높입니다. 반복되면 고혈압이나 심장질환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가 수면에 영향을 줄까요? 네, 스트레스가 높으면 뇌가 각성 상태가 돼 잠들기 어렵거나 자주 깨는 수면 장애가 생길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가 소화에도 영향을 줄까요? 그렇습니다. 위산 분비 변화, 장 운동 이상으로 인해 소화 불량, 복부 팽만, 과민성 장 증상 등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는 어떻게 줄이는 것이 좋을까요? 가벼운 운동, 규칙적인 수면, 호흡 조절, 충분한 휴식이 도움이 됩니다. 필요하면 상담이나 전문가 도움도 중요합니다. 스트레스가 오래 지속되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만성 스트레스는 우울감, 불안장애, 고혈압, 당뇨, 심혈관 질환 위험 증가와 연관될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는 완전히 없앨 수 있을까요? 완전히 없애는 것은 불가능하고 필요하지도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스트레스를 관리 가능한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입니다.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적절한 조합을 찾는 데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어떤 방법을 선택하든 자신의 스트레스 해소 방식을 중간 점검한 뒤 효과가 없다면 수정해야 합니다. 스스로 노력해도 아무런 성과가 없다면 의사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 우리는 화를 낼까요? 의학적으로 왜 화가 나는지 세부적으로 불분명하지만 얼개는 대략 밝혀졌습니다. 누군가 자신의 감정을 상하게 하든지 신념에 어긋나는 일을 보든지 불쾌한 옛 기억이 떠오르든지 등 방아쇠가 당겨지면 뇌의 편도체가 경보를 울릴지 판단합니다. 사이렌이 울리면 해마에게 정보가 전달되고 해마는 뇌화 수체를 자극해 교감신경계를 활성화합니다. 뇌화 수체는 콩팥의 부신을 자극해 코르티솔, 아드레날린, 노르아드레날린 등 스트레스 호르몬을 쏟아냅니다. 이에 따라 심장 박동이 빨라지고 혈압이 올라갑니다. 동공이 커지고 혈당이 증가해서 에너지 공급량이 많아지고 근육이 더 잘 흘러 싸우거나 도망가기 아니면 적당한 경계 태세를 갖추게 되죠. 이때까지는 모두가 비슷한데 어떤 사람은 화를 누르거나 푸는 반면 어떤 이는 목소리가 커지고 물건을 던지는 등 부정적 행동을 보입니다. 이런 조정 메커니즘은 뇌의 전 전두엽이 맞는데 이 부분이 부실하면 걸핏하면 경로하죠. 맨날 사이렌이 울리는 동네가 즐거울 리가 없듯 개인이 자주 화를 내면 심장, 뇌, 면역 시스템 등의 건강이 악화되고 불안장애, 우울증 등 정신장애로도 이어집니다. 대인관계나 업무에 지장이 생기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요. 프랑스의 철학자 몽테뉴는 어리석은 자의 가장 확실한 증거는 자기 주장을 고집하고 흥분하는 것이라고 말했는데 우리는 그런 면에서 어리보기를 양산하고 있다면 지나친 주장일까요? 세상엔 정답이 하나가 아닐 수 있는데 정답을 강요합니다. 냉면과 온면 중 하나가 맛있기보다는 맛있는 냉면과 맛없는 냉면, 그럭저럭 냉면이 있고 온면도 그럴 것인데 둘 중 하나의 선택을 강요합니다.

삶에선 무엇보다 어떻게가 훨씬 중요한 경우가 많은데 무엇 갖고 나눠서 반대쪽 얘기에는 화를 내죠. 정이라고 착각하고 분노한 것들 대부분이 나중에 그냥 정치적 편견에 불과한 것으로 밝혀지는데도 끝없이 그것을 되풀이합니다. 의견이 다를 때 조절하는 법, 화가 났을 때 대처하는 법 등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에 대해서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또 누구도 세상에는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이 더 많다는 당연한 사실을 가르쳐주지 않아서 어떤 사람은 무엇인가 안 될 때 화부터 냅니다. 거꾸로 주변의 힘으로 무엇인가 이루었을 때 감사함도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뇌과학에서 보면 편도체가 정상적으로 기능하도록 미술, 음악, 체육활동 등으로 감정을 승화시키는 활동에 린색합니다. 또 다양한 독서와 철학적 사고로 뇌 전 전두엽의 기능을 활성화하는 노력도 기울이지 않습니다. 뇌의 기능을 떨어뜨리는 술에는 너무나 관대하고요. 무엇보다 화가 이토록 중요한데도 사회에서 의제로 삼지 않았습니다. 버려 화를 내는 것이 왜 잘못됐는지 누구도 깊고 진지하게 얘기하지 않았죠. 그러나 분명합니다. 개인의 건강과 행복, 건전하고 밝은 사회를 위해 화를 조절해야 한다는 것. 쉽지만은 않지만 할 수 있는 것을 해야 합니다. 화가 날 때 깊게 숨쉬기, 감사일기 쓰기, 잠들기 전 1분과 일어나서 1분 동안 좋은 기억 떠올리기, 명상하기, 규칙적 운동하기, 음악 즐겨 듣기, 과음 피하기, 상대방의 얘기 10% 더 듣기 등은 지금 당장 실행할 수 있겠죠. 당신이 쉽게 화를 낸다면 당신 안에 있는 분노의 씨앗에 여러 해에 걸쳐 자주 물을 주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불행하게도 당신이 분노의 씨앗에 물 주는 것을 허용하거나 심지어는 부추기기까지 했기 때문입니다. 오늘부터 지금 이 시간부터 화를 잘 다스려 나의 건강을 지켜봅시다.

평소보다 유독 초조해지거나 사소한 일에 버럭 화를 내고 무모한 행동을 반복한다면 이를 단순한 성격 문제로 여기기 쉽습니다. 하지만 이런 증상이 사실은 우울증의 한 형태일 수도 있는데요. 최근 이른바 남성형 우울증이라고 불려온 증상이 여성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나며 일반적인 우울증보다 훨씬 심각한 정신건강 문제와 관련이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독일 프리드리히 알렉산더대 연구진은 이 같은 연구 결과를 학술지 사이언티픽 리포트에 최근 발표했습니다. 연구팀은 우울증으로 입원한 환자 163명과 건강한 대조군 176명을 비교 분석했습니다. 남성형 우울증 여부는 남성 우울증 위험 척도로 측정했습니다. 이 척도는 약물 사용, 알코올 남용, 분노, 공격성, 위험 감소, 감정 억제, 신체화 증상 등 6가지 영역을 평가합니다. 분석 결과 남성형 우울증 점수가 높은 환자일수록 전반적인 심리적 고통 수준이 더 높았습니다. 특히 신체화 증상, 우울증이 몸의 고통으로 나타나는 증상, 분노와 적대감, 편집증적 사고, 정신병적 경향 등의 점수가 높아 일반 우울증 환자보다 급성 정신 문제를 겪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울증이라고 하면 흔히 무기력함과 슬픔, 눈물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남성형 우울증은 전혀 다른 얼굴을 하고 있습니다. 분노와 공격성, 약물이나 알코올 남용, 극한 스포츠나 난폭 운전 같은 위험한 행동, 감정 억제 등이 주된 특징입니다. 감정을 내면으로 사기는 대신 외부로 표출하는 방식 때문에 외현적 우울증으로 불립니다. 문제는 기존 우울증 진단 기준이 주로 슬픔, 무가치,

피로감, 신체적 피로 같은 내면화 증상에 초점을 맞춰왔다는 점입니다. 이 때문에 분노나 충동적 행동처럼 겉으로 드러나는 증상들은 우울증으로 인식되지 못하고 지나칠 때가 많았습니다. 연구팀은 이러한 집단의 사각지대가 수많은 환자들의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는 원인이 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주목되는 점은 남성형 우울증 증상이 성별과 무관하게 나타난다는 점입니다. 통계적으로 여성도 남성과 거의 비슷한 비율로 분노, 공격성, 위험 감수 같은 외형적 우울 증상을 보였습니다. 연구팀은 남성형이라는 명칭 때문에 임상 현장에서 여성 환자의 이러한 증상들이 제대로 인식되지 못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남성형 우울증 점수가 높은 환자의 평균 연령은 36.4세로 점수가 낮은 환자보다 유의미하게 낮아 비교적 젊은 층에서 더 두드러지는 경향도 확인됐습니다. 연구팀은 남성형 우울증이라는 용어가 특정 성별의 질환이 아니라 감정 억제, 분노, 공격성, 위험 감수, 약물 사용 등으로 나타나는 특정 행동 양식을 설명하는 개념으로 이해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이번 연구는 입원 환자를 대상으로 했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런 증상을 가진 사람들은 도움을 구하지 않는 경향이 있어 실제 지역사회에서의 문제 규모는 훨씬 클 수 있습니다.

남성 갱년기는 나이가 들면서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점차 감소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여성의 폐경처럼 호르몬이 급격히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서서히 진행돼 본인도 알아차리지 못하는 일이 적지 않습니다. 테스토스테론은 남성과 활력을 대표하는 호르몬입니다. 전문가들은 의욕과 경쟁심, 집중력, 감정 반응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미국 남성 건강 클리닉 게임데이의 남성 건강 최고 의료 책임자인 할 모하메드 박사는 뉴욕포스트에 테스토스테론은 성욕과 근육량에만 관련된다는 오해가 있다며 의욕과 경쟁심, 자기주장, 감정적 반응에도 영향을 준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특히 영업직과 금융업처럼 스트레스가 많은 직종에 저 테스토스테론 환자를 자주 진료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모하메드 박사는 테스토스테론은 에너지와 일부 행동에는 영향을 줄 수 있지만 사람 자체를 결정하지는 않는다며 성격 변화는 삶의 경험과 건강 상태, 환경의 영향을 더 많이 받는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에서는 약 500만 명이 저 테스토스테론 상태인 것으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테스토스테론은 30세 이후 매년 약 1%씩 자연스럽게 감소합니다. 일부 남성은 70세가 되면 가장 높았던 시기보다 수치가 최대 50%까지 낮아집니다. 일반적으로 4, 50대 남성의 3, 40%가 테스토스테론 부족을 겪으며 비만이나 제2형 당뇨병 같은 만성 질환이 있으면 감소 속도가 더 빨라질 수 있습니다.

남성 갱년기는 30대 이후 남성 호르몬이 매년 약 1%씩 서서히 감소해 발생합니다. 여성과 달리 호르몬 저하가 완만하게 진행돼 노화로 치부하고 방착 이슈나 만성 피로, 우울감, 복부 비만 등의 증상을 동반합니다. 이런 증상은 사람마다 다르지만 피로가 지속되면 심리적 위축이 생겨 삶의 질도 크게 떨어뜨립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혈중 남성 호르몬 수치가 낮은 남성은 우울증 발병 위험이 3배 정도 높으며 사망 위험도 약 33% 높습니다. 대인 관계 및 사회생활 전반에 걸쳐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원인이 됩니다. 남성 갱년기를 관리하기 위한 기본은 충분한 수면과 규칙적인 운동, 균형 잡힌 식습관입니다. 스트레스를 줄이고 금연과 절주를 실천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증상이 심하거나 혈액 검사를 통해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매 밀리미터 3.0 나노그램 이하일 경우 호르몬 보충요법 등의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합니다. 치료에는 테스토스테론 연고와 패치, 주사제 등이 사용됩니다. 연고와 패치는 사용이 편리하지만 피부 자극이 생길 수 있고 주사제는 효과가 오래 지속돼 널리 활용됩니다. 다만 호르몬 치료는 전립선 질환이나 적혈구 증가증 등 부작용 가능성을 확인해야 하므로 치료 전 전문의와 충분히 상담하고 치료 중에도 정기적인 검사를 받는 것이 권고됩니다.

배우자가 사망 후 남성과 여성의 건강 격차가 커진다는 연구 결과가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남편을 떠나보낸 아내는 건강 장수를 누리지만 아내를 사별한 남편은 앓는 사람들이 증가한다는 내용이 많습니다.

특히 치매와 사망 위험이 커진다고 합니다. 미국, 유럽, 아시아를 가리지 않고 비슷한 연구 결과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내에게 의지하는 남편들이 많아 사별 후 충격이 일상생활에도 큰 지장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내를 잃은 남성은 치매 위험과 사망 위험 모두 높아졌습니다. 이는 일본의 65세 이상 2만 6천 명을 대상으로 추적 관찰한 논문입니다. 그 결과 사별한 남성은 아내 생존 시와 달리 식사 등 일상생활 기능이 떨어졌습니다. 우울감과 음주량이 늘고 행복감은 줄었습니다. 연구팀에 따르면 남편은 은퇴 후에도 이전의 직장 중심의 삶을 벗어나지 못하고 가사 및 정서적 지원을 아내에게 크게 의존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아내 공백의 부담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에 아내는 평생 남편을 돌보는 역할을 해와 가사 등에서 남편 공백으로 인한 부담이 적습니다. 사별의 충격에서 벗어나면 오히려 자신의 의지대로 로맨을 보낼 수 있어 삶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다만 이번 연구는 일본 고령자를 대상으로 한 관찰 연구여서 한계가 있습니다. 이 연구에서 사별 후 1년이 남성에게 특히 위험한 시기로 드러났습니다. 외로움을 술로 달래고 요리에 익숙하지 못해 끼니를 거를 수도 있습니다. 오래 살아도 앓는 기간이 길면 장수의 의미가 사라집니다. 건강 수명이 중요한 시대입니다. 기대 수명은 늘었지만 건강하게 사는 기간은 줄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내의 사망 충격을 남편이 슬기롭게 극복하는 것도 건강 수명 연장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시인이 했던 말 중 자신에게는 보고 싶은 것들이 많아서 그리움이 많아서 글을 쓰게 된다는 말을 했는데요. 그 말이 참 공감이 되는 것 같습니다. 문득 돌아보니 열심히 글을 썼던 그땐 마음속에 사랑과 그리움이 가득했던 것 같습니다. 예전과 달리 많이 침착해지고 담담해진 지금, 사람이든 동물이든 취미든 무엇이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 그리움을 간직하며 사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힐링 1번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여러분한테 힐링이 된 시간이었길 바라면서 다음 주 시간에 더욱 힐링되는 내용으로 만나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0: 이곳에 그녀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곳에서 그녀들의 꿈이 싹틉니다. 매일같이 반복되는 일상 속, 끊임없이 이어지는 시간 속, 잊고 있었던 그녀들을 위한 주부 클럽.
1: 따뜻한 오후, 행복한 이야기가 가득한 주부클럽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프로진행을 맡은 김민혜입니다. 벌써 8월 중순이 지나고 있네요. 아이들 여름방학도 이제 막바지에 접어들었는데요. 주부님들 마음이 조금씩 바빠지고 계시지 않나요? 방학 내내 자유롭게 지내던 아이들을 어떻게 개학 모드로 전환시킬지 고민이 많으실 거예요. 오늘 방송에서는 여름 방학 막바지 현명한 학부모라면 꼭 챙겨야 할 다섯 가지 준비물과 함께 요즘 부모님들의 큰 고민인 청소년 비만 문제 그리고 아이들의 척추 건강까지 알차게 준비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행복한 가정 만들기 코너 함께 시작해볼까요?

금방 시작한 것 같았던 여름방학이 어느덧 열흘 정도밖에 안 남았습니다. 자유분방했던 생활 패턴에서 벗어나 이젠 차츰 계약 모드로 들어가야 할 시점인데요. 주부님들도 무척 걱정이 앞서시죠. 계약을 앞두고 아이들의 상태 조절을 위해 우리 주부님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 함께 알아봅니다. 네, 먼저 계약 준비 첫 번째, 바로 생활 패턴 바꾸기입니다. 방학 동안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던 아이들, 갑자기 일찍 일어나라고 하면 힘들죠. 전문가들은 갑자기 바꾸려고 하지 말고 지금부터 서서히 조정하라고 조언합니다. 하루에 10분, 20분씩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습관을 들이면 생체시계도 자연스럽게 돌아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식사 시간도 규칙적으로 맞추는 게 중요합니다. 방학 동안 불규칙했던 식사 패턴을 되돌려야 계약 후에도 점심시간에 배가 고프지 않고 수업에 집중할 수 있겠죠. 기름진 음식은 줄이고 과일과 채소를 많이 먹여 위장 부담도 덜어주는 게 좋다고 합니다. 자, 두 번째는 오락 시간 조절입니다. 갑자기 게임 그만하면 아이가 반발할 수도 있으니 부모님과 아이가 함께 합리적인 시간표를 만들어 보는 건 어떨까요? TV 시청이나 게임 시간을 점차 줄여나가면서 대신 새 학기 교과서를 미리 살펴보는 예습 시간을 조금씩 늘려가는 겁니다. 아이가 아, 방학이 정말 끝나가고 있구나 하고 자연스럽게 느끼게 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이제 방학숙제 얘기가 나와야죠. 방학숙제를 아직 다 못한 아이들 벌써부터 마음이 다급해질 겁니다. 이맘때쯤이면 많은 가정에서 숙제 전쟁이 벌어지기도 하죠. 중요한 건 아이를 다그치기보다 함께 숙제 상황을 점검하고 하지 못한 부분은 차근차근 완성하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조심할 점, 아무렇게 썼거나 베낀 숙제는 부모님이 부드럽게 타일러서 아이 스스로 다시 완성하도록 해야 합니다. 숙제의 목적은 무조건 끝내는 것이 아니라 배운 내용을 되새기는 것이라는 점을 아이가 알게 해주세요. 네 번째, 아이의 마음 읽기입니다. 개학이 다가오면 아이들은 무심한 듯 보여도 사실은 긴장되고 불안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은 아이의 감정을 먼저 이해해주려는 태도를 보이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친구들이랑 재미있게 놀았던 기억나니? 하며 긍정적인 기억을 떠올리게 해줍니다. 긍정적인 심리적 암시가 정말 큰 힘이 된다고 합니다. 아이가 학교 생활에 대한 기대와 자신감을 가질 수 있도록 따뜻한 대화를 많이 나눠주세요. 자, 다섯 번째, 새학기 목표와 계획 세우기입니다. 목표가 생기면 아이는 앞으로 나아갈 방향과 동력을 얻게 되죠. 그런데 여기서 부모님들이 자주 하시는 실수가 있습니다. 너무 큰 목표, 예를 들어 이번 학기에는 전교 1등하자 같은 거요. 이렇게 막연하고 큰 목표는 아이에게 오히려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매일 책을 10페이지 읽자, 일기 쓰기를 습관화하자처럼 작고 구체적인 목표로 나누는 게 훨씬 효과적이죠. 부모님과 아이가 함께 상의해서 실천 가능한 계획을 세워보세요.

요즘 많은 부모님들의 고민 중 하나가 바로 우리 아이 비만 문제인데요. 최근 몇 년 사이 청소년 비만 문제가 정말 심각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비만이 단순히 외모 문제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수도의과대학 부속 북경아동병원 연결주임의사에 따르면 어린이 비만은 고혈압, 고지혈증, 고혈당, 고뇨산혈증, 지방간, 심지어 성조숙증까지 다양한 질병의 위험을 높인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많은 부모님들이 우리 집은 유전이야 하며 적극적인 개입을 소홀히 한다는 점입니다. 전국 정협 조가군 위원도 이 점을 지적했는데요. 비만은 만성질환뿐만 아니라 아이의 정신건강과 학업성적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기본 원칙은 바로 입을 관리하고 다리를 움직여라입니다. 하지만 이 말을 어떻게 과학적이고 전문적으로 실천할 수 있을까요? 복단대학 부속 부인과병원 서청검 주임의사는 음식의 균형을 강조했습니다.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을 각각 어떻게 섭취할지 개념을 다져야 한다고 봅니다.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볼까요? 아침에는 하루 동안 필요한 에너지를 위해 탄수화물을 충분히 섭취하고 저녁 운동 후에는 근육 성장을 돕는 단백질 섭취를 늘리는 게 좋다고 합니다. 중요한 건 좋은 식사 패턴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 다양하게 바꿔가며 실천하는 거라고 합니다.

네, 그런데 여기서 안타까운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북경아동병원 렴결주임의사에 따르면 체육시험 전에 항상 적잖은 부모들이 의사를 찾아와 아이들에게 면제 증명

서를 발급해달라고 요청한다는 겁니다. 그런 이런 부모들 중 일부분은 아이들이 너무 뚱뚱해 체육시험에 합격하지 못했기 때문이고 일부는 시간이 부족하고 학업 부담이 커 체육운동을 하지 않기 위해 만성병 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경우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알고 계시나요? 운동은 청소년 비만 문제를 개선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 중 하나입니다. 뚱뚱한 아이들은 지방은 많고 근육은 적어서 비과학적인 체중 감량을 하면 체중이 줄어드는 동시에 근육량까지 감소하고 체지방률은 오히려 증가할 수 있답니다. 결국 중요한 건 가정, 학교, 병원이 함께 움직여야 한다는 점인데요. 부모들도 올바른 건강관념을 세우고 음식과 운동, 생활방식에서 아이들에게 적절한 지원을 해줘야 합니다. 그리고 학교에서도 쉬는 시간을 늘리는 등 아이들이 운동할 기회를 더 많이 만들어주는 게 중요하고요. 전문가들은 또한 사전 대응이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이미 비만이 생긴 후에 치료하려고 하지 말고 예방을 중심으로 한 건강관리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 내용입니다. 많은 부모들이 놓치기 쉬운 중요한 건강 문제를 하나 알려드립니다. 바로 아이들의 척추 건강인데요. 아이가 앉을 때나 서 있을 때 자세가 항상 똑바르지 않다면 단순히 자세 좀 바로해 하고 넘기지 마세요. 척추 측만증을 의심해봐야 합니다. 척추 측만증은 단순히 자세가 나쁜 게 아니라 질병입니다. 하지만 조기에 발견하면 충분히 치료가 가능한 질환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부모님들이 집에서 아이의 척추를 간단히 확인할 수 있는 두 가지 방법 알려드립니다. 자, 첫 번째, 아이가 상의를 벗고 자연광 아래에서 똑바로 서게 합니다. 발끝은 정면을 향하게 하고 두 발을 가지런히 붙이도록 합니다. 그런 다음 부모님은 뒤에서 관찰합니다. 양쪽 어깨 높이가 같은지 견갑골이 서로 대칭인지 살펴보는 겁니다. 한쪽 견갑골만 앞으로 튀어나오거나 높이가 다르다면 주의가 필요합니다. 자, 두 번째 방법은 몸을 숙여보는 검사입니다. 아이가 천천히 허리를 굽혀 몸을 앞으로 90도까지 숙이게 합니다. 부모님은 뒤에서 척추선이 곧은지 등 양쪽 높이가 균일한지 관찰합니다. 자, 척추 측만증은 조기 발견, 조기 개입이 정말 중요한데요. 치료 최적 시기는 여자아이는 10세에서 13세, 남자아이는 12세에서 15세입니다. 이 시기는 성장 발육 속도가 빠르고 척추 유연성이 좋으며 뼈의 성장판이 아직 다치지 않았기 때문에 적절한 교정과 훈련이 필요하고요. 개선도 할 수 있습니다. 황금기를 놓치면 교정 난도가 매우 높아지기 때문에 평소 아이의 자세, 서 있는 자세를 자주 관찰해 주시고 이상 징후가 보이면 바로 전문의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방송 정말 알차게 보내셨나요? 여름방학 막바지 우리 아이들을 위한 다섯 가지 준비 방법부터 청소년 비만 문제 그리고 척추 건강까지 함께 살펴봤습니다. 행복한 가정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부모와 아이가 서로 이해하고 배려하며 일상의 작은 습관부터 다듬어가는 과정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오늘 방송의 핵심 역시 바로 이것입니다. 가족이 한 마음이 돼 미리 준비하고 함께 소통하고 건강하게 시작하자. 방학이 끝나가는 지금 아이에게 잔소리보다 따뜻한 격려와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현명한 부모님이 되어주세요. 자, 오늘 주부클럽 행복한 가정 만들기 코너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한 정보로 다시 찾아뵐게요. 새학기 우리 아이들이 더 건강하고 더 행복하게 웃을 수 있도록 오늘부터 하나씩 실천하는 건 어떨까요? 오늘 프로 편집의 최춘희, 진행의 김민혜였습니다.

0: 소리로 읽어보는 우리의 인생.
1: 문화로 다려내는 우리의 삶.
0: 라디오 전파의 삶의 주파수를 맞춰보세요.
1: 라디오 문화산책.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문화 산책의 신금철입니다. 인생은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합니다. 빨리 가는 것보다 바르게 가는 것이 소중하죠. 오늘도 바른 방향을 향해 바른 한 걸음을 내디디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노래 한 곡 듣고 오늘 준비한 글을 만나보겠습니다.

오늘은 김명숙의 글 침묵의 반려를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내 책상 위에는 이름 모를 식물 하나가 있다. 솔직히 말하면 녀석과 나는 침묵의 공존관계이다. 반려라는 호칭을 붙이고 싶지만 과연 나에게 그럴 자격이 있는지 조금은 고민스럽다. 3년 전 친구가 이 녀석을 선물로 주면서 죽지 않고 잘 살 것이라고 했다. 나는 뭐든 잘 까먹는다. 여행이나 출장을 다니다 보면은 일주일씩 집을 비울 때가 많고 집에 있는 식물들이 햇빛을 봐야 한다는 사실조차 깜깜 잊어버리곤 한다. 그러니 나에게서 죽지 않는 식물이야말로 최적의 반려였다. 나 같은 주인 밑에서 살아남으려면 강한 생명력이 필요해. 나는 이런 생각에 사로잡혀 녀석한테 이름도 지어주지 않았다. 어쩌면 진지한 고민의 결과였다고 말하는 게 더 적절할지 모르겠다. 이름을 지어주는 순간 책임감이 들면서 그 무게를 견딜 자신이 없었다. 그래서 그저 공기종화 식물이라는 것쯤에 의미를 두고 있었다. 물 주기도 내 기분, 스케줄, 그리고 기억력에 따르다 보니 들쭉날쭉하기가 일쑤였다. 간혹 일요일 오후면 마음 한구석이 먹먹해질 때가 있다. 이런 감정이 밀려들면 나는 허둥지둥 그 녀석을 찾는다. 물을 준 지가 언제였는지 흙은 이미 바싹 말라 금이 가있다. 그러나 물을 붓는 순간 나는 작은 기적을 목격한다. 바싹 말라 죽은 줄만 알았던 그 녀석이 기적같이 생기를 되찾는다는 사실이다. 그간 죽은 듯 버티고 있었을 뿐이었다. 사막에서 목마름에 지칠 대로 지친 선인장이 여행 빗물을 만난 듯 녀석은 한 잔의 물을 욕심껏 받아 마신다. 나는 그 모습을 보며 다시금 이제부터는 정말로 물 주는 걸 잊지 않을게 라고 다짐한다. 어느 봄날 나는 모멘트에 글을 올렸다. 식물 키우기가 진짜 힘들다. 녀석이 어느 날 갑자기 내 곁을 떠날까봐 무섭다. 좋아요가 몇 개 달렸다. 공감의 답글도 달렸다. 우리는 서로의 무능력을 인정하며 위로를 나누었다. 그러다가 문득 그 녀석을 바라보았다. 녀석은 변함없이 조용히 그 자리에 있었다. 하지만 자세히 보니 잎이 평소보다 더 두꺼워져 있었다. 수분을 최대한 저장하기 위함이었다. 잎 표면의 기공은 최소한으로 열려있고 생명활동은 반으로 줄어든 셈이었다. 녀석이 완벽한 다육식물 모드로 전환한 상태였다. 힘들다고 말한 건 나였지만 생존을 위해 치르는 전쟁을 겪는 일은 녀석의 몫이었다. 내가 잠자고 있을 때, 내가 일에 묻혔을 때, 내가 여행을 다닐 때 녀석은 심한 고통을 겪고 있었다. 그러면서도 나를 향해 조용히 속삭였다. 괜찮아, 넌 내 삶을 살아. 나는 내 방식으로 살아갈 거니까. 집안을 청소하다가 문득 녀석의 존재가 느껴질 때가 있다. 그 순간 죄책감과 애정이 뒤섞인 미묘한 감정이 밀려든다. 아, 내가 너무 무관심했네. 넌 햇빛이 필요했을 텐데. 나는 녀석을 훌쩍 안아 가장 밝은 남향 창가로 데려갔다. 그리고는 스스로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돌아선다. 문제는 내가 녀석을 창가에 옮겨둔 시각이 한여름 정오였다는 사실이다. 이 끔찍한 사실을 깨달은 건 저녁 6시. 밖에서 밀린 일들을 다 처리하고 돌아온 후였다. 녀석의 모습은 너무 처참했다. 창백해진 잎이 축 늘어진 채 바닥을 향해 있었다. 왜 이렇게 축 처졌지? 그새 병이라도 들었나? 나는 당황해 녀석을 다시 원래 자리로 옮겼다. 그제야 녀석이 보냈을 하루가 짐작이 갔다. 정오의 태양이 뜨겁게 내리쬐을 때 녀석은 처음엔 기뻤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 그 빛이 고통으로 되돌아오자 녀석은 몸을 극도로 움츠렸을 것이다.
잎을 말려 증발 손실을 줄이고 기공을 완전히 들어막아 뿌리로부터 비상수분을 끌어올렸을 테다. 그럼에도 녀석은 모든 잎을 떨구지 않았다. 가장 아래쪽에 오래된 잎 딱 한 장만 바닥에 내려놓았을 뿐이다. 그것은 녀석의 마지막 경고 같다. 나 아직 살아는 있어. 하지만 다음번엔 진짜 죽을 수도 있어. 떨어진 잎 하나 주었을 때 나는 비로소 깨달았다. 그 녀석의 인내에도 한계가 있다는 것을. 그리고 침묵도 무한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 사건 이후로 녀석에 대한 나의 태도가 달라지기 시작했다. 정확히 말하면 그를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졌다고 해야겠다. 그저 초록색 덩어리로 보이던 녀석이 이제 그림없이 자신의 상태를 알리는 소중한 생명체로 느껴졌다. 잎이 누렇게 변하는 건 물이 부족하다는 신호이기도 하고 반대로 물이 너무 많다는 경고이기도 하다. 또 줄기가 한쪽으로 기우는 건 빛을 향해 다가가고 있다는 뜻이었다. 다시 식물 관련 서적을 찾아 읽기 시작했고 식물의 신호를 읽는 법도 검색했다. 서러운 건 식물은 말을 할 수 없다. 식물은 말이 없을 뿐 사실은 엄청나게 수다스러운 존재라고 한다. 그들은 화학물질을 통해 서로 대화하고 해충의 공격을 받으면 주변 식물들에게 경고를 보낸다는 것이었다. 뿌리로 정보와 영양분을 나누고 빛의 각도와 강도를 정교하게 조정하기도 한다. 그러고 보면 녀석은 단순히 죽지 않은 생명체가 아니었다. 녀석은 엄청난 인내와 적응력으로 나 같은 주인 밑에서 강하게 견뎌내는 진정한 강자였던 것이다. 어쩌면 나에 대한 선택 같은 건 아예 없었는지도 모른다. 우리의 만남은 한낱 우연이었고 녀석은 운명처럼 내 삶에 던져졌을 뿐이다. 하지만 그 운명 속에서 녀석은 살아남는 방법을 스스로 찾아냈던 것이다. 어느 날 나는 달력에 물을 줘야 하는 날들의 동그라미를 치고 스마트폰에 물 주기 알람 앱을 설치했다. 검색창에서 식물병원 위치를 찾아보기도 했다. 그것은 내가 그 녀석에게 건넨 미약하지만 진실한 항복이자 가장 은밀한 협상이었다. 지금 생각해보면 나는 녀석을 키운 적이 없는 듯 싶다. 키운다는 행위에는 돌보고 양육한다는 능동성이 깃들어 있다. 그러나 나는 너무나 수동적이었다. 그저 내 무관심과 갑작스러운 열정 사이를 오가는 시스템 속의 관찰자에 불과했다. 녀석은 결코 나에게 사랑을 요구하지 않았다. 애정의 증거를 바라지도 울부짖지도 투정 부리지도 않았다. 그냥 예측 불가하고 무심하며 때로 과격적인 환경을 참아내면서 오롯이 자신의 과업을 묵묵히 해냈을 뿐이다. 녀석은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산소를 내뿜는 지구상 녹색 식물이라면 다 하는 기본적이면서도 가장 고귀한 생명활동의 핵심 과정을 묵묵히 수행하고 있었다. 나는 녀석에게 점점 의지하게 되었다. 녀석이 옆에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마치 오래된 책상이나 등받이 의자처럼 묵묵히 위안을 느낀다. 녀석은 변하지 않았다. 변한 것은 오로지 녀석을 바라보는 나의 시선일 뿐이다. 녀석은 한낱 초록색 덩어리가 아니라 지구 역사 자체가 길러낸 생존의 전문가라고 여겨졌다. 그에 비하면 나의 무관심쯤이야 아무것도 아니었을지도 모른다. 이 글을 쓰는 지금 녀석은 여전히 내 모니터 옆에서 조용히 자리를 지키고 있다. 잎이 살짝 울려져 창문을 향한 건 아침 햇살을 좀 더

많이 받기 위한 생존 본능일 것이다. 나는 오늘도 물주기 알람을 무시할지도 모른다. 약속에 밀려 일에 치여 혹은 그냥 게을러서 내일은 또 실수로 녀석을 뜨거운 햇빛 아래에 방치할지 모른다.

가장 진실한 선물이라는 걸. 내일이면 나는 또다시 이 녀석을 잊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녀석이 나를 잊지 않을 거라는 믿음만은 남아있다. 어쩌면 녀석이 보여준 한계가 바싹 말라버린 흙 속에서도 굳게 버티는 완강함이 그만의 방식으로 나를 기억하는 증표였기 때문이다. 그리고 비록 제때 물을 주지 못할지라도 나는 이제 알고 있다. 진정한 돌봄이라는 것을. 우리는 자주 잊고 살지만 곁에 있는 작은 생명 하나에도 깊은 가르침이 숨어 있습니다. 비록 흙이 말라도 물을 주지 못해도 묵묵히 자리를 지키는 그 존재처럼 사랑은 완벽한 돌봄이 아니라 함께하는 시간 속에서 자라는 것임을 느껴본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의 곁에도 창가나 책상 위에도 혹시 그런 녀석이 있지 않으신가요? 라디오 문화산책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프로 편집의 허복순, 제작의 리국이었습니다.

0: 각종 질환과 건강 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1: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0: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1: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시대.
2: 본 프로는 로금 방송으로 보내드립니다.
3: 저원 청심환은 침양 광조, 담양, 자담양, 홍화, 육도구, 복사삼 등 진균 충약제로 만든 전문 심장 질병을 치료하는 약품입니다. 초원 청심환은 기혈을 소통하고 심폐를 요나라게 하며 마음의 안정을 찾게 합니다. 심장과 폐에 열이 심하고 가슴이 답답하며 룩골 부위가 아파나고 숨이 잘 올라오지 못하는데 좋은 치료 효과가 있습니다. 혈전을 용해시키고 쓰레기를 체외 배출시켜주며 다시 새로운 혈전이 생성되는 것을 막아줍니다. 또한 혈액의 축산경화를 개변해 혈관의 탄성을 증가합니다. 지점 연결신약대학방 및 주내 각 신약대학방 분점에서 판매합니다.

0: 안녕하십니까? 장수시대 건강 프로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여러분들의 건강을 위한 방송인데요. 오늘도 생방송실에 박선생님 모셨습니다. 방송을 들으시면서 각종 질병에 관해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291-9333번, 291-9333번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네, 5대 활동이 있습니다. 심장질병 치료약품 3곽을 구매하시면 1곽을 더 드리고 9곽 구매하시면 3곽을 더 드리는 방식으로 네, 많이 구매하시면 더 많이 드리는 5대 활동인데요. 기회를 잘 이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판매 지점은 연길신약대학방 및 준해각신약대학방 분점이고요. 네, 무료 배달번호 혹은 상세한 문의 전화는 335-555번, 335-555번입니다. 네, 아래에 박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자세한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1: 오늘 이 시간을 이용해서 여러분들한테 심장병 전문 치료약품 초음 청심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게 되어 있겠습니다. 저희들이 설명드리고 있는 초음 청심환은 청심 치명 발매안이라 이렇게도 부르게 되어 있는데요. 부신 몽약 유한 회사에서 제조된 몽약에 속하게 되어 있습니다. 치명을 위주로 한 8가지 진기약제 조합으로 되어 있는데요. 광저담양, 자담양 홍화육 두구 천추광 북사삼 이런 8가지 진기약제 조합으로 되어 있겠습니다. 본 제품 자체의 공능 주체로 놓고 말하면 심폐를 유연하게 합니다. 기혈이 잘 소통되게 하고 마음의 안정을 찾게 합니다. 심폐를 심한 증상을 개선해 주게 되어 있고 가슴이 침침하고 부딧하고 룩골까지 아파라면서 가슴이 두근거리고 올리숨을 거기 힘든 여러 가지 종합 증상을 개선해 줍니다. 여기에서 반복적으로 말씀드리고 있지만 해도 심장 경락은 폐 경락을 절대 홀시할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심폐열이 심한 증상을 개선해 준다는 것은 심장병 환자들이 보편적으로 범하는 문제가 심폐열이 심한 증상에 속하게 되어 있습니다. 많은

0: 분들은 심폐열이 심해서 그 구체 증상은 일단 심폐열이 심하다는 것은 중에서의 증상에 관한 구체 학설에 속합니다. 한계 이런 체계에 속한다는 걸 말하게 되었는데요. 림상 주요한 표현은 무엇인가? 심폐열이 심한 림상 표현은 가슴이 침침하고 기침을 잘게 있습니다. 가래가 성나고 가래 색깔이 진하고 입이 마르고 입이 쓰고 입에서 냄새가 나는 등 증상을 모두어서 심폐열이 심하다 이렇게 말하게 되어 있습니다. 심장병 환자들은 왕왕 심폐열이 심한 증상을 동반하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서 주요한 핵심은 기침을 잘 잇습니다. 심장병 환자가 있다면 지켜보세요. 본인도 지켜보세요. 기침을 잘 잇습니다. 그리고 가래가 많이 성할 뿐만 아니라 입에서 모진 냄새가 납니다. 거칠하죠. 이런 건 모두 심폐열이 심한 증상 가운데서 중요한 몇 가지 증상 가운데 핵심으로 되어 있겠습니다. 본 제품 좋은 청심환을 견제해서 복용하신 분들 가운데서는 입에 냄새가 자기도 모르서 한 두 달, 석 달 그간에 집에 식구들하고 같이 해서 냄새 맡아보라면 아무런 냄새도 없는데 기침을 그렇게 대고 하던 게 기침 차수가 많이 줄어들고 가래 뱉는 차수가 많이 줄어들고 지금은 거의 기침을 기지 않는다는 분들이 한 두 개로 정도 견제한 분들은 이런 좋은 효과를 거두신 분들이 기본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본 제품 좋은 청심환의 한 가게 가격은 199원인데요. 약 12일간 자오 복용할 수 있는 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제품 자체는 우대 정책이 실행되는데요. 3각을 싸면 한 각을 물어라 드립니다. 그리고 9각을 싸면 3각을 물어라 드리게 되는데요. 이때 한 각의 평균 가격은 140원 자오 밖에 되지 않습니다. 3각의 한 각은 한 달 반 자오, 9각의 3각은 넉 달 동안 한 개 치료 과정을 견제할 수 있는 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디에서 판매가 가능한가 하면 우리주 신약대학방 본점 분점 여기에서 판매가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야드케 헨시 그 어디에서든지 신약대학방이라는 간판을 붙인 데서는 똑같은 가격과 똑같은 우대 정책으로서 판매가 되게 되어 있으니까 실 놓고 살 수 있습니다. 배달 전화도 가능한데요. 문전 무료 배달이 가능합니다. 33-5번 연락하며 문전 무료 배달이 가능하게 되어 있으니까 많은 분들 나오기 불편하거나 혹은 편리하게 사는 걸 원하는 분들 가운데서는 이 전화번호를 33-5번 연락하셔서 직접 앉아서 문전 배달을 받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있습니다.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좋은 청심환 이 제품 자체는 지금 여러 가지 심장병을 관리하면서 증상에서 많은 개선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근본에서 좋은 해결을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이 제품 자체는 효과가 빠른 특점이 있습니다.
1: 네, 알겠습니다. 문의사나 근래 왔는데요. 링겔합니다. 여보세요.
2: 네,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2: 예, 좋은 청심환 보용하는 고객입니다.
0: 아, 그래요? 어떠세요?
2: 저는 50대에 가까워져가지고, 맥이 없어서, 좋은 청심환을 먹는데, 기존에는 좀 이렇게, 층계랑 이렇게 운동하면, 얼어 내리고 하면 숨이 계속 차고, 그리고 또 잠 잘 못 자고, 그런데 이 좋은 청심환은 이제 한 3개월치 먹었는데 효과가 좋습니다.
0: 이제 50대가 거의 된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여성들이 40대 말 50대 초가 호르몬 분비가 문란이 올 때입니다. 이때 심장병 증상이 나타나게 되어 있으니까 이때 잘 관리하게 되면 그런 다음에 그 후는 보증을 할 수 있습니다.
2: 저는 4개월 치료 한 개 정도 다 먹고 계속 먹어도 괜찮지.
0: 그렇죠.
2: 그래서 주문하려고 합니다.
0: 하루에 한 번 내지 두 번인데 지금 정도에 자기 이미 두 번씩 복용해서 괜찮다면 차수를 조절하는 방법을 하고 한 번에 20알 내지 25알 가운데서 20알 밑으로 떨어지면 효과가 없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2: 알겠습니다.
0: 건강기원합니다.
1: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0: 안녕하세요.
3: 저도 좋은 청심환을 쓰고 있습니다. 힘이 세게 왔어요.

0: 신장에 두 개 넣었는데 몇 년이 되니까 또 다시 가슴이 키우고 숨을 찾는데 지금은 가슴 키우자 무슨도 사지 않습니다. 혈압이 높은 게 이전에 전사를 했고 잠을 잘 자지 못하니 지금 잠을 잘 잡니다.
1: 아, 그럼요.
0: 그리고 이빨이 아프던 것도 지금 아프지 않고
1: 예.
0: 입안에서 냄새 나던 게 냄새 나지 않습니다. 회원님 이렇게 해봐서 오니까 오늘 배달받아 더 쓰다 그랬는데
1: 배달 전화번호 33-5니까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0: 네, 선생님 감사합니다.
1: 건강하세요.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수고하십니다.
1: 안녕하세요.
3: 나도 이제 1년 장례가 좀 잘 됐어요.
1: 아, 그래요.
3: 마음에 좀 효과 많아요.
1: 그래요.
3: 이래서 냄새 나던 이거 어떤 냄새 나던
1: 냄새 나던 거는 완전히 없어졌어요.
3: 완전히 없어졌어요. 이건 없어진 지 오래.
1: 오라지요.
3: 그리고 밥 잘 먹고 안에 설골 안에 네다섯 번 갔다 왔어요.
1: 심장 약하면 콤파치 하고 콤파치 하면 심장 약해지고 그게 호상 영향 주는 기관입니다.
3: 그래서 극상한 거 세 번 한 거 두 번 가면 돼요.
1: 정상입니다. 정상. 너무 정상.
3: 잠도 잘하고 밥도 잘 먹고 그러니까 내일이나 그나 이 약 오늘도 그래.
1: 아, 그렇게 하세요. 이 제품 자체는 견제하시겠다면 확실한 효과성, 부작용이 거의 적거나 없는 특점이 있어서.
3: 부작용이 없어요.
1: 그렇죠. 이미 1년 한 차 그렇게 견제하시는 걸 알고 있는데 부작용이 없다는 거 확신하게 되었지.
3: 하루에 한 번씩 먹고 아무것도 저번에 좀 바깥에 서약할까 그래. 15년 동안 두 번씩 먹은 게 지금 또
1: 안 눌렀죠.
3: 거의 다 없어졌어요.
1: 이 보험 잡아서는 많은 질병들이 새롭게 또 다시 발병하게 되어 있으니까 이 봄엔 특히 가강하는 게 더 필요하니까 선택이 잘 됐습니다.
3: 지금 하루에 두 번씩 먹어요.
1: 잘했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3: 건강하시오.
1: 건강기원입니다.
2: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1: 지금 심장병의 핵심으로 놓고 말하면 부정맥 실리부칠 말합니다. 협심증 신저통 말합니다. 세 번째는 심근경색 심근이라 하죠. 이 몇 가지를 모두어서 심장병 핵심으로 부르게 되는데요. 하나는 부정맥이라는 것은 실리부치가 보통 용허 범위는 1분의 60부터 100차가 정상 범위에 속합니다. 그러나 평균 심률은 1분의 60차가 벗어져서 7, 80차 잡으면 됩니다. 벌써 90차 벗어지기 시작하게 되면 좀 가슴이 침침한 감을 느끼게 되어있을 겁니다. 이러면서 너무 늦게 떼서 40몇 차 1분에 너무 빨리 떼서 1분에 100, 20, 30차 위험 심률에 속하게 되어 있으니까 꼭 주의해야 되는 겁니다. 이걸 말해서 부정맥이라 하게 되어 있는데요. 협심증 신저통 말하는데 심장은 왼쪽 앞가슴에 있게 되어 있으니까 왼쪽 앞가슴에 아프면 내 심장에 문제가 있구나 자가진단을 합니다. 근데 오른쪽 앞가슴이 아픕니다. 뒷잔등이가 아픕니다. 룩골까지 아파냅니다. 이렇게 되면 이게 심장병이 아니고 다른 문제인가 해서 여러 가지 검사를 받아보고 자가진단 가운데서는 이거 심장병하고 뭔가 이렇게 인정하게 되었지만 해도 이제 몇 가지 후에 이런 상소한 증상들은 협심증, 신저통의 일종 반사통에 속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심근경색, 관상동맥은 심장 근육 안에 왕자행으로서 배치되어 있습니다. 심장이 내 들어보게 되면 내 소음 주먹만한 게 내 심장의 크기입니다. 거기에는 판막까지 포함해서 심장 근육은 비교적 눈으로 보는 그 주먹만한 그 크기뿐만 아니라 판막을 포함해서 누가 이 전반 심장 근육을 관리하게 되어 있는가 하면 관상동맥이 이 심장 근육을 관리합니다. 근데 이 심장 근육을 관리함에 있어서 지금 관상동맥이 일단 막히게 되면 어느 정도 막히면 벌써 증상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는가 하면 중도로 그 이상으로 막혀야만이 증상으로 나타나는데 중도로 막힌 경우는 관상동맥이 100분제 40 내지 70 막혔을 때를 말합니다. 제일 나서서 100분째 40 막혔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제 증상으로 난 가슴 침침하고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난다면 내가 이제 영

0: 로부터 시작했으니까 내 나이에 이만하면 괜찮다 이렇게 인정할 게 절대 아닙니다. 그때 당신은 이미 제일 나서서 40% 거의 절반인 40% 그 이상 40 내지 70 이 정도 막혔을 때고요. 증상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중막에 막힌 경우는 70, 90%를 말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는 70 이상 90% 좌우 100%라는 거는 절대 이것은 뭐 주저하거나 이럴 수 없습니다. 100% 막힌 경우는 중막에 막힌 게 아니라 100% 막혔다 이렇게 말할 때는 뭐 이 카이슝하지 않으면 따처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때는 다른 그 이식을 해야 되지 심장 이 앞 가슴을 해치고. 그런데 보통 중막에 막힌 경우는 100분의 70 내지 90 막힌 경우를 중막에 막혔다 이렇게 말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70까지 막혔을 경우에는 보수료법으로 치료하는 것이 기본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수료법으로 하게 되면 약물요법으로 하는 건데 제가 늘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있죠. 번지품 처음은 청심하는 부신몽약 유한예서에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게 몽약에 속하는 약 힘이 좋고 희귀약재가 여기 포함되어 있고 그리고 초원에서의 약재들은 아주 특수성이 있습니다. 초원이라면 망망초원에서 충분하게 양광을 흡수하고 그리고 기후조건이 저기 총체적으로 놓고 말하게 되면 그 위도가 높고 이런 데서 자란 이런 약초로서 조성된 성분 자체에 속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초운 청심환을 비롯해서 제가 평소에 제가 하는 몇 가지 보조제품 있죠. 이 보조제품은 40대 중후반부터 제일 늦어서 50대 50 미국 발전한 나라에서는 이 몇 가지 제품 50 플러스라고 쓰는데 무슨 말인가 하면 50세 그 이상부터 시작해서는 몇 가지 약품은 기본으로서 매일 견지하는 보건제품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1: 네, 잠시만요.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네, 여보세요.
0: 네, 안녕하세요.
2: 네, 안녕하세요.
0: 예.
2: 네, 그 심장이 아픈 것도 아니고 답답한 것도 아니고 이게 무슨 현상입니까? 전화기 닫지 못하고.
0: 아, 심장으로 인해서 저녁에 잠을 잘 못 잘 수 있습니다. 혹시 갑상선 기능에 이상이 있는 거는 아닌지 갑상선 기능 항진, 갑상선 기능 저하가 이게 직접 심장병을 부르게 돼 있습니다. 심장병으로 인해서 잠자기 힘들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잠을 못 잔다 100% 심장병이라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겠지만 해도 많은 경우가 이런 경우가 생기게 되는데요. 갑상선 기능 항진이 있는 분들이 밤잠을 자기 힘들어집니다. 갑상선 기능 항진에 있는 분들은 심율이 좀 빠르거나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심율이 지금 얼마나 됩니까?
2: 아, 그건 잘 모르겠고
0: 아, 예. 혈압을 잴 때 그게 나옵니다. 예.
2: 심장이 뛰는 거 거의 만져서 가슴을 만져서 잘 알리지 않습니다.
0: 아, 그런 거 하셔. 혈압 잴 때 그게 그게 나옵니다.
2: 아,
0: 혈압계를 사시오.
2: 초원 청심환 먹으면 어떻습니까?
0: 초원 청심환은 지금 예시가 어느 정도 계세요? 40, 50 어느 됩니까? 60 어느 대?
2: 아, 50 매치 같은데.
0: 예, 50대. 그러게 되면 이 초원 청심환을 견제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신약 대학방에 가면 직접 구매할 수 있습니다. 예. 거기 가서 다음은 예, 세곽삼의 한각을 드리게 되어있으면 제가 생각한 데는 당전에 그 나이에 되면 50대 초반, 특히 남성들이라면 50대 초반에 꼭 주의하지 않으면 어느 순간에 건강에 상당한 이상을 초래하는 거 자기도 모를 수 있습니다. 지금 그 나이에 되면 바로 심장병, 지금 호르몬 분비가 문란이 오기 시작하는 그때에 속합니다. 이때에 되면 심장병을 범하기 쉽게 되어 있으니까 이 제품을 다만 한각이라도 시작해보는 게 좋습니다. 세각삼 한각 주게 되어 있으니까 이 정도 복용하면 많이 알릴 겁니다. 잠도 잘 오고.
2: 몸이 아이도 와서 내려가기 힘든데 이거 배달해 줄 수 있습니까?
0: 배달 전화번호 있습니다. 33-5번입니다.
2: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0: 예, 예, 건강 기원합니다.
1: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선생님 수고합니다.
0: 예, 안녕하세요.
3: 예, 나도 이게 좋은 정신만 쓰면 안 된다.
0: 아, 그래요? 예, 어떠세요?
3: 예, 나는 예, 저기 심장을 놓지 못해서 저녁이 다음에 이 약속이 되는 전액이겠다며.

0: 벌써 깨어났다.
1: 아, 잠자기 힘들어졌다.
0: 예. 예. 예. 그래서 이거 쓴 다음에 지금 많이 좋아졌었다.
1: 아, 그래요?
0: 예. 나는 진짜 좋지 못해. 예, 저 가슴이 아프고 뒷잔덩이 개우고, 예. 이러던 것도 많이 낫고,
1: 예. 예.
0: 심혈이 100이 넘던 게인데 지금 정사로 80이 되었습니다.
1: 아, 예, 100이 넘던 예. 게80 됐으면 너무 좋은 효과입니다. 예.
0: 예. 그래서 내가 이 정집을 사는데 저기 정집에 올라갈 적에도 이 약 쓰기 전에는 몇 번씩 쇠됐어요.
1: 아, 예, 숨이 찼어. 예.
0: 예. 근데 이거 쓴다네 그런 증상이 없어졌습니다.
1: 아, 그럼요.
0: 어전 예. 녹달 썼는데 많이 좋아졌습니다.
1: 예.
0: 그래서 내가 앞으로 계속 쓰려고 이번에 또 사자고 그럽다.
1: 아, 그렇게 하셔. 이 제품 자체는 예. 시간적인 너무 엄격한 국가성이 없게 되어 있으니까 뇌정을 따라서 견제하는 게 아주 필요할 겁니다. 열심히 잘 쓰시기 예. 바랍니다.
0: 예. 예, 선생님 감사합니다.
1: 예, 건강하세요.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안녕하세요.
1: 예, 안녕하세요.
3: 예, 저도 이천 정신 안 짐 먹고 있습니다.
1: 아, 그래요. 어떠세요?
3: 예, 뭐, 기운 좋습니다.
1: 아, 예.
3: 예. 이거 먹기 전에 숨이 차서 그저 깜짝 못했습니다.
1: 아, 예.
3: 예, 그리고 혈압도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견디지 못했습니다. 그냥 골이 아프지, 골이 무겁지, 그저 정신 없지,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혈압이 정살로인데, 그저 아침에 혈압 길에서 쟁기면 130도 되나마나 하고 이렇게 됩니다 지금.
1: 너무 정상으로 돌아왔네요.
3: 예, 너무 용도, 예, 예,
1: 리상적인 용, 혈압입니다. 리상적인 예. 정상일 뿐만 아니라 리상적인 혈압으로 돌아왔습니다.
3: 네, 예, 용도였습니다.
1: 예.
3: 그래 없으니 지금 밥도 용살 먹습니다.
1: 그렇죠.
3: 예, 소화에 대해서 흥 힘이 들었는데 밥도 잘 먹고 또 이 입에서 흥 냄새 쓰기 납니다.
1: 예, 그렇죠.
3: 예. 그런데 그것도 지금 많이 나고. 숨이 차는 거는 용 이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내 바깥으로 못 나갔습니다.
1: 숨이 차서?
3: 계단
1: 내리시기 내려가, 힘들어. 예.
3: 예. 계단을 내려가다가서 후들거려서 자꾸 떨기 나서.
1: 예.
3: 그리고 구부러서 너희 발이 서이고 다 끌려가지고.
1: 그런 적도 있었어요? 예.
3: 예. 예. 그래서 미들이 팔이 사르면서 바깥으로 못 나가던 게 지금은 바깥으로 나갑니다.
1: 그래요. 그래야죠.
3: 예,
1: 예.
3: 네, 나가서 매주 졸로도 걸어 다니고, 예. 영 활동도 잘 합니다, 지금.
1: 예, 예.
3: 예, 영 효과 많이 봤습니다. 그래, 아무래도 이렇게 효과 많이 봤을 때는 아무래도 계속 또 먹어야 되겠습니다.
1: 그렇게 하셔. 이제 예. 원래 그 상태에서 지금 회복을 가져오는 계단에 계시니까, 그렇대서 또 끊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차수를 조절하는 차원에서 지금 정도에서 하루에 두 번 정도 아침, 저녁으로 일정한 시간을 견제하는 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3: 예.
1: 예.
3: 예, 그냥 먹겠습니다, 선생님.
1: 아, 예.
3: 예,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1: 예, 건강하세요.
3: 이렇게 말씀합니다.
1: 예.
3: 예, 수고하세요.
1: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네, 말씀 주시죠.
1: 심장병은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나게 되어 있는데요. 제일 전형적인 증상 가운데서는 움직이면 숨이 차고 반드시 누워 자기 힘들고 즉 심혈이 고르지 않고 가슴이 늘 두근거리고 잠자기 힘들고 머리가 아프고 악몽에 시달리기도 합니다. 적지 않은 분들은 혈압이 높아서 이제 왜 어느 분이 말씀 주셨지만 해도 고혈압 때문에 힘든 분들이 많이 계시고 있는데요. 이것은 직접 심장 功能과 관련이 있습니다. 심장이 정상으로 수축이완한다면 심장이 정상으로 수축이완한다는 것은 모든 심장으로 통하는 이 동맥혈이 혈관이 충분하게 수축이완 정상으로 할 수 있다는 걸 말하게 되어 있는데요. 심장의 혈전이 뇌에 올라가면서 뇌 혈전으로 되면서 동맥경화를 형성할 수 있는데 100분제 92 심장병은 고혈압을 동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장병이 해결되게 되면 고혈압이 해결받으셨다는 분들이 기본으로 되어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 있습니다. 지금 당뇨병이 있거나 갑상선 기능이 이상이 있거나 너무 뚱뚱하거나 이러한 분들이 심장병을 범하기 쉽게 되어 있는데요. 지금 본 제품을 견제해서 복용하신 분들 가운데서는 여러 가지 심장병 증상의 개선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평소에는 적하면 뭐 숨이 차고 하품이 많던 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하품이 적어지고 어깨가 견점처럼 뜸뜸 아프고 소화가 때때로 잘 되지 않아서 인위적인 강트림을 하는 경우가 많이 생길 때도 있습니다. 뭐 때문에 심장 공능에 이상이 있는데 소화가 잘 되지 않는가? 심장하고 소화 공능은 떨어질 수 없는 중요한 연대성이 강한 장기에 속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음식을 드시는 방법으로서 전반 면역계통을 개선해주게 되어 있고 모든 순환장애를 포함해서 힘있게 혈액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갔다 왔다 할 수 있자면 음식을 제대로 드셔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관상동맥이 이상이 있어서 심장 공능의 약화가 직접 위동맥에 피를 제대로 보내지 못하게 되어 있으니까 위가 자기 일을 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 안에 음식을 아침에 내가 8시 반, 7시 반 자위에 위에다 담았다면 그게 온 하루 동안 위에 담긴 데를 있으니까 부딪히고 억지로 위에다 힘줘서 강트림을 하게 되어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뭐 때문에 심장에서 위 동맥에 피를 제대로 보내지 못하게 되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영향 주게 되었고 어떤 분들은 또 심장 공능이 약화로 인해서 소변 차수가 작고 소변에 늘 문제가 생기고 이럴 수도 있는데 심장에서 콩팥에 들어가는 혈액량은 1분의 2근능이야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피가 제대로 들어가서 거기 뇌가 돼서 좋은 피가 심장으로 돌아가고 노폐물이 뇌도를 통해서 방광을 통해서 재배출되게 되었는데 이 공능이 심장 공능이 약화로 콩팥 공능이 약화, 콩팥 공능이 약화가 심장 공능이 약화를 부르게 허상 연대성이 강한 이런 장기에 속하게 되었기 때문에 이제 어느 분이 말씀 주시다시피 밤중에 몇 번씩 일어나 다섯 번 화장실 나들다 보면 뭐 하루 종일 잠은 풀치게 되고 이튿날에 점점 면역력이 떨어지고 정신이 흐리고 혈압은 올라가고 이럴 수밖에 없게 되는데 이 제품 자체가 총체적으로 관리함에 있어서 심장 관리가 여러 가지 장기를 구체적으로 관리하게 되어 있겠습니다. 이래서 적지 않은 분들은 소화가 잘 되지 않던 분들이 지금 소화가 잘 되고 원래는 이리적으로 자꾸 소화되지 않을까 위에다 인위적으로 힘줘서 강트림을 하게 돼 있고 입금이 출혈이 생기고 치아가 흔들고 치아통이 생기고 이런 문제가 생기던 분들도 보온 제품을 드시면서 해결 가져오셨다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 있습니다. 쉽게 놀라고 하신이 부종이 생깁니다. 발목 그 아래를 해내서 우리말로 말하는 장단지를 하는데 쇼트의 그짝을 해서 부종이 생기거나 혹은 다리가 저리고 마비가 오고 쥐가 자주 올라오고 근육경련을 말합니다. 이런 것도 역시 심장 공능과 많이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뭐 때문에? 고동맥의 피가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는 전제하에서 이런 증상이 나타나는가 하면 어떤 분들은 강다지보다 배가 아프다는 분들도 계시고 있는데요. 이것도 역시 복강동맥의 심장에서 피가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는 경우에 이런 증상은 나올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어떤 분들은 다리를 그 고동맥에 꾸고 더 상해서 병원에가 치료를 받는데 병원에서는 전반 검사를 하고 나서 꼭 수혈을 하라 합니다. 뭐 때문에? 당신이 당장 이 병을 치료하는 데 있어서는 충분한 혈액이 있어야 되는데 혈액이 모자란다고 이래서 수혈을 하라 하게 되는데 좋기는 그때는 되지만 해도 장기적인 방법 가운데는 칭단바이 도타이, 청단백 도타이란 거 함께 쓰게 되면 조혈 공능을 도와줄 수 있습니다.
2: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1: 감사합니다.
2: 네, 방송 외로는 335-555번, 335-555번입니다. 장수시대 건강 프로 여기서만 줄이겠습니다.
4: 소원 청심환은 침양 광조, 담양, 자담양, 홍화, 육도구, 복사삼 등 진균 충약제로 만든 전문 심장 질병을 치료하는 약품입니다. 소원 청심환은 기혈을 소통하고 심폐를 요나라게 하며 마음의 안정을 찾게 합니다. 심장과 폐에 열이 심하고 가슴이 답답하며 룩골 부위가 아파나고 숨이 잘 올라오지 못하는데 좋은 치료 효과가 있습니다. 혈전을 용해시키고 쓰레기를 체외 배출시켜주며 다시 새로운 혈전이 생성되는 것을 막아줍니다. 또한 혈액의 축산경화를 개선해 혈관의 탄성을 증가합니다. 지점 연결신약대학방 및 주내 각 신약대학방 분점에서 판매합니다.

장편 소설 대장정. 원작 위외. 오늘은 51번째 시간입니다.

0: 사진은 무릎이 너덜너덜해질 그 들끓여보니 바지를 떠올리니 정말 울고 싶었다. 나 때문에 이 사람들이 정말 고생이구나. 상처가 깊어 쉽게 나올지 어떨지도 모르지. 대체 언제까지 이 사람들이 이런 고생을 해야 하는지. 들끝 곁에서 걷고 있는 오호이병과 분더분한 정반장의 등을 보면서 저도 모르게 남편이 생각이 났다. 아내가 다치자 그는 자신의 호위병과 들끝 대원을 보내주었다. 남편도 힘들 것이었다. 하루 종일 행군을 하고 나서는 작전을 짜고 전장 형편을 살피느라 밤이 되어도 제대로 쉴 수가 없었다. 이튿날 들끝에 누워 자는 쪽잠이 얼마나 귀한 휴식인지 몰랐다. 그런데 지금 들끝 대원을 자신에게 보내왔으니 어떻게 쉬는지 말해서 떨어지지나 않을지 마음이 쓰이었다. 장정을 떠난 뒤 말에서 떨어진 지도자는 여럿이었다. 귀주나 운남처럼 길이 험하고 골짜기가 깊은 곳에서는 흔히 있는 일이었다. 내가 이 혁명에 걸림돌이 된데도 이대로 가야 할까? 들끝은 산등성이를 지나 산을 감으며 내리뻗은 우솔길을 따라 아래로 내려가고 있었다. 오호이병은 하자진이 입을 벙긋거리자 얼른 다가가 물었다. 하자진 동지, 물을 좀 드릴까요?
1: 아니, 이지도를 불러줘요. 할 말이 있어요.
0: 오호이병이 앞으로 나가 이행도에게 하자진의 말을 전했다. 이행도는 행렬을 빠져나와 길가에 서서 들끝을 기다리었다. 하자진이 탄 들끝이 오자 그는 얼른 다가가서 물었다. 자진, 어디 불편해요?
1: 아니, 의논하고 싶은 일이 있어요. 말씀하세요. 저기 나를 맡기고 가세요.
0: 뭐라고요? 리행도는 깜짝 놀랐다. 장정을 떠난 뒤에 사람들은 눈없이 맡기는 것을 가장 두려워하였다. 맡긴다는 말이 떨어지면 이제부터 그 사람의 목숨은 포기하겠다고 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었다. 그렇게 되면 열의 아홉은 끔찍하게 끝난다는 것을 누구나 잘 알고 있었다. 때문에 사람들은 맡긴다는 말을 불길한 단어로 여기었다. 그런데 하자진이 제 입으로 맡겨달라고 하니 놀랄 수밖에. 리행도는 눈을 휘둥그렇게 떴다.
1: 앵도, 나 때문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고생해요. 이러다간 다들 지쳐 죽을 거예요. 나를 맡기고 가세요. 나중에 혁명이 승리하면 내가 찾아갈게요. 네.
0: 하자진의 창백한 얼굴에서 눈물이 줄줄 흘러내리었다.
1: 안 됩니다. 절대 안 돼요.

0: 니행도는 단호히 말했다. 그녀는 하자진에게 몇 마디 위로를 건네고는 동필모에게 달려갔다. 동필모는 놀라서 눈이 휘둥그레졌다. 어찌 그럴 수가 있겠나. 이 일을 택동에게 알려야겠습니다. 니행도는 길가에 앉아 모태똥을 기다리었다. 모태똥은 날마다 가장 늦게 잠들고 가장 늦게 출발하여야 한다. 어떤 곳에 이르던 모태똥의 호위병은 먼저 모태똥이 일을 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여야 한다. 이를테면 문짝으로 책상부터 만들어야 했다. 문짝이 저거 침대까지 만들 수 없을 때면 호위병과 함께 바닥에 짚을 깔고자 했다. 늦은 시간까지 일을 할 때가 많아 누가 누울 때면은 남들이 일어날 무렵이 되기 일쑤였다. 하지만 적들이 뒤쫓아올 때가 많으니 늦게까지 잘 수도 없었다. 간부톤에서 본부를 호위하던 团장 진갱은 한 간부에게 특별히 모태똥이 잠들고 일어나는 시간을 살피도록 하고는 늦게 일어나는 날이면은 가서 깨우도록 하였다. 모태똥은 늦게 일어나 밥도 못 먹고 출발하는 날이 많아 10리, 20리를 걷고 나서야 길에서 아침을 먹었다. 그러다 보면 밥이 이미 식어버리기가 일쑤여서 가까운 곳에 인가가 있으면 들어가서 더운 물을 끓이거나 뜨끈한 국을 얻어 밥을 말아먹곤 하였다. 한참 기다려도 모태똥이 오지 않자 리행도는 말을 타고 오던 길을 되돌아갔다. 과연 모태똥이 길가에 자란 큰 나무 아래에 앉아서 밥을 먹고 있었다. 도시락의 반찬이라고는 달랑 고추 몇 개만 있을 뿐이었다. 리행도가 안쓰러워 말했다. 모수석 동지, 날마다 찬밥만 드세셔야 되겠습니까?
1: 아니, 금방 뜨거운 국물을 먹었어요.
0: 모태똥이 웃으며 말했다.
1: 행도, 자진은 요즘 어때요?
2: 네, 안 그래도 그이가 의논을 해왔어요.
1: 의논이라니?
0: 모태똥은 젓가락질을 멈추더니 고개를 쳐들었다.
2: 차기를 맡기고 가래요.
1: 왜지?
0: 모태똥은 놀라서 도시락을 한쪽으로 밀어놓았다.
2: 차기 때문에 남들이 너무 고생이 많다고요.
1: 그런 거라면 내가 가서 이야기를 하지.
0: 모태똥은 남은 밥을 두세 숟가락에 먹어버리고는 곧장 말에 올랐다. 얼마 안 가서 휴양년을 따라잡았다. 모태똥은 꺽다리 정반장을 보고는 말에서 내려 들것 곁으로 다가갔다. 하자지는 두 눈을 감고 누워있었다. 얼굴은 백지장처럼 해석하였고 빨갛던 입술도 하얗다. 모태똥은 두 들끝 대원에게 인사를 하고는 나직이 아래를 불렀다. 하자지는 대답삼아 고개를 살짝 끄덕여 보였다.
1: 맡겨달라니 웬 말이오?
2: 이 사람들이 너무 고생이에요.
0: 말을 끝내기도 전에 눈물이 방울방울 떨어졌다.
1: 왜 그런 말을 하? 상황이 아무리 어렵다 해도 우리는 꼭 당신을 데려갈 거요.
0: 모태똥은 아내의 눈물을 닦아주며 위로하였다.
2: 아니, 저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저 한 사람이 너무 많은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있어요. 당신도 제대로 쉬지 못하고 아픈 금세강인데 이렇게 많은 부상병들을 데리고 어떻게 건너가겠어요? 네.
1: 쓸데없는 생각은 말아요.
0: 모태똥의 말에는 힘이 있었다.
1: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든 나는 우리가 금세강을 꼭 건널 수 있다고 믿고 있으니까.
0: 하자지는 말없이 모태똥을 바라보았다. 얼굴은 검고 여유였고 부리부리한 두 눈에는 강철같은 의지가 숨어있었다.

하지만은 자신은 너무 나약하였다. 모태똥은 말없이 하자진의 머리를 쓸어 올리더니 흰 수건을 덮어주었다. 그리고는 들것을 따라 한참을 같이 걸었다. 하자진은 아직도 죽음과 삶 사이를 오가는 것 같았다. 모태똥은 이대로 그네를 잃을 수도 있을 것 같아 두려워했다. 1927년 10월 34살에 난 모태똥은 주수봉기 실패 후에 남은 대우를 거느리고 지친 몸으로 정강산에 올랐다. 그때 그곳 어느 좁은 산길에서 일찍이 입대한 이 여천사를 만났다. 그것은 정강산의 오솔길이었는데 모태똥은 다 낡은 중산복을 입고 달아터져 굶기 시작한 발로 농민 무장세력 지도자인 함인압과 왕좌, 원문제를 만나러 갔다가 부대에 있는 젊고 예쁜 처녀를 만났던 것이다. 그때 하자진은 이미 중국 공산당 당원이었고 전투 경험도 있었다. 혁명과 전쟁은 사람의 아름다운 품성을 가장 쉽게 보여주는지도 모른다. 우연히 만난 두 혁명자는 도쟁 속에서 몰래 사랑에 싹이 터다. 모태똥은 종소리와 초연 속에서 지기를 만난 것이다. 두 사람은 중국에서 가장 이른 시기에 싹튼 혁명 근거지에서 만나 함께 투쟁을 하며 전우가 되고 사랑을 키워갔다. 모태똥은 하자진을 마음속 깊이 아끼었다. 그는 이 깊은 산골에 피어난 생생한 들꽃 같았다. 단정하고 어여쁜 생김새도 그러했지만 무엇보다도 마음이 깨끗하고 용감한 사람이었다. 하자진이 두 손에 총을 들고 싸운다는 전설은 고향 사람들의 과장한 말이겠지만 싸움에서 용감한 건 사실이었다. 1929년 초 홍군 사군이 정강산을 떠나 처음으로 강서남부로 내려가는데 낯선 고장인지라 적의 기습을 받게 되었다. 앞에서 한계탄이 패전한 뒤에 물밀듯이 도망쳐 나왔다. 그 속에는 团장 님표도 있었다. 이 위급한 고비에 모태똥은 다리목에 서서 허공에 총을 쏘아대며 전사들에게 돌아서서 저항하라고 소리를 쳤다. 그때 하자진은 손에 권총을 들고 모태똥과 함께 퇴각을 제지하면서 한 걸음도 곁을 떠나지 않았다. 한 번은 하자진이 말을 타고 포위를 뚫으면서 뒤를 바싹 달아붙은 적 두 사람을 총으로 쏘아 말에서 떨어뜨렸다. 모태똥은 무사히 위험에서 빠져나온 하자진의 손을 맞잡고 기뻐하였다. 난 당신이 이렇게 용감할 줄은 생각지도 못했지. 그때 모태똥은 부대와 함께 외지고 가난한 산골에 갇혀 바깥세상과 거의 소식이 끊긴 채 살았다. 모태똥에게는 이것이 물자가 부족해 겪는 어려움보다 더 괴로웠다. 정치가가 정황을 모르고서야 어찌 정세를 판단한단 말인가. 그는 가진 방법을 다하여 적 점령구의 신문을 모았다. 그런 마음을 잘 아는 하자진은 두 개 패를 거느리고 서금으로 쳐들어가 모태똥에게 이런저런 신문을 가져다 주었다. 모태똥은 그 신문들을 보더니 구름을 헤치고 맑은 하늘을 본 듯 그 즐거움을 뭐라 형용할 수 없다고 말하며 기뻐하였다. 그는 부드럽고도 용감한 아내를 더욱 사랑하게 되었다. 그들의 사랑은 깊을 대로 깊어지었다. 한 번은 모태똥이 아래에 내려가 사업을 검사하게 되었는데 하자진이 그의 짐을 구려주었다. 그런데 길을 떠날 무렵 모태똥은 갑자기 하자진을 보면서 말했다. 자진이 날 발에다 두지 않겠나? 이리하여 사형원이 앞에서 말을 끌고 그들 둘은 단풍나무 아래 냇물을 따라 한동안 걸었다. 또 한 번은

0: 화자진이 오랫동안 가보지 못한 친정으로 가게 되었다. 며칠 묵을 거라고 하고 갔지만은 반날이 지나자 모태똥이 찾아갔다. 화자진의 부모는 모태똥을 잘 대접하고 그날 밤으로 딸을 돌려보냈다. 하지만 두 사람 사이가 늘 조화롭기만 한 것은 아니었다. 그것은 하자진이 모태똥 곁에서 비서 노릇을 하려 들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홍군에 들어온 많은 여성들은 남편의 뒷일을 돌보며 남의 뒷말을 듣느니 작은 일이라도 혼자 힘으로 하고 싶어 하였다. 하자진도 부녀 군정 간부 훈련반에서 주임으로 일하는 것이 더 좋았다. 하지만 당에서 모태똥 곁으로 옮겨가라고 하자 그는 뼈로 동해하였다. 자신이 능력을 키울 수 있게끔 모태똥이 도와주지 않는다고 속상해하였다.
1: 당신은 정말 철이 없어요.
0: 모태똥이 그녀를 나무랐다. 결국 모태똥은 애정어린 말로 설득을 하며 하자진의 마음을 다독여주었다. 일상생활에서 말다툼을 할 때도 있었다. 모태똥은 고추를 무척 좋아하였다. 고추만 있으면 상차림이 변변찮아도 잘 먹었다. 하자진도 남편의 이런 식성을 소홀히 여기지를 않았다. 하지만 언젠가 남겨놓았던 고추 반사발에 곰팽이가 끼어 그만 던져버린 일도 있었다. 헌데 모태똥이 밥을 먹으려다가 그 고추가 없어진 것을 보고 성을 내며 세수대야를 왈칵 뒤엎어버렸다. 또 한 번은 모태똥과 가까운 전우 구백이 다쳤을 때 모태똥이 하자진대로 약을 다려주라고 시킨 적도 있었다. 하지만 책을 보고 있던 하자진은 못 들은 척하였다. 고백의 아내를 두고 자신을 시키는 것이 못마땅했기 때문이었다. 잇따라 두 번을 불러도 꼼짝 안 차 모태똥은 화가 머리끝까지 나서 하자진을 꾸짖다가 소리를 쳤다.
1: 당신을 당장에서 제명하겠어요.
0: 하자진도 사정을 보지 않았다. 당신한테 그런 권력이 있는 것 같지 않은데요. 그 일로 며칠 티격태격하다가 결국 모태똥이 먼저 고개를 숙이었다. 그는 웃으면서 이렇게 말했다.
1: 됐어요, 됐어. 나는 쇠고 당신은 강철이지. 그래서 부딪히면 쟁강쟁강 소리가 나는 거야. 어?
0: 이런 자잘한 다툼이야 부부라면은 누구나 겪는 일이라 마치 연기처럼 바람만 불면 사라지었다. 모태똥은 늘 따뜻한 관심으로 자신을 지켜봐주고 지지해주는 하자진이 고마웠다. 그때 정강산으로 올라간 모태똥은 한 점의 불꽃도 려운의 불길로 타오를 수 있다고 믿었다. 하지만 눈앞에는 보잘것없는 병력이 전부였고 어두운 세상은 그 깊이를 헤아릴 수 없었다. 한없이 외롭고 적막하였다.

장편 소설 대장정 51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기획 허복순, 남독 서태문, 녹음 제작 전설매, 감독 정홍매, 총감독의 리용민이었습니다.

구골대는 여러 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어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

0: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은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치료 제품입니다. 국가외용약 비준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문의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질 좋고 마음에 드는 치아를 하시렵니까? 동천 치과를 찾으세요. 22여 년의 경험이 풍부한 치과 전문의가 고객 한 분 한 분에게 꼼꼼한 진료와 맞춤식 서비스로 만족을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사기니는 280원에 해드립니다. 사기니 들리를 하시려는 분들은 동천 치과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깨끗한 소독과 최선의 진료, 합리한 가격으로 여러분들을 맞이하겠습니다. 지점 공원 서쪽 100m 되는 곳. 문의 전화 2451608번, 2451608번입니다.
1: 세상에 사랑을 전하고 온기를 나누는 당신과 나의 건강 지킴이 연변 신약대약방. 연변 신약대약방은 백성들이 안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약방입니다.
2: 연계시 철남구역에 위치한 최적의 매물 홍수림 허원 소형주택을 소개해드립니다. 중국 조선족 민속은 바로 맞은편에 위치했고 주택 소유권 증명서는 즉시 발급이 가능하며 매매 절차가 빠릅니다. 총가격이 저렴한 외에도 가격 우대를 더 해드립니다. 주거용으로 쾌적할 뿐만 아니라 민박 운영으로도 아주 좋은 선택입니다. 자세한 집상담을 하실 분들은 156-6227-8866에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연계시 철남구역에 위치한 최적의 매물 홍수림 허원 소형주택을 소개해드립니다. 중국 조선족 민속은 바로 맞은편에 위치했고 주택 소유권 증명서는 즉시 발급이 가능하며 매매 절차가 빠릅니다. 총가격이 저렴한 외에도 가격 우대를 더 해드립니다. 주거용으로 쾌적할 뿐만 아니라 민박 운영으로도 아주 좋은 선택입니다. 자세한 집상담을 하실 분들은 156-6227-8866에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0: 질 좋고 마음에 드는 치아를 하시렵니까? 동천 치과를 찾으세요. 22여 년의 경험이 풍부한 치과 전문의가 고객 한 분 한 분에게 꼼꼼한 진료와 맞춤식 서비스로 만족을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사기니는 280원에 해드립니다. 사기니 들리를 하시려는 분들은 동천치과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깨끗한 소독과 최선의 진료, 합리한 가격으로 여러분들을 맞이하겠습니다. 지점 공원 서쪽 100m 되는 곳. 문의전화 2451608번, 2451608번입니다.

0: 안녕하십니까. 문학살롱 진행을 맡은 서태문입니다.
1: 안녕하십니까. 박홍희입니다.
0: 우리는 저마다 짐을 지고 자기의 길을 가는 인생의 나그네입니다. 살아가면서 옳은 길을 당당하게 가야 하는 것이 한 번밖에 없는 우리들의 인생길이기도 하죠. 네, 참으면서 살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떳떳하게 자신을 표현하면서 또 대방과 소통을 하고 서로 이해를 하고 용서하며 살아가는 것이 한 번밖에 없는 인생길을 보람있게 살아가는 게 아닐까 싶은데요. 네, 오늘 이 시간에는 참지만 말고 자신을 표현해가면서 바르게 살아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수필 몇 편을 감상해보겠습니다. 먼저 김봉선 씨의 수필 울 땐 울어야 한다를 감상해보겠습니다.

울 땐 울어야 한다. 김봉선. 뼈를 깎아낸 아픔에 정신이 가물가물 멀어지는 그 순간에도 그래서 참을 수도 있었다는 것이 오늘의 내 결론이다. 스스로 정말 어찌 그럴 수가 있었을까고도 자문해보는 이 시각에 나절로 자신이 이겨낼 수 있었던 그 참을성에 대해서 뒤돌아보게 되는 순간이다. 혈압이 급격히 내려가 전신이 마비되며 온몸을 바늘로 찍어놓는 아픔에 바꿔놓은 다리뼈로 의식이 흐려진 채 내 마음답지 않게 헛소리 해제껴 댔다. 그렇게 48시간이 지나서야 동통이 약해지면서 정신이 점점 맑아왔다. 김언니, 정신 차렸어요? 이제 얼굴이 재색이에요. 창백하다 못해. 자작으로 이미 두 달째 입원해 아직도 세 번 수술을 받아야 할 옆 침대 병호의 문안이다. 정말 잘 참아내네요. 우리 집 사람 두 차례나 진통제를 맞았는데 어쩌면 한 번도 소리치지 않고 맞지도 않고. 나와 같은 날에 허리 수술한 여인의 남편의 말이다. 어때요? 좀 덜해졌죠, 통증이? 아침 순회 진찰을 하는 의사의 문안이다. 네. 보세요. 교원이 다르죠? 모두들 따라 배우세요. 남은 할 수 있는데. 다들 조용해졌다. 여자들이란 원래 수다 떨기를 좋아하고 아프면 생색을 내면서 남편한테 어리광도 부리고 할 만한 일도 못하겠다고 엄살도 부려야 하는데 난 아마 천성이 그런 것이 부족한 것 같다. 어지간한 아픔은 내색하지 않고 자기절로 약 사먹고 좀 차도가 있으면 그걸로 지나가고 만다. 오죽했으면 시어머님이 두 달 먼저 해산하며 소리치던 신우이와 두 달 후 해산하던 나의 전경을 대비하며 그렇게 말했으랴. 아프면 소리치라고. 하지만 까무러치어 아무것도 모른 채 할복 수술하러 밀려 들어갈 때까지 소리 한번 내지 않고 입술을 깨물고 있더라고. 어제 밤새껏 아프다고 소리치던 한 요추간판 탈출 수술 환자인 빈현에서 왔다던 50대 여인이 과일을 먹어 제끼며 언제 그랬냐는 듯이 날 보고 말한다. 아프면 소리쳐야 해요. 그러지 않으면 성한 사람들은 몰라요. 내내 욕먹던 그녀의 남편은 얼굴을 내 쪽으로 돌리면서 눈을 끔벅인다. 병실 벽에 걸린 텔레비전에서 한창 오락 프로를 방송하고 있다. 강소송 텔레비전 비성무요란 프로에서 24명의 어여쁜 아가씨들이 미래의 대상을 찾으러 나섰는데 마음에 든 상대가 나타나면 주저없이 나 당신이 요구하는 그런 여자니까 날 데려가면 틀림이 없다고 말한다. 그렇게 성공적으로 연애 관계를

내는 사람도 있었고 어떤 사람은 완곡한 거부를 당하는 경우도 있었다. 아무 일도 없었던 듯 먹을 건 먹는 병실의 그 여자. 거부당하고도 미소 지으며 그 다음 상대 남자가 나타나기를 기다리는 아가씨들을 보면서 참 어쩌면 저렇게 자기 마음을 숨김없이 표달할 수 있을까 하고 감탄하게 되는 나다. 자기 있는 것 그대로 표달을 다하는 그 자체는 자신심과 용기가 얼마나 필요할까. 우는 애 먼저 젖준다고, 아프면 아프다고, 슬프면 슬프다고, 좋아하면 좋아한다고, 싫으면 싫다고 해야 주위 사람들이 그 사람의 의사를 알고 나머지 일을 처리할 것이 아닌가. 이런 의미에서 볼 때 그 여자나 아가씨들은 참으로 대단한 사람이다. 울 땐 울어야 한다. 혼자 속으로 새기다가 그것이 발로가 못 돼 골마 썩는 것보다 낫지 않을까. 이런 의미에서 볼 때 난 소리치던 그 여자를 다시 보며 그녀의 생활 대처 방식이 맞는 점이 많다고 여겼다. 벙어리 속은 나내미도 모른다는 속담이 있듯이 표달하지 않으면 누구도 모른다. 돌릴 수 없는 순간들 앞에서 슬프면 슬프다고, 기쁘면 기쁘다, 아프면 아프다고, 아주 통쾌하면 통쾌하다고, 자기가 어떤 재주가 있으면 그 재주를 피우고 어떤 장기가 있으면 그 장기를 발휘해 사람들로 하여금 알 수 있도록 해야 후회 없는 삶을 만들 수 있다고 본다.

네, 그래서 작자는요 무조건 참으면서 사는 인생을 바람직하지 않은 인생이라면서 자신의 장점을 표현하면서 후회 없는 삶을 살아갈 것을 조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처럼 참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고 적극적으로 자신을 어필해가면서 당당하게 살아나가는 것이 맞다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어서 정순금 씨의 소필, 가족 간에도 필요한 소통을 감상해 보겠습니다. 가족 간에도 필요한 소통, 정순금. 3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 내외는 아들 며느리와 한 집에서 지냈다. 퇴직하고 한국에 나가 6년 남짓이 일을 하고 돌아왔을 때 아들 며느리는 우리랑 함께 살자고 청을 들었다. 며느리가 워낙 성품이 구워서 구부간에 별 모순이 없을 것 같은 데다 우리 양주도 아직은 건강해서 손녀를 얼마든지 돌봐줄 수가 있었다. 하여 우리는 별 고민 없이 흔쾌히 동의를 했다. 그렇게 시작한 한집살이는 5년간 이어지었다. 집에서 놀면 뭘 하랴 싶어 나는 청소, 빨래, 장보기 이르기까지 전부 도맡아서 했다. 그런데 3년쯤 지나자 내 몸에 이상이 생기기 시작했다. 심장병, 갑상선 질환, 무릎관절 통증이 한꺼번에 나의 몸을 덮치었고 몸이 시원치 않아서인지 웬만한 일로도 짜증과 불만이 스멀스멀 괴어 올라왔다. 아들 며느리가 밖에서 저녁을 먹고 들어온다는 전화만 받아도 기분이 언짢아져서 나는 말귀를 다 알아듣는 손녀 앞에서 야단을 했다. 돈이 하늘에서 떨어지느냐? 애랑이 있다는 게 돈을 아낄 줄도 모르고 물 쓰듯이 잘 쓴다. 며느리가 한밤중이 되도록 들어오지 않는 날에 손녀가 울면서 엄마를 찾으면 나는 우는 손녀를 달래기는커녕 푸념만 늘여놓았다. 밤이 되면 애가 엄마를 찾는 줄 본의원이 알면서 누굴 고생시키려고 아직도 안 들어오느냐. 힘껏 당긴 고무줄마냥 우리 고부관계는 날로 팽팽해져갔다. 한 번은 노인협회에 나갔다가 저녁때 돼서 집에 들어오다가 마침 한껏 못을 부리고 집문을 나서는 며느리와 마주치게 됐다. 며느리는 저녁에 동창 모임이 있어서 나간다고 알려주었다. 나는 집에 들어서자마자 싱하니 주방에 들어가 전기밥솥부터 열어보았다. 아닌 게 아니라 밥이 없었다. 대뜸 화가 났다. 이 시간에 저녁밥이나 지워놓고 나가지 해도 너무한다. 이 시애미가 밥출본 줄 아나 봐. 저녁밥을 짓는 내내 마음이 내키지 않았다. 이튿날 아침 나는 아침밥을 해놓고 내 방에 쓱 들어가 문을 꾹 닫고 나오지 않았다. 그 후 언젠가 아들이 출장 준비를 마치고 주방에서 돌아치고 있는 나한테 다가와서 부탁할 말이 있다고 했다. 엄마, 혜진이한테는 아침에 먹다 남은 반찬을 주지 말고 저녁에는 색을 해주세요. 그때는 알았다고 대답을 했는데 아들의 집을 떠난 후 생각할수록 화가 났다. 반찬감을 사다 주면서 그런 부탁을 했더라면 덜 캐슴했을 텐데 끼니가 되어도 의뢰 내가 하겠지 하면서 이래라 저래라 청만 드니 한심하기 그지없었다. 그 일이 있은 후로 며칠 동안 집안에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아들 며느리도 그것을 알아챘는지 하루는 우리를 거실로 불렀다. 며느리가 먼저 말머리를 댔다. 우리가 출근을 핑계로 가물어 돌보지

않고 끼니도 제대로 끓여드리지 못해 미안했어요. 어머니 아버지도 힘드신데 이제부터는 청소를 매일 하느라 하지 마세요. 일요일에 우리가 대청소를 하면 돼요. 이후 아들의 말을 듣고 나는 미안함을 감출 수가 없었다. 남편이 월급 통장을 며느리한테 건네주면서 3천 원을 찾아오게 한 적이 두 번 있었는데 그쯤이면은 들어오던 월급이 제 시간에 들어오지 않아서 자기네 월급을 덜어 우리한테 내놓았다나? 자기네 쓰기도 빠듯한 월급을 두 달 사이에 6천 원이나 내놓았다니 너무나 민망했다. 왜 진작에 말을 하지 않았느냐고 그랬더니 며느리가 부모님께 수고비도 못 드리는데 어쩌다가 그만큼도 못 내겠어요 라면서 고개를 숙였다. 말 없는 며느리의 효성에 나는 콧마루가 쟁여났다. 아들이 한마디 더 보탰다. 엄마, 혜진 엄마가 엄마 다리 많이 아파한다고 돌아오는 공휴일에 병원을 예약해놓았대요. 아들 며느리가 이렇게 속이 깊은 것도 모르고 남을 하기만 했으니 진작에 마주 앉아서 대화를 나누면서 소통할 걸 하고 후회가 가슴을 파고들었다. 가까이 하기는 너무 멀게 느껴졌던 아들과 며느리, 오해로 깊어졌던 갈등의 골은 그번의 소통으로 말끔히 사라지었다.

네. 부모와 자식 간에도 소통이 필요합니다. 부모 자식 지간에 소통이 없이 지내는 일상은 오해를 불러일으키기 쉬우며 이로 인해서 가족 간에도 갈등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부모 자식 지간에도 무조건 참지만 말고 서로 간 소통을 통해서 매듭지는 문제를 해결해 가면서 화목하게 살아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0: 네, 이어서 오기소 씨의 소필, 중년의 역지사지를 감상해 보겠습니다.
1: 중년의 역지사지, 오기소. 어느덧 나는 중년의 아리랑 고개를 넘어가고 있다. 중년이란 한마디로 청년과 노년 사이를 이른 말이다. 대개 40살 안팎의 나이를 말하는데 요즘은 평균 수명의 연장에 따라서 50대도 중년으로 부른다고 한다. 50에서 벌써 두해나 갉아먹은 나로서는 인젠 중년마저 얼마 남지 않았구나 하는 허허로움이 맴돌며 가슴이 몹시 설렌다. 평균 수명의 연장이란 고마운 혜택이 아니었다면 난 벌써 중년을 졸업하고 어눌한 저쪽으로 가 있을지도 모른다. 솔직히 나는 나의 중년이 언제부터였던지 딱히 모르고 살아왔다. 돌이켜보면 나는 아무것도 모른 채 정처없이 흘러가는 저 하늘의 구름이었다. 무엇이 나를 그렇게 허기지게 했는지 나는 늘 배가 고팠다. 그것은 다름 아닌 욕심이었다. 성차지 않은 욕심에 나는 늘 방황하고 허둥댔다. 시련의 거친 조각들이 내 몸을 아프게 때릴 때마다 나는 거세게 몰아치는 사나운 바람이었다. 즉, 역지사지가 결여된 억지사지이고 일방통행이었다. 대개 40살 안팎의 나이라고 하면 아마도 내가 한국에 나오던 그때가 중년의 시작이 아니었나 생각해 본다. 나는 30대 중반에 한국으로 나오게 됐으니까 말이다. 갑자기 처지가 뒤바뀌고 일락천장이 된 나는 지독한 외로움과 무서운 인간관계의 갈등 속에서 허덕이게 됐다. 가슴에 자존자강이라는 방화벽을 두껍게 깔고 자위에 억센 주먹을 불끈 쥐고 살지 않을 수가 없었다. 한 번은 술상에서 시야 비야 끝에 멱살을 잡고 싸우다가 결국 상대방의 뼈까지 분질러 놓고 치료비를 건네는 대형 사고까지 저지르고 말았다. 그 일을 계기로 나는 머리맡에 참을 인자를 써붙이고 나의 좌우명으로 삼았다. 점차 내 몸속에 도사렸던 발톱 같은 항체들이 누그러들면서 우욱하던 다혈질에 니코틴이 빠지는 것 같았다. 허나 어느 순간 나는 참을 인자도 능사는 아니라는 것을 인지하게 됐다. 평화롭고도 원만한 결말을 위해서 참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무조건 자신을 누르고 일방적으로 참는다는 것이 어쩌면 자기를 얽어매는 자해와도 같은 소극적인 대응이란 생각이 들었다. 사람의 마음처럼 신축성이 강한 것은 없다. 오늘날은 태평양처럼 넘실거리다가도 어느 순간 욱하는 찰나에는 바늘 하나 꽂을 수 없을 정도로 신경이 팽팽해지기도 하니까 말이다. 아픔과 분통을 참는다는 게 어디 그리 쉬운 일인가. 감정의 비상사태에 대비할 그 어떤 장치가 필요함을 절실히 느끼고 있었다. 그래서 고안해낸 것이 역지사지이다. 어느 날 나는 참을 인자 위에 역지사지란 네 글자를 붙여놨다. 얼핏 보면 우산과도 같았다. 역지사지는 상대방의 처지를 바꾸어서 생각해보라는 뜻에서 비롯된 사자성어이다. 상대방이 나라고 생각하면 난 누구와 싸워야 할까? 자명한 리치가 아니겠는가?

자물 인자가 대문 안쪽의 안전핀이라고 한다면 역지사지는 소통의 만능 열쇠라고 말하고 싶다. 역지사지는 바로 이해심이고 용서하는 마음이다. 역지사지를 가슴에 안으면 스스로 마음을 비우는 법을 터득하게 되고 자신밖에 보이지 않던 시야가 넓어지고 마음이 느긋해진다. 어쩌면 세상을 보는 눈이 넓어졌지만 살아가야 할 앞날은 팍팍 줄어든다는 생각을 떨칠 수 없는 것이 오늘날의 우리의 중년이 아닌가 싶다. 요즘은 자꾸 별것 아닌 일에도 눈물이 난다. 중년의 감수성이란 이런 것인가 싶다. 컴퓨터 앞에 앉아 글을 쓰기 시작하면 가끔 가슴이 뭉클거린다. 나의 문화 카페에 들어가면 모든 사람들의 이야기를 내 이야기인 양 착각한다. 그 이야기 주인공이 내가 돼서 슬픈 대목엔 영락 없이 눈물이 줄줄 흘러내린다. 드디어 억지사지하면 울컥하는 일이 많아지고 역지사지하면 뭉클해지는 일이 많아진다는 인생 천리를 실감한다. 나는 지나치게 지적인 사람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한 치의 양보도 하나의 실수도 용납하지 못하는 철판 같은 사람을 부담스럽게 생각한다. 타인의 실수도 상대방의 핀잔도 허허 웃고 넘기는 조금은 어리석은 사람을 좋아한다. 나의 중년 인생은 이런 부류의 사람들과 어울려 평화롭게 살아가고 싶다. 적어도 영혼의 역지사지의 기본이 임격된 그런 사람이라면 무조건 끌어들이고 싶다. 자존심이 버티고 섰던 자리에 리애심이 들어앉으니 세월이 갈수록 내 주변의 사람들이 예뻐 보이고 이 세상이 그래도 살만하다는 생각이 새삼스럽게 내 마음을 감싼다. 조금은 느리더라도 반목과 대결을 피해 애돌아가는 지혜를 발휘하고 싶다. 너무 자세를 낮추면 볼품없는 인생 같지만 되려 아전굽수가 살되 영혼이 싱싱하고 사지가 팔팔해지고 가슴에 온갖 용념이 사품친다. 그래서 나는 중년이야말로 내 인생의 전성기가 아닌가 하는 아름다운 착각에 빠진다. 이러한 나를 누군가 비웃는다 해도 나는 다가가 친절히 손잡아주고 살가운 대화를 나눌 것이다. 그것은 역지사지라는 만능키가 중년의 내 마음을 열어주고 있기 때문이리라.

네, 작자는 그래서 모든 일에서 무조건 참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면서 참을 인자도 좋지만은 실수를 하더라도 자신의 의사를 분명히 밝히면서 살아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대방을 이해하고 대방의 부족점을 용서하는 역지사지의 삶을 살아가면서도 자신의 뜻을 분명히 전달하면서 서로 소통을 하며 살아가는 것이 올바른 삶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어 최화길 세소필 남자라는 이유를 감상해 보겠습니다. 남자라는 이유 최화길. 남자가 무슨 따로 이유가 있다고 남자라는 이유로 라고 하는지 궁금증을 불러오는 노래 제목이다. 그럼에도 나는 그 많은 노래 중에서 남자라는 이유로라는 노래를 애창한다. 불우관이 아마추어지만 이 노래만은 얼마간 정감을 살려내는 것 같아서 자아감각이 좋았다. 하기에 일단 노래방에 가면은 늘 이 노래를 선곡하다 보니 동료들로부터 남자라는 이유로가 나의 다른 한 별명으로까지 지칭될 정도다. 그래서 아내의 가벼운 오해가 뒤따르기도 했다. 무슨 말 못할 사연이 있는 것처럼 보여진다고. 생각해보면 내가 이 노래를 좋아하는 데는 별로 특별한 이유가 없다. 어느 해인 것마저 딱히 기억되지는 않지만 한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녀 선생이 사무실에서 녹음기를 틀어놓고 이 노래를 감상했는데 나는 그때 이 노래를 처음 듣게 됐다. 그저 지나가는 바람처럼 귀를 스치었는데 그냥 소음으로는 들리지 않았다. 처음 듣는 노래임에도 인차 끌리는 데가 있는 노래였다. 그래서 그 여선생에게 다시 들을 것을 요청을 하여 두 번 다시 들어보니 더 듣고 싶을 만큼 마음에 와닿았다. 두 번 세 번 듣는 데만 그치지 않고 자신이 부르기까지 하며 그렇게 반복이 된 노래가 이제는 10년을 넘어서다 보니 그 가사가 머리에 환하다. 생활 속의 남자에게 무게를 심어주는 무거운 가사의 힘을 입은 노래다. 남자임에도 애절함을 숨길 수가 없어 스멕처럼 흘려나오는 뜨겁고 걸쭉한 정감. 어느 세월인지는 몰라도 남자라면 수월히 뱉지 않는다는 비장함이 가슴을 때린다. 10년이고 20년이고 마음에 묻어두고 살아야 하는 남자. 하지만 남자는 그냥 불쌍하다는 말로는 통할 수가 없다. 남자로서의 자존을 세워야 하고 남자로서의 의무가 색다름을 지적해주는 통속적이면서도 의미심장한 고백이 아니랴. 숨기고 싶어서 숨기고 사는 것은 아닐 것이다.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남자라면 숨겨야 할 일이 너무 많은 것이 아니랴. 그렇게 되는 것이 소원이 아니지만 그렇게 되어야 하는 현실 앞에서 우리는 때론 속수무책이 아닌가. 어디론가 홀 사라지고 싶을 만큼 안쓰러운 나날 속에서 그냥 바라며 버티며 살아가는 남자들의 마음을 대변하고 그 안타까움을 하소연하는 노래다. 하지만 그 노래 속의 함의는 거기에서 그치는 것만이 아니다. 울고 싶으면 울라는 메시지도 은근히 내암하고 있다. 오직 그 세월이 너무 길어서이지 그 세월이 끝이 없어는 아니리라는 말이겠다. 그 세월은 계속되는 것이 아니라는 암심에 틀림이 없다. 그 세월은 있되 그 세월은 끝없이 이어지는 것이 아니다. 바로 그런 세월을 줄여야 하고 그런 세월을 해방해야 하며 그런 세월을 개변해야 하는 것이 남자라는 이유로를 이어주는 이유가 아니겠는가. 물론 남자의 어깨는 힘을 실어야 한다. 아무리 무거운 짐이라도 떠밀 수 있는 힘이 실려야 한다. 남자가 여자보다 다른 것이 바로 그런 탁월한 힘이 아니랴. 남자가 남자답다는 또 하나의 징표로 남자는 그릇이 커야 한다. 옴니암니가 아니고 요리조리가 아니며 폴짝폴짝은 더욱 아니다. 산처럼 드놀지 않는 믿음이 있고 물처럼 유유한 여유가 있으며 용암처럼 뜨거운 불길이 있어야 한다. 문득 남자라는 이유를 고쳐보고 싶다. 물론 이런 가사에 의의가 있어 고쳐보려는 생각이 아님을 성명한다. 다만 그 가사로부터 유발된 내 마음속에 자리를 잡은 남자의 함의를 고쳐보고 싶다.
자신이 자신에게 억누름이 되는 부분을 가볍게 버려야 한다. 남자로 각인된 남자의 외피를 벗겨야 한다. 남자이지만 지지부진 끌고 가는 남자의 멍에를 벗어야 한다. 오직 삶을 즐기며 사는 남자, 남자라는 이유로 살아가는 남자가 아니고 남자로 떳떳한 남자의 삶을 사는 것이 오늘의 센스 있는 남자가 아닐까 한다. 남자라는 억지 같은 이유는 원래 존재한 것이 아니다. 그래서 작자는요, 남자라는 이유로 모든 일을 참고 마음에 묻어두지 말고 자존심을 세우고 자신의 뜻대로 당당하게 살아가야 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네, 살아가면서 참을 인자를 기억하고 참고 견디는 것도 바람직하지만은 적극적으로 자신의 관점과 장점을 표현하면서 떳떳하게 살아가는 것도 제착할 바가 아닐까요? 한 번밖에 없는 인생길에서 누구나 당당하게 자신을 표현하면서 살아갈 것을 바라면서 오늘 프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로 편집의 남명일, 제작의 정선매였습니다.

사랑이 있는 곳에는 연변 노래가 함께합니다. 오늘도 우리 노래 함께 행복한 시간, 즐거운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민아입니다. 연길의 정겨운 골목, 따뜻한 커피 한 잔에 담긴 여유와 감성, 전홍일 작사 황영하 작곡의 차미령 가수가 부른 연길 커피를 오늘 시간의 첫 곡으로 전해드립니다. 이 노래는 연길의 포근한 풍경과 그곳에서 마시는 커피 한 잔이 주는 여유와 위로를 감미로운 선율로 그려냈습니다. 차미령 가수의 부드럽고 감미로운 목소리가 연길의 정겨운 커피 향기를 여러분께 전해줍니다. 따뜻한 커피 한 잔과 함께 이 노래 귀 기울여 보시길 바랍니다.

사랑은 무엇으로 말할 수 있을까요? 화려한 말보다는 때로는 조용한 마음의 울림으로 전해지는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림의 작사 김봉호 작곡의 김선희 가수가 부른 우리 사랑을 전해드립니다. 여러분의 가슴속에도 이 노래처럼 아름다운 사랑이 있으신가요?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행복하게 오래 살길 바라며 김동진 작사 최명철 작곡의 리용근 가수가 부른 백신 인생을 전해드립니다.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동행자, 평생을 함께 걷기로 약속한 두 사람, 바로 부부입니다. 조려화 작사 박성철 작곡의 강화 최리령 가수가 부른 부부의 노래를 전해드립니다.

고향의 정겨운 향기와 그 향기에 깃든 우리의 소중한 추억을 노래한 가요. 담연 작사 류영근 작곡의 취향간 가수가 부른 고향 향기를 전해드립니다.

0: 구골테는 여러 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고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투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류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반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 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비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질 좋고 마음에 드는 치아를 하시렵니까? 동천 치과를 찾으세요. 22여 년의 경험이 풍부한 치과 전문의가 고객 한 분 한 분에게 꼼꼼한 진료와 맞춤식 서비스로 만족을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사긴이는 280원에 해드립니다. 사긴이 들리를 하시려는 분들은 동천 치과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깨끗한 소독과 최선의 진료, 합리한 가격으로 여러분들을 맞이하겠습니다. 지점 공원 서쪽 100m 되는 곳. 문의 전화 245-1608번, 245-1608번입니다.
1: 세상에 사랑을 전하고 온기를 나누는 당신과 나의 건강지킴이 연변신약대약방. 연변신약대약방은 백성들이 안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약방입니다.
2: 연계시 철남구역에 위치한 최적의 매물 홍수림허원 소형주택을 소개해드립니다. 중국 조선족 민속은 바로 맞은편에 위치해 있고 주택 소유권 증명서는 즉시 발급이 가능하며 매매 절차가 빠릅니다. 총가격이 저렴한 외에도 가격 우대를 더 해드립니다. 주거용으로 쾌적할 뿐만 아니라 민박 운영으로도 아주 좋은 선택입니다. 자세한 집상담을 하실 분들은 156-6227-8866에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연결시 철남구역에 위치한 최적의 매물 홍수림허원 소형주택을 소개해드립니다. 중국 조선족 민속은 바로 맞은편에 위치했고 주택 소유권 증명서는 즉시 발급이 가능하며 매매 절차가 빠릅니다. 총가격이 저렴한 외에도 가격 우대를 더 해드립니다. 주거용으로 쾌적할 뿐만 아니라 민박 운영으로도 아주 좋은 선택입니다. 자세한 집상담을 하실 분들은 156-6227-8866에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0: 피부 문제로 괴로우신가요?

길태종이 진찰부에서는 상처가 잘 아물지 않고 화상, 욕창, 마른 보짐, 피부염, 습진, 백반점, 노련성 피부 가려움증, 모낭염, 여드름, 대상포진, 입술염증, 발무좀, 손습진, 당뇨병, 족부병변 등 완고성 피부질환을 치료해드립니다. 길태종이 진찰부는 20년 림상경험과 국가특허보건기술로 믿을 수 있는 치료를 제공합니다. 또 안정성이 좋은 약제를 사용하기 때문에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가 있습니다. 현재 모든 피부질환 환자들에게 1회 무료 치료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지점은 연결시 서시장 북쪽 활력성 1층에 위치해 있고요. 문의 및 예약 전화는 276-5000번, 276-5000번입니다. 피부 고민을 끝내고 건강한 피부를 되찾는 기회 놓치지 마십시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연변라디오 조선호 요소종합방송을 들으셨습니다. 연변라디오 조선호 요소종합방송은 매일 아침 5시 30분에 시작해 밤 11시 10분까지 중국 연변을 중심으로 동북아 전역을 향해 정규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연변라디오 조선호 요소종합방송은 연변 지역 사회와 우리 동포들과 함께 중국 조선족 민족문화를 선도해가는 비전 있는 방송을 지향합니다. 연변라디오 조선호 요소종합방송은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의 해당 규정을 준수합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0: 각종 질환과 건강 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1: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0: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1: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 시대.

하고 안동이 느껴지며 시력이 점점 모호하고 빛이 싫어지며 비문점, 물체가 변색돼 보이고 빗돌게 보이는 등 여러 가지 안과 질병 증상들을 개선시켜주며 백내장, 녹내장, 황반구 병변 및 황반변성, 당뇨 합병증으로 인한 안과 질병 치료에 좋은 효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점, 연결 기차역 맞은편에 위치한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역 우기대약방 2호 매대, 방송회 문의전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전희 박사 CANP는 우리 인체 생명활동에서 없어서는 안 될 유기물로 중국 과학기술원에서 생산한 제품입니다. CANP는 주로 세포와 세포 간의 신호전달 물질로서 CANP의 발견은 세계 과학가들로 하여금 두 번의 노벨 생리학상과 노벨 의학상을 받게 했습니다. CANP는 뇌세포와 심장 근육세포의 로화를 막아주고 우리 몸의 호르몬 분비를 조절해주고 내분비 문란으로 오는 여러 가지 신경성 질병을 예방할 수 있고 면역 계통의 기능을 높여주는 제품입니다. 지점은 연결기차 역전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학방 2호에 됩니다. 방송의 문의 전화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재신 1호는 신장을 씻는 제품으로 녹혈전과 제왕단 전록완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록완은 사슴의 살과 뼈 및 내장을 엄밀하게 씻고 지고 건조농 방법으로 만들어진 전록근과 종약제 쇠약, 당삼, 우슬, 숙지황, 보사자, 보글지, 육종용, 당귀, 선실 등 32가지 종약제로 만들어졌습니다. 신체의 정기를 돕고 건비 익기와 더불어 비장, 신장의 허함으로 나타나는 허리 다리가 시클고 나른해나며 늘 피로하고 맥이 떨어지며 추위를 쉽게 타고 소변 차수가 잦고 허탈한 증상을 개선해줍니다. 신장의 양기를 돕고 실면증, 혈수판 감소증, 면역력 저하, 근경두의 회복이 필요한 증상에 도움이 됩니다. 지점, 연결 기차역 맞은편에 위치한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2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501-7755, 501-7755번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장수시대 건강자문 프로 시간입니다. 오늘도 생방송실에 박선생님 모셨는데요. 방송을 들으시면서 문의하실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256-1111번, 256-1112번입니다. 우대 활동 알려드리겠습니다. 전희 박사 CAMP입니다. 한 과기 가격 498원이고요. 여섯 과기를 사시면 네 과기를 더 드리고 아이패치 세 과기를 추가로 드립니다. 열두 과기를 사시면 열다섯 과기를 더 드리면서 아이패치 열 과기를 추가로 드립니다. 안과 질병 치료 약품은 한 과기 가격 598원이고요. 여섯 과기를 사시면 네 과기를 더 드리고 아이패치 세 과기를 추가로 드립니다. 12각을 사시면 12각을 더 드리면서 아이패치 10각을 추가로 드립니다. 세신 1호 약품은 한 과기 가격 698원이고요. 5각을 사시면 4각을 더 드리고 아이패치 3각을 추가로 드립니다. 10각을 사시면 15각을 더 드리면서 아이패치 10각을 추가로 드립니다. 이외로 방송에 문의하시고 약품을 구매하시면 아이패치 2각을 함께 드립니다. 세신 1호 약품은 내일부터

가격이 인상되어 898원으로 판매하는데요. 오늘은 가격 인상 전 마지막 우대 활동의 날이기 때문에 기회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무료 배달 번호로는 502-7766번, 502-7766번입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에 위치한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천 1층 우기대학방 2호 매대입니다.

0: 아래 박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1: 오늘 이 시간을 이용해서 여러분들한테 최신으로 곰팥갈래에서는 제일이라는 본 제품과 더불어 천희 박사 노벨상 두 번까지 받은 심장과 뇌혈관을 위주로 한 종합적으로서 여러 가지 질병을 관리해주는 천희 박사 그리고 명사방 눈병치료에서는 알아주는 좋은 제품 이 세 가지 제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게 되어 있겠습니다. 이번에 특수한 우대정착이 지금 실행되고 있는데요. 이 우대정착은 누구든지 이용만 하시게 되면 아주 좋은 경제적이면서 효과를 보는 우수한 그 기회구나 하는 감을 실버 느끼게 되실 겁니다. 우선 최신으로 이 제품 자체는 이제 위에서 말씀드렸지만 해도 한 가게 698원인데요. 35일간 복용할 수 있는 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제품 자체는 일단 드셔보신 분들 가운데서는 바로 이 제품이구나. 이 제품이 나에게는 노인성 질병 해결에서는 우수한 제품으로 널리 알려진 제품이 맞구나 이런 감을 느끼게 되실 겁니다. 지금 한 각은 35일간 복용할 수 있는데요. 10각을 싸면 15각을 드리고 눈에 붙이는 고약 10각을 드립니다. 오늘이 마지막 날이라 하게 되어 있으니까 이제 가격 인상이 200원 오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회를 잘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천희 박사는 한 가게 498원인데요. 12가게 15각을 드립니다. 눈에 붙이는 고약 10각을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 한 가게 가격은 200원 좌우, 최신으로는 10가게 15각이기에 다음에 270원 좌우밖에 되지 않습니다. 35일간 복용할 수 있는 양으로 되어 있는데요. 명서방은 598원 하고 있는데 한 가게 30일 복용할 수 있는 양으로 되어 있으면서 12가게 12각을 드리고 눈에 붙이는 고약 10각을 드리는데 이때 한 가게 평균 가격은 30일 복용할 수 있는 양인데 290원 자밖에 되지 않으니까 여러분들 기회를 잘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직접 문전 배달이 필요하신 분들 가운데서는 501-7766번에 전화하면 문전 무료 배달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0: 네, 문의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네, 안녕하세요.
1: 예, 안녕하세요.
2: 예, 두 분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예, 감사합니다.
2: 예, 최신이라 먹는 한다입니다.
1: 예, 좋은 제품이죠.
2: 예, 언덕 석 달을 좀 넘어 먹었습니다.
1: 예.
2: 예, 제 이거 먹은 원인은 예, 수선, 이제 감기를 달고 산단 말입니다.
1: 아, 면역력 저합니다. 예, 예.
2: 근데 면역력이 약해져서 면역력에 대한 거 많이 먹어봐도
1: 안 됩니다. 예,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예, 예.
2: 아이, 대피다게 이사들 배워봐도 콩팥이라면 괜찮죠. 예. 근데 이것이, 예, 소변이라면은, 보는 게 괜찮다.
1: 괜찮죠.
2: 정상입니다.
1: 예.
2: 예, 정상입니다.
1: 예.
2: 모이나 다 정상인데 감기를 딱 모이긴다 말입니다.
1: 종합 공력이 떨어진다는 걸 말합니다. 예, 예.
2: 그래서 이 콩팥이 좀 양하듯이, 콩팥이 좀 이렇게, 양시한 데서 그거 콩팥에 대한 것도 먹었습니다. 근데 그것도 크게 해결 못 보다가 예, 이, 내 이 방송 듣고서 내 체신이 일어나서 먹어보자. 내 감각에도 내 콩팥이 조금 약하다.
1: 하죠.
2: 내 좀
1: 선시합니다. 예, 예.
2: 예, 느꼈단 말입니다.
1: 예.
2: 근데 아무리 약 먹어도 아이디어다.
1: 그렇죠. 단순 예. 한 가지 처방 가지고는 안 됩니다. 이 제품 예, 자체에 그래. 포함된 성분이 특수성분으로 조합됐으니까, 이게 힘을 내는 데는 뭐, 애널이 없을 겁니다. 예.
2: 예, 그래서 내 이 최신이로를 내 뭐, 그게 뭐, 콩팥에 이상이 내절로도 그게 모르겠는데, 그것도 좀, 어쨌든 이게 약하다는 이 감각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 약을 많이 먹다가 말 안 들으니까 내 최신으로 어쨌든 이게 콩팥이 영토타니까 내 이거 먹어봤는데 진짜 먹어서 한 열흘 좀 되니까 별 기분이 대단히 좋았을 때다.
1: 그렇죠. 예, 예. 예.
2: 감기약을 예, 이틀에 한 번씩 내다 알고 살았어.
1: 아, 그러니까 알만합니다.
2: 기침도 없고, 예. 예, 열도 없고 이랬는데, 그래서 감기 증상이 계속 몸에 붙어 있단 말이야.
1: 그렇죠. 시치 이상감을 예. 느끼게 되죠.
2: 예, 예 계속 예. 감기 증상 또 붙어 있단 말이야. 네. 그래서 감기약을 이틀에 한 번씩 먹다가서, 예, 아, 그것도 감기약 너무 먹어도 안 좋지 않아요.
1: 아, 예. 그게 다 신경 억제제입니다. 그런 거 예, 많이 드시면. 그,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치매가 더 빨리 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방법이 아닌 방법입니다.
2: 예. 이거 내 어제도 감기약도 그냥 팔고 있으면 이게 알도 없지.
1: 이 제품 자체는 지금 없어서 못 나갈 정도로서 세신이로 이 제품 자체는 특히 노년기의 종합으로 해결해 주는 데는 세신이로가 우수한 제품입니다. 가격 인상이 된다고 하니까 오늘 마지막 날이라니까 너무 현명하게 잘 선택했습니다.
2: 예. 예. 이렇게 배달 받아서 계속 이거 써야 되겠습니다.
1: 아, 그렇게 하세요. 예.
2: 예. 지해야 되겠습니다.
1: 그렇죠.
2: 네, 수고하세요.
1: 예. 예. 건강기원입니다.
0: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부원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세요.
3: 선생님 수고하신데.
1: 예.
3: 우리 집에 언니, 야, 여러 가지 병이 많아서 우리 하나 우리 집에 와 있을 때 없어서. 어째서 가방에, 예. 감기를 타고 있습니다, 어제. 관계를 찌게 하고, 그냥 매이 없다지, 매이 없어, 그냥 잡으려면, 어, 저런 땀이네, 사지 못합니다. 밥을 잘 안 먹지. 그래서 치료를 세게 했습니다. 무슨, 다리 허리는 어찌 그리 아파하는지. 그리고 다리 허리 관절이 아팠고, 나는 관절을 뺑가 하니까 다 관절을 친구도 해보고, 안마도 해보고 해야 되는 게, 기실은 병원에 검사가 썩이 나쁘다고.
1: 아, 곰팥이 원기 부서입니다.
3: 예.
1: 예, 예.
3: 콘팥이 나빠놓거나, 예, 그냥, 그래서 저녁에 소변이 작지, 또 저녁에 다, 미네, 맥이 없다 하면서 다, 맥이 없은 거는 그거 정상적입니다, 그거는.
1: 다. 입에 달고 있죠? 달아, 맥이 없다고.
3: 예, 예. 다 알 수 없었지. 그냥 맥이 없다지. 어, 그러고, 예, 그냥 어째서, 그, 낮으면 어째, 그냥 누워서 쉬면 좋겠는데, 쉬지도 못하고.
1: 누워있는 게 편하지요, 그죠? 예, 예. 움직이기 힘들어, 지금.
3: 낮에도 못 쉬고, 그냥 그저 눈 뜨면은 어디서 설렁거리면서 그러면 되겠다. 그래서 내야, 아야 되겠다. 다른 건 약은 그리 여러 가지 약을 어느 아이 먹어본 거 없는데, 이 세심이라는 모든 목숨을 좋다. 니가 한번 잡숴봐라. 이거 잡수인데, 우선이, 저번에, 몰라서 막, 다수동밖에 안 썼단 말입니다. 그래서 잡수인 게, 잡수고 한두통 잡수기는 이 뭔가 별 맥이 나고 잡으려면 잘 온다 그랬을까?
1: 어, 그렇죠. 종합으로 좋아지니까.
3: 예, 예. 저는 이게 잡은 잡수가 다른 게 코발이 좋아졌는지. 그리고 문제는, 다리 허리는 무슨, 그렇게 친구를 해다 해야 되고 암을 해다 하는 게 다리 허리가 지금 막 이전보다 많이 낫다 하죠.
1: 아, 바로 그렇습니다. 콘팥이 좋아지니까.
3: 예, 예. 너무 싸야. 이 약이 무슨 약일 일종이야. 이거는 전국에서도 유명한 약이라고 써.
1: 예.
3: 이 잡사범 안다고 써.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아줌마 다른 약 그리마에 먹고 대학 이런 효과를 못 본데 이거 효과 봤다면서 그런데요. 이제 이랬더니 이 약을 계속 잡수게 자신세 뭐 계속 자기는 인식해서 다른 약 안 먹고 이것만 먹겠어. 그래 이번에도 예, 갑시다. 오른 갑시다. 예.
1: 오늘이 마지막 날이라고 지금 고정 측에서 예, 예, 통지 왔습니다.
3: 열 과거 3일 다시 빠져도 뭐 예.
1: 예, 이번에 열각삼의 열다스가 큰 우대 활동합니다. 한 200원 분하게 되니까 이번 기회가 특수한 기회입니다. 예.
3: 예, 우리는 그래서 그 다음에 우리 오빠의 전열성 비대가 있고, 예, 선이 나빠서 대단히 나쁜다. 전열성 비대 있고, 전역사업에 날아를 일하지, 벌써 나가지. 그리고 그냥 우리 오빠도 다리 허리 세게 아파하면, 그냥 우리 오빠 이런다. 우리 오빠도 내 다시 탁사티를 잡았다면, 다시 그 약 줬다. 당연히 고모의 곳은 맨 이 약만 먹게 다른 약을, 이 약, 그 약을 집에서 맨 다시 허리 아픈 약을로 무슨, 곰팥이 나쁜 약을로 그래 먹었는데, 이제 여기서 효과 받아야지. 오늘, 우리 언니도 열다고, 우리 오빠도 열다섯 거, 그러면, 25거, 어려서 시키고.
1: 예.
3: 오늘 받아봐도 되니까?
1: 됩니다. 열 가구 싸면 열다섯 가구 주고 눈에 붙이는 고약 열 가구 줍니다. 오늘 예, 빨리 배달 받으세요. 예, 오늘이 예. 마지막 날이라 하니까
3: 예,
1: 가격 인상되는
3: 예. 예.
1: 그렇죠. 이 제품 자체는 예. 너무 우수한 제품이어서 시장 점유율이 높습니다. 예, 빨리 효과를 봅니다.
3: 예. 역학이 대단합니다.
1: 그렇죠. 예, 예.
3: 예. 예. 오늘 배달 받겠습니다. 예.
1: 예. 예. 자, 배달 전화번호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0: 네, 안녕히 계십시오. 잠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4: 세신 1호는 신장을 씻는 제품으로 녹혈정과 제왕단 전록완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록완은 사슴의 살과 뼈 및 내장을 엄밀하게 씻고 지고 건조동 방법으로 만들어진 전록건과 중약재 쇠약 당삼

0: 무슬, 속지황, 보사자, 보글지, 육종용, 당귀, 천실 등 32가지 중약재로 만들어졌습니다. 신체의 정기를 돕고 근비 익기와 더불어 비장, 신장의 허함으로 나타나는 허리 다리가 시끌고 나른해나며 늘 피로하고 맥이 떨어지며 추위를 쉽게 타고 소변 차수가 잦고 허탈한 증상을 개선해줍니다. 신장의 양기를 돕고 실면증, 혈수판 감소증, 면역력 저하, 근경두의 회복이 필요한 증상에 도움이 됩니다. 지점, 연결 기차역 맞은편에 위치한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2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501-7755, 501-7755번입니다.
1: 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2: 예,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3: 예, 안녕하세요.
2: 예, 우리 아저씨 지금 세신이로 로던 넉 달 잡쌌습니다.
3: 예.
2: 예, 그랬는데 원래 이렇게 한날 밤에 소변을 한 여러 번씩 봤댔습니다.
3: 예.
2: 예, 그랬댔는데 이 세신이로로 쓴 다음에 아, 효과 영 좋았었습니다. 이렇게 잡싸서 그래서 한 달 지나니까 소변이 잤던 것도 어서니 한날 밤에 두 번에 뭐 한 번밖에 안 볼까 잠을 푹 자니까에 영 이렇게 맥이 나고 아침에 일어나면 맥이 없던 게 정신 안 단다. 밤잠 잘 쉬니까.
3: 그렇죠. 이 제품이 들어간 성분들이 특수 다른 처방에 절대 있을 수 없는 처방 성분이 여기 들어갔기 때문에 효과가 빠릅니다. 그 성분들 자체도 다른 데서 찾기 어려운 이런 성분, 녹혈정, 존록권 이런 게 들어갔고 32가지 중약자가 들어갔으니까 효과가 빠를 수밖에요. 예.
2: 예. 그리고 그 다음에, 이게 위도 잘 도와준다.
3: 그렇죠.
2: 그리고 담낭도 도와주고 담낭약을 계속 달고 있었는데 이거 세신이로를 쓴다면 담낭약도 할 수 없고 이게 위 나쁜데 소화도 잘 되고 영 좋고 그 다음에 이 무릎이 항상 그래서 맥이 없어서 사파에 그냥 누워 있었어요.
3: 예.
2: 근데 무릎이 영이 약간가지고 맥이 나서 루틴 내려갈 때 아 영 편리해 좋다 한다.
3: 그렇죠.
2: 그리고 이게 그 뭔가 하면 또 혈압 조절도 좋습니다. 콩팥이 좋아지니까.
3: 그렇죠. 예.
2: 그래서 예. 혈압 조절도 좋아서 항상 아침에 일어나면 골이 띠 하던 게 어떤 이게 정신하고 영 좋단다. 그래서 지금 값이 오른다 합니다. 예.
3: 오늘이 마지막 날이라고 통지 왔어.
2: 예? 값이 200원이
3: 200원이 오릅니다. 한 가게.
2: 예. 예. 그러니까 어쨌든 이거든 70 넘은 다음에는 좀 오래 써야 공고하게 할 수 있지요.
3: 그리고 처방약을 써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 그저 한 가지 어느 성분이 좋대 그 한 가지만 들여서는 효과를 못 봅니다. 며칠 가지 못합니다.
2: 그래서 오늘이 우리 아저씨도 배달받고 우리 언니도 저희 소변이 영 자꾸 그 다음에 허리 다리도 아프고 다 이렇단다. 그래서 이거 차라리 중량 먹기만 이거 잡수는 게 우리 효과 더 잘 봤다 할까요?
3: 얼마라도 효과 빠릅니다.
2: 예,
3: 이런 중약은 먹었습니다. 다른 데서는.
2: 예, 우리 언니 80이 넘었습니다.
3: 예.
2: 걔도 사는 동안에 아이 아프면 좋지.
3: 아, 그렇죠. 그게 돕는 거죠. 자식 돕는 거죠.
2: 예. 그래서 우리 언니도 배달 받고 우리도 이번에 값이 양백을 오르면 그 비싸고 비싸 않겠습니까?
3: 예.
2: 예, 두 집에서 다 배달 받다고 전화한 겐다.
3: 그렇게 하세요. 세신이로는 지금 오늘까지 해서 원값을 이 698원 35일 복용하시는 양으로 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이용하, 오늘이 마지막 날이니까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 예, 감사합니다.
3: 예.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 말씀 주시죠.
3: 지금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세신이로 이 제품 자체는 이름 그대로 콩팥을 씻어주는 제일이란 이런 뜻에 속하게 되었는데요. 우리 일선에서 콩팥은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가 하는 것 제가 늘 말씀드리고 있지만 해도 아무리 강한 심장이라 할지라도 콩팥에 이상이 생겨서 노독증에 빠진다면 당신의 심장은 뭐 두 주일 가기 바쁩니다. 두술비적인 노독증으로서 투석하지 않고 그대로 내버려두고 그랬다 하게 되면 두술 생명 유지가 바쁩니다. 심장이 받아내지 못합니다. 무엇 때문에 당신이 체중이 100분지 7 내지 8을 차지하는 이 혈액이 온 하루 동안 24시간 동안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순환하는 사이에 많은 노폐물과 독성물질이 여기에 차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러폐물과 독성물질이 찬 걸 계속 그거 운행하는 과정에서 혈관벽에 내 매달리고 그리고 혈액의 죽상경화를 형성하고 이럴 수밖에 없게 되어 있기 때문에 독성물질이 빠져나가지 못하니까 오히려 심장혈은 계속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운행은 해야 되는데 얼굴이 새까맣게 되고 독성물질이 빠져나가지 못하니까 노폐물이 빠져나가지 못하니까 이래서 이 역할은 누가 하는가 하면 콤파체 합니다. 이 콤파체에서 체중의 100분의 7 내지 8을 차지하는 이 혈액을 몽땅 체질합니다. 콤파체 이렇게 중요한 역할은 콤파체 1분에 들어가는 혈액량이 두근 능량입니다. 콤파치 왼쪽에 오른쪽에 각각 그 사구체라는 게 100만 개, 100만 개, 양백만 개의 사구체가 심장의 체중의 100분의 7 내지 8을 차지하는 혈액을 몽땅 대거하는 역할을 해서 조임피는 심장으로 심방에 들어가서 각 기관에 수통되게 되어 있고 노폐물하고 독성물질은 진을 벌어서 방광뇌도를 통해서 재배출되게 되어 있습니다.
1: 네, 잠시만요.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2: 예, 죄송합니까?
3: 아, 그럼요. 말씀하세요.
2: 예,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3: 예.
2: 저도 세심 1호를 쓰고 있습니다.
3: 예.
2: 저는 어째 썼는가 하면 원래 저기 뭐니까 방광이 나빠서 예. 섭외에 하룻밤을 벗어 많이도 못 나가고 조금 써보지 여러 번 봤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어쨌든 위도 나쁘고 그 다음에 관절도 나쁘고 여러 면을
3: 나이가 드시면서 전액적으로서 종합으로서 불편하죠.
2: 예, 네. 예. 나 뭐가 하는가 한 가지 두 가지 자꾸 둔가됩니다.
3: 나이가 병을 불러온다지 예. 않습니까?
2: 예, 그럴까요? 이 이야기 내게 알맞게 돼서 선생님 강의를 듣고 시작에 쓰기 시작에 두 달 썼습니다. 예.
3: 예. 예. 두 달 쓰면 효과가 확실히 알기게
2: 예. 되었습니다. 효과 나쁘다.
3: 그렇죠.
2: 예. 예. 예. 첫째, 섭외는 영, 방광이 나빠서 영, 다, 조금씩 보면서, 많이도 못 보면 조금, 조금, 이렇게 보던 게, 이래까 밤에 자도 잔 것 같지 않고, 그렇습니다.
3: 그렇죠. 섭외 예, 하루 저녁에 여러 번 보게 되면 잠은 다 끝나는 거죠.
2: 예. 예. 그러던 게, 이게 점차 섭외는 술에 조금씩 많아지면, 예, 차수가 줄어들까. 지금 보통 봐야, 그것도 두 번, 뭐, 혹시, 한번 보고 이랬습니다.
3: 그렇죠. 대단하죠. 예.
2: 그래가 얼마나 좋은지 뭘까. 이래가 잠을 폭 잤까. 예. 정신하고 머리가 개안하고 영 정말 어디서 잠을 폭 잤까. 정말 머리가 개안하고 영 정신없대나.
3: 그렇죠. 예. 콤파스 좋아지니까 자연적으로서 잠 잘 자게
2: 예.
3: 되죠.
2: 그렇지요. 그리고 그 다음에 예. 저 소화가 잘 아이 되었습니다. 항상 예. 먹으면 리고티 딱 배기네. 예. 무슨 먹을래 먹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 이 약을 먹고 복용할까 소화가 절대 잘 됐더라.
3: 그렇죠.
2: 예, 그래서 밥을 많이 먹고 기운이 나고 체중도 조금 오른 것 같습니다.
3: 어, 예. 그래야 됩니다. 노래는 이제 너무 과소 체중이게 되면 면역력이 다 떨어지게 돼서 힘을 얻을 길이 없습니다. 근육이 사라지고 이렇게 되면 예.
2: 예. 그리고 간절히도 예, 나빠서 예, 중계를 어루내릴 때 영 힘들었습니다. 딱딱 맞히네.
3: 예.
2: 그러던 게, 예, 이게 저기 간절히 통증이 이렇게 맺을까, 예. 중계를 어루내기 영 허라고요. 걸기도 매우 허랍니다.
3: 그렇죠. 예.
2: 이 약이 확실히 써볼까? 다른 약과 다릅니다.
3: 다릅니다. 우수한 성분 조합을 이렇게 우수한 성분 조합으로 된 처방은 이 처방이 거의 처음일 겁니다. 녹혈종, 전녹건 32가지 진귀한 중약자가 들어갔으니까 효과성에 대해서는 의심할 바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효과가 빠르게 돼 있죠. 특히 네. 콤파치를 비롯해서 각기관이 소화계통도 좋아지고 심장도 좋아지게 돼 있고 모든 심장과 뇌혈관도 좋아지게 돼 있을 수밖에 없는 제품이 바로 원기를 돋아주는 제품이 세신이랍니다. 맞습니다.
2: 예, 그러니까 얼마 좋겠습니까? 누구막에 원기를 또 왔어. 맥이 나지, 가운데이 나지, 서변이 많이, 저기, 갔던 게 없어지지. 하여튼 여러 가지면은 많은 효과가 이런 약 써보기는 처음입니다. 예.
3: 그럼요.
2: 우리 너네는 이 약이 정말 딱 맞는 약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딱, 오늘 마지막 날이라고 갑자기 오는데 약이 있기는 조금 있습니다. 그렇지만 계속 쓰기 위해서 값이 오르면 어떻게 싸겠습니까?
3: 그래도 낮은 값으로 싸서 좋은 효과를 보는 게 누구의 소망이나 다 같은 소망이 아니겠습니까? 오늘이 마지막 날이라니까 잘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2: 예, 그래서 열 값 싸다 그랬다.
3: 아, 그렇게 하셔. 우대 정책이 좋으니까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예. 예,
2: 선생님 도약을 속에서 고맙습니다.
3: 예, 건강하세요.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예, 선생님 수고하신다.
3: 예, 안녕하세요.
2: 예, 선생님도 저도 지금 쓰고 있습니다.
3: 예.
2: 아, 당뇨합병증 내용 좋습니다. 예.
3: 예. 어, 그렇죠. 예.
2: 당뇨합병증이 여러 가지를 지금 예.
3: 당뇨합병증이라는 게 결코는 마지막에 콩팥을 상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2: 예, 예. 그저 이 콩팥이 상해가지고 거품도 나가고, 그 다음에 깡치도 나가고, 소변 누기 힘들고, 예. 이래면서 이용 고생 많이 했단 말입니다. 예. 그리고 이 남은 당뇨병이 되면 밥을 잘 먹는다는데 난 밥 먹지 못하니까 몸이 기타게 약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 맥이 떨어지고 꼼짝 못했습니다. 근데 이 세진이를 지금 쓰니까 나의 이 콩팥이 강치 냄새 나고 거품 나가던 게 지금 많이 좋아지고 예. 소변 누기 예. 그리 힘들지 않습니다. 섭외 잘 나간다 지금.
3: 어, 섭외 잘 통해야 됩니다. 예.
2: 예, 그러니까 몸에 좀 붓기도 부족했던 게 좀 빠지고 예. 그리고 그 다음에 식사를 좀 한다 그래도
3: 예.
2: 예, 식사하니까 조금 맥도 나고 예. 어, 식사를 못해 맥이 떨어져서 예. 다리 호도도 하다 하면 꼼짝 못했습니다. 그런 게 지금 그 등시 많이 좋아지고 겨우에 맥이 없으니까 어지럼증 난다고 했는데 그런 거랑 지금 이렇습니다.
3: 어, 그렇죠. 예, 예. 예.
2: 그러니까 어쨌든 이 당뇨합병증에는 좋은 약이 같아서 나도 이 약 좀 배달받아 오래 좀 쓰자 그랬다.
3: 여기에 들어간 게 후루바란 성분 자체가 혈당을 조절해주는 능력이 있고 콩팥이 든든해지게 되어 있기 때문에 콩팥에서 완전히 자아 공능을 충실하게 완성할 수 있어서 여러분들이 당뇨병 하면 콩팥이 한 증상도 개선을 가져온 데는 이 길입니다. 전립근, 녹혈증, 32가지 중약제가 골고루 호흡계통, 소화계통, 심장공능 다 포함해서 좋은 효과를 보게 되었으니까 선택이 잘 됐으니까 열심히 쓰시기 바랍니다. 오늘 마지막 날입니다.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선생님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3: 감사합니다.
1: 방송 후에 문의 전화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세신1호 약품은 내일부터 가격이 인상되어 898원으로 판매하는데요. 오늘은 가격 인상 전 마지막 우대 활동의 날이기 때문에 기회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0: 연변조선호 뉴스종합방송입니다.
1: 연변조선호 뉴스종합방송입니다.
0: 연변조선호 뉴스종합방송은 중국 길림성 연변조선족 자치주 수부도시 연길에서 보내드리는 우리말 방송입니다.
1: 연변조선호 뉴스종합방송은 매일 아침 5시 30분부터 밤 11시 10분까지 연변 지역과 동북아 지역을 가청권으로 정규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0: 연변조선호 뉴스종합방송은 언론의 재기능 수행을 위해 정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1: 연변조선호 뉴스종합방송은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의 해당 규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변라디오 조선어 뉴스종합방송입니다. 연변라디오 조선어 뉴스종합방송은 아침 5시 30분에 시작해 밤 11시 10분까지 방송됩니다. 오늘은 2026년 8월 21일 금요일, 음력으로는 7월 초아흐리입니다. 아래 오늘 하루 방송하게 될 주요 프로그램들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5시 35분 라디오 극장, 5시 55분 가요 산책, 6시 연변 가요 데이트가 방송됩니다. 6시 20분 매주 일가, 7시 연변 뉴스, 7시 20분 열린 방송 라디오 시대가 방송됩니다. 8시 5분 라디오 극장, 8시 25분에는 매주 일가, 9시 살롱 토크쇼가 준비됐습니다. 10시 여행 가이드, 10시 40분 연변 가요 데이트, 11시 30분 연변 노래가 좋아, 12시 연변 뉴스, 12시 20분 가요 산책 시간입니다. 1시 행복 충전소, 1시 40분 라디오 극장, 2시 민요 광장, 3시 연변 뉴스가 준비됐습니다. 3시 20분 매주 일가, 4시 출발 라디오 속으로, 5시 중앙인민방송국 조선말 방송을 중계해드립니다. 6시 30분 모여라 어린이나라로, 6시 50분 가요 산책, 7시 연변 뉴스가 준비됐습니다. 7시 20분 행복한 세상 정다운 목소리, 8시 주부클럽, 8시 40분 라디오 문화산책, 9시 30분 라디오 극장, 9시 50분 가요 산책, 10시에는 문학살롱이 방송됩니다. 10시 40분 연변 가요 데이트, 밤 11시 10분에 연변 라디오 조선어 뉴스 종합방송이 전부 끝납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의 많은 애청 기대합니다.

0: 모평에 있는 팔각층 집에서 군용 담요를 뒤집어 쓰고 밤을 지새며 붉은 정권에 대한 글을 쓸 때도 그랬다. 그때 뜨거운 마음과 열정을 지닌 동지가 항상 곁에서 용기를 북돋아주지 않았다면 그 긴 밤을 어떻게 보냈을지도 모른다. 그쯤 불쌍할 정도로 말라있던 모태똥을 하자진이 마음을 다하여 보살핀 것 또한 말할 것도 없었다. 그녀는 늘 남편이 건강을 되찾을 수 있는 식단을 짜내라고 골몰하였다. 호위병들이 잡아온 새나 산토끼, 물고기와 새우 요리가 단골 상차림이었다. 한 번은 그물을 떠가지고 논에 나가 골뱅이를 잡아다가 고추랑 볶아 상에 올린 적도 있었다. 하지만 모태똥은 무엇보다 자신이 정치적으로 가장 힘든 시기에 자신을 한결같이 지지해준 동지가 바로 하자진이라는 사실을 잊을 수가 없었다. 지난 3, 4년 동안 배척과 타격, 비판과 공격이 이어지면서 엄청난 정치적 압력이 쏟아지었다. 채찍이나 몽둥이에 맞아 몸이 상하지는 않았지만은 모태똥은 마음을 크게 다치었다. 장작에서 지낼 때 만약 하자진이 곁에서 마음을 다해 위로해주지 않았다면은 한없이 쓸쓸한 해질녘과 그 길고 긴 밤을 어떻게 견뎠을지 몰랐다. 모태똥은 들것에 누운 아내를 안타깝게 바라보았다. 한창 따뜻한 3월이라 이범이 고장은 장강 남쪽 못지않게 아름다웠다. 진달래는 마치 타오르는 불꽃처럼 산과 들에 가득 피어있었다. 산을 내려오니 곡정패였다. 이곳은 산골짜기들이 꽤 평탄하고 넓었다. 드넓은 논 사이로 훤히 뻗은 큰 길이 곧장 곤명으로 뻗어 있었다. 마을 어귀에 늘어진 부두나무는 산들 바람에 흐느적거리었다. 이 아름다운 경치를 바라보노라니 천사들의 발걸음도 가벼워지었다. 홍군이 한창 행군하고 있을 때 곤룡 쪽에서 비행기 세 대가 날아왔다. 비행기는 쌩 하고 곧장 동쪽으로 날아갔다. 폭탄을 던지지도 않고 빙빙 돌며 정찰을 하지도 않았다. 홍군 전사들은 참 이상도 하다며 머리를 맞대고 수군덕거리었다. 전사들은 자신들이 얼마나 날쌔고 빠른지 잘 몰랐다. 귀양을 지난 뒤로 쫓아오는 적을 뿌리치기 위하여 홍군 전사들은 날마다 백리가 넘는 길을 걸었다. 그러니 적들은 홍군이 벌써 곤명 가까이 왔으리라고는 생각지도 못한 것이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앞에서 기병 통신원이 달려왔다.
1: 보고드립니다. 주석동지, 앞에서 적 자동차 세 대를 뺏었습니다.
0: 뭐라고? 들끝을 따라 걸어가던 모태똥은 어리둥절해왔다.
1: 사랑한테 물품을 나르러 가던 자동차인데 우리한테 잡혔습니다. 주부주석 동지가 보고하라고 해서 왔습니다.
2: 세상에 이런 일도 있다니.
0: 모태똥은 흡족해서 고개를 끄덕이었다. 그는 하자진에게 작별을 하고는 말이 올라 앞으로 달려갔다. 얼마 가지 않아 국민당 회장이 찍힌 자동차를 둘러싸고 있는 홍군 전사들이 보이었다. 자동차 곁에는 군관 모자를 쓴 뚱뚱한 운남 군인이 앉아 있었다. 주울래가 한창 그를 신문하다가 모태똥을 반기며 말했다.
3: 정말 뜻밖의 소화기입니다. 뭐든 다 있습니다. 손이 소시지가 있는가 하면은 보이차도 있고 운남 백약도 있다니깐요. 진짜 굉장한 건 운남성 군용 지도가 한 상자나 들어있는 겁니다. 예?
2: 뭐? 군용 지도도 들어있다고 했습니까?
1: 모태똥이 말에서 내리면서 흥분해서 물었다.
3: 그렇습니다. 우리한테 부족한 것만 골라 보내주는 것 같습니다. 이따가 한번 보세요. 지도는 색깔까지 먹힌 것입니다.
2: 삼국시기 류비가 사천에 들어오자 장송이 지도를 바치더니 지금은 영원히 우리에게 지도를 바치는군. 어?
1: 모태똥이 시원스레 웃었다.
3: 그러니 군대는 귀신처럼 빠른 게 제일 아니겠습니까? 예?
1: 졸레도 웃으면서 대꾸하였다.
0: 앞은 도도한 장강이고 뒤로는 적들이 새까맣게 추격해오는데 그대여 좋은 기책이 있으려나?
1: 운남성 추석 용문은 빈성을 지키고 있다가 당황했다. 얼마 전 귀양에 머물던 장계석과 처지가 비슷해지었다. 선도가 자신의 주력 부대인 6개의 료와 2 신병단을 거느리고 귀양으로 갔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것은 용문이 자기 나름대로 치밀하게 계산을 한 뒤에 벌인 일들이었다. 영문은 항상 귀주를 욕심냈다. 그가 왕가를 밑에 있는 유국제의 뒤를 미는 것도 그런 까닭이었다. 홍군이 귀주로 들어가자 그는 정세를 거듭 분석해보았다. 만약 홍군이 운남으로 쳐들어와 주왕군이 따라 들어오게 되면 운남 전국이 위험해질 수가 있었다. 그러니 차라리 이 기회에 군대를 귀주에 보내 장계석의 환심을 사고 홍군을 운남 변경 밖에서 막는다면 정정당당하게 귀주를 자기 손에 넣을 수가 있을 것 같았다. 이것은 장계석에게도 일석이조가 되고 영문에게도 일석이조가 되는 일이니 이런 요책은 세상에 둘도 없을 터였다. 그런데 목적을 이루기는 커녕 두 달도 지나지 않아서 홍군이 들이닥치는 것이다. 영문은 너무 놀라 지방 보안부대를 불러 곤명을 지키라 하고는 선도에게 전부를 보내어 어서 돌아오라고 다그치었다. 하지만 귀양에 있던 장계석이 이미 설악을 보고 오기위 선도 조훈은 리온형의 부대를 이끌고 홍군을 바싹 뒤쫓으라고 명령을 내린 뒤였다. 4월 말에 설악이 끄는 부대는 이미 홍군의 뒤를 따라 운남으로 들어섰다. 용문이 속이 타서 지원해달라고 재촉하는 바람에 장계석은 설악에게 밤낮 가리지 말고 진군하라고 다그치었다. 공군 정찰기가 홍군이 곤명 서북 쪽으로 움직이고 있다고 보고하자 장계석은 홍군이 틀림없이 북쪽으로 금상항을 건널 터이니 홍군을 금상항 남쪽에서 소탕하려면 북쪽으로 뒤쫓아야 한다고 명령을 내렸다. 홍군 지도부는 곤명 서북 쪽에 있는 한 마을에서 회의를 열었다. 모태똥, 주울레, 왕가상, 주덕, 장문천, 박고, 유백성 등이 널찍한 지주진 마당에 모이었다. 리덕도 참석해 오가는 의견을 들었다. 중심 의제는 금상항을 건너는 방법이었다. 조울래가 먼저 발언했다. 금상항 둘레로 적들이 어떻게 배치되어 있는지 뒤쫓아오는 설악 군대는 어떤 형편인지를 쭉 설명을 하였다. 그리고 나서 뒤쫓아오는 적군은 그 힘이 막강하다고 강조하였다. 금상항을 건널 수 있는가 없는가 하는 것은 홍군의 생사가 달린 일이었다. 회의 분위기는 꽤 무거웠다. 졸레의 뒤를 이어 모태똥이 일어섰다. 그가 담배를 붙여 물고 말을 꺼내려는데 마을 우귀에서 공습 경보가 울렸다. 한 참모가 급히 달려와서 소리를 쳤다. 금방 말세필이 적한테 드러나는 바람에 적기 석대가 마을 상공에 한 바퀴 돌고 갔습니다. 서둘러 피하십시오.
2: 괜찮을 겁니다.
1: 모태똥이 웃으면서 말했다.
2: 그 비행기가 우리가 여기에서 회의하고 있는 줄 어떻게 알겠습니까?
0: 그러고는 상우에 놓인 지도를 가리키며 말을 이었다. 몇 마디 하지 않았는데 비행기가 우르릉 거리는 소리와 함께 창문이 드렁드렁 울렸다. 비행기가 낮게 나는 것이 틀림이 없었다. 누백승이 문어귀에 나가보니 비행기가 쌩 하고 머리에 닿을 듯 낮게 날았다. 조종사의 얼굴도 볼 수가 있을 정도였다. 누백승이 고개를 돌리고 말했다.
1: 안 되겠습니다. 역시 밖으로 피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0: 모태통은 어쩔 수 없다는 듯 하던 이야기를 멈추었다.
2: 좋습니다. 기어코 말을 못하게 하니 나갑시다.
0: 사람들이 하나 둘 밖으로 빠져나갔다. 들을 나서자 꽈르릉 하는 소리와 함께 연기가 치솟고 흙먼지가 쏟아지었다. 누가 누군지도 알아볼 수가 없었다. 연기가 그치자 사람들은 흙을 잔뜩 뒤집어 쓴 채 몸을 일으키었다. 금방 회의를 하던 방 한 귀퉁이가 흉하게 허물어져 있었다. 사람들은 마을 밖으로 나와 방공 참호에 숨었다. 모태똥이 모자를 벗어 몸에 묻은 흙을 털면서 말했다.
2: 정말 위험했습니다. 놈들도 선별전을 하려고 두는군.
0: 주덕도 흙을 털면서 웃었다.
2: 이게 다 당신이 계속 이야기를 하려고 해서 그래요. 좀 일찍이 남았더라면 아무 일도 없었을 텐데. 좋습니다. 좋아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0: 모태똥이 말했다.
2: 하지만 왜 나와 다투어 발언한 폭탄은 탓하지 않지요?
0: 사람들이 왁작지클 웃어댔다. 비행기는 한바탕 폭격을 하고 나서도 성이 차지 않는지 빙빙 돌며 가지를 않았다. 모태똥이 비행기를 쳐다보며 말을 했다.
2: 저놈이 가지 않으면 큰일인데 여기 방공참호에서 계속 갑시다. 에? 호위병 지도를 가져와요. 에?
1: 벌써 가져왔습니다.
0: 누백승이 들고 있던 지도에 묻은 흙을 털고는 땅바닥에 펴놓았다. 참호가 있는 산비탈 아래는 푸르른 논이었다. 비행기가 시끄럽게 굴지만 않는다면 정말 아늑한 곳이었다. 사람들은 참호에 서거니 앉거니 하고는 회의를 이어갔다. 모태똥이 계속 의견을 말했다. 그는 장계석이 지금 홍군을 금사강 남쪽 기슭에서 섬멸하려고 하고 있으니 머뭇거리거나 굼뜨게 움직이다가는 위험해진다고 강조했다. 그러니 강 양쪽에는 적들이 방을 허술하게 하는 틈을 타서 재빨리 강을 건너야 한다고 하였다. 모태똥의 말이 끝나자 다른 사람들도 한마디씩 의견을 말했다. 귀청을 짓는 비행기 소리 때문에 사람들은 논없이 목청을 높이었다. 강을 건너는 데는 반대가 없었다. 나중에 주울래가 사람들의 의견을 모아서 정리하였다.
2: 일군 나는 무정, 원무를 지나 용가 나루토로 강을 건너되 들수록 적들이 서쪽을 지키도록 유지해야 합니다. 3군단은 로무영, 마록당을 거쳐 홍문 나루토의 다리를 놓고 요백성 동지가 이끄는 군사위원회 종대는 간부턴의 한계 영과 공병 부대를 데리고 교평 나루토에 가서 다리를 놓으세요. 모든 부대는 반드시 5월 4일 오전까지 정해놓은 나루토에 이르러야 합니다. 빨리 걸어 뒤쫓아오는 적을 멀리 떨어뜨려 놓아야 하고 될 수만 있다면 홍군 선두 부대가 적들보다 사흘은 앞서야 합니다.
0: 다들 너무 집중해서 이야기하느라 비행기가 언제 돌아갔는지 아무도 몰랐다. 회의가 끝나니 점심때가 다 됐다. 사람들은 저마다 마을로 걸어갔다. 마침 모태똥은 리덕 박고와 나란히 걷게 됐다. 리덕은 몹시 지쳐 보였다. 수염은 깎은 지 며칠 안 되는 듯 했고 얼굴도 수척해 보였다. 즐겨 피우던 고년도 떨어졌는지 남들처럼 담배를 말아 피웠다. 리덕 동지, 왜 회의할 때 아무 말도 안 하는 겁니까? 응? 모태똥이 물었다. 그는 중국말을 못 알아들어서 그런지 어딘가 멍해 보였다. 박고가 통역을 하자 그는 어깨를 으쓱하며 말했다. 뭐 할 말이 없습니다. 모태똥이 웃으며 말했다. 일군단에서 보내지 않았습니까? 부대원들 이야기를 들어봤지요? 이야기요? 그다지 좋은 얘기는 없던데요? 이렇게 말을 하며 그는 또 어깨를 으쓱거리었다. 이걸 어떻게 행군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걷기 경기라고나 해야죠. 귀주에서 꼬박 두 달을 걸으면서 숱한 전사들이 지치고 대호에서 떨어져 나갔습니다. 전투에서 죽거나 다친 사람보다 훨씬 많습니다. 지금 사람이 얼마나 남았는지는 당신이 더 잘 알 겁니다. 응? 모태똥은 애써 침묵한 목소리로 물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리덕은 말이 없었다. 그렇지요. 당신도 방법이 없질 않습니까? 귀주에 있을 때 우리 주변에는 늘 우리보다 몇 배나 많은 적이 있었습니다. 100개 탄이나 되었죠. 게다가 우리는 탄알도 얼마나 없어서 오래 싸울 수도 없었지요. 걷지 않았다면 지금처럼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요? 리덕은 어깨를 으쓱하면서 두 팔을 벌려 보였다. 모태똥도 더는 이런 이야기를 나누고 싶지 않았다. 강을 건너는 건 어떻게 생각합니까? 리덕은 망설이듯 웃었다. 그 결정을 반대하지는 않지만은 건너갈 수 있으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강기슭에서 적들한테 몽땅 죽을 수도 있는 일이죠. 심지어 상강을 건널 때보다 더 비참할지도 모릅니다. 상강은 그런 대로 그냥 걸어서라도 건널 수 있었지요. 모태똥은 리덕을 견론질로 슬쩍 보고는 다시 물었다. 그렇다면 당신 보기에는 어떻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까? 내 의견을 당신들이 받아들일 리가 없지요. 리덕은 억지로 웃어 보였다. 하지만 난 이보다 더 좋은 방법은 없는 것 같습니다. 무슨 방법입니까? 말씀해 보십시오. 내 생각에는 머리를 돌려 바늘을 그리며 둘러싸고 있는 적들을 뚫고 다시 귀주로 돌아갔다가 끝내는 이 육군단과 합류해야 한다고 봅니다.

장편 소설 대장정 52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기획 허복순, 낭독 서태문, 녹음 제작 정설매, 감독 정홍매, 총감독의 리용민이었습니다.

0: 시대의 거울인 우리 가요.
1: 멀리 떨어져 있어도 어디에 있어도 하나가 되는 시간.
0: 우리 가요와의 행복한 만남. 연결.

음악 있는 곳에는 사랑이 있고 사랑이 있는 곳에는 연변 노래가 함께합니다. 오늘도 우리 노래 함께 행복한 시간, 즐거운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민아입니다. 최민영 작사, 백희남 작곡의 류려봉 가수가 부른 내 고향을 오늘 시간의 첫 곡으로 전해드립니다.

우리의 고향 연변은 꽃처럼 아름다운 동네입니다. 아래 아름다운 우리네 고장 연변을 노래한 가요. 박용일 작사, 최학산 작곡의 리홍관 가수가 부른 꽃동네 내 고향 연변을 전해드립니다.

네, 조리가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민족 단결의 꽃을 피우리를 준비했습니다. 중화의 대가정 속에서 한마음 한뜻으로 찬란한 역사를 써내려가며 민족 단결의 꽃을 피워내는 아름다운 모습을 활기찬 정서로 노래했습니다. 산과 들에 활짝 핀 어여쁜 꽃송이, 다채로운 빛깔 어우러져 바람 따라 춤추는 저 꽃잎처럼 미래의 꿈을 향해 함께 달리네. 함께 부르는 노래가 대지에 울려 퍼지고 어깨 나란히 손을 잡고 찬란한 내일을 쓰리라. 한 마음 한 뜻으로 아름다운 꽃을 피우리.

0: 두골테는 여러 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고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두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판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 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비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1: 30여 년간 쌓아온 탄탄한 진료 수준으로 수많은 환자분들이 믿고 찾는 고로동 의사는 중2세가 제4대 전승인이고 3급병원 특별초빙 전문가입니다. 고로동 의사는 료농성 중리학회 리사이고 중화중리학회 내경본회 위원이며 두 가지 국가의료 특허를 보유했습니다. 풍부한 임상 경험을 바탕으로 당뇨병 합병증, 관상동맥질환, 불임증, 각종 종양 등 환자들의 난치성 질환을 전문적으로 치료해드리고 있습니다. 난치병으로 고민하고 계신다면 고로동 의사의 정확한 진료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지점은 연

0: 길동백 슈퍼마켓 서쪽 50m에 위치한 상강종이관입니다. 문의 전화는 432-3777번, 432-3777번입니다.
1: 질 좋고 마음에 드는 치아를 하시렵니까? 동천 치과를 찾으세요. 20여 년의 경험이 풍부한 치과 전문의가 고객 한 분 한 분에게 꼼꼼한 진료와 맞춤식 서비스로 만족을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사기니는 180원에 해드립니다. 사기니 들리를 하시려는 분들은 동천치과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깨끗한 소독과 최선의 진료, 합리한 가격으로 여러분들을 맞이하겠습니다. 지점 공원 서쪽 100m 되는 곳, 문의 전화 2451608번, 2451608번입니다. 투골테는 여러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고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투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유모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판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비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문의 전화는 501-7755번, 501-7755번입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활기찬 만년, 튼튼한 건강, 어르신들을 위한 유익한 정보와 따뜻한 이야기와 함께합니다. 건강한 만년.

전문가들로 모여있는 의료보험 지정병원 길태종이는 환자들의 건강 지킴이로서 많은 호평을 받아왔습니다. 연길시 길태종이 문진부는 10여 명의 경력이 풍부한 중의 전문가와 국가급 물리치료사가 진료에 참여하여 최상의 치료 환경을 제공합니다. 신경내과, 심장내과, 골과, 호흡기내과, 소화기내과, 갑상선과 모두 갖춰져 있을 뿐만 아니라 중의 정수, 조의 특색과 현대 진료법을 융합시켜 침구, 정골, 추나, 물리치료, 정맥주사, 혈류주사 등 다원화의 진료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국내 명의들을 초청해 진료하고 완선화된 품질로 환자들의 만족도를 제고시키고 있습니다. 건강을 지켜주는 최고의 선택, 길태중의는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지점은 연길시 활력성 원신세계 쇼핑광장 1층 서시장 북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연계전화 276-5000번, 276-5000번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소소한 습관이 건강을 만듭니다. 오늘 건강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네, 저희 방송은 매일 아침 6시 30분에서 7시 사이로 길태종이 문진부의 후원으로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도 생방송실에 박선생님 모셨습니다. 방송을 청취하시면서 각종 질병에 관해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0: 전화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91-9333번, 291-9333번입니다. 네, 아래에 박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1: 예, 오늘은 시간을 내가지고 길태중이 문진부에서의 많은 환자들을 진찰하고 있는 박윤덕 주임을 소개하겠습니다.
0: 네.
1: 박윤덕 주임은 연변의 맹위 칭호를 받은 분인데 1970년대 말기에 장춘중의학원 본과를 졸업하고 조약에는 도문시 중의원하고 연길시 중의원에서 주임 사업을 해왔습니다.
0: 네.
1: 45년 이상으로 되는 말이죠. 풍부한 임상 경험을 갖춘 분인데 양천공 14년도에 연길시 중의원에서 영광스럽게 퇴직을 했습니다.
0: 네.
1: 환자를 진찰하는 과정에서 이분이 특점이 있는데 맥진하고 설진을 잘합니다. 능히 말이죠. 맥진 설진을 통해서 환자나 가족에서의 환자의 병세를 말씀하지 않아도 능히 이 환자가 무슨 원인으로 어떤 부위에 무슨 질병이 왔는가를 말이죠. 제때제때 파악합니다. 파악한 뒤끝에 중요하게 특색을 살려서 정체관념하고 변증원치한 방법으로 환자들에게 처방을 내드리는데 그 처방이가 효과가 좋기 때문에 많은 환자들이 마저 칭찬을 받고 있습니다. 임상의학적 각도에서 놓고 본다 할 때 다음과 같은 말이죠. 계통의 질병들을 잘 치료합니다. 신경내과 방면에서 놓고 본다 할 때 고혈압이라든가 저혈압이라든가 관심병이라든가 뇌졸중으로 인한 말이죠. 중풍이라든가 중풍후유증에 이러한 병증들을 잘 치료합니다. 이외에도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일으키는 현운증이라든가 두통증, 완고성, 실면증, 우울증에 조리증에 신경성 이명증 이러한 병증을 잘 치료합니다. 소아내과 방면에서 놓고 본다 할 때 만성위염이라든가 특히는 위축성위염, 밀환성위염에 위궤양, 십이지장궤양, 결장염, 만성간염, 담낭염에 변비, 설사에 이러한 병증을 잘 치료합니다. 비뇨기 계통 질병 치료에서 놓고 본다 할 때 만성신염이라든가 당뇨병에 신병에 전립선염으로 일으키는 소변이 작고 급하고 소변을 볼 때에 절연하는 이러한 병증에 그리고 방광염, 요도염에 특히는 뇌실금증에 이러한 병증을 잘 치료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병증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우리 연변에 계신다게 되면 우리 길태중이 문진부에 오셔가지고 박윤덕 주임을 찾아서 진료를 받으면 말이죠. 치료 효과가 좋으리라고 예견됩니다. 그러면 오늘은 이 박윤덕 주임이가 신경내과 질병치료에서 특장이 있다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상식적으로 려해를 해봅시다. 신경내과 하게 되면 보통 우리 임상의학에서 본다 할 때 조약에는 신경계통에 말이죠. 문제가 발생해서 생기는 질병에 대해서 진단을 하고 치료를 하는 이러한 과실입니다. 얘기해 보게 되면 대뇌라든가 척수라든가 주위신경이라든가 근육에 상관되는 질병들이 포함되는데 구체적으로 우리 본다 할 경우에 말이죠. 하나는 뇌혈관계통의 질병이가 말이죠. 이 신경내과에서 치료하는 질병의 일종입니다.
0: 네.
1: 여기에 보게 되면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결혈성 말죠. 뇌졸 중에 최쇄라 합니다. 그리고 추세식 노출증에 그러니까 결혈성 노출증이나 할 때는 보통 보게 되면 우리 디자인 중심에 가서 CT를 했다거나 MRI를 찍었다거나 이런 보고단이 나옵니다.
0: 네.
1: 그러면 많은 노근사에 노근스에 이러한 말죠 보고가 나오는데 이것이 결혈성 뇌졸중에 속합니다. 출혈성이라 할 때는 뇌출혈이라든가 주막막 하강출혈 이러한 병들을 열어둘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운동장애하고 공능성 장애로 말이죠 고생하는 이런 질병들을 갖다가서 또 신경내과에서 치료하는 범주에 속합니다. 그리고 한은어 렌즈 공능이라는데 이 공능장애가 오거나 퇴행성 질병으로 고생하는 이런 분들이가 이 신경내과에서 치료를 받을 뿐입니다. 이외에도 주위 신경계통이라든가 근육이라든가 면역에 상관되는 질병들이 우리 신경내과에서 조약의 치료라는 이러한 말이요. 병증들입니다.
0: 네, 알겠습니다. 문인사나 걸려왔는데요. 링겔합니다. 여보세요.
2: 예, 안녕하세요.
1: 예, 안녕하십니까?
2: 예, 오늘이 가서 박윤덕 선생님 배우자 그립니다.
1: 예, 무슨 증상이 있습니까?
2: 위선 블루하고 말 잘 안 들어서.
1: 예, 예. 오전에 오십시오. 예.
2: 예, 지금 떠나겠습니다.
1: 예, 그러도록 합시다. 예.
2: 예.
0: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3: 네, 전화입니까?
1: 예, 맞습니다.
3: 나 원장님 환자입니다.
1: 예, 어떤 정황에서 치료받습니까?
3: 아, 불시에 갑자기 어림쥐 자연하더만은 앞으로 턱 먼저 지니 어떻게 뒷골도 아픕니까?
1: 아, 그 어혈이
3: 예. 예. 그래서 어림쥐나 이거 한 이틀 집에 참다 못해서 원장님이가 배웠습니다.
1: 예예. 예.
3: 그러게 밥도 못 먹고 이러더니 밥도 좀 땡기고 이래 한 두 주일 썼습니다 약을.
1: 예예. 예.
3: 아, 그런 게 점점 나서니까 정신 좀 나고,
1: 예.
3: 그런 게 좀 좋고, 예. 그러니까, 아, 밥도 좀 먹지, 예. 그 정신도 나고, 형 좋습니다. 기분 좋아서.
1: 예.
3: 그 약을 좀, 원장님 약을 계속 더 써보려고 오늘 또 약속하려고 그랬다.
1: 예. 그냥 오시면 됩니다. 다 연락이 됐습니다. 예.
3: 예.
0: 네. 안녕하세요.
1: 예.
0: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예,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세요.
4: 예. 저희 그 뭔가 이 환자가 안 죽은 다음 주에 오는데 거기서 완전 뇌경색이가 그 다음에 위가 빤산에 올라오고 그 다음에 검은 대빈 보고 위 열이 있어서 자꾸 힘 없이 많이 먹는답니다.
1: 예.
4: 어느 분을 보면 드리겠습니다.
1: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지금 한국에서 옵니까?
4: 예예 다음 주에 옵니다.
1: 예 그러면 지금 소개를 하고 있는 박윤덕 주임을 찾으세요. 여러 가지 계통의 문제가 있으니까 예? 이분이 예, 경험이 예. 풍부합니다. 예.
4: 예, 예.
1: 소화계통에도 예. 문제가 있고 예? 신경계통에도 문제가 있고 예? 예, 이분을 찾아서 종합치료를 받으러 합시다. 예,
4: 예 알겠습니다.
1: 예, 예. 네. 건강하세요. 예?
0: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 말씀 주시죠.
1: 그러니까 이 신경계통에 말이죠. 예? 문제가 발생하면 말이죠. 예? 우리 신경내과에서 이 질병을 말죠 치료하게 되는데 보통 보게 되면 머리가 어지럽다거나 아프다거나 눈앞이 아찔해 난다거나 이런 여러 가지 말죠 증세를 말하는 분들이 적지 않아요. 예, 어떤 분들은 또 팔다리가 말죠 어째서 이게 근년에 말죠 영활하지 못한다 쓰기 좀 별나타 이런 분들도 있고 마비된다는 분들도 있고 예. 또한 우리 정서 방면에서 놓고 본다 할 때 이 신경계통에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또 우울해지거나 어떤 분들은 또 쫄리에 초조해지거나 이러한 증세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이 신경계통을 놓고 본다 할 때 우리 인체에서 보게 되면 아주 중요한 말이죠.

0: 조절계통인데 태어제라 합니다. 예. 조약에는 중추신경계통하고 주위신경계통으로 말이죠. 예. 조성됐어요.
1: 네, 잠시만요.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2: 예, 안녕하십니까.
0: 예, 안녕하세요.
2: 저 박창호 선생님 좀 이해하세요.
0: 무슨 증사 있습니까?
2: 뭐 부가지 병증을 말하던데 그건 까먹고 지금 뭐니까 효과도 타는데 쏴쏴 나가던지 그게 좀 그거를지고.
0: 예.
2: 그래가지고 뭐니까 이가 뭐니까 수리단지 아래단지 이 증상이가 좀 완화된 것 같습니다.
0: 예.
2: 그래서 좀 한번 더 가볼까 하네. 그래서
0: 예. 예. 그냥 예. 오시면 됩니다. 예. 예. 시간 짜내서 예. 예. 연락이 다 됐습니다. 예.
2: 안녕하세요.
0: 예. 예. 예.
1: 네. 다음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안녕하십니까.
0: 예. 안녕하세요.
3: 예. 저는 그날 이렇게 머리도 아프고 어지럽고. 또 머리 무겁고 가끔씩 앉았다 일어나면 눈앞이 핑핑 돌아가는 것 같고 예.
0: 예.
3: 예, 전화기 살짝 예, 아무 자꾸 꺼서 좀 놀라서 자꾸 깨어난다.
0: 예예.
3: 그래놓고 다시 자기 힘들고 그래서 박창호 주임 박용도 주임 한대 가서 진단을 받고요. 점약을 예, 두 번 갖다 먹은 게 지금 예, 악몽도 없어지고 잠도 푹 자니
0: 예.
3: 마음도 편안하고 머리도 맑아지고 정신 나는 게 알립니다 지금.
0: 좋은 소식입니다. 예.
3: 예. 그래 효과 있을 때 더 보이라고 오늘도 여야하자 그런다.
0: 예, 오전에 오시면 됩니다. 예. 이분은 오전만 문진합니다. 예.
3: 예,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0: 예, 건강하십시오. 예.
1: 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4: 여보세요. 여보세요?
0: 안녕하십니까.
4: 예. 나는 저, 길태중이의 수건자의 환자입니다.
0: 예, 어떤 정화에서 치료받습니까?
4: 예, 저녁에 잠자다게 되면 잠들기 영 바쁩니다.
0: 예.
4: 그래, 그 다음에 잠이 들었다가도 또 쉽게 또 깨어나집니다.
0: 예, 예.
4: 그 다음에 또 다시 자다게 되면 또 그 다음에 잠이 아예 옵니다.
0: 예, 이런 분들이 임상이 아주 많아요. 예.
4: 예. 그러니까 그저 낮에도 이거 좀 마음이 좀 울적하는 소리.
0: 그렇죠.
4: 머리도 아프지 뭐 그다음에 답답하기도 하고 신경도 네. 좀 나는 것 같고.
0: 예, 그렇죠. 불편해.
4: 그래서 가서 저기 침도 맞고 약도 저다 먹었댔습니다.
0: 예, 예.
4: 그래 지금 많이 호전됐는데 오늘이 또 가서 보이자고 그랍니다.
0: 예, 그냥 오시면 됩니다.
4: 예,
0: 오전에
4: 감사합니다.
0: 오십시오.
4: 예, 예,
1: 예. 예. 네, 안녕히 계십시오. 말씀 주시죠.
0: 그러니까 중추신경계통이라 할 때는 조약에 예, 대뇌하고 예, 척수에 예, 이러한 말이죠. 조직들을 포함하는데 예, 조약에 말이죠. 예, 정보를 말이죠. 예, 접수라고 종합하고 전달하는 이러한 말이죠. 기능이 있습니다.
1: 예.
0: 그리고 또 주위신경계통이 있는데 주약에는 중추신경계통하고 인체의 말이죠. 여러 가지 부위를 말이죠. 연계시켜주는 이런 작용을 합니다.
1: 잠시만요. 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5: 예, 선생님 안녕하세요.
0: 예, 안녕하십니까.
5: 예, 저는 예, 늘 좀 요즘 들어서 머리가 좀 무겁고 예 어지럽고 가슴도 답답하면서 예 신경질이 잘 난다.
0: 예.
5: 그러면서 예 좀 이렇게 울적해하면서 예 심정이 나쁠 때면 예 잠도 잘 안 와서 예.
0: 그렇죠.
5: 밤에 자다가도 자주 깨어나고 깊은 잠도 못 자고 그래서 다른 병원에 갈까 예 그 수면제 그 아부돌이랑 먹으라고 예 처방했습니다.
0: 예.
5: 그래서 처음에는 바빠서 좀 먹었는데 생각해보니까 이게 인이 베일까봐 겁이 나서 예 그래 물어봤더니 여가에서 모두 말하는 게 중약을 먹어봐라 해서 예 거기 그 길태중이의 박윤도 선생님네 가서 진찰을 받고 이거 저기 매도 진맥한데 예 확실히 모든 증상을 잘 짚어냅니다.
0: 예.
5: 그리고 예 잘 설명해주고 이러니까 예 영 마음에 진심 가져가지고 약을 얻어놓 한 세 번 먹었습니다.
0: 예.
5: 그래 세 번 먹은 게 예, 지금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이 저기 가슴이 답답한 것도 많이 나고 신경질도 많이 쓰던 게 그것도 지금 많이 좋아지고 잠도 지금 좀 잘 잔다. 그래서 예, 지금 오늘이 가서 약 한 번 더 짓자고 예약하려고 떠나야 돼.
0: 예, 그냥 오십시오. 어전에 오시면 됩니다. 예.
5: 예, 감사합니다.
0: 건강하세요.
1: 예. 안녕히 계십시오. 담보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6: 예, 안녕하십니까.
0: 예, 안녕하십니까.
6: 예, 그 저는 그 비폐증이 달린다 주의사 약을 쓰던 환자입니다.
0: 예, 무슨 정화에서 약을 답사십니까?
6: 어, 밤에 잠을 잘못 자서
0: 예.
6: 잠자기 너무 힘들었습니다.
0: 예.
6: 그날 한 것도 잠이 안 오고 참 꿈이 많고 예. 그러고 잠을 잔다는 게 계속 이렇게 뭐 자꾸 생각하면 잠 가지 않고 잠이 약고 예. 자꾸 밤에 이렇게 깨나고 하니까 화장실도 여러 번 가고 해서 잠 못 자니까 나중에 또 예. 자꾸 잡으려는데 자선 또 못 자고 계속 정신이 나고 이랬던 게 수면제를 한번 꾸자고 이랬습니다. 김희씨가 오랑까 그것도 효과 없이 들었었는데도
0: 예.
6: 그래서 이제 또 방송도 듣고 동료들인데도 듣고 해서 그 박윤덕 선생님이 중요하고 썼는데 우선이 세 번째 썼습니다. 참 형 잘 잔다.
0: 좋은 소식입니다.
6: 예. 예, 야동 시간씩 잔다.
0: 예.
6: 어, 그래. 좋은 일이지. 잠을 잘 자니까 예. 이 머리 아픈 것도 낫고 그다음에 일신하고 정신이 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증상 다 나서지고 해서 예. 그래 어머니 좀 약을 줬을까 안 해서 그랬다.
0: 예, 그냥 오십시오. 오전에 오십시오. 예.
6: 예, 감사합니다.
0: 네, 예, 건강하세요. 예.
1: 안녕히 계십시오. 담보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7: 네, 안녕하세요.
0: 네, 예, 안녕하십니까?
7: 예, 그 길태종이 맞습니까?
0: 예.
7: 예, 그게 그 강철수 세시.
0: 예.
7: 선생님, 예, 그 침 잘 맞아준다고 하던데, 오늘 오전에 예약해둘 수 있습니까?
0: 예, 뭐, 무슨 정화했습니까?
7: 아, 그 어제 저녁에 뭐 찬 바람을 맞아서 그러는지 오늘 아침에 일어나다가 이제 허리 갑자기 아픈지
0: 예.
7: 그래서 그 강철수 그 선생님 그 침 잘 맞는다고 해갖고 오늘 오전에 예약하려고
0: 예. 그냥 오시면 됩니다. 연락이 오전에, 다 됐습니다. 예.
7: 오전에 예.
0: 예, 예, 됩니다.
7: 예, 예 네. 감사합니다.
0: 예.
1: 안녕히 계십시오. 네, 잠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8: 피부 문제로 괴로우신가요? 길태종이 진찰부에서는 상처가 잘 아물지 않고 화상, 욕창, 마른 보짐, 피부염, 습진, 백반점, 로련성 피부 가려움증, 모낭염, 여드름, 대상포진, 입술 염증, 발무좀, 손습진, 당뇨병, 족부병변 등 완고성 피부질환을 치료해드립니다. 길태종이 진찰부는 20년 임상 경험과 국가특허 보건기술로 믿을 수 있는 치료를 제공합니다. 또 안정성이 좋은 약제를 사용하기 때문에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가 있습니다. 현재 모든 피부질환 환자들에게 1회 무료 치료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지점은 연결시 서시장 북쪽 활력성 1층에 위치했고요. 문의 및 예약 전화는 276-5000번, 276-5000번입니다. 피부 고민을 끝내고 건강한 피부를 되찾는 기회 놓치지 마십시오.
1: 네, 계속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0: 이 주의신경계통을 놓고 본다 할 때, 우리 인체에서 놓고 보게 되면, 조약에는 말이죠. 감각하고 운동 정보를 말이죠. 든다라는 이런 작용이 있습니다.
1: 네.
0: 그러니까 보시오. 중추신경계통에 문제가 발생할 때는 말이죠. 우리의 근대에 풍을 맞았다. 중풍을 네. 맞았다. 이 정보를 전달하거든요. 그런데 말이죠. 이 풍을 맞았다 할 경우에는 정보를 말이죠. 제때 전달하지 못한단 말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말이죠. 빨리 걸자 해도 빨리 걸을 수가 없거든요. 이 말을 잘 듣지 않는단 말이에요. 팔다리 쓰기 바쁘고. 특히 우리 노공이라 걸린 분들을 보게 되면 몇 년씩 치료를 했지만 계속 말이죠. 한쪽 반신이 잘 쓰지 못하고 절룩거린단 말입니다.
1: 네, 잠시만요. 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9: 예.
0: 안녕하십니까?
9: 예, 안녕하십니까?
0: 예.
9: 저는 예, 아침마다 일어나면 입안이 영 쓰겁고 영 불편합니다.
0: 예.
9: 그래서 오늘 강철수 주임한테 가서 약을 지어 먹으려고 예약하겠습니다.
0: 예, 예약이 됐습니다. 그냥 오세요.
9: 네, 수고하십시오. 예.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말씀 주시죠.
0: 예, 그리고 또 이 신경계통에 먼저 문제가 발생했을 때 사람들이 정서에 관계되는 질병들이 나타납니다. 우울증이나 졸리증에 귀신 초조하다는 뜻이 되는데 네. 우리 우울증으로 고생하는 분들을 보게 되면 옛날에 비해서 지금 상대적으로 지금 더 많아지고 있는 말이죠. 이런 추세입니다.
1: 네.
0: 정서가 늘상 말이죠. 절약상태에 있고 그 다음에 말이죠. 옛날에는 아주 말이죠. 영민한 분인데
1: 네.
0: 이 우울증이 오게 되면 사유가 말이죠. 아주 내진단 네. 말입니다. 그리고 본인이 말이죠. 무슨 말씀을 하자도 그 말씀이 그대로 나가지 않습니다.
1: 네.
0: 그리고 동작도 말이죠. 풍요는 풍이 아닌데 말이죠. 동작을 하기 말이죠. 좀 힘들어 합니다.
1: 네.
0: 그거 말이죠. 이 가족에서는 그런데 옛날에 우리 남편이 아주 빨리빨리 하던 게 말이죠. 빠르리 하던 게 지금은 얼빤해 한다. 예. 그리고 많은 분들이 말이죠. 예. 밥맛이 떨어지고, 예. 맥이 떨어지고, 예. 또 변비증으로 고생하는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관건 문제는 이 우울증을 말이죠. 제때 확진하지 못하고, 예. 정확한 치료 도경을 찾지 못하게 되면 가정하고 사회에 말이죠 아주 큰 부담이 옵니다.
1: 네.
0: 사업을 하는 분들이 쌍발하는 분들이 우울증에 걸리게 되면 사업 효과가 나겠습니까?
1: 그렇죠.
0: 그리고 가정생활에서 보게 되면 항상 다른 분들이 말이죠 근심해야 된단 말입니다.
1: 네.
0: 이 우울증이 심할 때는 말이죠
1: 정신치료알이 좀 오지 않습니까?
0: 예. 어떤 분들은 이 심할 경우에는 말이죠. 자살 시도를 할 때도 네. 있습니다. 아주 그 위험한 문제입니다. 예. 그리고 졸리증이라 하는데 하늘에 기실은 우리 민족에서 번역을 해보게 되면 초조하다는 네. 불안하다는 이런 뜻인데 기실은 말이죠. 가정생활이나 사업에서 보게 되면 큰 문제가 아닌데 늘상 말이죠. 근심이 태산 같습니다.
1: 네.
0: 이런 분들을 보게 되면 이건 우울증하고 좀 틀립니다.
1: 네.
0: 그리고 항상 누가 말이죠 쫓는 감이 난다.
1: 네.
0: 이런 분들 적지 않아요. 공포에 젖어 있고 긴장하고 불안해하고 이러면서 마치 심혈관 질병이 발생한 것처럼 가슴이 늘상 답답하거나 압박감을 느끼고 두근다거리고 가슴이 두근다. 내가 어째 심장이 이렇게 빨리 뛰는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더 심할 때는 말이죠. 길을 걷거나 층계를 오르거나 오르내리거나 어떤 분들은 말이죠. 호흡곤란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입술이가 늘상 말이죠. 말라들고 어떤 분들은 말이죠. 돈인곤란증도 느낄 때 있습니다. 음식을 삼킬 때 어쩌네 그럼 사람은 아예 병원에서는 이렇다는데 어쩌네 이 음식을 삼키는 것이 어째 이상한가. 그리고 이 조리증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우리 중이 이비인후과라고 있습니다. 옛 얼비오크라고 하는데 이 책도 있고 저도 옛날에 강의를 한 적이 있는데 항상 목에 무엇이 붙어있는 감이 있습니다. 사실에 이비인후과 가서 검사를 하면 아무 문제도 발견 못합니다.
1: 네.
0: 이비인후과에서는 이 메허치라고 들어보셨는지
1: 네,
0: 모르겠죠.
1: 메헥기.
0: 메헥기에 네. 이 메헥기라고 이런 질병이 있습니다. 이것이 조리증으로 고생하는 사람들 속에서 많이 나타난단 말입니다.
1: 네.
0: 그리고 말이죠. 이 하늘로 선징식료핀이라 하는데 특히 말이죠, 뭐, 버스를 타거나, 비행기를 타거나, 기차를 타거나, 사실 말이죠, 화장실을 가게 되면 소변이 얼마 나가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뇨핀에, 그리고 소변이 마랍다 하게 되면 참지 못합니다. 이런 분들을 보게 되면, 외출하기 아주 곤란해 하거든요. 자기 몸에 안단 말입니다. 그리고 남성분들의 경우에는 말이죠. 이 졸리증으로 고생할 때 양위나 말이죠. 조설 현상이 생깁니다.
1: 네.
0: 그리고 여성분들 경우에는 말이죠. 불감증, 통경, 폐경 이러한 현상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 이 조리증으로 고생하는 분들을 보게 되면 늘상에 예, 마치 저 신경계통의 문제가 발생한 것처럼 예, 머리가 어지럽거나 예, 눈앞이 아찔해 난다거나 더 심할 때는 어떨 때는 졸도하는 현상도 있습니다.
1: 예.
0: 번져진단 말입니다. 그리고 완고성 실면증이 많이 나타난다. 잠들기 바쁘고 아까 말저 어느 분처럼 자다가 깨어나게 되면 다시 잠드는 것이 아주 그 바빠합니다. 그리고 이런 분들은 심혈관 질병에 발생한 것처럼 자기절로도 맥을 재어보게 되면 알깁니다. 심리스창에 빨리 됐다. 늦게 됐다. 도저히 말이죠. 갈피를 잡기 바빠합니다. 문제는 이 조리증하고 마저 우울증에 대해서 우리 교대를 하는데 병의 정도를 놓고 본다 할 때 우울증은 이 말이죠. 이 학상을 놓고 본다 할 때 좀 조리증에 비해서 좀 더 심합니다.
1: 네, 제가 궁금한 것이 있어 그런데요.
0: 네.
1: 정신병하고 우울증 뭐 다른 점이 있습니까?
0: 요번에 이런 말입니다.
1: 네.
0: 우울증이라 할 경우에는 우리 정서 파동 문제가 좀 있는데
1: 네.
0: 어떤 분들은 말이죠. 의사 선생님들로서도 이거는 정신병 범주에 속한다.
1: 네.
0: 저도 이런 환자를 사회적으로 목격한 적이 있는데
1: 네.
0: 우리 노커위원회에서 말이죠. 정신병 환자들 놓고 본다 할 때 이분들과 대비를 해보게 되면 좀 틀려집니다. 예.
1: 네.
0: 요건 진단하기 위해서 조금의 학자들 사이에 조금의 견해가 좀 틀려지는데 제가 생각한 데는 완전한 말이죠. 노커위원회 그 정신병과의 그 정신병 환자하고는 좀 틀려지거든요.
1: 네.
0: 그리고 조리증을 말이죠. 그걸로 이야기하는 분들이 많은데 이건 완전히 틀립니다.
1: 네.
0: 상대적으로 본다 할 때 조리증은 우울증에 비해서 좀 경합니다. 우리가 중약을 쓰든지 서약을 쓰든지 요 말이죠. 확진을 한 다음에 알맞은 약을 쓰게 되게 되면 조리증은 우울증에 비해서 말이죠. 치료하기 조금 낫습니다.
1: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길태중이 문진부 예약 전화는 276-5000번, 276-5000번입니다. 이 시간 방송 여기서만 줄이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10: 복경 시간으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연변 뉴스.
1: 연변 뉴스.
2: 안녕하십니까. 연변 뉴스입니다. 성당위 상무위원이고 주당위 서기이며 주당위 통전사업 지도소조 조장인 호가복이 주재하에 20일 오전 2026년 주당위 통전사업 지도소조 제3차 전체 확대회의가 소집됐습니다. 호가복은 민족 사업을 강화 개진할 때 관한 습금형 총석의 중요 사상, 특히 중화민족 공동체의식 확고 수립에 관한 습금형 총석의 중요 론述를 깊이 관찰하면서 신시대 당의 민족 사업의 새로운 단계적 특징을 정확히 파악하고 신시대 민족 단결 진보 시범국 구축이라는 목표 임무를 겨냥해 확고 수립 브랜드를 알심대로 구축하고 선전 교양을 지속적으로 심화함으로써 민족 단결 진보의 꽃이 연변 대지에서 늘 활짝 피고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주인대 상무위원회 주임 최홍성, 주정협 주석 주금성이 회의에 출석했습니다. 회의에서는 성립고 활짝 핀 연변 공동체

브랜드 건설 정황에 관한 회보를 청취하고 연변조 중화민족 공유의 정신터전 건설 전면 추진 실시 방안, 2026년 연변조 민족단결진보 선전을 활동 실시 방안, 연변조 331 국도 5가지 공동회랑 건설 실시 방안 등 문건을 심의했습니다. 호가복은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올 들어 주당의 통일 포치에 따라 각 현시와 부문에서는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 확고 수립과 중화민족 공동체 건설 추진을 둘러싸고 성립고 활짝 핀 연변 공동체 브랜드 구축에 초점을 맞춰

관한 사업 방안에서 확장한 총체적 목표와 중점 임무를 겨냥해 담체 내용을 분류 설계하고 활동 내포를 풍부히 하고 확장하며 5대 담체 건설을 착실히 추진함으로써 성류구 활자핀 연변 공동체 브랜드가 확고히 자리 잡고 널리 알려지게 해야 합니다. 담체 활동을 정교하고 우수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역사 이야기, 문화 침륜, 예술, 미식, 체육 경기 등 5대 분야에 초점을 맞추고 가상현실, 홀로그램 투영 등 기술 수단을 활용해 1년의 몰입식, 정경식 체험 대상을 정성껏 내오고 다양한 연령대와 부동한 지역 사람들이 많이 참여하도록 끌어 재반 활동이 주제가 뚜렷하고 특색이 선명하며 효과가 뚜렷해지게 확보해야 합니다. 브랜드 인지도를 힘써 높여야 합니다. 특색 사업의 주목점, 선진 전형 사례, 기층의 생동한 이야기를 체계적으로 정리 보상하고 온도와 힘, 전파력을 갖춘 일련의 선전 작품을 창작해 내놓음으로써 성류구 활자핀 연변 공동체 브랜드의 지명도와 영향력을 부단히 높여야 합니다. 호가봉은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각급 당위 정부에서는 중화민족 공유의 정신터전 구축을 중요한 기초성, 전략성 공정으로 들어주고 체계적 관념을 견지하고 제도 설계를 강화하며 전반을 통괄적으로 고려해 여러 민족 대중의 마음이 하나로 모이고 정신적으로 서로 의지하는 공유의 정신터전을 확실하게 구축해야 합니다. 정신 고취를 심화 확장해야 합니다. 당의 혁신적 리론으로 마음을 모으고 정신을 고취하는 것을 꾸준히 견지하면서 당사, 신중국사, 개혁개방사, 사회주의 발전사, 중화민족 발전사 선전교양을 상시적으로 전개하고 동북항일연군 정신, 항미원조 정신을 대대적으로 고양하며 여러 민족 대중이 정확한 중화민족 역사관을 수립하도록 인도해 여러 민족의 단결 분투하는 공동의 사상 정치적 기반을 부단히 공고해야 합니다. 마음 침륜을 깊이 추진해야 합니다. 중화 우수 전통문화 침륜 프로젝트를 깊이 실시하고 중화 우수 전통문화의 교양 보급, 보호 전승, 교류 전파를 강화하며 우리의 중국군 문화 천문만호 진입 등 활동을 착실히 전개하고 무형문화재 보호를 정성껏 잘하며 세계관, 세계중심 건설을 다그쳐 추진해 중화민족 공유의 정신터전을 구축하는 데 충분한 자양분을 제공해야 합니다. 융합에 지속적으로 힘을 기울여야 합니다. 국가 통영어로 문자를 전면 보급하고 국가 통일 편찬 교재 사용을 전면 추진하며 동어 동음 성과를 공고히 하고 동어 흥변 표준어 보급 브랜드를 강화해 언어의 소통으로 마음의 소통을 촉진해야 합니다. 관광을 통한 왕래 교류 융합 촉진 기지 세 가지 공동 네 가지 함께 융합식 사회구역 등 담체 플랫폼 기능을 최적화 승격시키고 성류구 활자핀 연변 다채로운 연변의 오세오 플러스 등 브랜드를 강화해 여러 민족의 광범한 왕래와 전면 교류 심층 융합을 추진해야 합니다. 호가복은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올해는 우리 주에서 민족 단결 진보 선전의 활동을 펼친 지 74년째 되는 해이자 중화민공화국 민족 단결 진보 촉진법을 깊이 선전 관찰하는 첫 해입니다. 민족 단결 진보 선전 활동을 잘 전개하는 것은 당의 민족 정책을 대대적으로 선전하고 법에 따라 민족 사업을 강화 개진하며 민족 단결 진보 승격판을 구축하는 데 중요한 의의가 있습니다. 각 현시와 부문에서는 주당의 통일 포치에 따라 활동 내포를 힘써 심화하고 방식과 담체를 부단히 혁신하며 사회 참여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여러 민족이 공동 단결 분투하고 공동 번영 발전하는 짙은 분위기를 충분히 조성해야 합니다. 활동 담체를 알심대로 설계해야 합니다. 성류구 활자핀 연변 한마음으로 공동체의 꿈 구축 활동 주제를 둘러싸고 법률 보급 한마음 역사 맥락 같은 근원 본보기와 한길 등 활동 담체에 의탁해 일련의 소통식, 몰입식, 체험 전경을 혁신적으로 내놓아 활동의 작은 담체로 연변의 중화민족 공동체의식 확고 수립 큰 주제를 보여줌으로써 중화민족 공동체의식이 머리에 새겨지고 마음에 스며들며 행동으로 이어지도록 추진해야 합니다. 선전사업의 목적성과 실효성을 힘써 증강해야 합니다. 틱톡, 과이소, 위챗 공식 계정 등 뉴미디어 플랫폼을 통괄적으로 잘 활용하고 대중생활에 가깝고 작은 사례로 큰 주제를 보여주는 일련의 융합매체의 우수 작품을 창작해 내놓음으로써 생활에 다가가고 마음을 따뜻하게 하며 공감대를 모으는 민족 단결 작은 이야기를 잘 들려줘야 합니다. 민족 단결 진보 선진 전역, 민족 종교 계통 우수 간부, 성류홍 기층 선전 강연원 등 역량을 조직해 기층 일선에서 선전 강연과 해석을 진행하고 통속적인 언어로 정책을 해독하며 생동한 사례로 도리를 설명하는 데 중시를 돌려 선전 강연 사업이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도록 확보해야 합니다.
선전과 건설을 긴밀히 결부시키고 유기적으로 융합하는 것을

0: 견제합니다. 민족단결진보 선전을 활동을 민족단결진보 건설사업의 7플러스인 진활동과 긴밀히 결부해야 합니다. 기관 단위의 당건설 인솔 플러스 민족단결, 기업의 성실경영 플러스 민족단결, 학교의 덕으로 인재육성 플러스 민족단결, 부대와 경찰의 변강안정 국방공고 플러스 민족단결을 탐색적으로 실시해 민족단결진보 건설을 기층치리 일상에 융합시켜 건설사업이 깊이 있고 실속있게 추진돼 더 큰 성과를 거두게 해야 합니다. 주급 관련 지도 일꾼, 주직속, 연변주재, 성직속 관련 부문과 단위 주요 책임자, 각 현시 당위 주요 책임자들이 회의에 참가했습니다.
1: 중강산업연구원에서 근일 2020년 중국 중약기업 종합경쟁력 50강 순위를 발표했습니다. 길림 5동 야급 집단 주식유한회사는 재차 입선돼 34위를 차지했는데 이번 평에서 입선된 동북 삼성 관련 기업 중 순위가 가장 높습니다. 의약공업 종합경쟁력 평가체계는 종강산업연구원에서 알씀드려 구축한 것으로 시가 가치평가, 상업화 능력, 연구 개발 능력 등 3대 핵심 차원을 둘러싸고 경쟁력 지수 모형을 구축해 의약공업기업 발전 실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중약기업의 종합경쟁력을 전면적으로 반영함으로써 중성약기업 50강 순위를 형성했습니다. 순위 평균은 업계 본보기를 수립하고 중약업계 고품질 발전을 추동하는 데 취지를 뒀습니다. 현재 이 평가체계는 업계에서 가장 권위성 있는 평가체계 중 하나로 됐습니다. 길림 5동 야급 집단 주식유한회사 전신은 1957년에 설립된 구경 연변 도나록장입니다. 1981년에 5동 제약 공장을 설립하고 1996년에 심수증권거래소에 상장했으며 현재는 23개 자회사를 지배하는 집단 지주형 상장회사로 발전했습니다. 장기간 기업은 현대 중약 분야를 깊이 개척하면서 의약 건강 플러스 금융 자본 쌍륜 구독 모식으로 연간 판매액이 6억 원을 웃도는 안신 본회액을 선두 제품으로 하고 1억 원급 소아시계 해열 구복액 등을 버팀목으로 하는 발전 체계를 형성했습니다. 지난해 12월 31일까지 길림 5동 야급 집단의 총 자산은 344억 1,800만 원에 달해 동기 대비 4.29% 상승했고 연간 영업수입은 23억 3,500만 원을 올렸는데 그중 중약 부문 영업수입이 60.99%를 차지했습니다. 기업은 단연간 연속 중국 중약 공업 100강에 안정적으로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길림 5동 연변 야급 주식유한 회사 총경리 조리 리건국입니다. 향후 회사에서는 안신 본회액, 혈 부추거 구복액 등 핵심 대품종의 2차 개발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림상 가치와 근거 중심 의학 증거를 깊이 발굴해 기존의 시장 우세를 공고히 하겠습니다. 동시에 중약 조제 과립 표준 등록을 다그치고 중약 조제 과립 생산 기지 생산 능력을 1층 방출해 지역 중약 산업 군집 협동 발전을 이끌겠습니다.
0: 매하구시에서 개최된 길림성 제9회 소수민족 전통체육운동회에서 연변 대표단은 진취적인 경기 풍모를 보여줌과 어울러 체육을 유대로 여러 민족 왕래 교류 융합을 1층 촉진했습니다. 이번 운동회 개막식과 폐막식에서 연변 대표단의 멋진 등장은 모두의 이목을 끌었습니다. 도문시 문화관에서 선보인 두만강은 금복, 장고, 상모춤 등 고전 무형문화재 요소를 융합했으며 환해의 장고춤은 국가급 무형문화재인 조선족 장고춤의 독특한 운치를 남김없이 보여줬습니다. 도문시 문화관 부관장 김연입니다. 이번에 우리는 개막식, 민족 대련환, 폐막식 세 개 부분 공연 종목을 준비하는데 두 달 전부터 연습했습니다. 개막식에서는 룡북과 장고춤을 융합한 공연을 선보였습니다. 공연을 통해 연변 아들딸들이 한마음으로 단결하는 정신 면모를 충분히 전시했습니다. 이번 운동회에서 우리 주에서는 190명 규모의 대표단을 꾸려 10개의 경기 종목과 5개의 출연 종목에 참가했습니다. 연변 선수들은 근의 널뛰기, 민족식 씨름, 진주공, 석구 등 종목에서 실력을 보여주며 도합 29개의 1등상을 따내는데 1등상 수가 전성 1위를 차지했습니다. 연변 대표단은 또 체육도덕 기풍상도 받았습니다. 연변 대표단 민족 건강체조 선수 최위건입니다. 경기장에서 우리는 전성 여러 민족 선수들과 함께 교류하며 서로 배우고 경례했습니다. 우리는 가지려는 동작과 포만된 정신 자세로 중화민족 한 가족의 짙은 분위기를 보여줬습니다. 주 민족사무위원회 부주임 리가응입니다. 이번 대회에서 연변주에서는 연변 전통체육의 깊은 저력과 전승 성과를 전방위적으로 전시했습니다. 연변 여러 민족이 손에 손잡고 단결하는 풍모를 보여주고 신시대 변강 아들딸들이 꾸준히 노력하고 앞을 다투는 정신 풍채를 보여줬습니다. 성정부의 비준을 거쳐 연변주는 다음 해에 길림성 소수민족 전통체육운동회를 개최하게 됩니다. 우리 주에서는 다음 대회 개최를 계기로 민족 체육 문화 내포를 깊이 발굴하고 민족 단결 교류 플랫폼을 상시적으로 구축해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 확고 수립에 실천 담체를 부단히 풍부히하고 신시대 연변 민족 단결 진보와 고품질 발전의 세상을 힘써 엮어가게 됩니다.
1: 2026년 제2회 연변의 아름다움을 찾아서 가장 아름다운 북카페 발길 따라 떠나는 독서 조제 독서 활동이 그늘 영정시 삼합진 고모커피 쉼터에서 열렸습니다. 활동은 전민 독서 진지를 변경 일선으로 옮겨 고모 옆에서 고전 이야기를 읽고 초심과 사명을 되새겼습니다. 이번 활동은 조당위 통전부와 조신사회 계층 인사연합회에서 공동으로 주최했으며 연변조와 영정시 의량급 신사회 계층 인사연합회 회원 대표 및 서부계획자원봉사자 대표 도합 40명이 참가했습니다. 활동에서 참가자들은 시사 칠률 장정을 함께 랑송했습니다. 귀빈들은 연을 쫓는 아이, 협강의 구비진 곳에서 청춘 중국 등 도서를 둘러싸고 자신의 경력과 결부해 독서 소감을 나눴습니다. 활동에서는 또 고모 커피 쉼터에 도서 100권을 증정했습니다. 연변주 서부계획 위국 수변 프로젝트 자원봉사자 좌수성입니다. 저는 산동 빈주에서 온 서부계획 자원봉사자입니다. 고모커피 쉼터는 변경 국도의 봉사 부족점을 보완했을 뿐만 아니라 331 국도 길림 구간의 대표적 인기 IP도 조성했습니다. 오늘 독서 결의에 참가해 바쁜 일상생활 속에서 마음을 가라앉히고 커피 한 잔을 음미하며 책 한 권을 읽고 창밖의 풍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주 아름다운 일이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앞으로 이런 활동이 더 많이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조신사회 개청 인사연합회 회원 대표 박홍입니다. 이번 활동은 독서 진지를 변경 일선으로 옮겼는데 활동 내용이 아주 풍부했습니다. 특히 의미 깊었던 것은 삼합촌 당지부 서기가 우리에게 회양나무 고목이 변경을 지켜온 이야기를 들려준 것입니다. 홍색 독서와 연변의 변경 문화를 결부시켜 모두가 위국 수변의 가국 정회를 절실히 체감하게 했습니다.
0: 8월 19일은 9번째 중국 의사설입니다. 연변 조이병원에서는 관절 외과, 심혈관 내과, 뇌질환과, 내분비과, 로인병과 등 전문과 전문가팀을 조직해 연결시 조향전진에서 무료 진찰 활동을 펼쳤습니다. 전문가들은 로인들에게 발생하기 쉬운 무릎 관절, 퇴행성 관절염, 고혈압, 당뇨 등 문제에 대해 맞춤형 약 사용 방안을 제공했습니다. 현장에는 또 중리조의 특세 기술 체험구를 설치해 주민들이 이침, 부항 등 요법을 체험하게 했습니다. 연변 조의병원 의무과 과장 김흠입니다. 량질 진료와 특색 의료 기술로 대중들의 불편을 해결하는 데 조력했습니다. 융합매체 간추린 뉴스입니다. 제21회 중국 장춘영화제 활동 중 하나인 240차례 전민 보편혜택 공익영화 관람 활동이 시작됐습니다. 이번 영화 관람 활동 시간은 28일까지이고 성내 도합 28개 영화관의 활동에 참가한 가운데 장춘, 길림, 매하구, 사평, 연결 여러 곳이 포함됐습니다. 연결 만달 영화관에 영화 7차례 방영하게 됩니다.
1: 조농업 농촌국, 조생태 환경국 등 여러 부문에서는 근일 훈촌시 밀강향 하와자촌 밀강하반에서 소생생물 자원 증식 방류 자원봉사 활동을 펼쳤습니다. 활동에서 100만 마리의 대황어 치어가 밀강하 수액에 방류됐습니다.
0: 지금은 가을철 알곡 산량 형성 관건기이자 농약을 살포하는 적합한 시기입니다. 안도현에서는 각 향진을 조직해 농용 무인기를 통괄 배치하고 살포 작업을 하면서 농작물 생장을 촉진했습니다. 연변 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담당의 아나운서 김춘희 신금철이었습니다.
2: 여러 민족이 나란히 손잡고 조국 대지의 아름다운 문명의 꽃을 활짝 피우고 있습니다. 서로 돕고 교류하고 함께 어울리고 분투하며 민족 화합의 새 시대를 힘차게 열어가고 있습니다. 이곳은 바로 56개 민족이 함께 살아가는 위대한 조국 중국입니다.

연결. 사시절이 아름답습니다. 연변 문화가 살아있습니다. 연변 맛이 일품입니다. 연변 생기로 넘칩니다. 매력으로 가득 찬 연변이 당신을 환영합니다. 연변 대지에 문명의 꽃을 활짝 피워가면서 새로운 기품을 실천하는 시민으로 됩시다.

안녕하십니까. 생활 플러스에서 인사드리는 리미란입니다. 네, 오늘 날씨 전해드리겠습니다. 주 기상 부문에서 오늘 아침에 보내온 일기예보에 따르면 오늘 낮부터 밤까지 전주 각지는 구름이 많겠으며 소나기 혹은 천둥 번개를 동반한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낮에는 2, 3급의 편동풍이 불겠고 밤에는 1, 2급의 편동풍이 불겠습니다. 전주 최고 기온은 섭씨 영상 29도, 최저 기온은 섭씨 영상 18도입니다. 공기오염 기상조건지수 1급입니다. 날씨였습니다.

국가 비밀은 나의 책임, 나의 지킴, 나의 자부심입니다. 작은 실수도 큰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경계를 늦추지 마십시오. 디지털 시대. 비밀 보호는 흔들림 없는 철칙입니다.

네, 오늘은 고소한 향이 생각나는 메밀국수의 원재료 메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메밀은 이름에 밀이 들어가지만요, 밀과는 전혀 다른 식물입니다. 글루텐이 없어 밀가루를 소화하기 어려운 분들에게도 훌륭한 대안이 됩니다. 우선 메밀은 혈관 건강 지킴입니다. 메밀의 가장 대표적인 성분은 바로 루틴이라는 플라보노이드 물질인데요. 이 루틴은 모세혈관을 강화하고 혈압을 낮추는 데 도움을 주며 나쁜 콜레스테롤과 혈당을 감소시켜 당뇨병과 고혈압 등 성인병 예방에 뛰어난 효능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쓴맛이 강한 쓴 메밀에는 일반 메밀보다 루틴이 약 100배나 많이 들어있다고 하니까요. 쓴맛을 감수하실 수 있다면 더욱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메밀은 단백질 함량이 높을 뿐만 아니라 우리 몸이 스스로 만들지 못해 꼭 섭취해야 하는 필수 아미노산 중 하나인 라이신이 다른 곡류에 비해 월등히 많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또한 비타민 B군이 풍부해 피로 해소와 염증 완화에 도움을 주고 마그네슘, 칼륨, 아연, 철분 같은 필수 미네랄도 골고루 들어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강력한 항산화 효과입니다. 메밀에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는 성분들은 천연 항산화제로 작용해 몸속 유해물 활성산소를 제거하고 세포 손상을 막는 데 도움을 줍니다. 전통 이서에서는 메밀을 장과 위를 튼튼하게 하고 기력을 더하며 오장의 찌꺼기를 없애고 정신을 통하게 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만 성질이 차서 체질에 맞게 드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좋은 메밀을 드실 때는 익혀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메밀은 국수, 부침개, 메밀묵 등 다양한 요리로 즐길 수 있으며 특히 최근에는 메밀차로도 많이 애용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작은 알갱이 속에 큰 건강을 담은 메밀의 효능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0: 현대인이 수여하는 다양한 생활 정보와 독특한 생활 비법을 생생하게 전해드립니다.
1: 편안함과 여유로움 속에서 생활의 질을 제시해주는 생활 플러스.
0: 다채롭고 행복한 삶을 위한 쉼터, 생활의 충전소로 되겠습니다. 생활 플러스.

0: 네, 삶은 우리에게 예고 없는 시험을 내밉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무거운 시험 중 하나는 사랑하는 사람의 아픔과 마주하는 일입니다. 러시아의 소설가 도스토옙스키는 인간은 고통 속에서도 사랑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네, 가족의 아픔은 우리에게 그 고통의 의미를 묻고 함께 견디는 법을 가르칩니다. 오늘 생활플러스에서는 아픈 사람을 대하는 가족의 태도, 그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마음과 서로를 지탱하는 관계의 힘에 대해 얘기 나눠보려 합니다. 함께 할 분, 심리상담사 박연아 선생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가족 중 누군가 아프면 대부분의 가족들은 당연히 돌봐야 한다고 생각하죠. 네, 하지만 간병은 단순히 돌봄을 넘어 정신적, 신체적, 경제적 부담을 동반합니다. 이 가족이라는 이유로 모든 것을 감당해야 한다는 생각이 오히려 가족 모두를 지치게 할 수 있습니다. 이 가족이 아픈 사람을 대할 때 가장 먼저 가져야 할 근본적인 태도 무엇일까요?
1: 예, 이제 가족이 아프면 당연히 돌봐야 한다고 많이들 생각을 하시죠. 네, 동시에 그 당연함이 어느 순간에는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것처럼 이제 어둡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0: 네.
1: 그럼에도 많은 분들이 부담이 된다고 얘기하지 못하는 이유는요.
0: 네.
1: 죄책감이 먼저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0: 네.
1: 당연히 해야 하는 건데 내가 이걸 무거워하고 있다. 차마 이 부분을 인정할 수가 없는 거죠.
0: 네.
1: 근데 오늘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요. 돌봄의 첫 번째 태도는 당연함이 아니라 선택임을 인식하는 겁니다.
0: 네.
1: 무슨 뜻이냐면 가족이라는 이유로 의무처럼 돌봄을 시작하게 되면 어느새 마음속에는 이제 희생과 억울함이 자리 잡게 됩니다.
0: 네.
1: 대신 내가 이 사람을 내가 사랑하는 가족이니까 돌보기로 선택했다라고 인식을 한다면 돌봄은 의무에서 내 선택과 다짐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0: 네.
1: 이제 반드시 뭔가를 해야 한다는 마음과 내가 이렇게 하기로 선택했어 이 한 가지 태도의 차이가 지친

0: 를 가볍게 하고 죄책감을 책임감으로 바꿔주게 됩니다.
1: 네.
0: 그리고 이 선택을 온전히 실천하기 위해서 필요한 태도는 무엇인지 두 가지가 더 있는데요.
1: 네.
0: 첫 번째는 돌봄의 주체가 나라는 착각을 내려놓는 거예요.
1: 네.
0: 가족 중 어느 한 사람이 모든 것을 감당하려고 하면 네. 그 무게는 어마어마합니다.
1: 네.
0: 그래서 위태롭게 되는 거죠.
1: 네.
0: 돌봄은 언제까지나 혼자의 몫이 아니고
1: 네.
0: 도움을 청하는 것은 능력이고 나누는 것은 지혜라고 말합니다.
1: 네.
0: 그래서 내가 다 해야 돼 하는 생각이 가장 먼저 내려놓아야 될 무게라고 저는 꼭 강조하고 싶습니다.
1: 네.
0: 그리고 둘째, 환자와 자신을 분리해서 바라보는 경계를 세우는 건데요.
1: 네.
0: 돌보는 사람은 환자가 아니고
1: 네.
0: 환자를 돌보는 별개의 존재자잖아요.
1: 네.
0: 그래서 환자의 고통이 당신이 고통이 되어서는 안 되고
1: 네.
0: 환자의 아픔이 당신의 삶 전체를 집어삼키게 해서도 안 됩니다.
1: 네.
0: 이 건강한 분리가 있어야만 당신도 숨을 쉴 수 있고 환자도 무거운 짐이 아닌 한 인간으로 대접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1: 네.
0: 다시 정리해 본다면 가족 돌봄의 근본 태도는 당연함이 아닌 선택으로 시작을 하고
1: 네.
0: 혼자가 아닌 가족이 함께 감당을 하며 환자와 나를 분리하는 경계를 지키는 겁니다.
1: 네.
0: 그래서 이것은 결코 냉정함이 아니라 오히려 지속 가능한 돌봄의 가장 따뜻한 전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 네.
0: 왜냐하면 그래야만 오늘도 내일도 그 다음 해에도 지치지 않고 오래 함께 걸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1: 그렇네요. 돌봄의 첫 번째 태도 당연함이 아니라 선택임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참 좋은 말씀인 것 같습니다. 이 많은 가족들은 환자 앞에서 슬픔이나 두려움을 표현하지 못하고 오히려 강한 척 해야 한다고 느낍니다. 또한 환자가 고통스러워할 때는 죄책감을 느끼기도 하죠. 이러한 감정을 인정하고 표현하는 것이 왜서 중요하며 어떻게 시작할 수 있을까요?
0: 예, 이제 많은 분들이 환자 앞에서는 웃어야 돼. 내가 무너지면 안 되니까 이렇게
1: 네.
0: 말하는 분들이 많아요.
1: 네.
0: 혹은 또 이제 환자가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더 잘해주지 못해서 이런 죄책감도 많이 든다고 합니다.
1: 네.
0: 아마 이런 말들을 주변에서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1: 네. 근데
0: 이런 감정들은 전혀 이상하지 않습니다.
1: 네.
0: 정말 충분히 잘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이런 말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1: 네.
0: 왜 이 감정을 인정하고 표현하는 것이 중요한가 하면
1: 네.
0: 이제 감정을 억누르면 오히려 관계는 멀어집니다.
1: 네.
0: 환자는 간병인이 강한 척하는 얼굴 뒤에 숨은 진심을 직감하게 되는데
1: 네.
0: 서로가 진심을 숨기면 같은 공간에 있어도 각자 혼자서 고군분투하는 느낌이 들게 되거든요.
1: 네.
0: 진짜 위로는 완벽한 강함이 아니라 오히려 함께 아파할 용기에서 온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1: 네.
0: 그래서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 약한 것이 아니라 진실한 것이고 그 진실함이 연결의 시작이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 네.
0: 그리고 두 번째는 죄책감은 사랑의 그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1: 네.
0: 내가 아픈 걸 보게 해서 미안해라는 환자의 마음과
1: 네.
0: 내가 더 잘해주지 못해서 미안해라는 간병인의 마음
1: 네.
0: 이 죄책감이 서로를 다 끌어내리고
1: 네.
0: 오히려 회복에 필요한 정신적 에너지를 고갈시키게 되는데요.
1: 네.
0: 사실 들여다보면 죄책감이라는 것은 그만큼 상대방을 사랑하고 있다는 증거잖아요.
1: 네.
0: 서로 더 잘해주고 싶은데 잘 안 돼서 죄책감을 느끼는 경우가 많은데 어떤 경우에서도 이 죄책감이 당신을 집어삼키게 놔두면 안 됩니다.
1: 네.
0: 자책의 감옥이라고 말합니다. 죄책감을.
1: 네.
0: 그래서 내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나는 이 사람을 사랑하기에 더 잘해주고 싶은 마음에서 이런 감정이 드는 거구나.
1: 네.
0: 이제 스스로에게 말해본다면 이 한마디가 죄책감을 이해로 바꿔줄 겁니다.
1: 네.
0: 그리고 세 번째, 그렇다면 표현을 어떻게 시작할 수 있을까 어려워하는 분들이 많은데
1: 네.
0: 갑자기 나는 슬퍼 이렇게 너무 말하는 게 너무 어려울 겁니다.
1: 네.
0: 그러면 작은 발걸음부터 떼보는 거예요.
1: 네.
0: 첫 번째 단계는 혼자한테 먼저 허락하는 거예요.
1: 네.
0: 매일 밤 잠들기 전 1분 동안에 오늘 동안 느낀 감정 하나를 자신한테 말해보는 거예요.
1: 네.
0: 오늘 나는 정말 두려웠어.
1: 네.
0: 오늘 나는 정말 힘들었어. 오늘 나는 정말 속상했어.
1: 네.
0: 이렇게 판단하지 않고 적어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많이 홀가분해질 겁니다.
1: 네.
0: 또 그리고 지금은 이제 AI가 잘 돼 있잖아요.
1: 그렇죠.
0: 서로 대화도 할 수 있어요.
1: 네.
0: 그래서 엄마가 많이 아픈데 어떻게 돌봐줘야 될지 잘 몰라서 내가 너무 속상해. 이렇게 대화를 시작해보는 거예요.
1: 네.
0: 그러면 정말 친절한 상담사가 옆에 있는 것처럼
1: 완벽한 돌봄이 아니라 진실한 행동을 원한다.
0: 네.
1: 네. 좋은 말씀인 것 같습니다. 아픈 가족과의 대화는 쉽지 않습니다. 너무 낙관적인 말은 현실

0: 를 회피하는 것처럼 느껴지고 너무 현실적인 말은 희망을 꺾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환자와 가족 간의 효과적이고 지호적인 소통을 위해 어떤 원칙을 그 원칙과 구체적인 대화 방법이 필요할까요?
1: 예, 이제 돌봄 현장에서 가장 많이 호소하는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네. 무엇을 어떻게 말해야 될지 모르겠다.
0: 네.
1: 그래서 이제 오히려 말을 더 줄이게 되죠.
0: 네.
1: 근데 그 침묵이 서로의 외로움을 키우게 됩니다.
0: 네.
1: 그래서 환자와의 대화에서는 원칙을 말해본다면 첫 번째는 해결보다 공감이 먼저다.
0: 네.
1: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0: 네.
1: 환자가 가장 원하는 건 조언이나 락관론이 아니라 내 고통을 이해하는 사람이 곁에 있다라는 느낌이죠.
0: 네.
1: 그래서 금방 나을 거야 힘내 이렇게 네. 고통을 축소하는 말이거나 그래도 다른 사람보다는 훨씬 나은 편이라 이렇게 말하는 건 도움이 안 돼요.
0: 네.
1: 대신에 지금 많이 힘들지 나도 그걸 함께 느끼고 있어라든가
0: 네.
1: 지금 이제 힘든 거를 말해봐 내가 잘 듣고 있을게
0: 네.
1: 이렇게 말하는 거 혹은 이제 말하기를 어려워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럼 손이라도 잡고 있을게
0: 네.
1: 이렇게 이제 고통을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고통을 인정하고 함께 머물러주는 것이 우선입니다.
0: 네.
1: 그리고 두 번째는 희망은 부정하지 말고 현실은 피하지 마라 이런
0: 네.
1: 얘기가 있습니다.
0: 네.
1: 왜냐하면 환자는 자신의 상태를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어요.
0: 네.
1: 그래서 지나친 낙관은 신뢰를 깨게 된답니다.
0: 네.
1: 그리고 지나친 현실 직시는 진짜 맥이 빠지게 하잖아요.
0: 네.
1: 절망을 부른다고 하죠.
0: 네.
1: 그래서 그 사이에 부드러운 현실 인정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0: 네.
1: 절대 포기하지 마. 이겨낼 수 있어. 이런 말이 아니라 이제 그래도 그 힘든 와중에 오늘은 웃는 얼굴을 보니까 힘이 나네.
0: 네.
1: 이런 말이라든가 혹은 이제 결과는 아직은 모르지만 순간순간 우리가 함께 이겨내보자. 이렇게 현실은 인정하되 그 안에서도 발견할 수 있는 작은 희망에 초점을 맞춰본다면
0: 네.
1: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겁니다.
0: 네.
1: 또 이런 부분은 평소에 잘 안 쓰던 말들이라서
0: 그렇죠.
1: 잘 떠오르지 않는 게 당연합니다.
0: 네.
1: 그래서 환자와의 대화는 조금씩 배움과 연습이 필요하지요.
0: 네.
1: 그래서 겪어보지 못한 일들이라서.
0: 그렇죠.
1: 이 부분도 AI에게 질문을 하면
0: 네.
1: 너무 구체적으로 답을 주더라고요.
0: 네.
1: 저도 실제적으로 엄마가 유독했을 때 많은 도움을 받아 어요
0: 네.
1: 그러면서 우울하고 무거웠던 마음이 풀어지고 다시 기운을 받아서 많이 유연해진 상태로 돌볼 수가 있답니다.
0: 네.
1: 그리고 세 번째는 표현을 할 때는 돌보는 자신의 느낌도 표현을 하는 것이 도움이 되더라고요.
0: 네.
1: 요즘은 많이 마음이 무거웠는데 계속 이렇게 옆에 있고 손을 잡을 수 있어서 너무 다행이야.
0: 네.
1: 이런 말들도 이제 좋고요. 오늘 하루 중에 가장 이제 편했던 부분, 가장 괜찮았던 순간이 어느 부분이어서 이렇게 물어볼 때 대화가 조금 길게 오래 갈 수 있습니다.
0: 네.
1: 그리고 때로는 아픔에 집중할수록 대화가 무거워지는 경향이 있는데요. 이럴 때는 의도적으로 함께 웃을 수 있는 과거나
0: 네.
1: 일상에서 사소한 관찰을 전해보는 것이 도움이 돼요.
0: 네.
1: 예전에 좋아하던 노래가 있었지 그거
0: 네.
1: 한번 들어볼래? 이런
0: 네.
1: 것도 좋고요. 오늘은 아침에 비가 와서 날씨가 정말 시원해졌어. 공기가 너무 좋지.
0: 네.
1: 이제 이런 말들로 병이 삶의 전부과 아님과 함께 나누는 일상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것을 전해주는 거죠.
0: 네.
1: 그래서 이제 치유적 대화의 핵심은 정확한 말을 찾는 것이 아니라
0: 네.
1: 진실한 태도로 임하는 것이다.
0: 네.
1: 일상을 많이 전해드려라 이렇게 네. 얘기를 합니다.
0: 네. 한마디로 진실한 태도가 필요하네요. 네. 환자를 돌보는 과정에서 배우자, 자녀, 형제, 자매 등 가족 구성원 간의 갈등이 생기기 쉽죠. 역할 분담, 치료 결정, 경제적 부담 등 다양한 문제에서 의견 차이가 발생합니다. 건강한 가족 소통을 위해 어떤 점에 특히 주의해야 하며 갈등을 관계의 균열이 아닌 성장의 기회로 만드는 방법 무엇인지요?
1: 예, 이제 환자를 돌보는 과정 중에서 배우자나 자녀 그리고 형제 자매 사이에 역할 분담이나 치료에 대한 결정이나 경제적인 부담 이런
0: 네.
1: 부분으로 이긴 차이가 정말 많이 생기게 됩니다.
0: 네.
1: 그 누군가는 내가 더 많이 한다고 느낄 수도 있고
0: 그렇죠.
1: 또 누군가는 내 의견은 무시당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0: 네.
1: 서서히 이런 감정들이 관계를 갉아먹게 되는데
0: 네.
1: 그래서 환자를 돌보는 가족들끼리의 소통이 정말 중요합니다.
0: 네.
1: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상대의 의도가 아닌 나의 감정을 먼저 들여다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0: 네.
1: 갈등이 생기면 우리는 자동적으로 먼저 먼저 상대를 비판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경향이.
0: 네.
1: 이렇게 오빠는 너무 무심해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엄마는 내가 희생하는 걸 당연하게 여겨 이렇게 서로 서운한 마음이 들 수도 있는데

0: 네. 이런 생각들이 들면서 마음이 멀어지게 되거든요. 네. 이럴 때는 이렇게 바꿔보는 게 도움이 됩니다. 네. 아, 내가 오늘 많이 지쳐서 네. 내가 하는 일이 너무 당연하게 느껴질 때 서운함이 올라오는거나 네. 자신을 조금 더 알아가는 거죠.
1: 그렇죠.
0: 그리고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는 상대를 비판하지 않고 내가 왜 힘든지를 솔직히 말하는 것이 갈등 해소의 첫 번째 단추라는 겁니다.
1: 네.
0: 그리고 두 번째는 누가 맞는지보다 우리가 원하는 게 무엇인지에 초점을 맞추면 도움이 됩니다.
1: 네.
0: 가족 회의에서 이 치료법이 맞아 아니야 이게 더 나아 이런 네. 식의 논쟁은 점점 끝없이 이어지게 되는 건데요.
1: 네.
0: 대신 이렇게 질문을 바꿔보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환자에게 원하는 게 무엇일까?
1: 네.
0: 지금 우리가 가장 필요로 하는 게 무엇일까? 이때 포인트는 공통의 목표를 찾게 되면 이견 차이는 방법론의 문제로 이제 전환이 되고
1: 네.
0: 누가 맞 고 틀리는 것보다는 문제 해결에 초점이 맞춰지면서 서로 협력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기게 된다는 겁니다.
1: 네.
0: 그리고 세 번째는 역할 분담은 공평함보다는 동의함이 중요합니다.
1: 네.
0: 많은 가족들이 역할을 똑같이 나누려고 하는데 현실은 각자의 시간이나 상황이나 능력에 따라서 생각처럼 그렇게 똑같이 공평하게 나눠줄 수가 없더라고요.
1: 네.
0: 그래서 그 공평함을 강조할수록 불만이 쌓이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1: 네.
0: 대신 이렇게 바꿔볼 수 있습니다. 각자는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내가 하기 어려운 것을 솔직하게 이제 끌어넣는 거예요.
1: 네.
0: 그리고 그 목록을 바탕으로 합의안을 내어오는 겁니다.
1: 네.
0: 예를 들어서 나는 병원에서 돌볼 수는 있는데 경제적 계산은 어려워서 언니가 이 부분을 맡아주면 좋겠어.
1: 네.
0: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건 완벽한 균형보다는 충분한 상의 끝에서 이루어진 상호가 동의한 결정들로 더 장기적으로 더 안정적인 역할 분담이 형성이 된다는 겁니다.
1: 네.
0: 네 번째는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건데요.
1: 네.
0: 작은 감사를 의식적으로 자주 표현해 주는 것이 환자를 돌보는 장기적인 과정 중에 서로의 깊은 연결을 유지할 수 있는 비법입니다.
1: 네.
0: 집에 아픈 가족이 있을 때는 어느 한 사람이 집중적으로 돌본다고 해도 그 뒤에는 그 한 사람을 향한 모든 가족들의 배려와 이해가 뒷받침되어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1: 네.
0: 갈등이 생길 때 우리는 상대의 잘못한 것만 보게 되는데 사실상 모든 가족들은 저마다의 방식으로 다 자기의 힘을 기여하면서 애쓰고 있답니다.
1: 네.
0: 그래서 하루에 한 번씩은 서로에게 이 한마디를 해보세요.
1: 네.
0: 오늘 병원 갔다 오느라 고생 많았어.
1: 네.
0: 네가 그 결정을 내려줘서 우리 모두가 덜 헤맸던 것 같아.
1: 네.
0: 네가 이런 식으로 도와줘서 너무 감사해. 이제 이러한 감사가 갈등의 독을 해독하는 가장 강력한 해독제가 되고
1: 네.
0: 또 작은 인정이 하나씩 쌓여갈 때 비로소 가족은 한 팀이 된답니다.
1: 네.
0: 그래서 가족의 갈등은 결코 이제 실패가 아니라 우리가 서로에게 얼마나 진심인지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는지를 보여주는 증거라고 이제 볼 수 있으니까
1: 네.
0: 갈등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렇네요. 갈등을 대하는 방식만 바꾸면 됩니다.
1: 네. 이 어려운 상황일수록 가족이 함께 모여 이야기하고 서로의 감정을 나누는 것이 중요합니다. 함께 슬퍼하고 함께 희망을 찾는 과정이 우리 가족에게 어떤 치유를 주는지 그리고 이를 실제로 실천하기 위한 구체적 방법 무엇인지요?
0: 예, 이제 고통은 나누면 반이 되고
1: 네.
0: 희망은 나누면 배가 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1: 네.
0: 그래서 어려운 상황일수록 이제 같은 파장에 대해 이제 맞춰서 호흡을 하는 게 가족이 함께 한다는 뜻이에요.
1: 네.
0: 이제 이거를 비유를 좀 쉽게 비유를 해본다면
1: 네.
0: 혼자 울 때와 누군가의 품에서 울 때 그 느낌의 차이라고 비유를 할 수가 있습니다.
1: 네.
0: 혼자서 울면 슬픔이 더 깊어지지만 내가 누군가가 내 옆에서 있을 때 함께 울어주면 그 슬픔이 왠지 견딜만해지는 그런 경험이 정서적인 동기화인데 함께 슬퍼하고 희망을 찾는 이 과정이 주는 이제 핵심과 실천법. 첫 번째는 치유의 핵심은 외로움의 해소다 이렇게
1: 네.
0: 얘기를 합니다.
1: 네.
0: 가장 큰 고통은 문제 자체가 아니라 나만 이렇게 힘들 것 같은 고립감인데요. 가족이 함께 슬퍼한다면 나의 아픔이 곧 나의 그 모두의 아픔이구나 이런 메시지가 전달이 됩니다.
1: 네.
0: 이곳은 뇌과학적으로도 이제 결합 호르몬을 분비시켜 가지고 불안을 완화하고 문제를 이성적으로 바라볼 힘을 준다고 합니다.
1: 네.
0: 그리고 두 번째는 함께 희망을 찾아가는 과정이 통제력을 회복하는 과정인데요.
1: 네.
0: 위기 앞에서 갑작스럽게 들이닥친 위기 앞에서 우리는 망연자실해서 통제력을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있습니다.
1: 네.
0: 그래서 가족이 모여서 작은 실천 계획을 하나씩 하나씩 세워갈 때 우리는 우리가 이 상황을 함께 다룰 수 있다는 공동체 효능감이 생기는데
1: 네.
0: 이게 희망의 근본적인 이제 기반이 되는 거죠.
1: 네.
0: 그래서 구체적인 방법을 말씀드려볼게요.
1: 네.
0: 감정 거울법 이렇게 말을 해요.
1: 네.
0: 문제 해결부터 하려 하지 마시고 먼저 각자가 돌아가면서 가족들이 지금 내 마음속에 들어있는 감정을 한 단어로 말해봐 이렇게 제일 먼저 질문을 하는 거예요.
1: 네.
0: 예를 들어서 오늘은 너무 답답했어. 오늘은 너무 걱정이 됐어.
1: 네.
0: 오늘은 너무 두려웠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이런 감정부터 먼저 하는 거예요.
1: 네.
0: 그리고 중요한 것은 상대가 이 감정을 말할 때 아 나도 그런 감정이 있어. 그래 그럴만했어. 이렇게 맞장구를 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거울로 비춰준다는 건데요. 이 한마디가 치유의 80%를 결정한다고 합니다.
1: 네.
0: 그리고 동그라미 모임이라고 하는데 두 번째는
1: 네.
0: 식탁을 사이에 두고 마주 앉으면
1: 네.
0: 왠지 대립구조가 생기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1: 네.
0: 그래서 부엌의 식탁에 마주 앉는 대신에 거실 바닥에 둘러 앉아서
1: 네.
0: 원형으로 소파에 앉아서 눈높이를 맞추면서 이제 말하면 그리고 5분 동안은 걱정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좋았던 맛 좋았던 거나 고마운 일을 먼저 공유를 한다면 그 뒤에 어려운 일을 우리가 얘기를 할 때 좀 더 힘이 생긴다고 합니다.
1: 네.
0: 그리고 또 이제 작은 이식을 만들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매일 저녁 5분 우리가 오늘 함께 이겨낸 거
1: 네.
0: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지는 거예요.
1: 네.
0: 그리고 우리가 각자 앞으로 24 이제 하루 동안 실천할 작은 목표를 말하는 겁니다.
1: 네.
0: 먼 미래를 걱정하는 대신에 눈앞에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현실들에 집중을 할 때 우리가 위기 속에서 견뎌낼 힘들이 점점 다져들 겁니다.
1: 네.
0: 그리고 이제 주의해야 될 부분은 환자와 소통을 하거나 가족끼리 대화를 해야 되는 상황에서도 말로 표현하는 것을 어려워하는 분들이 주변에 생각보다 많아요.
1: 네.
0: 그래서 대화가 안 되라고 포기하는 대신에 각자의 상황에 따라서 말을 하지 않고도 통하는 방법을 생각해내야 합니다.
1: 네.
0: 예를 들어서 같은 자리에 앉아서 함께 차를 마시면서 5분 동안은 묵묵히 이제 함께 차만 마시는 겁니다. 그
1: 네.
0: 공간에서.
1: 네.
0: 그리고 또 이제 손만 잡고 있는 것도 되고
1: 네.
0: 어깨를 톡톡 지어주는 것도 되고
1: 네.
0: 말은 하지 못하지만 무언의 위안이나 감사를 전달할 수 있고요.
1: 네.
0: 또 환자가 좋아하는 음악을 틀어놓고 함께 듣는다거나
1: 네.
0: 가족 사진 앨범을 함께 느끼면서 추억을 얘기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1: 네.
0: 실제로 저도 우리 엄마가 많이 아팠을 때 기력이 없으셔서 말은 별로 못하시니까
1: 네.
0: 가만히 손을 잡고 있을 때가 굉장히 많았어요.
1: 네.
0: 그 맞잡은 손에서 전해지는 온기도 있고 그 손끝에서 전해지는 이제 작은 힘들에서 위로가 느껴지기도 하고
1: 네.
0: 그래서 말이 없어도 소통은 되니까
1: 네.
0: 이런 비언어적인 공유가 말보다 더 깊은 치유를 준다고 하니까 꼭 시도를 해보기 바랍니다.
1: 그렇네요. 아픈 가족을 돌볼 때 많은 이들이 극단으로 치우칩니다. 모든 것을 대신 해주는 과잉보호와 방치하는 소홀 사이에서 환자의 자립심과 존엄성을 유지하면서도 필요한 돌봄을 제공하는 균형 잡힌 돌봄의 구체적인 방법 무엇인지요?
0: 예, 이제 한마디로 균형 잡힌 돌봄은 내가 환자를 얼마나 잘 돌보는가가 아니라
1: 네.
0: 내가 환자가 스스로 존재할 수 있는 공간을 얼마나 잘 지켜주는가에 달려있다고 합니다.
1: 네.
0: 저 환자를 도와주는 것과 환자를 대신하는 것을 꼭 구분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1: 네.
0: 환자의 존엄성은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을 빼앗기지 않을 때 유지가 됩니다.
1: 네.
0: 그래서 균형 잡힌 돌봄의 세 가지 원칙. 첫 번째는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구분해보는 겁니다.
1: 네.
0: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예를 들어서 물컵을 두고 물을 마신다거나
1: 네.
0: 버튼을 누르기 같은 거는 절대 대신하지 마시고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온전히 맡겨두시는 거예요.
1: 네.
0: 위험하거나 신체적으로 불가능한 일들 예를 들어서 목욕을 하거나 약물을 관리하는 건 우리가 도와줄 수도 있는데 혼자 할 수 있는 건 꼭 지켜주라. 이것이
1: 네.
0: 존엄성의 경계라고 합니다.
1: 네.
0: 그리고 두 번째는 묻기 전에 관찰을 먼저 하시라고 해요.
1: 네.
0: 도와줄까라고 묻기 전에
1: 네.
0: 환자의 표정과 움직임을 관찰하면서 스스로 시도하는 모습이 보이면 천천히 해보세요. 제가 옆에서 지켜볼게요. 이렇게
1: 네.
0: 충분히 인내심을 가지고 시간을 주는 게 중요합니다.
1: 네.
0: 그리고 실패를 허용하세요.
1: 네.
0: 환자가 무언가를 시도하다가 실패를 하더라도 서둘러 대신하지 마시고
1: 네.
0: 괜찮아요. 다시 한번 할까요? 제가 옆에서 지켜볼게요. 이렇게 네. 얘기하는 게 중요하고
1: 네.
0: 이 한마디가 할 수 있어라는 신뢰를 전달하고 자존감을 지켜줍니다.
1: 네.
0: 그래서 과잉 보호는 실패를 막아주려고 하는데 그리고 방치는 실패에 무관심한 거라면 균형은 안전한 실패를 허용하는 거다 이렇게 말합니다.
1: 네.
0: 그리고 또 이제 마지막으로 꼭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균형 잡힌 골폼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돌보는 사람의 정서적인 여유입니다.
1: 네.
0: 내가 여유가 있어야 시간도 충분히 기다려줄 수 있고
1: 그렇죠.
0: 그 과정을 믿음으로 지켜볼 수가 있어요.
1: 네.
0: 그래서 꼭 본인에게 숨쉴 틈을 의도적으로 만들어주시라 이렇게 얘기해요.
1: 네.
0: 하루에 단 10분은 환자와 있는 공간을 떠나서 나는 지금 돌보는 사람이 아닌 그냥 나라는 시간을 의무적으로 꼭 이제 보장을 해야 합니다.
1: 네.
0: 그렇게 돌봄에 지치면 자연스럽게 과잉보호와 같은 통제나 예, 방치 회피로 기울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1: 네.
0: 그래서 자신을 돌보는 것이 곧 환자를 존중하는 첫걸음임을 꼭 기억하시면서 시간을 보장하시기 바랍니다.
1: 그렇네요. 우리 아픈 사람을 대할 때 우리는 무의식 중에 그를 환자라는 이 틀에 가두곤 하죠. 아프기 이전에 그 사람 개인이 취향과 꿈과 자존심을 가진 한 인간으로서 존중하는 태도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0: 예, 이제 많은 분들이 병을 보느라 사람을 놓친다.
1: 네.
0: 환자 앞에서 사람을 먼저 두라라는 말이 있는데
1: 네.
0: 환자를 환자로만 보는 순간 우리는 그의 과거와 미래를 다 지우고 지금의 아픔만 보는 경향이 있어요.
1: 네.
0: 근데 아프기 전에도 아픈 지금도 그리고 아픈 이후에도 그는 동일한 인간이잖아요.
1: 네.
0: 그래서 환자에 대한 존중은 그 전체를 보는 데서 시작이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1: 네.
0: 그래서 실천을 하실 때는 과거의 취향을 대화로 초대해보라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1: 네.
0: 아프기 전에 그분이 좋아했던 음식
1: 네.
0: 또는 음악, 취미 등을 의도적으로 꺼내서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1: 네.
0: 엄마가 예전에 자주 듣던 노래 한번 들어볼까?
1: 네.
0: 엄마가 좋아하던 커피 한 모금만 맛을 볼래? 아니면 향만 만들어 이제 들어볼까? 이렇게도 좋고요. 또 이제 병든 현재가 아닌 풍요로운 과거를 연결한다는 것이
1: 네.
0: 사진첩을 보는 것도 있고
1: 네.
0: 핸드폰에서 옛날 사진을 이제 같이 여행을 갔을 때도 좋고 이런 사진들을 의식적으로 이제 우리가 보여주면서 정체성을 유지하는 게 꼭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 네.
0: 그리고 선택권을 꼭 주시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많이 아프다 보면 선택할 큰 일들이 점점 잃어가게 되기는 하는데 대신 사소한 것들 오늘 입을 옷 색깔 양말 색깔, 창문을 열까 말까 이런 것들도 이제 듣고 싶은 노래 선곡, 뭐 드시고 싶은 과일 이러한 사소한 선택 것들은 온전히 넘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 네.
0: 뭘 원하세요라고 아니라 A하고 B 중에 무엇을 더 좋아하세요 이렇게 말을 하죠.
1: 네.
0: 그래서 엄마가 드시고 싶은 과일 1 바나나, 2 수박, 3 뭐 포도 여기에서 1, 2, 3 선택을 해보세요. 이렇게 선택을 조금씩 더 드릴 때 아 내가 여전히 내 삶의 주인공이구나라는 이제 정체성을 주체성을 더 많이 가지게 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1: 네.
0: 그리고 이제 자존심을 지키는 보조를 꼭 제공을 해드려라 하는데요.
1: 네.
0: 예를 들어서 화장실 사용이 어려울 때 제가 다 도와드릴게요. 이렇게 하기보다는 제가 잠시 다른 일을 보고 있을 테니까 편안히 보시고 저를 불러주세요.
1: 네.
0: 이렇게 꼭 시간을 보장해주고
1: 네.
0: 이제
1: 네.
0: 공간을 보장해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환자는 조금이라도 편하게 자존감을 유지할 수가 있답니다.
1: 네.
0: 그리고 이제 아프면 몸은 점점 약해져도 그 사람의 자존심과 꿈은 병실 문 앞에 두고 오면 안 된다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1: 네.
0: 그래서 그 사실을 매일 대화 속으로 초대하는 것이 의료적인 돌봄을 넘어서 한 인간으로의 존중을 완성하는 길이 아닐까 싶습니다.
1: 그렇네요. 가족은 이사가 아닙니다. 완치를 보장할 수도 또 모든 고통을 없앨 수도 없죠. 그럼에도 가족이 해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네,
0: 맞습니다. 가족은 이사가 아니어서
1: 네.
0: 치료도 완치도 고통의 완전한 제거도 우리는 하나도 보장할 수가 없습니다.
1: 네.
0: 하지만 가족이라서 가족만이 해줄 수 있는 이사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1: 네.
0: 그것은 바로 고통을 함께 견뎌내는 동반자가 되는 것입니다. 것입니다.
1: 네.
0: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혼자가 아니라는 확인을 매일 전할 수가 있습니다.
1: 네.
0: 환자의 가장 큰 공포는 고통 자체보다는 이 고통을 내가 혼자서 견뎌야 되는 고립감이라고 했는데요.
1: 네.
0: 이때 가족이 함께 해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은 매일 그가 아파하는 이 순간 내가 여기 있어 함께 느끼고 있어라는 메시지를 눈빛과 손길로 전하는 겁니다. 말보다 침묵 속에 함께 앉아있는 것도 더 큰 위로가 될 때가 있답니다.
1: 네.
0: 그래서 뭐를 말해야 될지 몰라서 피하지 마시고 그냥 옆에서 앉아서 손만 잡아주는 것도 큰 힘이 될 수가 있습니다.
1: 네.
0: 두 번째는 그래도 존재하는 일상을 지켜줄 수 있습니다.
1: 네.
0: 병이 모든 것을 집어삼키려고 할 때 가족은 병들기 전에 그 사람의 모습을 기억하고 그것을 초대하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1: 네.
0: 일상을.
1: 네.
0: 예를 들어서 오늘도 아침 커피 냄새가 너무 좋지 이렇게 네. 말할 수도 있고
1: 네.
0: 오늘은 창밖에 해가 화창하네 비가 오네 아주, 이제 아주 평범한 일상의 순간들을 발견하고 그거를 전해주는 역할을 하는 게 가족일 수밖에 없습니다.
1: 네.
0: 그래서 환자는 나는 여전히 살아있는 존재구나는 인식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1: 네.
0: 그리고 세 번째는 희망이 아닌 의미를 함께 찾을 수가 있습니다.
1: 네.
0: 가족은 꼭 나을 거야 라는 거짓 희망을 줄 필요는 없습니다.
1: 네.
0: 대신 이 고통 속에서도 우리가 함께임으로써 발견하는 작은 의미가 있습니다.
1: 네.
0: 예를 들어서 아프지만 덕분에 우리 가족이 이렇게 오래 함께 앉아서 얘기할 수 있네. 이렇게 고통 자체는 없애지 못해도 고통의 의미를 부여하는 순간 환자도 가족도 절망이 아닌 견딤의 의미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1: 네.
0: 실제로 저도 엄마가 아플 때 그렇게 함께 오래 있을 수 있고
1: 네.
0: 또 손을 잡고 눈을 마주치면서 이야기하는 시간들이 너무 귀중한 것을 이제 경험할 수 있을까 너무 감사했습니다.
1: 그렇네요. 한 가족 구성원이 아프면 다른 가족들의 역할이 근본적으로 바뀌죠. 가장이 환자가 되면 배우자가 생계를 책임지고 자네가 뭐 조부모를 돌보는 등 예상치 못한 역할 전환이 일어납니다. 이런 역할 변화를 갈등이 하는 성장의 계기로 받아들이는 자세는 무엇인지요?
0: 이제 가족 중에 한 분이 아프면 그 집의 모든 것이 조용히 뒤바뀌게 됩니다.
1: 네.
0: 평소 든든한 기둥이었던 가장의 환자가 될 때 배우자는 어깨가 무거운 생계의 주인공이 되기도 하고
1: 네.
0: 철없는 자녀는 어느새 철이 들어서 병원 복도를 이제 조부모의 손을 잡고 걷기도 되고요.
1: 네.
0: 그래서 예고 없이 찾아오는 이런 역할 전환을 두고 가족의 재편성이라고 부릅니다.
1: 네.
0: 위기로만 보지 않고 전환의 기회로 이제 삼을 수가 있죠.
1: 네.
0: 희생이 아닌 기여로 인식을 바꾸는 게 중요한데요.
1: 네.
0: 역할이 바뀌면 내가 희생을 한다는 생각이 갈등을 낳는 경우가 많아요.
1: 네.
0: 대신 아 내가 이 기회에 가족에게 기여를 할 수 있구나라고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내가 뭘 포기했지가 아니라 내가 무엇을 새롭게 얻었지라고 네. 전환이 됩니다.
1: 네.
0: 두 번째는 완벽한 대체가 아니라 각자의 방식을 인정하는 겁니다.
1: 네.
0: 가장이 했던 그 역할을 배우자가 똑같이 해내려고 하면 좌절과 갈등이 생기는데
1: 네.
0: 다르게 할 수 있는 게 잘못이 아니라 그 사람만이 방식임을 인정하는 거죠.
1: 네.
0: 예, 역할이 바뀌어도 각자의 존재 가치는 동일하다는 원칙을 가족 모두가 많이 나눠야 하는 겁니다.
1: 네.
0: 그리고 임시적인 역할임을 의식적으로 대화를 풀어가는 겁니다.
1: 네.
0: 역할 전환이 영원할 것 같은 두려움이 가장 큰 공포를 가져옵니다.
1: 네.
0: 근데 이제 그거를 인정을 하면서 아 엄마가 생계를 마친 지 3개월이 됐네.
1: 네.
0: 엄마가 새로운 거 많이 배웠어.
1: 네.
0: 이제 아빠가 건강해져도 엄마는 새로운 역할로 다른 거를 더 뭐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너무 좋아.
1: 네.
0: 이렇게 역할이 바뀌어도 가족이 연결이 변하지 않게끔 계속 대화로 풀어가신다면 정말 큰 성장의 계기가 될 겁니다.
1: 네. 심리상담사 박연아 선생님을 모시고 아픈 사람을 대하는 가족의 자세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1: 네. 네. 인간은 누구나 언젠가 아프고 누군가의 아픔을 곁에서 지켜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는 가장 깊은 연결은 깊을 때가 아니라 아플 때 만들어짐을 배웁니다. 아픔이 한가운데서라도 가족이라는 이름의 온기는 꺼지지 않습니다. 이 서로의 손을 잡고 서로의 아픔을 인정하며 그럼에도 함께 있는 그 자체가 가장 위대한 치유가 아닐까요? 네, 오늘 생활 플러스 여기까지입니다.